0: 90년대 후반 정말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빔 벤더스 감독의 다큐멘터리 한 편이 이렇게 전설적인 쿠반 뮤지션들을 전 세계적으로 환호하게 만들었던 예,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대표곡이죠. 꼼파이 세군도가 작곡한 찬찬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찬찬으로 시작하는 아침이 참 좋네요. 찬찬히 주변과 나를 돌아보는 하루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9629님 네. 아재 개그에 네. 정연경님은 아침부터 너무 정신없고 바빴어요. 아기 빨래하고 분리배출하고 등원까지 시키고 아휴 근데 또 출근을 하셔야 되는구나. 아이고 진짜 차분한 노래 들으면서 힐링할게요 라고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연경님. 저희가 커피 한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프닝 딱 제 얘기입니다. 저는 출근길에 따뜻한 커피 한잔 사서 가게 도착해서 30분 동안 마시면서 오픈 전 심기 일전 제 루틴이에요. 아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군요. 더울 때도 따뜻한 커피 드신 거 맞죠? 네. 2588님 자 2588님께도 그러면 커피 쿠폰을 하나 보내면서 수요일 오늘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롯데렌탈 3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슬립 IS동서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와 꾸며드릴게요.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도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3: 백조 싱크.
1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5: 든든한 네일로요.
14: 네?
1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4: 제대로 가시네요.
1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이 곡이 정말 국내 FM의 신청곡으로 쇄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들으면 요즘엔 이런 분위기의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은 기분이 잠깐 들었습니다. 샤데이 스무드 오퍼레이터였어요. 듣기만 하다가 이 노래 때문에 문자합니다. F1 선수 중에 사인츠 선수가 이 노래를 불러서 유명해졌는데, 아 그런가요? 야, F1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7112님. 유명한 분인가 보다. 사인츠. 아무튼 형편될 때 찾아볼게요. 인트로 듣는데 코코몬가? 약간 비슷하네요. 그 퍼커션으로. 스타일은 달라도 이 노래도 엄청 좋아해요 하고 이태위님도 반가워하셨고, 매력적인 목소리의 샤데이, 이분은 가수 안 하셨으면 안 되는 거죠. 3327님. 그 인상은 엄청 시크하고 막 차도녀 같은데, 언젠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무대에서 노래하면서 펑펑 울어가지고, 소녀소녀구나, 무대에서 막 그런 거 티내는 스타일이구나 그랬던, 예, 좀 놀랐던 기억도 있고요.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오늘 아침 앞으로 열려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마음에 드시면 꼭 위에 하트 표시 눌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바로바로 소개는 못해드려도요, 다 여러분들 신청곡들 참고해서 선곡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한지혜님이 신청하신, 야, 토토 비교적 초창기 히트곡인데 99이나 뭐 이런 곡들 때문에 밀려가지고 정작 이 곡 자주 못 들었는데요. Hold the line.

네,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트였어요. 이것도 앞에 리듬만 나올 땐 테이크 홈인가 싶은 약간 80년대 감성이 물씬 배어있는 21세기 노래. 그나저나 10월에 내한 공연 하죠? 벌써 피켓팅이 끝났을 텐데 너무 기대되신다는 9629님. 아, 아직 한참 남았는데 한여름을 잘 보내야겠습니다. 2029님은 김제 금산사에 가고 계시다고요? 남편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업무 관련 합격 발표가 6월 중순에 있거든요. 기도도 드리고 산책도 할 겸 다녀오려고요. 네, 정성을 다하시면 꼭 기쁜 소식으로 네, 합격하시기를 응원 드리고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7살 아들이 아빠 잠깐만 하면서 현관으로 뛰어나오더니 주머니에서 소나트를 꺼내서 날리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엄청 힘이 났습니다. 야, 7590님. 소나트가 요새 페루에서 엄청 유행이래요. K-컨텐츠의 힘이 정말 예, 거기 뭐 대권주자가 소나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아침 뉴스를 봤어요. 자, 에이반 맥스의 킹즈 앤 퀸즈 이어드립니다.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자, 아침 가족 중에서도 여기 해당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작년 11월에 무려 33,067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한 정보 제재 수위가 오늘 중으로 결정이 된대요. 먼저 개인정보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될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쿠팡 매출액이 49조래요. 단순 계산을 하면 1조 5천억 정도. 근데 실제 과징금은 피해 규모와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책임은 확실하게 묻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확실히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식 올리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죠.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루는 신혼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혼인신고를 하면 합산소득이 올라가서 전세대출 부담이 늘어나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인데, 이러니 결혼들을 안 하려고 그러지 이거 왜 안 바꾸죠? 아무튼 이제라도 이런 결혼 페널티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니까 정부가 제도 손질을 한다는데, 먼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인대요. 이렇게 되면 소득 기준이 현재 월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올라가서 폭이 한층 넓어지고 대출 부담도 완화돼서 부부 합산 소득이 얼마든 간에 결혼 전에 받은 버팀목 대출 가산금리는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아지고, 이뿐만 아니라 신생아 특별 공급과 자산 형성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서 선본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를 좀 곧 부부가 되면 혜택을 줘야 뭐가 바뀌지, 이걸 이래놓고 결혼 페널티 이러고서 무슨 결혼 장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이거 잘 고쳐서 혼인율과 출생률 증가에 꼭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 요즘에 아주 여러 가지로 화제인데요. 여기 재미있는 프로그램 하나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박물관 유물로 변신을 해서 무대에 오르는 국중박 분장놀이인데 작년에 2030 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화제가 된 것에 힘입어 올해는 전국 구매로 축제를 펼치게 된대요. 자, 국중박이 총 13개 지방 국립박물관에 전시된 대표 유물로 분장을 하면은 되는데요. 참가자들이 참가 신청은 7월 31일까지 그래서 9월 첫째 둘째 주에 지역 예선을 하고 최종 결선은 9월 19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총 1,500만원 상당의 상금과 교통비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작년 국중박 놀이, 분장놀이에 한번 참가해 보신 분들 내킨다면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릴게요. 일본에서 최초로 사용된 이 용어는 의상, 복장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죠. 코스튬과 플레이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인데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의상을 입고 다 같이 모여서 노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한 말씀 드린 단어가 정답인데 이 단어가 무엇일지 네 글자.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또 다섯 분께 차, 맛있는 차 선물 세트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힌트곡 켈리 클락슨의 Because of You 들으면서 이 노래 끝날 때까지만 맞춰주십시오.

예, 힌트곡이라고 해놓고 너무 비코스 오브 유 이렇게 할 걸. 켈리 클락슨의 비코스 오브 유였습니다. 저칼로리 퀴즈.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의상을 입고 다 같이 모여서 서로를 뭐 이렇게 너 잘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뿌듯해하는. 자, 코스튬과 플레이의 합성어 코스프레였습니다. 10대 때 친구들이랑 열심히 하셨다는 7554님. 야, 뭘로 변신하셨을까요? 그때 돈이 없어서 천 사서 직접 만들어 입었는데. 보통 뭐, 예, 다 직접 제작들 하지 않나요? 예, 보통 뭐 그냥 할로윈 때 이런 거 입는 거 입고 나가면 오히려 예, 퀄리티가 다들 막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자, 일단 경험자 7554님께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애니를 좋아하는 우리 딸 소원이 코스프레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진 부끄러운지 망설이고 있어요. 5582님. 맞아, 그게 용기가 필요하죠. 예. 지난 5월에 첫 10km 마라톤 나갔을 때 큐피트 공룡 코스프레하고 러닝하시는 러너들 때문에 즐겁게 완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 공룡 그 되게 좀 예, 탐나더라고요. 네, 티라노 같이 생긴, 뭔지 알것 같아요. 5069님. 자, 일단 이분 포함해서 5582-15199, 변영석, 이준승님 다섯 분께는 소소하지만 차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자, 박순정님은 어제

네, 비긴 어게인을 다시 보셨대요. 그 여운이 너무 남아서 신청하신다고. 아담 르빈의 로스트 스타즈입니다.

0: 들으신 곡 0351님이 영화 Call Me By Your Name의 OST에서 분위기를 한층 더 무르익게 해준 그 노래 듣고 싶다고 수피안 스티븐스의 Mystery of Love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고요. 자, 시간은 9시 5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 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네, 수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벌써 2부 마지막 곡, 자, Q의 Take Me Where Your Heart Is라는 노래 들으면서 바로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0: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1: FM for you.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2: 아빠!
6: 엄마!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10일 수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 첫 곡이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찬찬이었잖아요. 그 곡을 듣다가 불현듯 떠오른 베네수엘라 출신 국민 밴드의 곡을 하나 같이 듣고 싶어서요. 이 팀은 60년대 중반부터 활동을 해왔으니까 진짜 역사와 전통, 그동안 멤버도 수없이 바뀌고요. 또 빅밴드이다 보니까 막 브라스 연주자들 6-7명에 메인 보컬만 해도 뭐 한 3명이서 돌아가면서, 하지만 정말 완성도 높은 일명 트로피컬 뮤직, 열대 음악을 들려주는 밴드입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없지만 처음에 이 구아코라고 하는 밴드의 음악을 들었을 때, 야, 어쩜 이렇게 세련된 사운드와 감각으로 팝에서는 정말 느끼지 못했던 그 신세계를 보여줄까. 이들의 음악에는 뭐 팝과 뭐 재즈나 펑크, 심지어 뭐 살사나 남미의 정취가 다 담겨 있으면서도, 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그런 궁금증을 갖게 만든 그런 팀입니다. 자, 구아코의 야노 에레스두, 더 이상 그건 네가 아니야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들어보시죠.

네, 과코의 야노 에레스투 오늘 생각난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데 둠칫둠칫 리듬 타면서 노래 부르는 콧쇠 없는 남자분이 아른거려요. 예, 5711님 이게 리듬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폴리리듬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서로 다른 어떤 궤도를 도는 그 리듬들이 한 두세 가지가 이렇게 공존하는 느낌의 그게 참 남미 음악 특유의 그런 분위기인데요. 예, 그 안에서 또 분위기는 뭐 더 이상 네가 아니더라고 하는데 뭐 왠지 평화로워 보이는 자 가사를 몰라서 들어.

0: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그레인온, 키움증권,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브람스 안마의자, 주식회사 헤리즈하보에,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와 오늘 아침 3, 4부 꾸며드립니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인온 효소!

0: 솔직히 맞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차경란님 또 3331님이 듣고 싶어 하셨던 원슈타인 존재만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최수영님도 하트를 4개나 눌러주셨네요. 오늘 중2 막내가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운동하는 애인데 대회랑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그냥 대회 포기하고 수학여행 보냈어요. 운동을 하다 보니 학교 친구 사귀지 못할까 걱정도 되고 무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길 하셨는데 야 요즘 수학여행 안 가는 학교들도 많다고 막 뉴스에서 얘기하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궁금하고 옛날에는 보통 그냥 설악산, 네. 경주, 좀 멀리 가면 경주 그랬었거든요. 예. 이은영님 자 아무튼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또 운동도 또 우정도 놓치지 않는 멋진 그런 학창시절 응원하면서 김도현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20살 대학생이고요. 저한테 25살 선배 같은 학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지세요. 아니 좋게 시작해서 5살 많은 근데 20살이시라고 했잖아요. 잘 가라 그래요. 오히려 좋아. 뭐 20살 때의 하루하루 얼마나 값진데 네. 더 좋은 경험 많이 하시길 네.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몇 년 만에 어릴 적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러 서울 가고 있는 기차 안에서 김종숙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아 설레 수다 떨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소소한 일이지만 친구들 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몇 년 만에 보는데 당연히 좋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듣고 싶어 하셨던 노래 악뮤 준비했어요. 오랜 날, 오랜 밤.

0: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참 진짜 생각하면 요즘 1년은 20대 때 1년 한 5배는 빨라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이 들면 그렇대요, 당연히. 왜냐하면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거의 비슷한 일들의 반복이다 보니까 네. 너무 또 질풍노도같이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그렇게 살아도 그건 피곤한 일이겠죠. 자, 이 곡은 1419님이 갱년기 검사하러 왔다고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면서 신청하셨는데 다 지나갑니다. 갱년기도. 네. 서희승님, 한창 반찬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말 부부거든요. 이번엔 제가 내려가요. 금요일부터 휴무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도 내려가면서 함께 할게요. 야, 오늘 수요일인데 벌써부터 남편을 위해서 행복하십시오. 네. 배고프다. 자, 바비킴 그리고 윤미래가 함께한 It's All Right, It's All Good 함께 듣습니다.
1: Hey, yo, T, help me out on this joint right here.
2: One more time?
1: Mm-hmm. 절대 빠질 수 없는 공기야. Baby T, Bobby Kim, Jack, Ha, 슬픈 노래. Check it out one time. 내가 먼저 할게.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6: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동해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6월 12일 오후 5시 30분 동해 종합경기장에서 초청가수 유민, 에일리, 나태주, 김연자, 김용빈의 축하 공연과 함께 선보이는 개회식이 마련됩니다. 43개 종목에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0: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자, 오늘은 1040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얼마 전 현관 앞에 CCTV를 달았어요. 아파트 현관이 늘 열려있는 1층이라 안전을 위해 달아둔 건데 그 뒤로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어요.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떠서 감지 영상을 클릭하면 빗자루로 집 앞을 쓱쓱 쓸고 가시는 청소 직원이 계시고요. 어느 집 꼬마가 술래잡기를 하는지 한쪽 벽 바짝 붙어서 꼼짝도 안 하고 있을 때도 있고, 제일 놀라운 건 택배였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상자를 안쪽에 두고 가시더라고요. 여기에 더불어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과 퇴근할 때 들어오는 남편의 표정도 가끔 확인하는데 우리 남편 많이 피곤한가 싶어서 좀 찡한 날도 있고요. 어찌 보면 별것 아니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데 그걸 눈으로 확인하니 묘하게 감동이 있습니다.

CCTV에서 이런 감동 포인트를 찾아내셨네요. 보통은 이제 이런 게 사건 사고 확인용으로 공개되는 영상들만 우리가 보게 되니까 좀 안 좋은 장면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연을 읽을수록 별거 아닌 일상이 사랑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부디 앞으로도 1040번님 댁 CCTV에는 이렇게 편안하고 소소한 일상이 담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6월 10일 수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을 전합니다.

레이사 오노의 목소리로 프리티 월드였습니다. 진짜 노래가 너무 예쁘죠? 네. 많은 분들이 노래 나가는 사이 하트를 남겨주셨는데 1040님 CCTV에 뭐가 감지됐다라고 그게 계속 떠요? 그것도 약간 스트레스지 않을까요? 아무튼 CCTV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것만 생각났는데 이런 훈훈한 포인트가 있군요 라고 1320님 평범한 일상에서 얻는 소소한 기쁨이 쌓이면 그게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라고 김미란님도 공감해 주셨고요. 하긴 계속 우리가 CCTV 그러면 너무 뭐 사건의 단서들 뭐 이런

때문에 확인하지. 평소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뒷모습 뭐 이런 것들 용으로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렇죠? 자, 차량용 CCTV에도 가끔 이벤트 영상 확인하면 고양이가 지나가는 거, 뭐 열매 떨어지는 거 다 볼 수 있다고 하긴, 동작이 감지되면 얘네들이 녹화를 시작하니까요. 재밌는 거 있으시면 혼자 보지 마시고 보여주세요. 자, 이어서 남현주님이 신청하신 유재하의 목소리입니다. 지난날.

혹시 제 신청곡인가요? 라고 백진아님이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상은 사랑할 거야 였어요. 맞습니다. 네, 진아님 신청곡이었는데 아침 산책하다 빵집을 지나는데 갓 구운 빵 냄새가 나서 참지 못해 빵을 잔뜩 사왔습니다. 그거 못 참죠. 네. 예. 일부러 찾아서 가서 가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서 나면 당연히 참새가 방앗간에 들려야지. 그래서 엄마하고 나눠드렸어요. 직장에서 동료들이랑 같이 드실 거라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 어머니가 아직도 직장 생활 하시는구나. 요거는 누구 줄 거고 요건 커피랑 먹고 하면서 계획을 짜시는데 귀여웠어요. 라고. 네. 아니 아까 그 CCTV에 재밌는 거 찍힌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4788님이 저는 가끔 강원도 정선

시댁에 달아둔 CCTV를 한 번씩 봅니다. 아무도 없다 보니 정말 보이는 건 그냥 나무들 그리고 밭뷰를 봐요. 보고 있으면 힐링돼요. 하긴 저도 아직 정리하지 못한 미국 집 현관 앞에 있는 그게 와이프 폰에 이제 볼 수 있는데 가끔 눈이 많이 오면 이거 어떻게 치우지? 뭐 이런 생각. 뭐 택배가 오는 것 같은데 사람 없어서 어떡하지? 뭐 이런 네. 2833님 예전에 경북 영주 사는 후배였는데 출근길 고속도로에 벚꽃이 날리는 영상을 빠른 배속으로 편집해서 SNS에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멋있는 건가 했던 생각이 납니다. 의외로 그렇게 편집이라든지 이런데 재능 있는 분들이 있죠. 네. 아 그리고 야간 근무하시고 퇴근하는 3037님 수고하셨고요. 신청곡 들려드릴 테니까 잘 쉬세요. 옥상 달빛과 신재가 함께합니다. 칵테일 사랑.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네, 흐르는 곡은 예전 브랜달리가 노래했던 Stand By Your Man, 오늘 카를라 브루니의 버전으로 듣고 있고요. 신지연님의 신청곡이었는데 제가 전주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50/50 예원입니다. 50/50에 합류하기 전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치열한 경쟁에 참여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격상 많은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언젠가 나를 알아봐주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돌아보면 그 치열했던 과정들이 제 멘탈을 꽉 잡아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버려지는 경험은 없습니다. 내가 흘린 땀방울들이 지금의 빛나는 나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0: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폐기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0: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2: 콘서트 늦겠다. 끌차.
3: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3: 두고 왔어?
4: 와,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페인의 건축가 가우디가 졸업할 때 학장은 내가 졸업장을 천재에게 주는 건지 미치광이에게 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합니다. 수업 태도도 제멋대로였고요. 당시엔 작품도 괴상하게 보였으니 그럴만도 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우디의 타겟 100주기에 맞춰 오늘 그의 걸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중앙탑 준공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도 정성을 들인 만큼 우리의 진가도 언젠가 빛을 발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직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잠시 여기서 쉬어가세요. 여러분이 찾아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6월 10일 수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프닝에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이야기 해봤잖아요. 이 성당이 1882년 3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144년 동안 공사 중인 세계적인 건축물이잖아요. 근데 이 건축물의 건축자인 안토니오 가우디는 인생의 마지막 43년을 이 건축에 쏟아부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작이 완성되는 걸 반의 반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건데 조금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한편으로는 1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완공되고 있으니까 뿌듯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타계 100주년을 맞은 지금 바르셀로나에 이 성당을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사랑받고 있는 이런 건축물을 만든 가우디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도 지금 당장은 미완이어서 조금 불안하고 막막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러셨길 바랄게요. 오늘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샵 1133, 샵 1133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연기, 고품격 연기를 보여주는 염지웅 배우와 함께합니다. 뮤직퀴즈 극장 준비되어 있는데요.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는 시간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너튜브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셔서 많이 들어오셔서 보는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지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0: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명, 이제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1: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튜브에서 올리버님께서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경기도 부천에 있는 미니어처 모델 테마공원에서 봤던 게 전부라고, 심지어 그 당시에도 엄청 건설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부천에서 미니어처 모형으로 보셨군요. 미니어처로 봐도 아주 웅장했을 것 같은데, 저도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아직 못 가봐서, 사실 제 목표는 이제 2026년에 완공된다는 소식을 알고 나서 완공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이미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전에 한번 꼭 바르셀로나 가보고 싶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조만간 상황이 된다면 꼭 가보고 싶네요. 네, 신청곡 왔습니다. 1060님께서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 신청해 주셨네요.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1060님의 신청곡인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 함께 듣고 왔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보내주시는 신청곡과 사연 많이 함께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한곡더 듣고 뮤직 퀴즈 극장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노래 제목이 정말 길어요, 여러분. 잔나비의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이 노래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잔나비의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듣고 왔습니다.

0: 브런치 카페 수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꽁트 듣고 문제 풀고 노래 듣고 선물 챙기고 일석사조가 있는 재미 뮤직 퀴즈 극장 출발할게요. 뮤직 퀴즈 극장의 맛을 살려주는 남자를 오늘도 모셨습니다. 연극 배우 염지웅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염지웅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염지웅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지금 뮤직 퀴즈 극장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대망의 그날이잖아요.
1: 대망의 그날 어떤 날이죠?
0: 오늘 우리 염지웅 배우가 함께하는 봉천 내 사람들, 네, 이 연극이 오늘 첫 공하는 날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기분이 어떠신가요?
1: 아, 이게 떨림인지 설렘인지 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항상 연극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는 날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가슴이 막 간질간질하고
0: 설레는 긴장감?
1: 네, 네, 뭐 그런 거죠.
0: 준비는 뭐 완벽하게 되셨을까요?
1: 준비요? 네. 아, 이게 아까 가우디 얘기를 하셨는데 준비는 항상 끝까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가기 전까지. 그리고 항상 다 잡고. 그리고 이제 완성됐는지 모르겠지만 무대에서 보여지는 게 완성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뭐 가우디랑 진짜 비슷하네요. 이 네. 무슨 성당이었죠?
1: 무슨 성당이었죠?
0: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도.
1: 아, 네. 아, 이름이 어려워요. 네,
0: 아직까지도 미완인데 네. 미완의 걸작이라 불리잖아요.
1: 네네.
0: 우리 염지웅 배우도 연습 열심히 하셨으니까 스스로는 조금 뭐 아쉽거나 미완이라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도 이 관객들이 봤을 때는 걸작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과 내일 이 양일간 네. 원주 백운 아트홀에서 공연하잖아요.
1: 네.
0: 지난주에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한테 한턱 쏘셔서
1: 네.
0: 서른 분한테나
1: 네.
0: 이 봉천 내 사람들 연극 티켓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1: 네.
0: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네. 제가 감사합니다.
0: 오늘과 내일 우리 청취자분들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꼭 방문하셔서 봉천 내 사람들 재밌게 관람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오늘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의 꽁트 이제 출발해 볼 텐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너튜브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셔서 많이 들어오시고 보는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뮤직 퀴즈 극장 오늘 함께해 볼 텐데
1: 네.
0: 제가 꽁트 들려드릴 거잖아요.
1: 네.
0: 이제 오늘 또 프로의 무대에 또 서는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는 생생한 연기 명령기가 살아있는 꽁트 전해드리고요.
1: 네.
0: 이 꽁트 들으시고 꽁트가 어떤 노래에서 만들어진 꽁트인가 가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정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셔서 정답송과 그 정답송을 부른 가수를 생각하신 후에 5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113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서 몇 분 골라서 또 선물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오늘 꽁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1: 오늘 꽁트의 네.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실 텐데 근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0: 왜요?
1: 아, 제가 이정재님을 맡았는데요.
0: 네.
1: 김나연 아나운서님은 승무원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0: 맞아요.
1: 네. 근데 이제 크리스티나처럼 이 도파민 터지는 역할을 많이 보다가
0: 아, 그래서 아쉽다.
1: 네, 그래서 아쉽습니다.
0: 아, 안 그래도 아까 또 우리 청취자분께서 너튜브 댓글에
1: 네.
0: 크리스티나 오늘 나오냐 짱구 vs 크리스티나 막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 네.
0: 오늘 좀 무난하게 한번 저는 가볼게요.
1: 네.
0: 제가 사실 여행 다니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체력도 굉장히 좋아서 키가 조금 더 크고 아나운서의 꿈이 없었다면
1: 네.
0: 승무원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1: 네.
0: 사실 승무원 애초에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키가 작아서요. 그래서
1: 그렇구나.
0: 오늘 그 꿈을 대신 한번 이뤄볼게요.
1: 네.
0: 그럼 오늘 뮤직퀴즈장 바로 출발해 볼게요. 환영합니다. 자리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B37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 승무원 선생, 여기부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게 맞소? 1912년 산 신발이 두 개지요.
0: 아닙니다, 고객님. 신발 그대로 신고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듣던 것과 다르구만. 그런데 이 큰 게 정말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게 맞소? 내 어릴 때 하늘을 나는 상상만 해봤지 이렇게 큰 걸 타본 적이 없는데 신기하구만.

0: 네, 손님, 잠시 후 우리 비행기 이륙합니다. 안전벨트 꼭 착용해 주시고요. 안전표시등이 들어올 때까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그런데 승무원 선생, 나 좀 보시오. 내가 처음 비행기를 타는 거라 너무 떨리는데 혹시 정심환 같은 건 없어?
0: 어머, 그러셨군요, 손님. 그런데 어쩌죠? 저희가 따로 상비한 건 없습니다, 손님. 혹시 속이 울렁하시면 봉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님.
1: 내 어릴 때 짝사랑하던 여인이 비행기 타고 떠나는 걸 보고 따라가겠다고 어찌나 울었던지. 그때 엄마에게 회초리 맞아 생긴 상처가 두 개지요.
0: 어머, 그러셨구나, 손님. 알겠습니다. 우선 침착하시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몸이 혹시 너무 안 좋다 싶으시면 위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너무 긴장되는구려.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하겠어.
0: 네, 손님 잠시 조용히 해주시고요. 이제 곧 이륙합니다.
1: 승무원 선생, 너무 긴장돼서 그러는데 손 좀 잡아주시오. 너무 떨려서 속이 울렁거리오.
0: 네, 염지웅 배우와의 고품격 연기 함께했습니다.
1: 두 개지요.
0: 두 개지요. 오, 이게 두 개지요. 이게 이정재님의 어느 작품에서 나왔던 거죠?
2: 네, 밀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재판장에서 이제 총알 맞은 자국을 보여주면서, 네, 네, 총알 맞은 자국이 두 개지요.
0: 이렇게. 아, 근데 너무 잘 따라하시네.
2: 많이 봤습니다.
0: 네, 염지웅 배우와 뮤직 퀴즈 극장 함께했습니다. 이 꽁트 들으시고 어떤 노래에서 오늘의 연기가 만들어진 것 같다 생각하신 분들께서는 샵 1133, 샵 1133번으로 정답송과 이 정답송을 부른 가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정답송 1133번으로 기다려보고 힌트송 먼저 들어볼게요. 오늘 힌트송은, 네, 어떤 걸 준비해 오셨을까요?
2: 네, 힌트송은요, 오늘도 약간 쉽게 준비했습니다.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
0: 오리 날다.
2: 네.
0: 아,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샵 1133으로 정답송 많이 보내주세요.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살아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프레스.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음악을 조금 잘못 올려버렸네요. 지금 뭐 4815님께서 살짝 나갔는데 금방 정답송 방송사고 아닌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제가 실수를 해버렸네요. 어떡하지? 우선 우리의 정답송 발표하기 전에 네. 한번 문자 읽어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0494님, 이적 하늘을 달리다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1: 하늘을 달리다요?
0: 네.
1: 아, 근접했지만 아닙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0: 네, 근데 진짜 근접하셨습니다.
1: 네.
0: 그리고 4815님, 두둥 개봉박두. 이 상황도 연기, 저녁에도 연기, 염지웅 배우님 명연기 응원할게요. 정답? 거북이 비행기라고 생각해봅니다. 라고 보내시면서 이 노래도 좋은데 비행기는 타고 가도 착륙 전까지는 그 자리 같아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김종국 제자리 걸음이라고 다시 정정해서 보내주셨네요. 김종국 제자리 걸음.
1: 네.
0: 맞나요?
1: 아쉽습니다.
0: 아닙니다. 사파리로님.
1: 네.
0: 아닙니다.
1: 아닙니다.
0: 그리고 우리 9771님께서는 정답 밀정 이정재라고 보내주셨네요.
1: 아니지요.
0: 아니지요. 네. 우리 오늘의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염지웅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네. 이 밀정의 이정재 씨 역할이었습니다.
1: 네,
0: 9771님.
1: 네.
0: 그럼 이제 정답송을 맞춰봐야 되는데 8335님. 아, 비행기 거북이인가 했는데 살짝 전주 들었어요. 실수도 재밌네요. 라고 8335님께서 보내주셨네요.
1: 네.
0: 오늘의 정답. 비행기 거북이의 노래 맞을까요?
1: 아, 정답입니다.
0: 정답. 네. 네. 네, 제가 아까 전주를 이 선물 녹음을 틀기 전에 전주를 잠깐 올려놨다가 깜짝 들었는데
1: 네네.
0: 아, 우리 청취자분들 귀가 아주 밝으십니다.
1: 또 이런 게 생방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0: 아, 그렇죠. 네. 저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 네.
0: 네, 거북이의 비행기 정답이고요. 이 정답송 듣고 오는 동안 우리 정답 맞춰주신 분들 어떤 분께 선물 드릴지 염지웅 배우와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바로 듣고 올게요.

0: 네, 오늘 뮤직 퀴즈 극장의 정답송 비행기의 거북이 아니고요. 거북이의 비행기 될것 같습니다.
1: 네.
0: 우리 6843님께서 나연님 오늘 반성문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하셨는데
1: 네.
0: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반성문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1: 그쵸. 근데 양해 안 해주실 것 같습니다.
0: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아니에요. 8335님이 실수도 재밌다고 해주셨으니까
1: 네.
0: 우리 대부분의 청취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거를 반성문에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0: 알겠습니다. 그럼 네. 우리 이제 정답송 맞춰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려야 되는데
1: 네.
0: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1: 네.
0: 9124님, 9124님, 5242님, 8643님, 9772님, 4815님도 아까 김종국 제자리 걸음은 신청곡이었고 거북이 비행기 맞춰주셨어요.
1: 네.
0: 또 2520님도 맞춰주셨고 8335님도 맞춰주셨고 0494님, 4815님 다 정답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맞춰주셨는데 우리 염지웅 배우는 어떤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으신가요?
1: 아 저는요 이 약간 좀 사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아,
0: 사심보이야 사심보이.
1: 네, 사심보이. 저의 연기를 응원해 주신
0: 네.
1: 또 4815님.
0: 4815님?
1: 네.
0: 네, 알겠습니다. 4815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그럼 저는 아까 실수도 재밌다고 해주셨던 저도 사심걸입니다. 사심걸.
1: 사심걸.
0: 네, 8335님과 또 2520님께서 강원도 오시는 길에 라디오 틀었는데 이 상큼한 진행자 목소리에 이끌려서 주파수 고정 중이시래요. 그래도 비행기에 거북이의 비행기 맞춰주셨습니다. 그럼 4815님, 8335님, 2520님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축하합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한 신청곡 한번 듣고 염지웅
1: 네.
0: 배우와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1: 네.
0: 우리 아까 거북이의 비행기 맞춰주시면서 김종국의 제자리 걸음 신청해 주셨습니다. 4815님의 신청곡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0: 네, 4815님의 신청곡 김종국의 제자리 걸음 듣고 왔습니다. 오늘 뮤직키즈 극장 이번 주도 염지웅 배우와 함께 했는데 너튜브에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또 반응도 많은 호응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현님께서 지웅님 수염 기르고 우영우 헤드 새끼니까 홍대 펄슨 같다고 해주셨네요.
1: 하하하하하. 예, 제가 지금 수염지웅으로 지금 있는데
0: 네.
1: 이 수염지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 별로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대체적으로 이제 그 동료 배우들 중에 남자 배우들은 좀 멋있다고 중원 멋이 있다. 근데 이제 여배우들은 아우 왜 이렇게 더럽게 하고 다니냐고 약간 좀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0: 이게 캐릭터이신 거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어떤 캐릭터인지도 연극을 보면 알수 있겠죠?
1: 네, 그럼요. 네,
0: 네, 저는 여러분 내일 연극 보러 가거든요. 우리 혹시 당첨이 안 되신 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1: 네.
0: 혹시 현장 예매도 가능할까요?
1: 네, 현장 예매 가능합니다. 현장 예매를 하시면은 우리 이제 관람료가 있어요. 관람료 10,000원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5,000원을 또 이제 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0: 오, 어떤 상품권 돌려줘?
1: 네, 원주 사랑 상품권인가? 네,
0: 오, 그럼 결국에 실질적으로 5,000원으로
1: 네.
0: 염지웅 배우의 고품격 연기를 볼수 있는 거네요.
1: 아, 고품격까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수염지웅을 볼수 있습니다.
0: 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오늘 내일 오후 7시 30분이잖아요. 저녁에
1: 네.
0: 원주 배구 나트홀에서 봉천 내 사람들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분복님께서 연극 대박나세요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1: 와, 감사합니다. 이거 뭐 명대사라도 하나 이제 좀
0: 해주실 수
1: 들려드려.
0: 있어요?
1: 예, 이게 약간 스포가 될수 있지만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대사 하나 해드릴게요. 끝입니다.
0: 아니, 그게 뭐가 스포예요? 진짜. 어이없네. 네, 여러분,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내일 봉천 내 사람들 연극을 하시는데 오늘이 첫 공연 날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요 며칠 연극을 앞두고 하루
1: 예.
0: 일과 어떻게 보내셨어요?
1: 네, 이제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이제 극장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극장으로 들어가면은 항상 이 스케줄표가 있어요. 이 무대 감독님의 스케줄표가 있는데 그 스케줄로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뭐 이때는 뭐 리허설이다. 뭐 이때 저녁 시간이다. 점심 시간이다. 그래서 아주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0: 그럼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서 연습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하나요?
1: 그거는 이제 좀 때에 따라 다른데 한 1시부터 늦으면은 10시까지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0: 진짜
1: 예.
0: 빡센
1: 예.
0: 하루네요.

0: 네, 맞아요.
1: 또 1시부터 연습을 시작하는데 염주영 배우가 매주 수요일에는 이 브런치 카페에 오셔서 연기하시고 네. 급하게 식사하고 또 연습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1: 너무 고맙네요.
0: 아니요, 아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1: 네, 염주영 배우와 함께하고 있고요.
0: 네.
1: 또 그럼 이제 연극 말고 요즘 또 하고 계시는 활동이 있나요?
0: 연극 말고요. 제가 아주... 좀 정기적으로 촬영을 나가는 게 있어요.
1: 어떤 거예요?
0: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라고.
1: 안 그래도 염주영 배우가 속한 웃기 극단에서
0: 네,
1: 우리 브런치 카페 뮤직 퀴즈 극장 많이 관심 가져주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혹시 다른 배우분들께서 이 자리를 탐내시지는 않나요?
0: 아, 탐내시기보다는
1: 네.
0: 굉장히 이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막 이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기억나는 게 있다면은 무대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뭐 루틴이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막 몸을 풀려고 한다. 몸을 쓰니까. 근데 그걸 보고 이제
1: 거짓말하지 마라.
0: 네. 우와. 네가 언제 그랬냐. 대배우 염주영님이다. 막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고 좀 그래.
1: 아 그래서 또 이 방송을 지금도 보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
0: 네.
1: 우리 염주영 배우가 저와 브런치 카페 뮤직 퀴즈장 하던 초반에는
0: 네.
1: 방송 일찍 오셔가지고 허밍하면서 네. 목도 풀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뭐 이런 거 하셨는데
0: 네.
1: 요즘은 안 하시더라고요.
0: 근데 사실
1: 네.
0: 이거는 오늘도 했습니다.
1: 하셨어요?
0: 네 했는데
1: 네.
0: 못 들으신 거 아닐까요?
1: 오늘도 아까 하셨나요?
0: 네.
1: 몰랐어요. 죄송하네요.
0: 너무 바쁘셔가지고.
1: 처음에만 보여주셨나 싶어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0: 아닙니다. 저는 저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1: 또 루틴 뭐가 있으세요? 이렇게 몸 푸는 거랑 허밍하는 거 말고?
0: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없는 것 같네요.
1: 뭐예요?
0: 그럼 김나연 아나운서님의 루틴 같은 거 있으세요?
1: 저는 방송하기 전에 저도 네. 진짜 허밍해요.
0: 네.
1: 목 아침 일찍 뉴스를 하니까 목
0: 네.
1: 풀려고 허밍하고 또 아침엔 얼굴 붓기가 안 빠져서
0: 네.
1: 샤워를 하면서 저만의 이 붓기 푸는 이 마사지 루틴이 있거든요. 비누칠 하면서
0: 림프절
1: 네,
0: 마사지.
1: 림프 마사지를 해요. 그럼 그 정도? 또 일찍 일어난다면 뭐 폼롤러로 약간 스트레칭 정도 하는데
0: 네.
1: 사실 그건 자주 안 해요.
0: 힘들죠.
1: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매일매일 루틴을 지켜가면서 성실하게 살고 계시는 염주영 배우와 오늘 함께 했고요. 오늘 봉천네 사람들 첫 공연하는데
0: 네.
1: 뭐 긴장도 되실 테고 많이 설레기도 하실 텐데
0: 네.
1: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브런치 카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제가 감사합니다. 항상 있어주셔서.
1: 아니에요. 저였으면은 이렇게 중요한 날에 근데 죄송한데 제가 오늘 진짜 대망의 첫 방송 뭐 첫날이거든요. 오늘만 좀 조금 빠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은. 네, 염주영 배우 이렇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나와주셔서
0: 네.
1: 감사하다는 마음이 너무 크게 들었습니다. 오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봉천네 사람들 후기를 갖고 오시겠네요.
0: 네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김나연 아나운서와 함께 나눌 수 있겠네요.
1: 그러네요. 저도 관객으로 가니까.
0: 네네.
1: 네, 그럼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0: 네.
1: 오늘 염주영 배우와 이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수염지용이었습니다.
1: 네, 염주영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1: 네, 브런치 카페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너튜브에서 숭구용룡님께서 수염지웅님 고품격 연극 혹시 원주 말고 다른 지역 공연객 있느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

문자 대신 답변 드릴게요. 오늘과 내일 원주 배구 아트홀을 시작으로 7월과 8월에 평창 문화예술회관, 영월 문화예술회관, 인제 한해 내린센터에서 공연한다고 해요. 사실 영동 지역을 물어봐 주셨는데 영동 지역은 아니지만 혹시 순구리 용용님 포함해서 다른 분들께서도 가까운 곳에서 연극하시면 관람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런치 카페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곡으로 2023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오늘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잔나비의 노래도 한번 듣게 됐네요.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 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 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 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점심 식사 준비하시면서 냉장고에 남은 배달 음식이나 고기 혹은 간편식을 전자레인지에 무심코 휙 돌리진 않으셨나요? 내과 전문의들의 경고를 보니까 우리가 귀찮아서 했던 지독하게 사소한 습관들이 알고 보면 유해물질을 통째로 마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정육점에서 사온 랩 씌운 고기를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랩 소재는 열을 받으면 독성 가스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뿜어내는데 특히 기름기가 많은 고기와 만나면 환경 호르몬이 빛의 속도로 녹아나온다고 합니다. 또 배달 플라스틱 용기 밑면에 적힌 숫자 중에 6번과 7번은 가열 시에 유해물질이 쏟아지는 절대 금지 번호고요. 설령 안전한 2번과 5번 용기라도 반복해서 데우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식후에 차 드실 때 티백을 컵에 넣은 채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건 그야말로 140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녹여 마시는 셈이니까 귀찮더라도 꼭 유리용기에 옮겨 담아서 데우셔야겠습니다. 설마 잠깐 돌리는데 에이 뭐 큰일 나겠어 했던 방심, 내 몸속의 유해물질을 축적하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 점심부터는요, 내 몸을 위해서 딱 10초만 더 투자해서 건강한 또 유리용기로 환승해보자고요. 6월 10일 수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존박, 유.

0: 탄식해놨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2: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14: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 주제는 요 전자레인지와 관련된 또 주제였는데, 요 배달음식이나 고기 그리고 간편식들을 전자레인지에 그냥 무심코 휙 돌리기는 하는데, 이 내과 전문의들의 경고를 보니까 이 플라스틱 용기를 그냥 전자레인지에 무심코 돌리는 이 행위가 정말 건강에는 좋지 않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육점에서 사온 이 랩이 씌워져 있는 고기를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그리고 배달 플라스틱 용기, 이게 배달을 받으면 약간 좀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랩만 사실 싹 벗겨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 30초 정도, 저도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용기 밑면에 적힌 숫자 중에 6번과 7번은 가열을 하면 안 되는 유해물질이 쏟아지는 번호고요. 또 그리고 2번이나 5번 용기가 좀 안전하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반복해서 데우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뚝뚝뚝 떨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식후에 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티백을 컵에 넣은 채로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거는 140억 개 미세 플라스틱을 녹여서 그대로 마시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금 신경을 쓰셔도 내 몸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출석 체크해주고 계십니다. 7811번님, 움직이면 덥고 땀이 나서 바닷가에 갔다 왔어요.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라 다녀왔고요. 낚시꾼의 고기를 노리는 고양이를 보니까 또 체리필터, 낭만 고양이가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하늘과 바다 색이 오늘 완벽하게 거의 뭐 일치하는 그런 사진인데 힐링도 하셨겠어요. 신청곡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1419번님도 점심 먹고 잠시 외출하고 아하 마시러 카페 왔어요.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7732번님 어젯밤에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길래 제 방의 창문을 살짝 열고 잤을 뿐인데 코가 간질간질하면서 재채기가 나오더군요. 오늘 아침 제비꽃 비슷한 산수국이란 꽃과 국화꽃 비슷한 나무숫갓 꽃이라는 난생 처음 보는 꽃을 보았는데 신기하더군요 하시면서 사진과 함께 또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잘 때 요즘에 이 취침 온도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제 주변에도 지금 감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직장 동료가 많거든요. 가만 보면은 다 결국에는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잤든가 혹은 그냥 선풍기를 얼굴 쪽으로 그냥 그대로 쐬고 잤든가 이러면 다음날 컨디션이 사실 안 좋긴 하죠. 근데 또 그렇게 안 하면은 잠이 안 오는 그런 더위이기도 해서 요게 그 중간에 적정선을 좀 잘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거 시간 예약도 잘 하셔서 감기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2793번님 매일 일할 때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거든요. 라디오에서 청취자 퀴즈 이런 거 나오면 저도 모르게 문자를 보내고 출석 체크 문자도 보내고 하니까 이번 달 휴대폰 요금이 나왔는데 유유 당분간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유 보내주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게 그 사실 짧은 문자가 50원이고 긴 문자가 100원인데 길게 쓰시다 보면은 이게 한 통 두 통 이렇게 모이다 보면 가랑비 오졌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이렇게 듣고만 계셔도 정말 감사하고요. 문자도 보내주셔도 좋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예. 하루에 뭐 한 통 두 통 아니면 이렇게 좀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2904번님 안녕하세요 후디. 아 말씀하신 거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이 쉽지가 않습니다. 후디도 그냥 돌려먹죠? 깔깔 보내주셨는데 저도 그냥 돌려먹습니다. 제가 배달음식을 매일 저녁 먹거든요. 예, 저녁은 그냥 배달음식을 먹기 때문에 뭐 하루는 김치찜, 예, 뭐 하루는 햄버거 뭐 이렇게 그냥 가는데 김치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나름 미식가기 때문에 그 온도에 따라서 맛이 확확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받은 즉시 전자레인지에 다시 넣어서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돌려가지고 먹곤 하는데 아 조심해야겠네요. 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습관적으로 돌리긴 했는데 밑에 용기에 그 번호라도 좀 확인을 하고 덜어서 냄비에서 한번 끓여서 먹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요런 사소한 것이 좀 귀찮긴 하지만 그게 또 쌓이다 보면은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예 잘해야겠습니다. 또 그리고 7811번님 미세 플라스틱 생각하고는 있지만 생활하다 보면 편리함 때문에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다시 사용하는 편입니다 하셨고 역시 또 그리고 7269번님 후디 지금 인천공항입니다. 오늘 오사카로 떠난답니다. 11월에는 홋카이도, 3월에는 후쿠오카, 이번에는 오사카예요. 저 미친 거죠? 보내주셨는데요. 와,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해외여행은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측면에서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신 분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또 심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부럽습니다. 예. 6월에 오사카는 어떤지 또 특파원 느낌으로 종종 문자 한번 보내주시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곡 두 곡을 지금 들려드릴게요. 오마이걸의 효정씨가 부른 나의 작은 청춘에게 7732번님의 신청곡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두 번째 신청곡 또 7811번님의 노래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7811번님의 신청곡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듣고 오셨습니다. 낚시꾼의 고기를 노리는 고양이를 보고 이 노래가 생각나서 신청한다라고 하셨는데 고양이가 예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가사처럼 하고 있었네요. 예 고기를 노리는 낭만 고양이 듣고 오셨고요. 아, 노래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여자친구의 베케이션 예, 휴가라는 곡을 준비했거든요. 노래를 띄워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자창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제가 문자번호를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신청곡도 좋고요. 또 그리고 출석 체크 등등등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의 베케이션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9734번님, 차 고장으로 오늘은 오랜만에 택시 타고 출근했네요. 늘 운전하다가 조용히 앉아가는 느낌이 은근 낯설더라고요. 덕분에 잠깐이나마 여유 있는 출근길이었답니다. 하시면서 또 휘성의 세븐데이즈 신청해 주셨는데요. 택시 타고 출근을 하셨군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택시를 타고 출근했던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일주일 만에 뵀던 그 기사님을 다시 또 다음 주에 뵌 거죠. 그 기사님이 모시는 택시를 다시 한 번 또 타게 된 건데, 그래서 이런 스몰 토크가 이어져서 2탄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또 연장선의 느낌으로 대화를 나눴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그리고 목적지를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 춘천문화방송이요 말씀드리면은 또 여기 택시를 또 타셨던 뭐 국장님들이나 또 그런 또 소위 이야기들을 썰들을 들려주셨어요. 예, 또 그런 나름의 재미가 있기도 한데, 9734번님 또 오늘 또 택시를 타고 편하게 또 오셨겠네요. 또 그리고 3855번님 후디 늦은 출석 체크합니다. 또 보내주시면서 출첵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벌써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거든요. 휘성의 세븐데이즈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또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뜻디컨 3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0: 냄새는 와우프레스.
1: 셰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다중이용 시설 및 아파트 화재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관리자는 소방 시설을 때때로 점검하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신고 안내 방송 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부터 우선 대피시킵니다. 대피할 때는 상황을 살펴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닫습니다. 대피가 어려우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그리고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Sounds good. Sounds good.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축구 경기 도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으나 몸속에 삽입해둔 제세동기가 즉각 작동한 덕분에 그라운드로 빠져나온 또 기적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과거 2021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도 심정지로 쓰러져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이 선수였는데요. 수술 후 장치를 몸에 단 채 피치로 복귀해 인간 승리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덴마크 국가대표이자 명문 구단에서 활약 중인 이 축구 스타는 누구일까요? 1번 히바우두, 2번 호날두, 3번 에릭센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쉽게 정답을 고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이 경기 도중에 이 소식을 접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별 이상이 없다고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정답 보내주시죠. 자,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첫 번째 힌트송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 송은요, Love Yourself라는 곡입니다. 또 가수 에릭남 씨가 불렀네요. 자, 정답 보내주시죠.

첫 번째 힌트송 에릭남의 Love Yourself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스포츠 또 축구 문제인데요.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축구 경기 도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으나 몸속에 삽입해둔 제세동기가 즉각 작동한 덕분에 그라운드를 빠져나온 기적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과거 2021년 5년 전 유로대회에서도 심정지로 쓰러져 전세계 축구팬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었던 이 선수였는데요. 그 이후 수술 후 장치를 몸에 단체 그라운드로 복귀해서 인간 승리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덴마크 국가대표이자 명문 구단에서 활약 중인 이 축구스타는 누구일까요? 1번 히바우두, 2번 호날두, 3번 에릭센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두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겠고요. 이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많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수가 우리나라 또 손흥민 선수하고도 인연이 참 깊거든요. 과거 토트넘에서 한솥밥을 먹기도 했었고요. 또 그리고 입단, 예, 토트넘 입단 연도로만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보다도 선배이기도 하고 과거에 그 토트넘에 정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그 시절에 토트넘의 주축은 데스크라인이라고 해서 또 알파벳 4개 예, 선수들의 이름을 하나씩 따서 데스크라인이다라고 불렀었는데 그때 이 알파벳 4개 중에 하나를 또 담당했었던 선수거든요. 아, 참 이 선수를 그래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번 히바우두, 2번 호날두, 3번 에릭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송은 이 노래를 준비했어요. 정승환 씨가 부른 너였다면 발라드 곡을 하나 준비했는데 신화의 또 에릭 씨가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 OST긴 하죠. 또 오해영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힌트 느낌 알아채셨죠? 예, 지금 들려드리고요.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송 정승환의 너였다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누구였을까요? 이 축구 스타 정답은 3번 에릭센 선수였습니다. 아, 정말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놀라기도 했고, 과거에 2021년에 유로대회 때 에릭센 선수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요 기사도 사실 충격이었기 때문에 다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셨을 텐데, 갑자기 또 쓰러졌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저는 처음에 5년 전 기사가 알고리즘에 올라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날짜를 보니까 또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축구 경기에서도 다시 한번 또 쓰러진 겁니다. 영상을 보면은 에릭센 선수가 가슴을 부여잡고 바로 이렇게 넘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또 제세동기가 지금 삽입해 둔 그게 또 즉각 작동한 덕분에 그래도 그라운드를 빠져나와서 의식을 회복하고, 예, 지금도 뭐 회복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이 에릭센 선수가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하고 굉장히 또 친했습니다. 호흡도 잘 맞았고, 데스크라인이라고 불렸던 당시에 알파벳 E를

0: 맡았는데 델리알리 그리고 해리케인, 에릭센 그리고 손흥민 선수 이 공포의 사실 4인방이었죠. 그래서 이 토트넘이 정말 고점에 있을 때 주축 멤버였는데 에릭센 선수 현재는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또 분데스리가 독일 무대에서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회복을 하고 난 뒤에 또 어떻게 축구를 계속 이어갈지 그리고 혹은 여기서 이제 그만 멈춰야 될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많은 축구 팬들께서는 이제 에릭센 형 이제 그만해 라고 또 응원과 함께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또 그 축구 선수 본인으로서는 계속 뛰고 싶은 마음도 있다 보니까 고민이 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 에릭센 선수였고요. 284번님 또 오늘 처음 보내주시면서 처음에는 엘릭스입니다 보내주셨다가 에릭센으로 또 수정을 하셨네요. 엘릭스 어디 마법사 도시 같네요. 엘릭스 또 1043번님 0564번님 8309번님도 3번요 힌트 노래 듣고 알았습니다 보내주셨고 7433번님께서는 2번 호날두 축구 팬이 아니시라면은 가장 익숙한 걸 그래 골라보자 라고 2번을 고르셨을 확률이 높긴 한데 호날두 선수는 뭐 여전히 현역입니다.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현역이고 2번 이틀 뒤에 또 월드컵에도 출전을 하거든요. 북중미 월드컵. 아 정말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몸 관리가 여전히 뭐 신체 나이가 20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365일 복근과 그리고 또 엄청난 근육과 함께 관리하고 있는 호날두 선수. 이번 올림픽, 이번 월드컵에서는 어떨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1284번님께서도 처음 보내주시면서 에릭센 선수의 축구를 향한 열정과 사랑에 또 존경을 표합니다. 과거 손흥민 선수의 동료였죠. 꽃길을 기원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축구 좋아하시나 봐요. 예, 응원을 또 보내주셨고 3433번님 어제 뉴스 보다가 우연히 본 기사가 퀴즈로 나오다니 신기합니다. 에릭센 선수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셨고 7811번님 월드컵이 내일부터 시작인가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부상 없이 승전보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전 경기는 맥주 마시며 보기는 조금은 아닌데 히히히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이제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말로도 부족합니다. 이제 그냥 당장 뭐 거의 내일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첫 경기가 상대가 체코잖지 않습니까? 체코. 근데 체코의 장점을 또 분석한 영상을 제가 미리 좀 보고 왔는데 일단은 피지컬이죠. 예, 이런 피지컬이 좋은 국가를 만나면 우리나라가 좀 역사적으로 어려워하는 듯한 모습이 있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 체코의 세트피스 상황, 뭐 코너킥, 프리킥 이 상황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파랭킹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25위고 체코가 41위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더 높기도 하고 또 그리고 월드컵에서의 이런 경험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많긴 합니다만 체코 또 공격수가 라인업이 좀 살벌해요. 피지컬도 좋은데 스피드도 있고 파괴력이 있는 선수여서 우리나라가 좀 이 공격진을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기 지금 경기가 정말 이틀 뒤 오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축구를 보려면은 치킨과 맥주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금요일 오전 11시이기 때문에 다들 일상생활을 보내시거나 근무하실 때 경기가 막 치러지고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맥주를 보기에는 좀 그런 시간대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응원은 해야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제2사 그리고 K본부에서도 중계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이 월드컵의 분위기가 조금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좀 조용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벌써 이 월드컵 시즌이 다가왔네요. 저도 축구팬으로서 좀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당첨자 두 분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

0: 카레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슈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 커피빵 안목 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 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 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꼼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꼼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우의 희망곡 2부 런치 퀴즈 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청취자분들 가운데 두 분을 선정했거든요.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0564번님 그리고 6066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410번님. 후디님 안녕하세요. 쉬는 날 항상 찾아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 들려주세요. 산들 그대로 있어줘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들려드리려고 지금 막 찾았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뭐지? 좀 산들, 아 산들 씨가 아닌가 하고 노래로도 검색해보고 산들 씨로도 검색해보고 했는데 안 나와서 더 찾아보고 찾아봤더니 그대로 있어줘가 아니라 그렇게 있어줘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 맞으시죠? 작사 작곡은 박원 씨가 한 2016년도 곡. 예, 이 노래를 아마 신청해 주신 것 같은데 2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들 씨의 목소리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는 또 잠시 후 3부로 수요일 코너 퀴즈 헌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현 리포터와 함께 돌아올게요. 아직 누군지 몰라.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5: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0: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2: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0: 아, 오늘 재밌었다.
3: 와, 이거 봤어?
0: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꿔줍니다.

0: FM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닥터 캡슐 천.
1: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아니,

0: 재밌고 유익한 상식 퀴즈를 풀고 상품을 사냥하는 시간, 퀴즈 헌터. 정오희망국 수요일 코너 퀴즈 헌터 시간입니다. 퀴즈 헌터의 출제자죠. 강현 리포터 오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6월 10일 수요일에 오늘도 오셨는데 저희가 그 조금 전 2부에 축구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또 강현 리포터는 사실 축구보다는 야구하고 좀 친하긴 한데 청취자분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6958번님께서 요즘에 야구에 빠져서 매일 야구를 보는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우울해요.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또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1: 지금 스치는 팀이 몇 개가 있는데 혹시 네. 어제 저희랑 경기한 팀은 아니시겠죠?
0: 아니신 것 같아요. S인 것 같아요.
1: S? 아, 네. 그 저는 알죠. 왜냐면 저희 팀이 작년에 9위를 했거든요.
0: 네.
1: 그때의 심정으로는 아주 재미가 없어요.
0: 재미없죠.
1: 한 6시 반에 야구가 시작하는데 네네. 그 시간쯤 되면 우울해지거든요.
0: 확 처지죠.
1: 오늘도 질 거니까.
0: 아, 그치.
1: 오늘도 이제 막 저쪽에서 꽃가루가 날릴 게 보이니까 막 우울해지는데 한때예요.
0: 패배도 습관이다라는 또 생각도 들지만 언젠간 또 그게 극복을 하잖아요. 또.
1: 아, 그럼요. 네. 또 금방 이게 한번 좋은 기운이 넘어오면 또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일단 좀 재밌게 한번 봐보시고
0: 네.
1: 이제 막 입문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팀에 또 어떤 친구들이 있나 감독님은 뭐 하시나 좀 보시면서
0: 어떤 스타일인가
1: 네 그렇죠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강현 리포터가 확실히 2025년에는 그냥 팬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분석가 느낌이 나고
1: 자주 화가 나요. 네.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 네. 진짜 자주 화가 나요. 우리 친구들은 네? 왜 이럴까?
0: 아, 왜 이렇게 좀 부진을 할까?
1: 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럴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이 팀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진 않잖아요.
0: 그니까 그쵸?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1: 이게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화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네. S팀. 그쵸.
0: 응원을 좀 해주시고 또 그리고 이틀 뒤에 우리나라와 또 체코의 월드컵 1차전 경기가 또 예정돼 있거든요. 월드컵은 관심 없으세요?
1: 저 이번에 진짜 큰 꿈이 있었거든요.
0: 큰 꿈?
1: 그 막 펍 같은 데 가서 피자랑 맥주를 먹으면서 보고 싶었어요.
0: 월드컵을.
1: 그쵸. 네. 근데 시간이 10시.
0: 아, 오전 11시.
1: 네. 그래서 무슨 브런치를 먹으면서 봐야 되나.
0: 브런치 카페 가야 되는 시간이죠.
1: 그러니까 또 그 시간에 또 같이 볼만한 친구도 없고.
0: 어우, 구하기 힘들죠 그 시간에.
1: 너무 힘들죠. 또 막 네. 학교 가고 그러니까.
0: 학교.
1: 네. 제 주변 아직까지는 네. 학교 가고 하니까 아 여간 게 쉬운 게 아닙니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궁금한 게 이게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딱. 그 심야 시간대 치킨하고 맥주 먹기 너무 좋은 시간대 경기였었는데 아 올해는 북중

0: 월드컵은 시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오전이어서 저도 그냥 뭐 대형 스크린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음식 앞에 두고 근데 저도 근무하면서 그냥 휴대폰으로 잠깐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당장 이틀 뒤에.
1: 그래서 핸드폰으로 네. 보거나 아니면 그 이렇게 그 홈페이지 같은데
0: 네.
1: 이 뭐 별스타그램 이런데 수시로 이렇게 올라오는 스코어보드 있잖아요.
0: 네네.
1: 저도 그런 걸로 좀 보지 않을까.
0: 아,
1: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0: 월드컵은 그 맛이 아니긴 한데.
1: 저는 네. 진짜 이번에 여의도 거리 응원을 생각을 했었는데 10시에는 갈 수가 없거든요.
0: 그렇죠.
1: 좀 힘들죠.
0: 저도 오전 경기 때 월드컵은 예전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시간이 이 정도로 오전이었던 월드컵은 정말 과거긴 한데 좋지 않죠. 좀 그냥 오전에 쓱 일과 보내다 보면은 스코어 나와 있고 결과 나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1: 그쵸. 전 제일 겁나는 게 제가 눈 뜨면 11시일까 봐.
0: 아 그렇게 늦게 그게... 일어나요?
1: 그 춘천 안 오면 그렇죠.
0: 어 좋다. 부럽다. 푹 자겠다.
1: 아주 그냥
0: 네.
1: 아 장난 아닙니다.
0: 네. 일단은 뭐 월드컵을 또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 또 코너로 돌아보면요. 상식 퀴즈를 풀고 또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는 퀴즈 헌터. 오늘도 강현 리포터가 또 퀴즈 3개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또 공교롭게도 첫 번째 문제가 스포츠 퀴즈네요.
1: 네. 제가 요즘 또 요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최근 가장 관심 있는 야구
0: 2년째
1: 네 2년째 관심 있는 2-3년째 관심 있는 야구 퀴즈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헌터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긴장감 해소나 집중력 강화를 위해 경기 중 껌을 씹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반면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껌 대신 이것을 씹으며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메이저리그 더그아웃 바닥에 껍질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1: 땅콩.
0: 땅콩. 2번
1: 해바라기.
0: 해바라기. 해바라기 씨.
1: 해바라기 씨.
0: 3번
1: 호두입니다.
0: 호두. 자, 문제 다시 한 번만 주시죠.
1: 네,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긴장감 해소나 집중력 강화를 위해 경기 중 껌을 씹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반면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껌 대신 이것을 씹으며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메이저리그 더그아웃 바닥에는 껍질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1: 땅콩.
0: 2번
1: 해바라기 씨.
0: 3번
1: 호두입니다.
0: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더그아웃 바닥에 껍질이 수북하게 쌓여있다. 힌트를 좀 주시면요.
1: 제가 이거를 사실 아직까지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0: 아직까지 없다.
1: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한데 뭐 이걸 생각하면 좀 햄스터가 좀 생각나기도 하고
0: 햄스터가
1: 이걸 좀 이렇게 예쁘게 옴뇸뇸 이렇게 먹는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고
0: 혹시 초콜릿도 있나요? 이거 비슷하게
1: 아 있죠
0: 있죠
1: 아 그럼 제가 먹어봤네요.
0: 아 초콜릿으로 아 그 모양을
1: 네 그 모양을 아 그 안에 들어있진 않
0: 없어요
1: 안, 아, 없어요
0: 예예
1: 아 그럼 안 먹어봤네요.
0: 그냥 그 비슷한 모양의 초콜릿입니다.
1: 아 기억나요. 네. 되게 약간 색깔 예쁘게
0: 노란 포장지에
1: 그쵸.
0: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류의 좀 과자나 초콜릿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거 기억하세요? 비틀땡
1: 알죠. 그 약간
0: 새콤달콤한 동그란 네, 모양의
1: 알죠 그 초록색 뭐 주황색 네, 노란색 네. 사실 그게 뭐 저는 지금도 믿고 있거든요. 그 맛이 다 색깔마다 다르다고.
0: 아 다르지 않아요?
1: 아 그 다르죠.
0: 보라색은 포도 맛이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1: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그게 네. 맛이 비슷하다고 하던데
0: 아 강현 리포터가 장금이의 혀를 가졌네요.
1: 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노란색만 골라 먹었거든요.
0: 아 맛있어서
1: 그 비틀땡에서 그래서 이 종류의 초콜릿도 비슷한 느낌으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0: 근데 그 아마 비틀땡 그거는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렇게 제품이 막 업데이트가 되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맛이 뭐 같아졌을 수도 있고 물론 모르긴 한데 그 초콜릿 중에 석기시땡 그것도 아시죠?
1: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거보다는 네.

0: 여기 힌트가 되는 초콜릿을 더 좋아했는데
1: 아, 그러셨구나.
0: 이게 되게 사이즈가 작잖아요.
2: 거의 뭐 한 번에 10개 이상 같이 먹어야죠.
0: 그래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먹어야 되는.
1: 아, 퍼먹었구나.
0: 저는 그런 편이었어요. 아니면 아이스크림에.
2: 아이스크림에.
0: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넣어 먹거나. 석기 땡은 좀 딱딱해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2: 좀 크기도 하고. 자, 1번 땅콩, 2번 해바라기 씨, 3번 호두 정답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힌트송도 하나 주시죠.
0: 네, 오늘의 힌트송은요. K씨의 어느 햇살 좋은 날입니다.
2: 어느 햇살 좋은 날.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제 말을 좀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2727번님 그리고 2337번님도 이거 초콜릿 안에 들어있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아 그렇군요. 저는 그냥 모양만 그건 줄 알았는데
0: 저도 이게 되게 작은데 그럼 이게 되게 작나 봐요.
2: 뭐 갈아서 넣었을 수도 있고
0: 그렇죠 그렇죠.
2: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정답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와서 또 당첨자도 선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K이십니다. 어느 햇살 좋은 날.

0: 힌트송 KC의 어느 햇살 좋은 날 듣고 오셨습니다. 자, 퀴즈헌터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2번 해바라기 씨였습니다.
0: 또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껌이 아니라 해바라기 씨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이게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해바라기 씨를 먹기도 하는데 첫 홈런을 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해바라기 씨를 뿌려주기도 한대요.
0: 선수한테?
1: 그렇죠.
0: 오.
1: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많이 먹는 해바라기 씨가 두 종류가 있는데 짠맛 나는 거, 또 그리고 좀 그 염도가 낮은 거.
0: 약간 단짠 느낌으로?
1: 단짠 느낌으로 그렇게 있다고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또 이게 또 왜 이런 문화가 생겼냐 보면 처음에는 씹는 담배를 이렇게 즐겼다고 해요.
0: 담배요?
1: 담배를 씹는 그렇구나. 담배가 있었대요, 옛날에.
0: 네.
1: 근데 이게 건강에 안 좋다 보니까 선택한 건강한 대안이 해바라기 씨라고 합니다.
0: 그래서 되게 건강한 거를 또 대안으로 골랐네요, 해바라기 씨를.
1: 그렇죠.
0: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은 껌을 보통 씹죠?
1: 보통 껌을 씹는데 이게 집중력 강화에도 좋고 또 좀 심신의 안정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0: 더그아웃에 그런 의자 밑이나 이런 책상 밑을 좀 주기적으로 청소를 좀 해줘야겠네요.
1: 껌 때문에?
0: 껌 때문에.
1: 그렇기도 한데.
0: 습관적으로 붙이시는 분들 계실 것 같긴 한데.
1: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0: 어릴 적 습관. 네.
1: 그래서 저 그 너튜브에 이긴 다음 날 이렇게 직캠 같은 게 올라와요.
0: 그래요, 네.
1: 그래서 선수들이 잘 처리를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근데 또 너무 궁금하잖아요. 무슨 껌을 씹을까?
0: 그것도 궁금하다.
1: 그게 나왔어요. 일단 저희 그 두산 선수들은 왓땡.
0: 왓땡.
1: 왓땡.
0: 그 유명한 왓땡.
1: 네, 왓땡을.
0: 풍선 껌.
1: 그쵸.
0: 그 스테디셀러죠.
1: 네, 그 스테디셀러를 주로 이렇게 나눠 먹는다고
0: 다른 건
1: 하더라고요.
0: 없어요? 2위.
1: 2위는 안 나왔어요.
0: 2위 안 나왔어요?
1: 네, 왜냐면 한번 이렇게 PD님이 물어보셨더라고요.
0: 아, 껌 자주 뭔지. 씹으시냐고.
1: 네, 이제 왓땡.
0: 왓땡. 근데 보통은 뭐 현시도 아시겠지만 껌은 그 집단에 뭘 가장 많이 씹냐를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긴 해요. 왜냐면 보통은 누군가가 옆에서 껌을 꺼내잖아요.
1: 그쵸.
0: 다들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산 걸로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사실. 아시죠?
1: 알죠.
0: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가 그 특정 누가 사면은 나도 해서 다 같이 씹는다. 그래서 왓땡.
1: 저 그래서 두산 선수들은 왓땡을 요즘 주로 씹고 있다. 네, 작년까진 그랬습니다.
0: 2337번님, 잘못하면은 껌 씹는 것도 욕먹을 수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 에이, 공감해요.
0: 네.
1: 저희도 지면 욕먹어요. 왜냐면 껌 씹는 게 되게 좀,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닌데, 막 건방져 보일 수 있거든요.
0: 충분히 그럴 수 있죠.
1: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이기면 그것도 멋있어 보여요. 근데 지면, 또 껌 씹으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안 하네.
0: 그렇지.
1: 이렇게 또 좀 안 좋은 소리가 나갈 수 있거든요.
0: 보통 그래서 우리 또 국가대항전 같은 그런 큰 경기가 있을 때에는 더그아웃 하면 딱 이렇게 환카트 딱 들어가면은 그때 선수들도 아마 긴장하실 것 같긴 해요. 껌을 씻고 계셨던 분들이나
1: 살짝 이렇게 좀 허공을 바라본다든지
0: 시선이 느껴지니까.
1: 그렇죠.
0: 자, 정답은 해바라기 씨였는데요.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91번님께서 처음엔 땅콩 하셨다가 또 2번으로 수정을 하셨고 3655번님 처음 보내주셨네요. 2번 해바라기씨. 5930번님, 8736번님, 1626번님도 해바라기씨 맞히셨습니다. 그리고요.
1: 네, 그리고 9272번님, 해바라기 씨앗은 심신 안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또 2727번님, 입안에 넣고 녹여 먹으면 씨가 온전히 나옵니다 하셨는데.
0: 그 초콜릿을. 그렇게 안 먹어봤네요 저는.
1: 저도 그냥 막 우걱우걱 씹어먹어가지고. 한번 궁금하긴 한데요.
0: 그 석기시땡 초콜릿은 혹시 그거 아세요? 더 옛날에는 그 초콜릿 모양이 돌 모양이잖아요. 바위 모양.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공룡 알이 있었어요.
1: 아네요?
0: 네. 그래서 그 지렁이 맛 젤리 아시죠?
1: 아, 알죠.
0: 그 제일 긴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1: 콜라 맛.
0: 왕지렁이. 그것처럼 뭔가 하나의 이벤트예요. 그 공룡 알을 찾아서 먹는 거.
1: 친구랑.
0: 그게 재미였는데.
1: 친구랑 나눠 먹을 수 없겠는데요?
0: 못 나눠 먹죠. 공룡 알 같은 거나 아니면 가장 큰 지렁이는 그 돈 내고 산 사람 거지 사실.
1: 그렇죠. 네. 근데 이 지렁이는 이제 보이니까 그럴.

0: 수 있지만 그 석기땡은 네. 이게 빨아 먹어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모양 초콜릿이 있었어요 아~ 안에 네 뭐 다 빨아 먹어야 나오는 게 아니라
0: 저는 그 빨아 먹으면 네. 안에 그 뭐가 나오는 줄 알고
1: 그 목에 걸려요 큰일 나요 그러면 반지도 아니고 아, 예전에는 그랬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슈퍼마켓에서 사서 하나의 약간 놀인 거죠. 뭐 스마트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게임이나
0: 재밌는 거 많았죠.
1: 예, 그런 걸로 통해서 뭐 만화책이 있는 껌 아시죠?
0: 알죠, 알죠.
1: 네, 그런 거 사서 만화책 보고.
0: 또 그 판박이라고 아, 하잖아요. 예, 예, 예. 요즘에는 친구들 많이 모를 것 같은데 그것도 캐릭터별로 나와서 팔에 네. 이렇게 이만큼 붙이고
1: 맞아요.
0: 그 3일 동안 씻어도 잘 안 떼져요.
1: 그거 박박 문질러도 안 돼요.
0: 맞아요.
1: 개성 강한 친구들은 볼에다 하고 그랬어요. 볼 양쪽에다가 이마까지 하고 막 등교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개성 강한 친구들.
0: 그렇죠.
1: 아 기억납니다. 또 그리고 0264번님 정답은 해바라기십니다. 예전에 슈퍼에서 이 초콜릿도 팔았었는데 요즘은 안 보이네요. 영화는 또 해바라기죠. 레원이 형 너무 멋있었어요. 보내주셨는데 영화 아시죠? 해바라기.
0: 아니요.
1: 모르세요?
0: 저는 이걸 보면서 네. 레원이 형이 누굴까?
1: 와.
0: 그러다 나중에 아. 그 네. 김래원 씨구나.
1: 그렇죠. 예.
0: 그때 알았어요. 지금.
1: 김래원 씨의 그 해바라기 명대사도 모르세요?
0: 어 뭐예요? 들으면 알 수도 있는데.
1: 지상파에서는 할 수가 없는 명대사인데 나다 이 뭐가 있어요 뒤에. 근데 그 명대사가
0: 어떡하지?
1: 다 패러디하고 그런 영화긴 한데. 여기서
0: 공감을
1: 차이가.
0: 해드리고 싶은데.
1: 네.
0: 와, 진짜 모르겠어요.
1: 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0: 제가 한번 예. 또. 그 너튜브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 어머니랑 같이 보세요. 아. 어머니 아실 수도 있는데 네. 함께 보시길 바라면서 자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8002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유라의 나의 머리는 녹색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4부로 돌아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6: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5: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아빠!

0: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2: 정오의 희망곡 수요일 코너 퀴즈헌터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까지 만나보셨고요. 두 번째 퀴즈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또 역사 퀴즈네요. 역사.
3: 그렇죠.
2: 다양한 장르의 퀴즈를 또 들고 오시는데 두 번째 문제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네, 성종은 동물을 유난히 아꼈다고 전해지는 조선의 왕입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이 동물이 추위에 떨까 걱정한 나머지 집을 지어주고 옷까지 입혀주려 했다는데요. 이에 신하들은 그 옷이면 백성들도 입힐 수 있다면서 크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성종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2: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3: 원숭이.
2: 원숭이. 2번
3: 강아지.
2: 강아지. 3번
3: 고양이입니다.
2: 고양이. 자, 문제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주시죠.
3: 네, 성종은 동물을 유난히 아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들어온 이 동물이 추위에 떨까 걱정한 나머지 집을 주어주고 옷까지 입혀주려 했다고 합니다. 이에 신하들은 그 옷이면 백성들도 입힐 수 있다며 크게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성종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2: 무엇일까요? 1번
3: 원숭이.
2: 2번
3: 강아지.
2: 퍼피. 3번
3: 고양이입니다.
2: 캣. 예. 몽키. 아니면 더그, 아니면 캣. 자, 정답을 보내주시죠. 문자 샵 1533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좀 어렵긴 한데 일본에서 들어왔다가 또 힌트가 될 수도 있겠고.
3: 그렇죠.
2: 또 그리고 추위에 떨어서 집을 지어주고 옷까지 입혀주려고 했다. 자, 힌트 좀 주시죠.
3: 이게 힌트송으로 사실 바로 넘어가도 되거든요.
2: 힌트송으로?
3: 네, 이 힌트송을 들으시면 아마 아 하고 하나가 딱 스치실 것 같은데 오늘 두 번째 힌트송은요. 모모랜드의 바나나 차차입니다.
2: 아,
3: 느낌 오시죠?
2: 아, 느낌 바로 오네요. 예, 1번 원숭이, 2번 강아지, 3번 고양이. 굉장히 또 직접적이고 강력한 힌트송을 들고 왔는데 모모랜드의 바나나 차차 지금 띄워드리겠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 보내주시죠.

0: 힌트송 모모랜드의 바나나 차차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가 굉장히 짧네요.
1: 그쵸. 너무 짧죠. 근데 노래 되게 재밌지 않아요?
0: 네, 바나나 차차.
1: 차차.
0: 2분 13초 노래는 제가 요 근래 튼 노래 중에 가장 짧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자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1: 정답은요 1번 원숭이였습니다.
0: 원숭이 성종 와 또 일본에서 들어왔던 이 원숭이를 그렇게 아꼈던 조선의 왕이군요.
1: 네, 그 성종이 너무 아껴서 이제 옷을 입혀주자 했는데 이때 좀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도 삶이 어려웠다고 해요.
0: 아이고.
1: 그래서 신하들이 아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후대의 역사 기록으로 남겨지면 부끄러운 일일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종이 좀 네. 민망한 나머지
0: 네.
1: 아니다 내가 옷을 입혀주자는 말이 진짜 옷이 아니고 사슴 가죽을 입혀주자라고 말을 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해서 보면을 했다는 재밌는 그 실록이 있습니다.
0: 아 근데 정말 왕한테 이렇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신하들이 밑에 있다는 거는 참 건강한 또 이런 책이 아니겠습니까?
1: 근데 밤 말할 수 있으실 네. 것 같으세요? 만약에
0: 제가 그런 역할을 맡았다면 해야죠 뭐.
1: 예. 죽을 수도 있는데.
0: 잘해야죠 잘. 그래서 예.
1: 아 웃으면서.
0: 분위기 봐가면서.
1: 분위기 봐가면서.
0: 모든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위기 살 봐가면서.
1: 오늘 얘기해도 될까?
0: 오늘 기분 좋으시네.
1: 말해볼까?
0: 이 정도까지 얘기하겠다. 하면서 예 성훈이 만극합니다. 아무도 여러 번 해주고.
1: 하죠 이렇게 밑밥 싹 이렇게. 네. 그렇죠.
0: 빌드업이 중요하니까.
1: 빌드업이 중요하죠.
0: 자, 정답은 1번 원숭이였는데요. 2904번님 처음에 고양이 땡이었습니다. 또 그리고요.
1: 네, 5120번님 정답 1번 원숭이 하시면서 동물 사랑 가득했던 동물 덕후 성종이 원숭이에게 흙집도 지어주고 옷도 입혀주었다고 하죠. 방송에서 봤었는데 다행히도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0: 네, 또 그리고 4287번님 1번, 또 그리고 5313번님 5205번님 1545번님도 1번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요.
1: 네, 4815번님 정답 1번 원숭이 하시면서 우리 집 댕댕이도 바나나 잘 먹습니다. 근데 바나나는 원숭이가 더 좋아하죠 하셨는데 그 바나나를 달잖아요. 네.
0: 달죠.
1: 부드럽고.
0: 네.
1: 그래서 저희 집 강아지들도 진짜 바나나를 좋아하는데
0: 네.
1: 강아지 키우시는 걸로
0: 네네.
1: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0: 어우. 정말 미치죠.
1: 미치죠.
0: 과일도 그렇고 뭐 당근 그냥 다 좋아해요. 예.
1: 네. 이게 하나 이제 그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0: 그래요. 지금 세 마리 키우고 계시니까.
1: 그렇죠. 강아지가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플 때가 있거든요.
0: 있죠, 있죠.
1: 그럼 약을 먹여야 되는데 쉽지가 네. 않아요. 그럴 때 바나나에 끼워서 먹이면 진짜 편하게 줄 수 있다.
0: 아, 그래요?
1: 아, 네.
0: 강아지들한테 바나나는 괜찮죠?
1: 뭐 큰 이상 없지 않을까요? 저도 이게 수의사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0: 정확한 정보는 뭐 없으시구나.
1: 아, 없죠.
0: 아, 그래요? 세 마리
1: 이 느낌으로 네.
0: 그냥 마음만 일단 굉장히 이뻐해 주시는
1: 이뻐해
0: 견주로.
1: 주지만 그쵸 네. 그쵸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지만
0: 근데 진짜 그 이 강아지 친구들이나 뭐 참 귀여운 게 약을 또 이렇게 싹 섞어 놓으면은 알아요 어떻게 또 그래서 그 부분만 싹 피해서 먹고 또 들어가서 집에서 누워 있고 예.
1: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 입천장에다 숨겨 놓는 거 아세요? 붙여놔요
0: 어떤 걸요?
1: 약을
0: 그래가지고
1: 그렇게 옆으로 이렇게 뱉어요. 안 볼 때.
0: 아 똑똑하다.
1: 네, 안 볼 때 옆으로 이렇게 막 뱉고
0: 네.
1: 막 혀로 이렇게 해서 빼내고
0: 그래요?
1: 그래서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넣어주거나
0: 네.
1: 아니면 바나나 이렇게 꽂아가지고 주면 또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0: 리트리버 친구가 그런가요?
1: 비글이 그래요.
0: 비글이 그래요? 아, 또 굉장히 또 악동으로 유명하잖아요. 귀엽고.
1: 저희 집 비글은 네. 좀 악동은 아닌데
0: 네.
1: 아, 얘가 머리가 좋아요.
0: 똑똑하잖아요. 정말.
1: 생각보다
0: 네.
1: 굉장히 머리가 좋고 사람

0: 친구거든요. 그래서 약 먹을 때도 이렇게 맛있는 거랑 안 주면 뱉고 그렇습니다.
1: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비글은 또 이렇게 귀가 참 매력 포인트 같은데.
0: 그래서 너무 불쌍해요. 이렇게 처진 느낌이 네. 귀가 이렇게 쫙 내려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애가 뭔가 이렇게 좀 간절함을 보일 때 배로 슬퍼 보이는.
1: 아 그런 또 동정심 유발을 할 수 있는 너무 귀여운 친구인데. 자, 또 많은 분들께서 맞춰주셨는데 0809번님도 임금에게 사랑받는 원숭이 부럽네요. 정답은 1번 2543번님. 또 그리고 2018번님 7826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당첨자 한 분 발표하도록 할게요. 당첨자는요, 양구에 근무 중인 또 군인입니다. 아들이 원숭이 띠에요. 보내주셨던 7826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현 리포터가 지금 오늘 목이 안 좋다고 해서
0: 지금 옆에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1: 옆에서 계속 뭐 목을 가다듬고 기침하고
0: 죽어가고 있는데 네. 한번 저보다 듣는 분들이 오늘 왜 저러지?
1: 아니요, 티 안 나요.
0: 티가 안 나. 저만 지금 너무 듣기가 힘든가요?
1: 이게 왜냐하면 강현 리포터가 헤드폰을 양쪽을 다 착용하고 계셔서 본인 목소리가 제일 아~ 잘 들릴 겁니다. 제가 듣기에는 뭐 별 차이 없긴 한데
0: 더 안 좋은 것 네. 같은데.
1: 아, 더 안 좋다?
0: 평소에도 네. 변함이 없다.
1: 아니요, 뭐 아프거나 아픈데도 발성을 잘 유지한다. 정리하시죠.
0: 아, 그렇게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세 번째 문제도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0: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해외에서는 뱀파이어 사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동물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튀어나온 긴 송곳니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별명으로 부르는데요. 또 전 세계 개체의 상당수가 우리나라에 서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친숙하지만 외국 사람들에게는 더욱 낯설다고 합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0: 고라니.
1: 고라니. 2번
0: 노루.
1: 노루. 3번
0: 꽃사슴입니다.
1: 꽃사슴. 자, 문제 목이 안 좋은 관계로 제가 한번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해외에서는 뱀파이어 사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동물이 있는데요. 입 밖으로 튀어나온 긴 송곳니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별명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 개체의 상당수가 우리나라에 서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친숙하지만 외국 사람들에게는 더 낯설다고 하는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고라니, 2번 노루, 3번 꽃사슴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이번에도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있을까요? 긴 송곳니?
0: 제가 이게 가끔 그 가족들이랑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뭐 여행 갈 때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럼 밤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깜짝깜짝 이렇게 나타나요.
1: 아, 확확 튀어나와요?
0: 확확 튀어나와요. 그래서 한 번 진짜 아찔했던 적이 있었는데 와서 그 기억 때문에 저는 약간 이 친구가 조금 무서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 혹시
0: 아마
1: 그 이 친구가 울음소리가 좀
0: 독특해요.
1: 독특하죠.
0: 독특하죠.
1: 아, 그러면은 바로 정답이 느낌이 네. 오네요.
0: 또 오늘 힌트송이 있는데
1: 네?
0: 약간 좀 제가 좀 재밌는 걸로 준비했거든요.
1: 기대하겠습니다.
0: 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1: 네네.
0: 네, 오늘 마지막 힌트송은요. 헤이즈의 그러니까.
1: 많이 프랑스식으로 굴려야 되네요. 헤이즈.
0: 그렇죠.
1: 또 피처링 콜드 그러니까. 자, 띄워드리고요. 잠시 후에 노래 듣고 돌아옵니다.

0: 힌트송 페이지 피처링 콜드 그러니까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1번 고라니였습니다.
0: 뱀파이어 사슴이라고 불리는군요. 고라니가 또 귀여운 친구가.
1: 네, 암컷은 안 그렇고요. 수컷은 뿔이 없고 그 뿔 대신에 이제 송곳니가 자라는데 이게 평균이 5.5cm까지 자라고 네. 최대는 8cm까지 자란다고 해요.
0: 어우, 길다.
1: 그래서 입 밖으로 이렇게 돌출돼서 해외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뱀파이어 느낌. 그렇다고 합니다.
0: 이게 고라니가 여기 문제에도 나오긴 하지만 전 세계 개체 상당수가 거의 우리나라라고 저도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해외 분들이 고라니를 보면 되게 신기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1: 저도 어제 그 문제를 내면서 찾아봤는데 고라니가 우리나라랑 이제 중국 이렇게 두 군데 제일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우리나라라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외국 분들이 고라니를 한국 와서 보면 나 진짜 신기한 거 봤다. 그래서 막 저게 어떤 동물인지 막 찾아보기도 하고
0: 네.
1: 그게 사슴과인 거에 되게 좀 놀란다고 합니다.
0: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심야 시간대 산 속에 이렇게 운전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죠.
1: 그렇죠. 저도 네. 한번 이렇게 심야에 만난 적 있었는데
0: 네.
1: 진짜 무서워요.
0: 확 튀어나와요.
1: 확 진짜.
0: 네.
1: 눈도 이렇게 반짝하고.
0: 맞아요.
1: 진짜 무섭습니다.
0: 시골길에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냥 한 새벽 3시쯤 뭐 4시쯤에는 그 대로에 강아지들도 그냥 앉아 있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냥 풀어놓고 키우시는 분들도 시골엔 간혹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 되면은 강아지들도 대로에 앉아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 그래서 와, 정말 이 심야 시간대에는 운전 조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한 적이 저도 있거든요. 정말로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자, 많은 분들께서 1번 고라니 맞춰주셨습니다. 0809번님 전방 근무할 때 고라니 울음소리 오싹합니다. 보내주셨는데 또 군복무를 또 이렇게 산골에서 경기 근무 서셨던 분들은 고라니 울음소리를 거의 다 흉내를 내시더라고요.
1: 이게 한번 그 개인기처럼 다들 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고라니 울음소리를?
0: 거의 다 하시던데.
1: 가능하신지.
0: 저는 행정병이었거든요.
1: 아쉽다.
0: 저는 그 시간대는 항상 취침 중. 네, 그래서 행정병이었고. 또 그리고 8736번님, 9856번님, 4444번님 1번 고라니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요.
1: 네, 1925번님 정답 고라니 하시면서 저 오전에 아빠 시골집 다녀오다가 바로 앞에서 고라니랑 만났어요.
0: 아이고.
1: 고라니도 놀랐는지 허둥대다 다시 산으로 올라갔네요 하셨는데
0: 맞아.
1: 고라니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0: 고라니가 아마 인간들보다 더 놀랄걸요?
1: 이게 뭐지?
0: 뛰어가는 그 뒤의 모습이 더 놀래요, 진짜로 고라니들도.
1: 그 사실 잘 보면 그 당황스러운 뒤태가 보이거든요.
0: 보여요. 눈도 동그래지고.
1: 그렇죠. 서로 놀라는 거죠, 사실.
0: 그치, 그치. 네. 그리고 0568번님, 1380번님, 1322번님도 야, 고속도로에서 만났던 기억이 아찔해집니다. 또 그리고 2509번님, 사람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요. 우리 동네 많아요, 고라니.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1: 네. 그리고 그 5961번님 고라니네요. 정답을 바로 알려주신 거 아닌가요? 오늘도 38선육에서 갔다 왔어요 하셨습니다. 네, 고라니 울음소리 막 아악 하는 소리 난다고 하는데
0: 네.
1: 되게 재밌는 그 짤이 있잖아요.
0: 어떤 거요?
1: 그 고라니가 이렇게
0: 네.
1: 좀 약간 화질 좀 안 좋고
0: 네.
1: 이렇게 서서 갑자기 아악 하는 거.
0: 그거는 그 약간 비버 같은 친구 아니에요?
1: 캥거루였나?
0: 아니요. 그 약간 쥐과 아니었어요? 이렇게 비버 같은 친구가.
1: 다르네.
0: 네네.
1: 이게 악이라고 하니까 그거랑
0: 네.
1: 같이 생각이 됐는데 좀 다르네요.
0: 다른 거 얘기하신 거죠?
1: 그렇네요. 결론적으로는. 네.
0: 컨디션 관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당첨자 또 한 분 선정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6: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정우의 희망고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또 세 번째 문제 당첨자 발표할 시간인데요 한 분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 2380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929번님 그 왁 소리 지르는 밈 고라니라고 또 강현 리포터가 착각을 했는데 보내주셨네요. 그 아이는 마멋입니다.
1: 아 그러네요. 말씀해서. 이거 맞아요.
0: 이 친구 맞죠?
1: 이 친구 맞아요.
0: 그래요. 이 친구는 약간 좀 쥐 같은 느낌인데 비버?
1: 마멋이라는 네. 친구구나.
0: 마멋. 청취자분들도 사진을 같이 볼 순 없지만 다들 아실 겁니다.
1: 그거 맞습니다.
0: 맞죠. 이 친구도 참 귀엽긴 한데. 근데 고라니 울음소리가 이 친구랑 거의 뭐 비교해도 전혀 뒤지는 게 없어요.
1: 아 뒤지 않죠. 진짜 저도 고라니 울음소리 처음 들었을 때 사람이 내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0: 사람 비명소리 같긴 해요.
1: 그쵸?
0: 네, 새벽에 들으면. 또 6958번님께서 로드킬 많이 당하는 안타까운 동물인 것 같아요. 밤길 운전할 때 조금만 살살 달려주세요 하시면서 맞습니다.
1: 그쵸, 네. 조심 항상 해야 되는 것 같아요.
0: 현 씨도 또 운전을 하시니까.
1: 저는 뭐 물론 밤길에 운전을 할 만한 실력이 아니라서 아직은 그렇지만 나중에 밤길 운전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더라도 살살 달리겠습니다.
0: 맞아요. 살살.
1: 조심히.
0: 조심히. 자, 또 오늘 수요일 코너 퀴즈 헌터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떠셨나요? 컨디션이 좀 별로 좋지 않으셨는데.
1: 저는 또 오늘도 저는 재밌긴 했었는데 너무 속상하기도 했고
0: 왜요?
1: 준비한 것들을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 속상하기도 했고 좀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0: 아니요
1: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좀 더 컨디션을 쫙 끌어올려가지고 재밌는 퀴즈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강현 리포터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스터 2, 난 단지 나일 뿐 흐르고 있습니다. 행복한 수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요, 손이 너무 느려서 모델들이 기피하는 화가였다고 합니다. 결국 모델이 필요 없는 자화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됐대요. 그런가 하면 프로야구 이승엽 감독은요, 선수 시절에 아버지의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칭찬 한 번을 듣기 위해서 더 악착같이 야구를 한 거라고 해요. 빠른 손놀림이든 아버지의 칭찬이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이 있죠. 중요한 건요, 그걸 어떻게 승화하느냐에 따라서 결핍은 얼마든지 우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자 기회가 된다는 사실, 요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0: 6월 10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Little Mix featuring Stormzy의 Power 듣고 왔습니다. 앞서서 결핍 얘기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주말에 딱콩이가 그 저희 시어머님 시아버지가 계시는 그 시골집에서 수박을 그렇게 잘 먹었던 그 기억이 확 지나갔어요. 나는 딱콩이가 이렇게 수박 잘 먹는지 몰랐잖아요. 왜냐? 저희 집에서는 자 젤리 있죠? 초콜릿 있죠? 꽈까 있죠? 사탕 있죠? 이러니까 그 수박을 막 저희 엄마가 막 깍둑썰기로 해가지고 씨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바쳐도 안 먹어 싫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 시골집에는 없거든. 간식거리가 없거든. 세상에 수박을 자기가 손으로 그 고사리 손으로 씨를 다 발라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씨를 잘 바르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잘 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배신감을 좀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오프닝 읽다 보니까 아 결핍이구나. 어느 정도의 적당한 결핍은 이래서 필요하구나 싶었습니다. 자, 저 안영미한테 결핍된 거라면 여러분의 드러나는 응원이죠. 전 묵묵한 응원 제일 싫어합니다. 자, 사연으로 응원 보내주시고요. 자,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두대를 듣고 계시는지 팍팍팍 보내주세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나라차 시 시절 영어 공부 안에 따라서 하실 하경사 결핍된 영어 자신감 하경사에서 채워가시죠. 오늘도 퀴즈 신청 열려 있고요. 2부에서는 음악 퀴즈 음악의 신 음신 있습니다. 요거 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거예요. 퇴근까지 시간 순삭 시켜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시키겠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도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희는 비의 필이 듣고 올게요.

이 9935님 점심 먹고 난 후부터 졸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영미 씨한테 싸대기 맞으러 왔습니다. 아 제발 좀 저 싸대기로 좀 깨워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이 9935님 네 앞쪽으로 네, 번호표 주시고요. 예. 네. 자 들어갑니다. 싸대기 들어가요. 들어가요. 일어나. 일어나. 0413번님 저는 부산 수영에서 곰탕집을 운영하는 정만보예요. 아 오늘 좀 한가해서 저랑 직원이랑 점심으로 한우 갈비살 구워 먹었네요. 누나는 화이팅 하시고 퇴근하고 맛있는 거 드세요. 어마나 네 감사합니다. 아이 그래도 너무 좋다. 아니 좀 한가하다고 직원분이랑 한우 갈비살을 구워 드신다고요? 괜찮은데? 어? 한가하면 이렇게 고기살도 구워먹고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 아 나 진짜 아우 한우 갈비살 소식자인 저도 지금 땡깁니다. 땡겨요. 5475번님 우리 공장 뒤 공터에 개 두 마리가 너무 꽁냥꽁냥하며 애정행각을 하길래 큰 소리로 아이고 얼씨구 조 컸다 했거든요. 갑자기 그 개 두 마리가 저를 딱 쳐다보는데 아 하던 일 계속 하시라고 할 뻔했네요. 놀래라. 그래 다 알아들어요. 아니 자기들 볼일 좀 보겠다는데 그걸 뭐 옆에서 훈수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우리 숨죽여서 지켜봅시다. 766번님 120일 아들이랑 남편만 남겨두고 애 낳고 처음으로 빠마하러 왔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기도 한데 혼자 있어서 조금 행복한 것 같기도 해요. 왜 자꾸만 웃음이 실실 나오는지.

세상에 이게 얼마만의 자유부인 타임입니까? 즐기셔야죠. 아이 보고 싶으면 그 사진만 보세요. 예, 예. 제 빨리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좀 머리 한 김에 바람도 좀 쐬시고 바깥 바람도 좀 보고 바깥 세상은 이렇게 변해 있구나 한번 보시고 충분히 즐기다 가셔요. 최현정님, 저희 집에 영어 까막눈 어린이 형제들이 있는데 학영사 듣고 영미 씨 영어 잘한다고 엄청 똑똑하다고 놀래요. 와, 이거 어쩔 거예요, 영미 씨. 아,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 영미 영어 좀 하는데 발음 괜찮은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좀 하는 편입니다. 예, 저는 그 까막눈 분들 사이에서는 좀 하는 편이에요. 맨날 단어가 돌려막기식이라서 그렇지. 자, 학영사 들으면 안영미만큼 할 수 있다. 자, 요 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아, Boy Next Door의 똑똑한 영미가 들려드립니다. 뚝뚝뚝.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쟤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 대 안영미 영어법 프로젝트 100% 내오기 포트킹 퀴즈쇼. 낮에 시절 영어 공부 안에 따라 사실 하경사. Hey, listen, boys and girls, from introduce. 제가 잉글리시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치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60초 안에 다섯 문제 중 네 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success. 참여 선물로 비타민 모기질 그리고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1: Hi 영미 my name is okay nice to meet you.
0: Okay nice to meet you too. Why your name okay?
1: My

0: In Korean name is 정옥.
1: 정옥.
0: 옥 is okay.
1: Yeah, 옥 is okay. Yeah. 자, 하경사 퀴즈. You have 자신?
0: A little bit.
1: A little bit?
0: Yeah.
1: 하경사 many many you listen?
0: Every day.
1: Every day?
0: Yeah.
1: 아, 그러면은 you 잘, 저, very well 잘 맞췄어요?
0: One day, 100 점, one day, 30 점.
1: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케바케. 오케이. 그러면은 후 하경사 챌린저라고 유한테 후 레코멘드.
0: 아, my daughter.
1: 어, your daughter?
0: Yeah.
1: 어, your daughter, how old are you?
0: My daughter is 11 years.
1: 11 years? 어, your daughter랑 함께 with 하경사 리슨?
0: Someday listen, but not today.
1: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은 우리 그 도우러를 위해서라도 for 도우러를 위해서라도 you 오늘 반드시 패스했으면 좋겠어요.
0: 네,
1: 오케이, trust me. 자, question, let's go. 지역 이름입니다. Long Wednesday.
0: 긴 Long.
1: Long Wednesday.
0: 길수.
1: No. 한자로 long. Long 한자로
0: long?
1: 응.
0: 장
1: 어
0: 장수
1: 오케이. 자, 노래 제목이에요. Why Saturday야? Why Saturday야?
0: 왜?
1: Why Saturday야? Why Saturday야? 보라돌이 나를
0: 왜? 왜
1: 어? 아, 오 마이 갓. 자, 드라마 제목입니다. Real Study.
0: Real Study?
1: Yeah.
0: 진짜 공부?
1: 넷플 요즘 페이머스한 드라마죠.
0: 어
1: 김무열.
0: 아 I know but
1: 헤이 컴온 리얼 스터디 헤이 컴온 헤이
0: another one.
1: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0: 오 마이 갓. I know that drama. I know. 아
1: 오케이.
0: Okay. I'm so sad. I'm crying.
1: Your name은 오케이인데 지금 퀴즈는 not okay.
0: I'm so sad.
1: You have many many nervous.
0: Right,
1: long
0: right.
1: Long you have 긴장. Oh my god. Okay.
0: My 심장.
1: Oh, I'm so sorry, but I can't.
0: Yeah.
1: Bye. I'm sorry. Bye.
0: 하리나, 엄마가 해냈다. 그래도
1: 뭘 해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
0: 방송 탔다.
1: 그래, 방송 탄 게 어디야? 그래, 오케이. Bye.
0: 영미, 파이팅.
1: 자, 우리 오케이가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리겠습니다. 하교사 주워먹기 퀴즈. 자, 드라마 제목입니다. 넷플 드라마예요. It's actor 김무열 Real Study. Everybody understand? 자, 그럼 정답 보내주실 남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It's free 무료고요. 닭가슴살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은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고요. 그 사이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케이의 신청곡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네, OK의 신청곡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듣고 오셨고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 노래 제목, 그 Why Saturday야, 그 뭐예요 도대체? 아이, 왜 토요일이야, 왜 토요일이야, 보라돌이 날아보. 제가 노래 불러드렸잖아요. Why Saturday야, Why Saturday야, 보라돌이 날아보 했으면 다 알아들으셔야, 척하면 이제 착하고 알아들으셨어야지. 네, 외톨이아였습니다.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헛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Let me tell you.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희는 폴러셀의 릴부땡 듣고요. 두댕이들이 좋아하는 시간 음악의 신 음신으로 돌아올게요.

0: 세상에 나만 귀신이 있다면 고맙다고 안아주고 싶어.
1: 알못 음악을 알지 못할 안영미가 다 아는 척 잘 아는 척 아주 뻔뻔하게 되는 음악 퀴즈 음악의 아신. 752번님 매번 운전 중이라 참여를 못했는데 오늘은 조수석에 앉아있습니다. 음신 실력 발휘 제대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운전하시던 양반이 이게 조수석에 앉아있으리냐고요. 제가 뭐 상품이 막 어마어마해 무슨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요렇게나 요렇게나 승부욕이 돋는 우리 두댕이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번 덤벼볼까요? 그럼 첫 번째 퀴즈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압도적인 실력을 뽐내는 분야죠. 쉐이크 세트가 걸려있는 전주 퀴즈. 자, 지금부터 어떤 노래의 전주 부분을 아주 짧게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전주만 딱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돼요. 정답자는 총 3명 뽑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도 자신 있습니다. 예. 저를 전주의 신, 전신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자, 가장 앞부분부터 들려주세요. 이래서 이렇게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돼. 혹시 요겁니까? 나 어떡하면 좋아. 나 이제 찍었는데도 됐어. 여러분, 저 이제 전신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진짜. 예, 저는 맞췄습니다. 예. 그냥 긴가민가 했는데 요 전주로 시작해서 뭔가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는 저희 때는 이분들 노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찍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선심 쓰겠습니다. 조금만 더 길게 들어볼게요. 제가 가수는 맞췄는데

네, 노래는 다른 노래를 제가 헷갈렸었네. 가수분들은 이분들이 맞아요. 네, 전 다른 노래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 노래가 아니었네. 아, 저는 요걸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었네요. 아, 예. 저는 그냥 세모로 하겠습니다. 예, 예. 아, 네, 이분들이 전주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좀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한번 길게 더 들어볼까요? 네. 이제 곧 뭐 시즌도 시즌이니만큼 뭐 이분들 요 노래가 나올 때가 됐죠. 예. 자, 눈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애진하게 맞히셨을 거예요. 자, 전주만 들어도 붉은 옷을 입고 싶어지는 노래입니다. 제목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 시원하게 바로 나갑니다.

노래 듣고 오셨고요.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음악이신 음신 전주 퀴즈 정답은요. 바로 클론의 발로차였습니다. 네, 월드컵 응원가면 빼놓을 수가 없는 곡이죠. 그 시절엔 누구라도 한 명이 발로차 하면 다 같이 떼창으로 싸커 바로 튀어나왔었더랬죠. 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선수들 열심히 달려서 신나게 응원가 부를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파이팅 하시

0: 주시고요. 제발 크게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 쉐이크 세트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천연 염색 턱받이가 걸려 있습니다. 뮤지컬 퀴즈. 네, 지금부터 제가 노래 가사의 일부를 뮤지컬 연기로 들려드릴 겁니다. 두댕이들은 제 열연 속에 숨겨진 가사를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연기 나가요. 흔들리는 그녀의 마음 사실 알고 있어. 그녀에게 사랑은 한순간의 느낌일 뿐 뭐라 해도 내 삶의 everything.
1: 그녀는 이런 내가 부담스러운가 봐. 날 바라보는 눈빛이 말해주잖아.
2: And I think I'm gonna hit girl.
1: 그 지나가오는 걸 가슴이 말해준다. 누가 뭐래도 누난 너무 예뻐 미쳐. 리플레이.
0: 자, 어떤 노래일까요? 어떤 노래일까요? 다들 아시겠어요? 뭐 이미 노래 가사에서 정답이 뭐 나왔더랬죠. 예. 자,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까지 바로 쏠게요.

노래 듣고 오셨고요. 뮤지컬 퀴즈 정답은요. 샤이니의 눈안 너무 예뻐였습니다. 샤이니의 데뷔곡으로 여러 누나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곡이죠. 지금도 설렙니다. 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앳된 샤이니가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눈안 너무 예뻐를 외치던 그 순간 소년들 청량미에 누나들 심장 그냥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냥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나온 신곡 애트모스도 여전히 청량하더라고요. 역시 샤이니는 청량이다.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자, 천연 염색 턱 바지 받을 두댕이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업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는 요즘 제가 요것도 제가 좀 물이 올랐죠. 또 요것도 자신 있어요. 비타민 세트가 걸려있는 배속 퀴즈. 자,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을 아주 빠르게 감아서 들려드릴 겁니다. 두댕이들은 잘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돼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정답자는 세 분 뽑을게요. 아, 자신 있으면 자신 있어요. 예. 노래 그냥 바로 주시죠. 예. 요즘에 조금 많이 쉬워졌네요, 부장님. 아, 나 이름 좀 또 이런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아, 지금 많이 낮춰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못 맞추면 이거 진짜 자존심 상해서 이거 집에서 잠도 자면 안 돼. 오늘은 밥도 먹지 말어. 정말 정말 쉬운 노래고요. 그리고 여기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요 가수분이 저랑 닮았다는 얘기를 꽤나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신인 때 요분들 요분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한번 느리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즘처럼 축축 처지는 날에는 뭐 다른 차 드시지 말고 이 차가 제일 맛있겠죠. 네, 여기까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아우, 다 떠먹여줬다. 이유 정말. 자, 그럼 노래 제목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 바로 나갑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썼다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퀴즈 풀고 노래 듣고 선물 받아가는 시간, 음악의 신 음신과 함께하고 있고요. 광고 전에 나갔던 배속 퀴즈 정답은요, 바로 럼블피쉬의 으라차차였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노래죠. 우리 럼블피쉬의 최대 히트곡 중 하나인데 보컬 최진희 씨는 처음에 이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다고 해요. 어, 진짜요? 왜요? 당시 진희 씨의 추구미가 약간 멋진 비련의 여주인공이었는데 이 으라차차라는 말이 너무 우렁찬 느낌이라서 싫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셨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으라차차를 듣고 힘을 얻었다는 팬들의 말에 결국 이 노래를 사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른 것 같아. 내가 추구하는 것과 대중이 원하는 거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비타민 세트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2부 끝곡으로 자, 으라차차 힘냈으니까 또 한 번 더 힘내보자고요. 신화의 으쌰으쌰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Hey.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내 나이가 60이면 내 어깨는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은 채 60년간 사용한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10번을 주사를 맞아도 안 나왔다면 11번째 주사가 들을까요? 경로를 탐색하려면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하듯이 어깨 통증이 빨리 났으려면 60년간 사용한 내 어깨 속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사를 10번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면 주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어깨 속이 주사도 듣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방향이 틀린데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은 치료를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빨리 낫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3: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 퀴즈 풀고 노래 듣고 선물까지 받아가는 음악의 신 음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3부 첫 곡으로 스티비 원더 아리아나 그란데의 페이스 듣고 왔습니다. 자, 음신 퀴즈 정답이 생각이 안 날 땐 즐기기만 해도 좋습니다. 우리 그냥 즐겨보자고요. 이런 걸로 막 축전하자 아등바등 댐비지 마시고요. 자, 음악의 신 음신 잠시 후 계속되고요. 저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1: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퀴즈 풀고 노래 듣고 선물까지 받아가는 음악의 신 음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개그맨 자리를 탐내는 문제입니다. 효소 유산균 세트가 걸려있는 마마고 퀴즈.

0: 네, 지금부터 두 대 전용 번역기 마마고가 노래 가사를 읽어줄 거예요. 꼬부라진 발음 속에 숨겨진 가사 듣고 노래 제목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세 분 뽑을 거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1: One oil bomb에 Neo Mudo Cam Cam High.
0: 오늘 밤에 너무도 캄캄해.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뭔지 모르겠어요. 앞이 깜깜해요. 오늘 밤은 너무도 깜깜하지. 밤은 늘 깜깜하니까. 근데 이 노래 가사가 있는 노래가 뭔지 지금 모르겠네. 그러면 조금만 더 한번 느리게 들어볼까요?
1: One oil bomb에 Neo Mudo Cam Cam High.
0: Cam Cam High. 깜깜해. 오늘 밤은 너무도 깜깜해. 어, 이거 혹시 옛날 노래 아닌가요? 옛날 노래? 이거 아니에요? 아! 그래! 이거였어! 이거였어! 와! 와! 저 그냥... 저 그냥 신입니다. 저 진짜 음악의 신으로 진짜 등극시켜주세요. 레벨업. 등업시켜서 등업. 와, 내가 마마고를 맞추다니. 한 번에 맞추다니. 와, 아니 왜냐면 제가 이게 노래가 워낙 옛날 노래라서 마마고는 웬만하면 요즘 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옛날 곡 아닌가 해서 긴가민가 했는데 와, 이거였습니다. 제가 맞췄으면 또 다들 맞췄겠죠? 자, 두 번째 가사도 한번 들어볼게요.
1: 골마길 골마길 골마길 골마길
0: 골마길 골마길 골마길 골마길 아시겠죠? 응? 골마길 골마길 뭐 골을 막으라는 건가? 아니 그런 거 아니죠. 다 아시아 들잖아요 지금. 이거를 틀리려고 해도 틀릴 수가 없다. 조금만 더 한번 느리게 들어볼게요.
1: 골마길 골마길 골마길 골마길.
0: 네, 아 그냥 저희 부장님께서 날도 덥고 다들 힘드시고 하니까 선물 듬뿍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그 난이도를 조금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알 정도면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들려줬는데 모르는 분은 없겠죠. 정답은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 바로 듣고 올게요.

0: 왕은 널 꺼 뽕카 씻 푸른 여 아름다운 파 봉자 어디 갔냐 왕성기 나는 와디디야
1: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음악이실 음신 마마고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2: 골마길 골마길 골마길
1: 골마길 골마길.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 노래 알았으니까 망정이지 몰랐으면 이게 어떻게 골목길로 들려요. 골마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정답은 양동근의 골목길이었고요. 자, 시트콤 뉴 논스톱의 구리구리 양동근 인기에 힘입어서 그야말로 대박이 났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원곡이 또 따로 있어요. 1985년에 발표된 이재민의 데뷔곡으로 당시 통기타가 주류였던 가요계에서 디스코 음악으로 주목을 받았던 곡이었죠. 정말 센세이션했었어요. 어린 양동근 씨가 바로 그 무대를 보고 강렬한 느낌을 받아서 언젠간 내가 꼭 리메이크 하겠다 마음 먹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해내서 대히트까지 아주 그냥 대박이 났습니다. 자, 효소 유산균 세트 받으실 세 분도 홈페이지 성원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요. 기능성 팬티 세트에 걸리는 직청직송. 자, 지금부터 제작진이 제 귀에만 노래를 들려줄 거고요. 전 들리는 그대로 한음절 허밍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제 허밍만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게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오늘 한음절은 어입니다. 어. 자, 첫 번째 구간 나가요.

나왔죠? 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이고, 왜 모르지? 아, 그렇다면 두 번째 구간 그럼 나갈게요.

아, 틀어 한 거 아니고요. 저 완벽하게 불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어, 맞는데 이거? 어? 이거 왜 어렵지? 제가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막 엄청 고음도 아니에요. 골든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거 어렵네. 이거 따라 부르기가 어려운 노래였네. 아시겠죠 여러분? 뭔 노래인지는 아시겠죠? 예, 절대 중간에 트름한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 마시고요. 자,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 바로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직청직송 정답 발표할게요. 제가 오늘 어로 허밍한 노래는요. 바로 블랙핑크의 띠어였습니다. 네, 지난해 여름 블랙핑크가 2년 10개월 만에 낸 곡이었죠. 당시 공백기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인기와 파급력이 대단했었습니다. 공개하자마자 너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 찍었고요. 매어부터 빌보드까지 국내외 차트를 휩쓴건 물론이고 두 대가 엄선한 두 대통합 차트에도 꾸준히 이름을 올렸던 곡입니다. 아, 그나저나 우리 불핑이들은 진짜 쉬질 않나 봐요. 검색하면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이 막 뜨더라고요. 아, 한때 같은 소속사였던 우리 동생들, 예, 같은 연습실 같이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셀럽5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이제 블랙핑크가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땀 냄새를 맡곤 했었죠. 우리 친구들이. 아, 나 정말 그래서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같은 소속사인데도 많이들 그렇게 들이게 경계를 하더라고. 자, 기능성 팬티 세트 받으실 세 분도 홈페이지 성업부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음악의 신 음신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라쿠 라면 모바일 쿠폰이 걸려있는 미션 퀴즈. 자, 제가 드리는 미션을 듣고 미션에 알맞는 정답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당첨자는 3명 뽑아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오늘의 미션은요. 바로 날입니다. 날. 제목에 날이 들어가는 노래 3곡을 보내주세요. 오타 없이 가수와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받는 동안에 노래 듣고 올게요. 날 하면은 또 이거죠.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음악의 신 음신 함께하고 있고요. 박진영의 날 떠나지마 듣고 왔습니다. 자, 미션 퀴즈 제목에 날이 들어가는 노래 어마무시하게 많이 왔습니다.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신승훈 날 울리지마,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아이유의 좋은 날, 에픽하이의 비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루시의 21세기 어떤 날, 임창정의 날 닮은 너, 대성의 날바 귀순까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자, 라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업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음악의 신 음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노래 AOA의 날 보러 와요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0: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자, 하미로콰이의 리틀 엘 듣고 오셨고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그 사이에 두댕이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한번 쭉쭉쭉쭉 볼게요. 6286번님, 같은 직장 다니고 있는 신랑이랑 직장생활 30년 기념으로 단둘이 여행 떠나요. 이렇게 단둘이 여행하는 게 얼마만인지 행복하네요. 사랑하는 신랑, 그동안 고생 많았고 우리 즐거운 시간 보내요. 사랑해요. 허쉬. 와, 진짜. 아니, 같은 직장을 같이 30년을 다니신 거예요? 와, 진짜 일단 박수 치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누리셔야지, 누리셔야지. 세상에. 같은 직장 다니시면은 요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히셨을 텐데, 그래도 이게 문자 봤을 때는 정말 사랑이 가득해 보입니다. 사랑한대요, 허씨. 듣고 계시나요? 자, 사랑 가득한 사연에 이어서 요건 좀 색깔이 다르네요. 2326번님, 남편이랑 차에서 같이 듣는 중인데요. 지금 치질로 도그 고생하는 남편이 치료하러 병원은 안 가면서 이따 밤에 축구는 또 나가시겠대요. 따끔한 조언 좀 부탁드려요. 아니, 치질로 그렇게 고생하는데 병원을 안 가. 그 축구가 웬 말이야. 아우, 덜 아프네. 덜 아퍼. 아우, 이따가 한번 이따가 빨간 사태 한번 터져봐야. 저기 축구하다가 누가 뒤에 이봐, 이봐, 저기 그 엉덩이 총 맞았어? 그 왜 그래? 지금 빨개. 이 말 한번 들어봐야. 아니면 공 한번 뒤에 뒤에 엉덩이 한번 딱 맞아봐야 이제 정신 차리지. 지금 덜 아프네. 병원 꼭 가세요. 꼭 가셔야 됩니다. 자, 4782번님, 20개월 아기 씻기고 기저귀 입히다가 애 뒤통수에 입을 맞아서 옥수수 털릴 뻔했어요. 바로 치과 다녀왔는데 다행히 금 가거나 부러진 건 없다네요. 근데 아직도 아파요. 립 바르고

깜깜바도 못하고 남편이랑 뽀뽀도 못해요. 어, 아들냄 키우기 맵다 매워. 아들 키우잖아요. 이거는 진짜 기본입니다. 저는 저 광대뼈 으스러지는 줄 알았잖아요. 광대뼈랑 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정말로 그 뒤로 그냥 후카당 이렇게 그냥 정말 힘 조절 안 못하잖아요 아기들은.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 그 저는 얼마 전에 새끼발꾸락 집에 이제 혼자 있다가 침대 모서리에 박혀가지고 심지어 한 번 다친 데를 또 며칠 뒤에 똑같은 데를 또 다쳤거든요. 그래서 띵띵 부어 있는데 딱콩이가 거기만 그렇게 밟아 돌아버리겠어요. 근데 화도 못 내죠 당연히. 이거 어떻게 뭐 일부러 엄마 죽어라 하고 밟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화를 못 낸다는 거. 차라리 어른이면 화라도 내지 그것도 못 내고 혼자 아! 하면서 입을 앙 다물어야 되니까 그게 그 고통이 좀 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들 키우신다 하시는 분들 알아서 예, 이거 헬멧도 쓰고 이 뭐지? 그 보호장치 하는 거, 복싱할 때 하는 거, 마우스피스 꽂고 우리 단단히 준비해 둡시다잉. 강은정님, 늦잠 자서 버스 놓친 딸 데려다주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혼자 카페에 왔네요. 커피 한잔 마시며 이어폰으로 두대 듣고 눈으로는 책을 읽고 있어요. 예전에 혼자 카페 오는 건 엄두도 못 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여유로워 해피라고 하셨습니다. 그치.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 낳기 전에는 뭐가 그렇게 혼자 가는 게 뭐 이렇게 부끄럽고 막 사람들이 나 쳐다보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아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그쵸? 뭐 우리 다 서로한테 타인한테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깨닫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요 혼자만의 시간, 요 여유로움 한껏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소개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쏘겠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태연의 해피.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태연의 해피에 이어서 멜로망스 김민석이 또 신곡을 냈네요. 굿바이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연 좀 더 볼게요. 양선아님,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 하는 자영업자 두댕이에요. 가게에서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요새 날도 더운데 다들 왜 아이스크림을 안 먹는 거죠? 더위 물리치는 데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짱이라고 한마디 좀 쏴주세요.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에? 아니 이렇게 더운데 아이스크림 안 먹는다고요? 말도 안 되죠. 이제 곧 사람들 붐빌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트 아이스크림 최고인 건 아시죠? 왜냐면 우리 그냥 아이스크림은 사실 그냥 설탕 덩어리라고 먹어봤자 조갈 맛나. 근데 요거트 뭔지 알죠? 이 장 활동에 아주 활발히 잘 해준다는 거. 저도 몇 번 이거 해봤으니까 여러분 공부

유혹의 요거트 아이스크림 강추하겠습니다. 예, 과학적인 증명은 없어요. 그냥 제가 겪어봤다고요. 자, 됐죠? 0896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졸업사진을 찍는다는데요. 못 나올까 봐 너무 걱정돼요. 사진 잘 나오는 팁 알려주세요. 아, 제가 학교 다닐 때 졸업사진 찍을 때마다 실패를 보긴 했지만 실패를 봤기 때문에 성공하는 법도 알아요. 아, 왜냐하면 졸업사진 찍을 때 꼭 그 무렵에 꼭 쇼커트를 하고 싶더라고. 그 몰라. 나만 몰랐어. 머리 쇼커트 하고 나면 그날 사진 찍는 날이래. 그 희한한 그런 머피의 법칙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사진 예쁘게 잘 나오는 법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진짜로 난 너무 행복하다라면서 최면을 걸면서 되게 기분 좋은 상상하면서 진짜로 웃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증명사진 찍을 때나 졸업사진 찍을 때 얼어요. 긴장해가지고. 그러면은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어. 이러면은 이제 그 졸업앨범에 사이코패스처럼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김숙 선배님처럼. 그러니까 눈도 같이 웃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얼마 전에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아니면 웃기는 영상을 봤다. 그걸 상상하면서 실제로 웃으면 사진이 너무나 예쁘게 잘 나온다는 거 그거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아, 어린이 사연이 또 왔네요. 2001번님. 저는 12살 초등학생입니다. 아침에 숙제를 안 해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지금 자동차 블루투스도 안 돼서 좋아하는 노래도 못 듣고 있어서 속상해요. 위로해 주세요. 참고로 신청곡은 아일리스 이치미. 엄마한테 혼났는데 지금 블루투스로 노래까지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숙제를 안 했는데... 그건 그거고 난 지금 음악을 들어야겠어요. 그럼 들어야지. 아, 요거 틀어드리면 되지 뭐. 이게 뭐 어렵겠습니까. 백진아님, 두 대 듣다 보니 요즘 초등학생 팬들 사연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분위기면 우리 영미언니 할미대도 충분히 해먹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다 아주 든든합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제가 진짜로 두 대 하면서 초등학생 팬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은근슬쩍 저 알아보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동네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중학생 남학생들인 것 같아. 근데 그 학생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더라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나를 알아볼 수가 없을 텐데 나를 어떻게 알지? 싶으면서도 기분도 좋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니면 엉뚱한 사람이랑 쌔깔렸나? 김신록 씨랑 헷갈렸나? 군체 나오는 요즘에 김신록 씨랑 너무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건가?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감사합니다. 저 알아보시면 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세요. 저는 관종이니까요. 자, 역시나 소개된 모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저희는 초등학생까지 카바 가능합니다. 자, 아일리세 이츠미 제 권한으로 띄워드릴게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4만원
4: 회계관리,
1: 4만원
4: 재고관리,
1: 4만원
4: 생산관리,
1: 사업성도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6: 1일 1짬뽕 오케이?
8: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어디까지 가시나요?
12: 살아서 잠까지요.
11: 혹시 닥터 캡슐 전?
1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1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시아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학용사 퀴즈 정답 바로 리얼 스터디 참교육이었습니다. 당첨자는 두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 확인해 주세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일레인의 그러다 보면, 예, 흐르고 있죠. 요거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 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동해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6월 12일 오후 5시 30분 동해 종합경기장에서 초청가수 유민, 에일리, 나태주, 김연자, 김용빈의 축하 공연과 함께 선보이는 개회식이 마련됩니다. 43개 종목에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FM 4U
2: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글을 쓸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오타가 깔끔하게 사라지죠. 하지만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는 지우개로 열심히 문질러도 종이 위에 희미하게 자국이 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연필 자국 같아서 깊은 상처나 아픈 기억을 지워내도 흉터가 남잖아요.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얼룩을 바라보며 서글퍼지기도 하고요. 하얗기만 한 종이보다 여기저기 고쳐쓰고 지워낸 자국이 가득한

카디건스 시켄타일도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생일, 즉 환갑을 맞은 지기는 임야 주름살에서 인생의 흔적을 봅니다. 지울 수 없는 흔적. 아, 요거는 사실 훈장 같은 흔적이죠, 진짜. 탱크님께서는 생일 축하드려요, 지기님. 탱크님께서는 마음에 흉터가 되지도 않고 상처로 남지도 않은 최선의 방법 다들 알고 계신 거 혹시 그게 그건가요? 매일 오후 4시에 막 우리 만나는 약간 그런 거? 이게 흉터가 남는다. 우리 춘천 아가씨 어제 그 상사분한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혼나시고 진짜 그간에 주셨던 문자 중에서 가장 뭐랄까 의기소침한 문자? 네, 그런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분인데 그렇게 문자를 주시고 어제 강릉을 왔다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장님이랑은 어찌저찌 됐는데 그냥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냥 적당히 거리 두면서 회사 다니려고 한다. 이게 우리 이렇게 약간 그 뭐랄까 거리를 둔다는 거.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성향이나 이런 게 조금씩 무뎌지고 가려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흉터? 일종의 흉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좀 무뎌지고 단단해지고 하는. 일종의 또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단단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힘을 내보자고요. 한 주의 절반이자 한 주의 고비인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힘들고.

상처와 흔적이 남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더라도 우린 또 단순하잖아요. 곧 주말권이다. 예, 우리 모두 힘내면서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 특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약간 요즘 유튜브를 매일 해주고 매일 특집 아닌가 싶은데 진짜 특집이 내일 준비되어 있다. 오랜만에서 또 라이브 무대 준비가 돼 있고 저희가 얼마 전 5월 말쯤에 제가 함께하다라는 노래를 전해드리면서 6월에 찾아주실 뮤지션 분이다라고 간단히 소개를 좀 먼저 드렸었거든요. 내일입니다. 바로 네, 윤미진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함께하다라는 타이틀로 내일 3, 4부 순서 특집으로 또 준비되니까 네, 평소 오시던 대로 오시되 조금 더 호들갑스럽게 와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네, 손님 오시니까 손님 올 때 조금 더 막 복작복작하게 약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 착장 스타일이 이틀 두 번 이상 겹치면 레벨 승급되냐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담백한 방송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벨루노님 그런 건 없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통한다. 요 정도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감귤 아가씨. 아 여기 아가씨들이 많이 오세요. 감귤 아가씨도 오시고 춘천 아가씨도 오시고 이 감귤이 혹시 제주 관련 그런 건가요? 춘천 아가씨도 약간 지역 연고 주셨는데 감귤 아가씨는 제주도에서 오시는 건지 뭐 각 지역에 이제 아가씨들 많이 들러주시면 좋겠어요. 네, 여기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하는 공간이니까 샵 2943번으로 찾아주십시오.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유튜브 창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 열어두고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창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사용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 또 우아하게 해보죠.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자, 출석 체크창 열려 있습니다.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출석 체크 및 신청곡 기다립니다. 아, 눈누나나님 방금 문자 주셨는데 리디 저 어제 닭다리 하나 먹고 소화 안 됐다고 했잖아요. 왠지 나약하게 보인 것 같아서 급 반성합니다. 저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요. 제 위장이 좀 나이 든 것일 뿐 일식 3끼도 가능합니다. 일식 3끼 일식 3끼 발음 조심해야죠.

튀김이랑 좀 안 맞는다 이렇게 가죠. 어쨌든 다행입니다. 건강하셔서. 아, 느티나무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이 될지 궁금해서 못 참고 출첵했다. 여기 참는 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다. 느티나무님 칭찬합니다. 아, 닐리리 만보님 전국구 오발 아가씨 선발인가요? 저는 8월부터 경상도 아가씨 됩니다. 가세요? 닐리리 아버님? 왜 이렇게 멀리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경상도? 어, 세상에. 이런 얘기 없었는데? 아, 저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지금? 잠자리님, 그럼 나는 치악산 복숭아 여인하겠다. 아, 특산품 쪽으로 또 그 세분화 되는 건가요, 이제? 카빙님, 수려하게 입장하고 싶은데 너무 초췌한 상태다. 아, 요 시간대는 모두가 초췌하다. 괜찮다, 카빙님. 개구쟁이 악마님 오늘 강릉 오세요? 아, 이쪽 오늘 새싹베이비님도 그러시고 강릉 쪽에 볼 일이 있으셔서 오신다는 또 우리 강릉 외 지역에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서운해하시더라고. 다른 지역에 우리 오마리들 아니, 강릉 오신다고 하니까 또 단순하게 좀 표현해봤는데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강릉 쪽에 볼 일 보러 오시는 우리 오마리들 운전 조심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오발 잊지 마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달콤설탕님 선선한 바람이 부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살기 좋은 가을 날씨 같다. 커피 한 잔 들고 식몽 때리며 듣고 싶습니다. 식몽 때리고 있으면 괜히 나도 막 푸릇푸릇해지지 않아요? 아, 물 줘야 되는데 아침에 오늘 출근하는데 아, 좀 말라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에서 아, 빨리 오늘은 퇴근해서 챙겨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서둘러서 출근을 했습니다. 사로비아님은 운동 중에 오늘 또 출석 체크를 잊지 않고 해주셨군요. 햇살이 좋아 보이는데 일단 그늘을 통해서 시원하게 운동 중이시고 까망님 수려해지려면 아, 복면가왕 한번 갈까요 우리? 낙화님 수려하게 원피스 입고 출첵해요. 안 보인 믿거나 말거나. 아 뭔가 샤방한 느낌이 납니다. 아 골드마운틴님께서 리디 이제 곧 옥수수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염이 많이 자랐더라고요. 아 진짜예요 이게? 이게 옥수수 수염이 강냉이 개수랍니다. 이거 어떻게 세고 있지? 일단 그냥 많다. 네, 터보 트위스트킹 원하셨습니다. 시원하게 듣고 올게요.

더의 트위스티킹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늘 채팅창에서는 이제 각각의 이제 각종 아가씨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제천의 약초 아가씨 남성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초 약초 아가씨 이렇게 등록 하나 해주셨고, 강릉에 대해서는 이제 커피 아가씨, 감자 아가씨, 순두부 아가씨, 다양한 아가씨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지역 특산품까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는 분야 남겨주십시오. 아, 기발한 아가씨에게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채팅창도 열려있고 문자창도 열려있습니다.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고요. 유튜브에서는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졸리셨어요 살짝 낙화님? 오늘 그 근무지가 바뀌셨었어요. 낙화님이 올해 들어서 딱 100일 되셨다고 합니다. 그 유재맘님 댁도 아이가 오늘 100일 돼서 입학한 지 100일 됐어요. 100일 파티하고 떡도 줬다고 같은 얘기를 주셨네요. 요즘 1학년들은 100일 되면 떡 돌린다는 얘기를 낙화님도 같이 해주셨었는데, 우리 낙화님도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이 100일 기념 음료를 대접해 주셔서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귀엽네요. 진짜 1학년들 100일 기념 100일 떡. 100일 고생하셨고 축하드리고, 낙화님도 우리 유재맘님 댁도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국종쌤은 오늘 연극 보러 가신대요. 쉬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냥 좀 여유를 가져볼까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막 퇴근하면 그냥 집에 가기 바쁘고 막 밀린 일들, 그냥 개인사들 막 정리할 거 하느라 이렇게 여유를 막 가져보지를 잘 못했더라고요. 지금까지 돌아보니. 네. 그 퇴근, 엊그제 우리 왜 바다의 날, 해양의 날 그 퇴근을 하고 되게 오랜만에 진짜 밤바다를 보러 갔어요. 평일에 퇴근하고 바다를 간 일이 언제였더라? 손에 그제 꼽아보면서. 근데 다녀오니까 뭐랄까 되게 그 그냥 마음에 여유가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퇴근하고 할 일도 많고 막 생각도 많고 해서 더 분주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도리어 이렇게 뻥 뚫린 곳에 다녀오니 마음에 여유가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국종쌤 여유로운 문화생활 만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요. 감귤 아가씨께서 그분들 전부 다 아가씨가 맞을까요? 아가씨고 싶은 기혼자들 같기도 한데, 여성분을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남성분도 있습니다. 여주 아저씨도 여기 계시고 케이님. 아, 우리 땅콩 아가씨. 땅콩 숙녀 어때요? 땅콩 아가씨보다 땅콩 숙녀 뭔가 이렇게 더 귀여운 이미지가 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우리 땅콩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그건 또 안 되잖아요. 우리 땅콩 언니. 좋습니다. 그래요. 마치 서머 페스티벌 축제 분위기 같았다고 대전 오바리님께서 트위스팅 들으니까 진짜 여름 분위기 훨씬 나죠. 최근에 이제 여름 곡들 많이 청해주고 계십니다. 확실히. 아까 우리 옥수수 얘기 했더니 잠자리님께서 아유 그 수염 언제 세면서 다 먹어요. 일단 먹어야지. 정답.

맨날 원곡만 들었는데 다른 버전도 좋네요. 플레이리스트 추가합니다. 총총 가시나요? 춘천 아가씨. 저는 늘 공평하고 공정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춘천 아가씨. 예. 괜히 한번 그냥 강조해보고 싶었고요. 아, 알겠습니다. 난 거기 숙녀 싫다. 아가씨 하고 싶다. 죄송해요. 이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른 의미의 숙녀였는데 뭔가 이렇게 단아하고 귀여운 느낌의 그런 숙녀 하시고 싶은 거 하십시오. 땅콩 아가씨. 리디님은 강릉의 신사임당 선생님에 비할 수는 없고요. 되게 갑자기 연매가 확 올라간 느낌이다.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대전 오바리님. 그 빵집 아가씨 하고 싶으시다고 이제 방송에서 좀 언급이 어렵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대전 아가씨로 오늘 칭해드릴게요. 아, 그렇죠. 오늘 맞아요. 아치님. 오늘 이제

이종 아가씨, 우리 색소폰 아가씨 3, 4부에 하은 씨와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나게 또 만나보고. 2423번님 오셨어요. 좋은 사람들과 파크골프 치고 가는 게 소확행입니다. 비현실적인 그림 같은 풍경에 저절로 힐링이 돼요 하시며, 진짜 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듯한 선명한, 네, 녹색 풍경을 남겨주셨습니다. 2423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 예, 행복한 오후 마저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러시아와 아가씨 아가씨 맞으세요? 다들 지금 약간 문자 저만 본다고, 예, 러시아와 아가씨 오셨는데, 아직 25년 전 결혼할 때 샀던 전자레인지를 집에서 씁니다. 버튼과 표시장치가 다 고장이 났어요. 근데 자체 진화를 하는 건지 인공지능이 생긴 건지 대충 누르면 막 알아서 대강 먹을 만큼 또 돌려줍니다. 다른 건 다 새 거로 사는데 아내가 이것만 하면 이것만 안 바꾸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리디는 가장 오래 갖고 있는 물건이 무언가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약간 물건 되게 오래 쓰는 편이거든요. 잘 버리지도 못하고 가장 오래 갖고 있는 저겠죠, 일단은. 저 제 스스로. 아, 참 오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가구 같은 거? 네, 가구 같은 게 뭐 가장 좀 오래된 거. 그다음 뭐 그렇더라고요. 가구? 네. 아, 침대 좀 오래 썼다. 침대. 네. 그 외에는 별로 생각나는 게 없는 거 보면 저도 되게 많이 지르나? 그 정도는 아닌데, 되게 나 오래 쓴다고 되게 알뜰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좀 반성하게 됩니다. 희한하게 지금. 자, 우리 각 지역의 아가씨들, 특산품 아가씨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창 계속 열어둬요.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여러분의 사용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내레이션이 있었나요? 갑자기 새롭지? 네. 네가 좋아. 우리 오정세 배우 최성곤 캐릭터의 목소리로 오정세를 연기하고 있는 최성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뭐 영화들 보셨나요? 러브 이즈 트라이앵글도 뭐 다들 좋아하시지만 최성곤의 이 노래를 너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남자 화자잖아요. 지금 이 노래는 듣는 여자분들 입장에서 네가 웃겨서 좋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대부분 이제 정답이 정해져 있지. 너 내가 왜 좋아?라고 물었을 때 아 자기 예뻐서 좋지. 이게 정답이잖아요. 모범 답안. 근데 네가 웃겨서 좋아하면 어떨까? 기분이. 한 100번째쯤 나오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초반에 나오면 별로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너무 멀리 가시는데요? 닐리리만 보님? 그렇구나. 남편분의 그 직장이 아마 그쪽으로 바뀌시는 것 같아요, 지역이. 그러셨군요. 어쩐지 최근에 좀 뜸하신 게, 이제 홀로 육아 중이셔서 아주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잊지 마세요. 저희 기억해 주세요, 닐리리 밤보님. 여름애님 오셨는데요. 오늘 아가씨 대회인가요? 참여를 안할 수가 없죠. 고향은 여주고요. 사는 곳은 이천입니다. 쌀의 고장, 도자기의 고장 해서 밥그릇 공주 가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이거. 선물 갈게요, 여름애님. 아, 너무 귀엽다. 네, 밥그릇 공주. 아, 한 끼에 몇 그릇 정도 드시나요? 네, 이것도 약간 이제 그 점수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아, 재밌게 보셨어요, 3991번님. 저 어제 애를 남편한테 맡겨놓고 심야영화로 보고 왔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강동원 배우 보러 갔다가 오정세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오정세님 나올 때마다 웃음이 터져요. 약간 이런 영화는 또 영화관에서 같이 웃으면서 보는 그 맛이 있죠. 심야영화 다른 분들도 좀 많이 계셨나요, 관객분들이? 코믹 영화는 좀 집에 혼자 보는 것도 물론 뭐 재밌지만 같이 이렇게 좀 웃을 때, 그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락 발라드 한곡 준비했는데요. 땅콩 아가씨께서 리디 나는 김경호의 딜릿 노래를 들으며 JH를 잊으려 합니다. 오늘 신청곡이에요. 꼭꼭 아니 이미 잊으신 거 아니었어? 더 이상 이제 오바라서 JH 얘기 안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꽤 됐는데. 근데 사실 이제 화요일마다 우리 다음 씨가 막 노래 불러주면 자꾸 이제 추억 생각나고 하셨죠. 꼭 들려줘요. 선곡 안 해주면 나 계속 JH 품을 거예요. 선곡 안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듣고 오죠. 김경호, 딜릿. 예. 진짜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로. 자, 2026년 6월 12일부로 4시 36분 오후, 부로 있는 겁니다. 잘 가요, JH.

김경호 닐리. 아, 저도 같은 생각했어요. 닐리 만보님. 이런 노래 자꾸 듣는 건 못 잊는 건데. 아직 그 세상인데. 아, 땅콩님 이렇게 우리 약조를 깨시면 이거 이제 신뢰가 무너집니다. 아, 선곡해도 품을 안 됩니다. 예, 선곡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잊어야 된다. 보내주자. JH. 행복해하고 있다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영매님 오셨습니다. 오발 처음 만난 지 9년 지난 것 같아요. 한결같이 자리해주는 리디 덕분에 운전하는 길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초심 잃지 않는 한결같은 사람이 될게요. 감사해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까지만 보고 어디 또 가시나? 이사 가시나?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지금처럼만 예 사이좋게 지내요. 영매님 고맙습니다. 여름에님, 여주 쌀밥 한 그릇은 반칙이죠. 우리 남편 저희 친정 가면 엄마가 주는 밥을 계속 받아 먹다가 어머,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 병원에 갔는데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위가 늘어났다고 약을 먹고 딸꾹질이 멈춰졌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여주로 장가 오시는 시집 오시는 분들 쌀밥 조심하십시오라고. 어디서도 맛볼 수 없던 밥맛이었구나. 아, 근데 이게 참 장모님 입장에선 걱정도 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참 예쁘실 것 같아. 계속 주고 싶은 여름애님. 일단 주소 주세요 빨리. 예,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세상에. 3521번님께서 저는 무슨 노래를 들어야 잊힐까요? 4년째 못 잊고 있는데요. 약간 지금 현재 진행형 같은데 3521번님은? 노래 들으면 잘 안 잊혀요. 사람으로 잊어야지.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힌다는 이제 명곡이 있잖아요. 하림에. 노래로 잊히지 않는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더 생각만 난다. 아, 3521번이 좀 안타깝습니다. 오발로도 잊을 수 있다. 네, 딴 생각하게 되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네, 이야기도 해주세요. 브루노 마스 한 곡 들을까요? 노래? 피네스.

까망님께서 오늘 그 오래된 물건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자동차, 냉장고 뭐 이런 얘기들 해주고 계시는데 전기면도기가 한 23, 4년 정도 된 게 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좀 궁금하다. 23, 4년 전엔 전기면도기. 좀 더 크고 좀 더 시끄럽겠죠? 구매할 때 내구성 좋은 제품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23, 4년. 아, 약간 이런 거는 고장나거나 약간 이제 뭐 더 좋은 게 생겨도 참 멀리 못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분신 같기도 하고 괜히 좀 애착 인형 같은 그런 느낌. 까망님. 네. 잘 돌봐주십시오. 해바라기2님 오셨습니다. 기다리던 택배가 막 도착해서 언박싱하려고 하는데 은근 기대돼요. 리디 목소리가 오늘따라 더 반갑게 들리는 시간입니다. 뭐 사셨어요 또? 해바라기2님. 아, 참. 저도 요즘에 뭐 이렇게 자꾸 사요. 네, 되게 그냥 자잘한 거 이렇게 보면 그래 뭐 이거 사보지 뭐 한번 써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것저것 좀 사는데 이게 한 번에 주문을 하면 한 번에 도착을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씩 주문을 하면 매일 하나씩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도착하잖아요. 좋더라고요. 퇴근길이 너무 즐겁더라.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에코 스미스입니다. Bright.

0: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다들 사람은 사람으로 잊힌다. 시간이 잊게 해준다. 같은 우리는 아픔과 시간들을 또 보냈기에 그 마음을 아는 거죠. 2부 마지막 곡 다이나믹 듀오 불꽃놀이 준비했습니다. 새싹 베이비님, 참 이 업무를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 배분을 해서 쓸 수 있어서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오시나요 또? 신청곡 다이나믹 듀오 불꽃놀이 신나게 전해드리고요. 저는 5시에 우리 하은 씨와 함께 색소폰 요정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5: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3부 첫 곡 애플스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카펜터스 Yesterday Once More.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 애플스님의 신청곡. 우리 모두 찬란했던 지난 날들을 소중히 하며 지금 이 시간을 사랑하시길 해주셨어요. 애플스님도 소중한 추억과 지금의 내 모습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오후의 발견과 자주 이렇게 좀 얘기 나눠요. 애플스님. 샤방샤방 걷는 느낌의 노래예요, 무궁화님. 잔잔한 올드팝 너무 좋습니다. 중학교 때 이런 노래로 영어 시간에 받아쓰기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너무 한참 언니인데? 저는 이런 기억은 없는데. 저같이 마음 급한 사람이 들으면 참 좋을 노래 같다, 사로비언니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진짜 스텝이 나도 모르게 여유로워지는 그런 노래죠. 카펜터스 Yesterday Once More, 애플스님의 신청곡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천땡님께서 카펜터스 노래는 언제나 저를 추억 속에 걷게 해요. 오랜만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3부 4부 순서 여러분 기다리고 고다리시던 우리 하은 씨. 지금 뭐 채팅창과 문자창에서 우리 색소폰 요정, 아가씨 아니다, 요정이다, 예, 여신도 안 된대요. 예, 요정으로 가야 된다. 사랑스러운 진하은 씨와 함께하는 3, 4부 순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도 열려 있습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우리 하은 씨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라이브 같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썼다 갔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0: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아니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아, 지금 다들 눈이 부셔서 유튜브를 못 보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찾아주시는 귀한 손님입니다. 나만 듣는 명곡 월간
1: 진아은입니다.
0: 반갑습니다, 아저씨.
1: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색소폰 아가씨도 안 된대요. 색소폰 여신도 안 되고 색소폰 요정. 네, 요정 등극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아주 핑크핑크하니 사랑스러운.
1: 네, 요정이라 하길래 핑크색으로.
0: 여리여리하게요.
1: 네, 맞아요. 핑크를 좋아해가지고.
0: 그렇군요.
1: 어쩌다 보니까 핑크도. 리드님도 핑크가 지금.
0: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이거. 네, 비밀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우리 아저씨?
1: 네.
0: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저번 주에 공연이 두 개 있었어가지고 동해에서도 공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그냥 한 달이 또 뚝딱 간 것 같아요.
0: 시간 너무 빠르죠. 네. 네. 날씨 더운데 우리 건강 조심해야 합니다. 네. 우리 한 씨.
1: 이리님도 네. 조심하세요.
0: 고마워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씨와 한 시간 함께 하는데요. 우리 트로트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씨 목격담도 좋고요. 또 공연했다고 하시니까 네. 목격담도 좋고 궁금한 이야기도 좋고 노래 이야기 같이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자창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또 인터넷 유튜브 창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채팅창 통해서 또 무료로 이야기 나누실 수 있다는 거.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 하은 씨한테 질문이 좀 왔는데
1: 네.
0: 색소폰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1: 한 1.5kg에서 2kg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악기 사마다 만드는 데서 좀 무게가 작게 나온 거는 뭐 850g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은 한 2kg 평균으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이게 또 가벼울수록 연주자한테는 좋으니까.
1: 그렇죠. 근데 뭐 소리가 더 가벼워질 날 수도 있고 뭐 그건 제가 안 불어봐서 모르겠지만 보통 한 2kg 정도 하는 것 같아요.
0: 괜찮아요? 목 괜찮아요? 어깨랑?
1: 옛날에는 너무 어릴 때 했으니까 그때는 무게중심이 이렇게 계속 한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버티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강해진 것 같아요.
0: 강해졌어. 우리 하은 요정도 강해졌어.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은 씨가 전해주시는 트로트 명곡들 또 만나봐야 될 텐데요. 첫 곡 어떤 노래일까요?
1: 제가 요즘 매일 듣고 있는 노래인데요.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곡입니다.
0: 이거 되게 좀 깊은 감성 아닌가?
1: 저도 옛날에 아버지 차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연히 어디 넘기다가 들었나? 근데 옛날 그 기억이 확 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가. 그래서 이게 약간 발라드 느낌이라서 뭔가 라디오에 가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장르가 제발 트로트로 돼 있어라 이러면서 찾아봤는데 다행히 트로트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0: 네.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네. 듣고 올게요.

0: 이규봉님께서 너무 좋다시며 배 아픈 게 지금 다 나으신 것 같다고.
1: 진짜 음악의 힘이 대단하네요.
0: 김종환의 목소리. 아니 이 진득한 감성을 우리 하은 요정이 어떻게 벌써 알았어 어떻게?
1: 모르겠어. 전이 노래 들으면 약간 가슴이 너무 뭐라야 될까? 몽글몽글해져요. 약간
0: 가사에서 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1: 맞아요.
0: 땅콩님 이 노래 너무 좋아하시는 곡이었구나. 벨루노님께서도 어머 이런 가사였군요.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콕콕 박힙니다. 가사가 이제 그죠?
1: 가사 너무 예뻐요.
0: 김종환 씨가 이제 직접 쓰신 곡인데 우리 하은 씨도 혹시 작사 작곡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거 있어요?
1: 작사 작곡한 노래가 발매되어 있긴
0: 그래요?
1: 네, 한데요. 바람 밤 별 바다라는 강릉 바다를 좀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저랑 다른 분이랑 이제 같이 만들었는데 노래도 하고 랩도 하고 색소폰도
0: 랩도
1: 불고
0: 또 있어요?
1: 네.
0: 와, 이거는 이제 언니가 한번 들어보고
1: 네, 나중에 한번
0: 심의가 안 올라와 있죠.
1: 아마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방송 심의는 잘 모르겠어요.
0: 얘기를 지금 처음 한 거죠, 우리?
1: 한 세 번 한 것 같아요, 언니.
0: 아니 학교 그 친구들이랑 한 그거?
1: 맞아요, 맞아요,
0: 그거. 아, 그게 하은 씨가 직접 만든 곡이었구나.
1: 네, 저랑 같이 이제 만든.
0: 그랬군요. 나중에 또 같이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은 씨는 전생이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삶이 아니면 이 노래 감정을 오롯이 느낄 수 없을 것 같은데 50대인 저도 잘 모르는 감정입니다.
1: 잘 모르는 감정이시라고요?
0: 아,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인생을 또 돌아보게 되는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 가볼까요?
1: 네, 저는 이 노래를 가수 영탁 씨가 방송에서 불러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카스바의 여인이라는 노래인데요. 저는 카스바가 왠지 술집이나 빵 같은
0: 아 근데 이거 나눠 생각해보면 이제 그럴 수 있겠다.
1: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약간 음침한 느낌으로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아랍어에서 유래한 말로 북아프리카 지역의 성체나 요새 그리고 그 주변의 전통적인 주거 지역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목만 들었을 땐 분명히 저처럼 술집 이름이랑 생각하신 분이 좀 있지 않을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0: 우리 상상력이 풍부한 우리 하은 씨의 두 번째 선곡 윤희상이 부른 카스바의 여인 듣고 오겠습니다.

0: 카스바의 여인 데킬라 한잔 주이소. 땅콩님께서 예. 아 살랑살랑 리듬 타고 계십니까 저희 도련님. 오발에서 듣는 트로트 너무 좋으시다고 서울 강원 오발이님 또 찾아주셨고 이 노래를 지금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신다는 우리 아, 청취자분들이 좀 계시네요.
1: 애창곡이셨군요.
0: 5420번님께서도 아, 저 노래는 잘 못하지만 나이를 먹었는지 노래방에서 트로트 부르는 게 너무 좋아졌습니다. 좋은 곡 잘 담아갑니다 하시며 네. 문자를 또 주셨고 3991번이 어머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알지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 애창곡 아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엄마 애창곡은 이제 곧 나의 애창곡이 그렇죠. 곧 된다. 두 번째 곡 윤희상의 카스바의 여인까지 전해드렸고요. 아까 질문이 하나 왔는데 아마추어도 색소폰을 배울 수 있을까요?
1: 그럼요. 요즘은 70대, 80대 분들도 새로 배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0: 너무 멋지지 않아요, 진짜?
1: 네, 진짜 그 열정이 진짜 너무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0: 그리고 뭐 우리는 뭐든지 다 처음 시작하면 다 아마추어니까요. 서울 그렇죠. 강원 오바리님 용기를 내서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곡은 우리 하은 씨의 라이브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네. 곡이에요?
1: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곡은
0: 굉장히 지금 아슬아슬했다. 노래 제목에 퀴즈가 지금 숨어 있어요. 제가 지금 깨침을 한 거예요, 우리 하은 씨가. 네.
1: 땡땡땡 울지 말아인데요. 네. 여러분이 이 땡땡땡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그 너튜브로도 가능한 거죠. 네, 너튜브나 문자로 이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려있고요. 유튜브창 오셔도 채팅창 통해서 정답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돌
0: 먼저 그러면 네.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1: 네, 연주를
0: 먼저 갈게요. 네. 광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그러면 우리 하은 씨가 연주해 주신 이 곡의 제목 땡땡땡 울지 마라 앞에 세 글자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버브가 조금 필요하죠?
1: 네. 네
0: 살짝 넣고 그러면 갈까요? 준비되셨어요?
1: 네.
0: 갑니다.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9: 박수치고 한번 가시죠.
10: 예, 감사합니다.
9: 아까 타이밍이 좀 그래서 박수를 못 쳤는데 우리 하은 씨의 연주 정답이
10: 홍도야였습니다.
9: 네, 홍도야 울지 마라였고요. 네. 홍당무 아니고요, 여러분. 예, 홍두깨도 왔지만 역시나 오답이었다. 정답은 홍도야였습니다. 아, 다들 지금 엑설런트 왔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은님에 이어서 저희 도련님께도 박수 한번 가시죠. 예, 진짜 세상에 나.
10: 감사합니다. 예.
9: 아, 이렇게 또 인사가 나오는구나.
10: 네, 슈퍼츠 처음 받아봅니다.
9: 아, 세상에. 개인 채널에서 라이브 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네, 우리 MBC 강원영동 채널에 남겨주신 저희 도련님 감사합니다. 좋은 데 쓰일 거예요. 예. 아, 슈퍼챗에서 안 주시던 분인데 오늘 하은 씨 출연에 처음으로 이렇게 또 날려주셨습니다.
10: 감동이에요.
9: 예, 감동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고 다들 아 백일섭 씨가 맞아요. 저도 이 기억이 나는데 드라마 옛날 드라마에서 네. 이 노래를 부르셨던 그 장면이 맞아요. 기억이 나요. 아, 퀴즈와 함께 전해드린 우리 하은 씨의 색소폰 연주 정답은 홍도야였고요. 김영춘의 노래 홍도야 울지 마라 띄워드렸습니다. 정답 주신 분들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랑스러워님께서 지금 들어왔는데 순간 다른 방송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다. 아이, 그게 이제 또 트로트의 힘이죠. 스몰솔저님도 순간 주파수 틀린 줄 알았다고. 하지만 역시나 여기도 흥겹게 어깨 흔들며 집으로 가고 계시고 아 0007번님 아 글씨 오빠가 있다. 그렇죠. 노래 가사 또 남겨주셨고 4495번님은 외할아버지의 애창곡이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낙화님 홍도야 리디아 하은아 상상으로 너무 다정해 불러주셨습니다. 감귤 아가씨께서 정답 홍도야죠. 바닷가에서 버스킹 보는 느낌이라고.
10: 시원한 느낌이었나 보네요.
9: 파도

0: 소리도 같이 들리는 것 같다.
1: 아, 박수 한번 가시죠. 우리 한시 연주와 또 이렇게 문자 주신 강규 아가씨 감사합니다. 강규 아가씨 선물 보내드릴게요.
2: 네,
1: 정답
2: 축하드립니다.
1: 같이 주셨습니다. 아, 3430번님께서도 왠지 축제장에 와 있는 기분이라고 지난주에 이제 행사 공연하셨다고 네. 했는데 삼척 동해 지역에 사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아 진작 알았으면 갈 걸 그랬다고 그 이제 추억의 흔적들이 그 별그램에 있죠.
2: 네, 별그램에 다 공연 소식도 미리 올리고 끝나면 또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까망이 미리 보시고 네. 다녀오시면 되겠어요. 아, 리디 자꾸 그런 드라마 장면 기억하면 이모 된다. 생각이 나.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제보를 주셔서 어쩔 수가 없다. 예. 자, 그러면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우리 감귤 아가씨 주소 성함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곡을 또 만나볼까요?
2: 네, 아까 그 외할아버지 애창곡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저희 친할아버지의 애창곡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은 저희 친할아버지 기일인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 저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 유치원 때쯤에 할아버지가 이제 집에서 이 노래를 많이 부르셨거든요. 맨날 이제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이렇게 부르셔서 저도 약간 그 동요 있잖아요. 손이 시려워 꽁 이거 같이 너무 재밌어서 막 같이 따라 부르면서 불렀던 기억이 나서 이제 이 노래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김용임 씨의 사랑의 밧줄입니다.
1: 하은 씨가 이렇게 트로트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다 내력이 있었구나.
2: 조부모님이랑 같이 어릴 때부터 살다 보니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노래 교실도 따라가고.
1: 얼마나 귀여움 받았을까?
2: 거의 인기 스타였죠.
1: 네, 사랑을 독차지하며. 네. 자, 우리 그러면 준비해 주신 김용임의 사랑의 밧줄 만나보겠습니다.

0: 아, 우리 오바리들 이렇게 트로트를 좋아하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예, 감귤 아가씨 트로트 선곡 너무 신나요.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주셨고 하은님 못 가게 밧줄로 꽁꽁 붙들어야 된다 지금.
1: MBC에 묶이고 싶습니다.
0: 엔디도님 네. 채팅창에 또 남겨주셨고 우드로님께서는 트로트는 도구를 좀 많이 쓰는 듯하다. 밧줄, 배터리,
1: 벽시계.
0: 그렇네요.
1: 진짜 그렇네요.
0: 어, 그렇네 진짜. 그러면 이제 다음 도구는 뭐가 나올까요 지금?
1: 도구는 아닌데 예, 추임새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쌍둥이 트로트 듀오 윙크의 얼수라는 노래인데요. 윙크는 쌍둥이 자매인 강승희 씨, 강주희 씨로 이루어졌는데 강주희 씨가 과거에 개그우먼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그우먼에서 트로트 가수로
0: 예,
1: 전향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 얼수라는 노래를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까지도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 부르는 애창곡이라서
0: 애창곡 중에 하나?
1: 오늘 노래로 한번 신나게 마지막 곡을
0: 아 오늘 또 노래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곡은 우리 하은 씨의 색소폰 연주 말고 노래로 네. 네,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얼수 다들 추임새 넣을 준비하시고 네, 문자창 유튜브창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갈까요?
1: 네.

0: 성공 너무 좋았다. 세상에. 아, 지금 너무 귀엽다고. 율동이랑 취임새까지 이거를 어떻게 내 앉아서 하냐 대체. 내 동생이었으면 좋겠다.
1: 다음엔 일어나서 한번.
0: 아, 오라트 나왔습니다. 본선 진출. 예.
1: 감사합니다.
0: 갑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오해발견 잊지 마시고 오바리도 잊지 마시고.
1: 감사합니다.
0: 예. 아, 봉산 탈춤 춰야 될 것 같다. 봉산 탈춤까지 나왔어요 지금. 아, 너무 이 곡이랑 찰떡이다 하은 씨 진짜.
1: 정말요?
0: 어.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지금 뭐, 아, 100점 부족합니다. 안연파파님 한 150점 쏴주시고요. 6750번이 아니 이것은 왔다 미스트로 가자.
1: 어. 나가야겠네요. 네.
0: 계획이 혹시 있어요 우리 하은 씨?
1: 아니요 뭐 특히 없는데 뭐 또 새로운 게 뭐 편성이 된다면 한번 지원해볼까. 아, 망설이고는 있습니다.
0: 망설이. 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또 용기를 줘야죠 여러분.
1: 오바리 분들이 응원해주시면 한번 힘입어서 그래.
0: 네, 다음에 혹시 이제 접수가 네. 시작이 되면 저희한테 귀띔을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그럼 저희가 그 뽐뿌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열심히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어, 아, 사장님이 벌써 보너스 시간 넣으셨는데 어떻게 앵콜이냐고.
1: 저도 노래 해봐온 줄 알았어요.
0: 5410번이 너무 잘합니다. 끼와 실력이 부럽네요 해주셨고 9856번님께서 이 노래 노래방 가서 부르면 엄청 높아서 목이 나가는데 진짜 잘 부르십니다 해주셨고요. 저희 도련님께서 동작을 보니 분명 노래방에서 이거 많이 불러본 것 같다.
1: 티가 났나요?
0: 네, 아, 이렇게 또 고백을 해주셨고 음원 내달란 얘기까지 왔습니다. 아. 아. 전국 노래자랑. 아니 하은 씨 우리 나간 적 있죠?
1: 나갔었어요. 삼척편에. 아. 네 맞습니다.
0: 아, 이것도 찾아보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복종쌤. 예. 아, 너무 뜨겁다. 사무실에서 아, 저희 이제 스튜디오가 되게 진짜 이게 딱 LED 조명으로 그냥 진짜 사무실 조명인데 이렇게 흥겹게 부를 수가 있느냐. 하은 씨가 진짜 이 트로트를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네. 정말. 예. 우리 사루비아님께서 이번 주말에 동기들 모임 있는데 오늘 나온 노래들 배워서 많이 불러야겠다.
1: 아. 윙크 추천합니다.
0: 아, 이거 되게 남성분들이 또 네. 깜찍하게 궁금한데요. 부르면 이것도 약간 주목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스트롯 나가시면 응원 간다. 당연하죠. 예, 네, 당연하죠. 자, 오늘 우리 하은 씨와 함께한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1: 벌써요.
0: 마지막 곡 이제 얼쑤. 우리 하은 씨의 목소리까지 전해드렸는데 지금 다시 보기 1000번만 가시겠다고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하은 씨의 노래도
1: 감사합니다.
0: 네, 많이 찾아주십시오. 아, 오늘 그 도구를 많이 사용한다 얘기 네. 많이 있었잖아요. 아까서 신유의 시계 반응하고
1: 아, 시계 가나요 이제
0: 준비했습니다. 노래 띄워드리면서 우리 하은 씨와는 인사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안녕.

감사합니다.

0: 나오나 고장난 벽시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까망이께서 트롯을 들으면 안에서 슬금슬금 뭔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흥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한국인의 DNA에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한 시간 이렇게 풀로 또 트로트로 전해드리는 이 시간. 다음 시간에 또 우리 하은 씨와 함께하고요. 오늘 시계바늘 고장난 벽시계까지 띄워드렸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않지.
1: 고맙습니다. 탱크님, 또 2104번님, 아치님, 낙화님, 그리고 2486번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또 오후의 발견 든든하게 함께해 주신 우리 오바리들 너무 감사드려요. 끝곡은 검정치마입니다. Our Own Summer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변함없이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1: FM for you.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오?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2: 아빠!
3: 엄마!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도자기 배우러 갔다가 천년만년 흑반죽만 해야 해서 몇 달 만에 때려치웠다고 합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어 갔다가 1년 내내 양파 껍질만 까야 해서 흘린 눈물이 호수를 이룰 정도라고 합니다. 음악이나 문학이나 미술을 배우고 싶은데 악보 쓰기나 원고지 작성법이나 선 긋는 연습만 실컷 하다 말았다고 합니다. 아이, 그게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기본이 되어 있고 기초가 단단해야죠. 하지만 폴 매카트니 이야기는 다릅니다. 아, 그래요. 난 아직도 악보를 읽을 줄 몰라요.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공개 석상에서 악보 못 읽는 사실이 거론되어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 난 우리가 어떤 코드를 연주하는지 알고 멜로디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굳이 악보를 적거나 읽을 필요가 없죠. 아, 코딩을 할 줄 몰라도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갈수록 무엇이 기본인지를 곰곰 생각해보게 되죠. 온갖 도구와 AI까지

내가 사용법만 잘 알면 나를 도와주겠다며 나서는 세상입니다. 자,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네, 폴 매카트니 하이 하이 하이 들었습니다. 박승곤 씨가 와 백햄 진짜 정말 오랜만에 청취하러 왔습니다. 오늘 3, 4부 너무 기대 중이에요. 예. 왜 3, 4부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그냥 뭐 축구 얘기할 건데 무슨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 그동안 매주 뭐 축구 얘기했잖아요. 물론 사이비들이 얘기하기는 사이비 축구 전문가들이 얘기하긴 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전문가들이 나오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이비하고 전문가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특히 21세기에는. 네. 자, 오늘 3, 4부는 특집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철수의 축구 캠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개막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와, 오늘 수요일이죠. 금요일에. 아, 뭐야 이게. 아, 이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많이 기다리시면 안 되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아, 그리고 뭐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하는 게 뻔하지. 뭘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러세요.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네, 그럼요.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폴 매카트니의 하이 하이 하이 들었고요. 1부 2부 3일제약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 컴퍼니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 아보에 음식물 처리기 휴렉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IS동서 멕시칸 백조싱크 도드라만돈 포스코 ENC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함께합니다.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 무조맨.

0: 9종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바네사 메이 콘트라단자 들었습니다. 7998번으로 총이 주었고요. 바네사 메이는 예 바이올린 연주자 백혜미도 한번 출연했었죠. 예. 저 굉장히 작은 체구인데 아 무대 위에서는 아주 폭발적으로 연주를 합니다. 예. 재밌어요. 그 예전에 동계올림픽에 스키 선수로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나왔네. 태국의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에요. 올림픽에 나왔는데 아 출전 선수가 67명. 예, 근데 67위. 아 그래도 뭐 어쨌든 올림픽에서 완주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아주 만족했다고 그럽니다. 바네사 메이의 콘트라단자 7998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왜 방송 중에 그 버밍엄의 아스톤 빌라 홈구장 있어요. 빌라 파크라고. 거기 간 걸 여러 번 자랑했기 때문에 아마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저 토트넘이 원정 가가지고 아스톤 빌라하고 경기하는 그 경기를 제가 직관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날 골도 한 골 넣었고요. 그때 토트넘이 아마 4-1인가 뭐 이렇게 이겼을 거예요. 근데 경기 시작하기 전에 와, 그 버밍엄에 유명한 락 뮤지션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은 물론 오지 오스본입니다. 야, 그 폭죽을 막 팍 터뜨리면서 오지 오스본의 크레이지 트레인이 쫙 나오는데 아, 이거 전율. 김상범 씨가 마침 청해 주셨습니다. 오지 오스본. 아 오늘 3, 4부에 축구 캠프 있는 날인데요. 예. 크레이지 트레인.

네, 유투의 노래 Pride in the Name of Love. 0639번으로 파주 운정에서 신청하셨네.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오지 오스본 Crazy Train. 아, 5487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와, 오지 오스본의 Crazy Train이 인생곡이래요. 인생곡 나옵니다. 아, 그저 시끄럽던 락 음악이 이렇게 신나고 좋을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곡. 귀를 뚫어준 바로 그 곡. 아, 이 곡 듣기 전에는 다 시끄러웠어요? 아, 거기엔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아, 그 전에 좋은 락 음악이 진짜 많았거든요. 예. 3446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아, 아저씨, 방송 듣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오프닝만 나오면 아저씨 방송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오프닝 곡은 팝송을 따온 건가요? 아니면 자체 제작한 음악인가요? 영어가 나와서 팝송인 것 같기도 하고 꽤 오래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저만 모르는 건가요? 예, 저만 모르는 겁니다. 예, 다 압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건 저 검색창에 그냥 쳐보면 바로 나올 거려. 박승곤 씨, 2006년부터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듣기 시작해서 올해로 청취한 지 딱 20년 차 되는 열혈 시청자인데 오래오래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예. 이 계속 라디오만 했는데 어떻게 시청하신 거죠? 예. 어디서 보셨습니까? 아이, 고맙습니다. 농담한 거예요. 예. 8423번, 백캠 없는 월드컵은 이제 상상하기 힘듭니다. 크크. 철수 아저씨가 중계해 주시면 좋겠어요. 따로 월드컵 특집 채널 하나 파시는 거 어떠신가요? 순탁 작가님과 함께 개그원으로 진모쌤도 네, 거부합니다. 예. 아이 참, 사이비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이, 축구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예, 그렇다고 우리가 따로 뭐 채널까지 파가지고 하는 건 오바라고 생각하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 안에서 음악 듣다가 잠깐 시간 나거나 지루할 때 그때 이제 한 번씩 하는 거죠. 오늘 3, 4부, 아, 이거 사입이 아니고 진짜 전문가들이에요. 배철수의 축구 캠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진짜 전문가라니까요. 예. 이주헌 씨하고 박종윤 씨. 네. 두 분은 뭐 축구 저 유튜브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뭐 구독자도 엄청 많다는데요. 이주헌, 박종윤 씨.

주와 함께 진행할 겁니다. 야, 이건 시간이 그냥 가버렸네. We will rock you예요. 왜냐하면 이따가 We are the champions 들 거거든요. 요 맛 조금 보시죠, 뭐.

0: You got blood on your face, a big disgrace. Waving your
1: NBC FM for you.
2: Chat 따라해 보세요.
3: Account ERP.
4: 4만 원.
2: 회계 관리.
3: Account ERP.
5: 4만 원.
2: 재고 관리.
3: Account ERP.
2: 4만 원. 생산 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2: Account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3: Account.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7: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7: 하이퍼스.
9: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1: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2: 요즘 소나기 소식이 좀 잦은데요. 내일도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전북,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5에서 30mm 정도, 또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대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에도 25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도 내일은 대부분 30도 아래를 보이겠습니다. 대구와 포항이 29도까지 올라서 가장 덥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안 오는 곳들은 자외선 지수 높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버클리 음대 박사학위 소지자다. 비록 명예박사이긴 하지만 그래미상 수상자이기도 한 그가 스티비 원더와 함께 커즈와일 신세사이저라는 회사를 차리지 않았다면 80년대 전자음악의 시대에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레이 커즈와일을 그렇다고 음악계 인사로 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 덕분에 디지털 샘플링 기반 키보드로 컴퓨터 음악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은 그를 기업인 또는 미래학자로 더 많이 부른다. 일론 머스크의 스승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많다. 20개가 넘는 명예박사 학위를 가진 그의 원래 전공은 컴퓨터공학. 최근에는 저술가와 강연자로도 이름을 날리고 있다.

전부터 상상 불가능한 세상을 그려보였던 레이 커즈와일이 자신의 시계가 현실보다 느려졌다고 고백하는 동영상을 본다. 20세기에 그가 스마트폰과 AI 시대를 예언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의 예상보다 빠르게 스마트폰과 AI를 일상적으로 대하고 있다. 그의 베스트셀러 특이점이 온다가 나온 지도 언 20년이 가까운데 당시의 책 내용이 준 충격. 지금은 어느새 공상과학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 아무렇지 않게 수용된다. 유전공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인공지능 등의 혁명이 단계적으로 펼쳐지면 인류의 문명이 생물학을 넘어서는 순간이 올 거라는 예언도 그렇다. 올해 78세인 레이 커즈와일은 그 특이점이 2045년쯤 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최근엔 시계가 빨라졌다며 낙관한다. 만약 특이점이 오는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불로불사도 가능하다는 정말 허황되어 보이는 주장을 하며 그는 어떻게 해서든 특이점이 올 때까지 살아있으려 노력한단다. 지난해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를 내며 인류가 AI와 결합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 그는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우리가 의학적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신나한다. 의학은 부상과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외모를 원하는 대로 가꿀 수 있게 하고 두뇌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할 거란다. 뇌를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날이 오면 우리 자신을 얼마나 더 나은 상태로 만들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는 그의 밝은 어조에도 불구하고 낙관적 동영상의 뒷맛은 어쩐지 씁쓸하다. 우리 삶이 기하급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데 어쩌면 늙지도 죽지도 않고 살 수 있을 거라는데 왜 입맛이 이토록 쓴 것일까?

스티비 원더 마스터 블래스터 들었습니다. 재밍. 조금 전에 레이 커즈와일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이 양반 커즈와일 신세사이저를 만드시고 회사도 차렸잖아요. 스티비 원더와 함께. 지금은 이게 저 우리나라 회사 됐어. 우리나라 회사가 인수했어요. 커즈와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창 피아노가 아마 인수했을 거예요. 꽤 오래됐을 겁니다. 한때 이 신세사이저의 명기였는데 커즈와일. 네. 자, 6시 41분 40초 막 지났습니다. 첫 아들 순산하고 오늘 와이프랑 집에 왔습니다. 저녁 먹으면 백팀 듣고 있어요. 모든 사랑과 체력과 관심으로 키워주신 부모님, 특히 어머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 근데 이걸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어머니한테 연락하셔가지고 감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하신 거죠, 이미? 이홍준 씨. 예. 축하합니다. 예. 완전 축하. 정재엽 씨가, 예. 월드컵 시즌이라 신청해 봅니다. 퀸의 We Are the Champions 신청하셨는데, 아까 We Will Rock You는 맛배기로 조금 나갔죠. 예. 자, We Are the Champions.

0: 네, 미스터 빅의 와일드 월드 들었습니다. 3226번으로 정해 주셨고요. 문승호 씨가 와, 이 곡이 리메이크라는 걸 30년 만에 알았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캣 스티븐스라는 가수의 곡인데 편곡도 거의 바꾸지 않고 거의 그대로 했어요. 예. 미스터 빅의 와.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밴드의 프론트맨 중에 아 진짜 프레디 머큐리는 독특했죠. 음악으로는 깔 게 전혀 없는데 사실 패션은 가끔 어떤 때는 패션 테러리스트 같긴 했어요. 민망한 옷들 많이 입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저 구강 구조도 좀 툭 튀어나와 있고 그렇게 막 인기를 막 끌 만한 아이돌 수준의 그런 외모는 또 아니었고 하지만 뭐 음악으로 승부 보는 거죠. 예. 그럼요.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늘 3, 4부는 예, 배철수의 축구 캠프로 진행합니다. 저는 재밌을 것 같은데 뭐 방송이 재밌을진 모르겠고요. 그 이번 월드컵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막 질문을 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4: 휴무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전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4: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앨런 파슨스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 8120번으로 통해 주셨네요. 아, 연주곡이에요. 자, 3부에 다시 만납니다. 3부, 4부 배철수의 축구 캠프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헬스장에서 애용하는 러닝머신의 정식 이름은 트레드밀이죠. 디딜방아란 단어의 뜻처럼 원래는 빙빙 돌아가는 원통 계단을 끊임없이 밟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서 곡식을 받거나 동력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영국에서 처음 만든 죄수들의 형벌 도구였죠. 힘들게 하는 건 여전히 똑같지만 지금은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훌륭한 목적으로 바뀌었으니 올 여름도 애증의 기구 러닝머신 힘차게 달려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다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 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귀에 생생하죠. 네. 카타르 월드컵 공식 주제가. 우리는 공식 주제가라고 하고 원래는 오피셜 송입니다. 오피셜 송. 네. 카타르 월드컵 오피셜 송. 그때 이때 없었어요. 네. 그냥 사운드트랙만 나왔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걸 그냥 공식 주제가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국이 나왔으니까. 정국 피처링 파하드 알 쿠바이 씨. 파하드 알 쿠바이 씨는 뭐 카타르 가수일 거예요. 잘 모릅니다. 저 잘 모르. 정국밖에 모릅니다. 드리머스 들었습니다. 자, 그동안 배철수의 축구 캠프는 사이비 축구 전문가 배순탁 작가와 제가 둘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진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제대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헌, 박종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종윤입니다.
0: 예. 네, 두 분 전문가 맞죠?
1: 그렇죠. 사실 이제 뭐 MBC에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JTBC에서 월드컵 해설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원래 MBC 해설위원 아니었어요?
1: 원래 MBC였죠.
0: 사람은 그렇게 배반하고
1: 그게 이제 사실 MBC에서 만약에 중계권이 있었다면 네네. 무조건 MBC였지만 근데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0: 아니 그래도 상도라는 게 있는 거지. 아니 보니까 네. 그 안종환 씨하고 저 김성주 씨는 아예 안 하고 있던데 보니까.
1: 네, 맞아요. 네.
2: 상도가 있으신 분들.
1: 네. 아니, 상도라기보다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고 해야 되죠. 이게 이제 만약에 1년 만에 돌아온다. 그럼 저도 한 해 정도 참을 수 있다. 근데 4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0: 아무튼 네. 그 축구를 좋아하시거나 축구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두 분을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 그냥 음악만 좋아하는 청취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러면 자기가 축구 전문가라는 네. 걸 좀 소개를 좀 하시죠.
1: 네. 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부터 저는 이제 방송 해설을 축구 해설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네네. 뭐 개인 방송도 했지만 유튜브를 이제 개설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인지도를 얻고 지금까지도 100만은 못 채웠지만 81만의 어떤 구독자를 자랑하면서
0: 구독자가 81만이에요?
1: 네네.
0: 오.
1: 축구로만.
0: 축구로만.
1: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종인이나 친구와 함께 네네. 채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네, 이스타 이존이라고 합니다.
0: 아, 네. 요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랑할 만하네. 요새는 뭐 구독자 많은 게 최고잖아.
1: 네.
0: 자, 이주원 씨.
1: 네.
0: 박종윤 씨는?
2: 네. 저는 스포티비에서 이제 다른 스포츠 방송국이었죠. 캐스터로 스타트를 했었고.
0: 네네.
2: 주로 뭐 여러 종목을 하긴 합니다만 축구 전문 캐스터로 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스타 이주원, 이주원 해설위원이랑 함께 따로 이제 방송을 만들었었는데 저도 축구 방송은 연이 MBC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사 아나운서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네네.
2: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축구 방송에 진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주원 해설위원이 답을 줬습니다. 축구 평론가로 가봐라. 축구 평론가는 잘 없다. 그래서 그걸로 해설도 해보고 지금까지 역시 같이 81만을 만들면서 저도 여기저기 이 축구로 기웃거리고 있는 저는 완전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 반 전문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 반 전문가?
2: 네.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이비 전문가하고 반 전문가하고 전문가가 있다는
1: 네. 네, 완벽합니다.
0: 아니 근데 네. 박종윤 씨는 또 그 포감이 생긴 게 배철수의 음악 캠프 오랜 청취자였고 원래 네. 꿈이 라디오 DJ였다면요.
2: 제가 스포츠 방송을 꿈꾼 게 아니라
0: 네.
2: 원래 어렸을 때 꿈이 DJ였습니다. 근데 그 DJ를 꿈꾼 게 배철수 음악 캠프 때문이었는데
0: 다른 방송인데 괜히 여기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 이거는 정말 제가
1: 정말이에요.
2: 정말 어렸을 네. 때부터 백캠을 듣고 DJ의 꿈을 꿨는데
0: 네네.
2: DJ 다른 분들을 보니까 배철수 선생님처럼 뭐 음악인이거나 다 연예인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하지 연예인이 안 되는데 아나운서를 하면 DJ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방송인을 꿈꿨기 때문에
0: 아하.
2: 제가 이전에 다른 라디오 게스트로 출연했을 때 사실은 화장실에서 배철수 선생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2: 화장실에서 인사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몰래 옆에서 굉장히 긴장되는 느낌으로 잠깐 속마음으로 내적 친밀감 한번 느끼고

0: 몇 년 만에 다시 뵈서 저도 뭐 감히 방송 경력이 길다고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잘 긴장 안 하는데 아 오늘은 살짝 긴장됩니다. 아, 들어올 때부터 떨렸어요.
1: 네, 정말로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섭외 왔었을 때 베스터 작가님이 둘이서 이제 나올 수 있겠냐 오늘 라고 저한테 먼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 아 종민아 너 스케줄 되냐? 오늘 스케줄 되냐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 상이 아니고서는 난 무조건 나올 거다.
2: 본인 상은 본인 상 아니면 나간다.
1: 나는 무조건 나간다. 어. 아, 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2: 아, 네. 아이고 박종윤 씨 야, 음악도 한 곡 갖고 오셨는데 벌써 음악 좋아하시네.
0: 네. 아우, 네. 저는 그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약간 꿈 같습니다.
2: 오.
0: 네. 저는 이 이후에 방송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은.
2: 아, 이 사람.
1: 어떻게 감격스러워서.
0: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
1: 그런 게 있죠. 아, 네.
2: 너무 가지 마요. 그리고 오늘 뭐 축구 얘기해야 되니까.
1: 네.
2: 최주헌 씨가 네. 아, 이분은 이제 이스타 랩 추종윤 두 사장님 형님들 안녕하세요.
1: 네.
2: 오.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으로 유튜브 입문했습니다.
1: 네.
2: 4년 전에는 축구 직관 가셨던데 이번 월드컵은 직관 안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1: 네.
2: 뭐 안 가니까 여기 나오는 거죠.
1: 그렇죠. 네.
2: 갔으면 벌써 갔어야죠.
1: 그렇죠. 여러 콘텐츠를 지난 월드컵에 찍었는데 올해는 국내에서만 네, 할 예정입니다. 네.
2: 왜 안 갑니까? 멕시코로 갔어야지.
1: 지난 그 카타르 월드컵 때는 사실 나라도 그 가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2: 그렇죠.
1: 오밀조밀 모여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찍을 것도 많았었거든요.
2: 네네.
1: 근데 지금은 사실 가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야 됩니다.
2: 아.
1: 물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경기는 사실 이제 두 경기를 한 경기당 해서 하지만
2: 네.
1: 계속 다른 그 뭐 경기나 이런 것들을 취재할 때는 좀 제약도 많고 또 국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방송을 또 해야 되니까요.
2: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2: 자, 그럼 일단 광고 뒤에 본격적으로 배철수의 축구 캠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4부 주식회사 워킷 KB국민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빙그레 주식회사 그레이넌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이카운트 SK케미칼 모빌코리아 윤활유에서 함께합니다. 워킷!

0: 전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배철수의 축구 캠프입니다. 야, 뭐 이렇게 대놓고 해보긴 처음인데.
9: 아니 축구 캠프 너무 이름 좋은데요?
10: 너무 좋잖아요.
8: 아, 제가 한 월드컵 4년마다 열리잖아요. 네. 카타르 때도 그렇고 뭐 전에도 그렇고 한 서너 번 했을 거예요. MBC 텔레비전에서 네. 월드컵 중계하기 전에 그 앞에 배철수의 축구 캠프라고 진짜 했어요.
9: 아, 본 적 있습니다.
8: 네. 네. 그 두 나라의 뭐 축구 소개 쫙 하고 뭐 네. 축구뿐 아니고 뭐 문화, 정치 체제 뭐 별론 간단한 것들 쫙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 제가 한 세 번 정도 했나 기억도 안 나.
9: 네.
8: 근데 올해도 사실은 제안이 왔었어요. 이번에 올해도 배철수의 축구 캠프 좀 해주시면 그래서 제가 중계권을 딴 다음에 얘기하자.
9: 네. 그건 맞죠. 네.
8: 결국 중계권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네. MBC는 박종인 캐스터 저렇게 얼어 있는 표정 처음 봅니다. 아저씨 진짜로 긴장한 거예요. 8375번으로 이분은 유튜브 열심히 보시는 분인가요?
10: 그러신 네.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긴장되는 느낌은 처음에 방송했을 때 말고는 되게 간만입니다.
8: 제가 편해.

0: 해드려야 되는데 미안해요.
1: 아니 괜찮습니다. 저 혼자 빨리 긴장을 풀고 예, 얼른 아니, 이 그래.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0: 그래요. 그럼 이주원 씨하고 먼저 얘기 좀 하는데 네. 자 우선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에 체코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아 드디어 우리나라의 월드컵 대장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단도직입 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 이번 축구 대표팀에 대해서 이상하게 저 일반 대중들의 아 뭐라 그래 기대는 낮은 것 같아 기대 수준이.
2: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력보다는 네. 어떤 대한민국 대표팀이 지금 최근에 가지고 있는 협회 사건과 맞물려서 이미지가 별로 이제 안 좋다 보니까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0: 아니 네. 외국의 뭐 전문가들은 굉장히 높게 보던데 우리나라의 이 저 32강 진출을.
2: 그렇죠. 그래서 정말 까놓고 딱 전력 봤을 때는 물론 월드컵이란 무대가 도전하는 어떤 그 자리고 그리고 정말 상대방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나가야 되지만
0: 그렇죠.
2: 전력만 봤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금 감싸는 게 아니고
0: 무난하다 32강.
2: 사실 상대방이 더 긴장할 겁니다. 아. 네, 그 정도로 전력은 괜찮습니다.
0: 그러니까 뭐 단도직입적으로 32강은 떼놓은 당상이다 이거죠?
2: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32강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0: 다르게.
2: 안 가면 안 된다.
0: 오. 아,
2: 이 정도 전력을 안 가면 안 된다.
0: 좋은데 안 가면 안 된다. 네. 안 가면 큰일 난다.
2: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저희가 이제 공항에서 네. 물론 좀 과한 퍼포먼스긴 했지만 한 팬이 엿을 던졌습니다.
1: 호박 공항에서
0: 돌아올 때.
2: 네. 공항에서.
0: 예예. 예.
2: 근데 사실 이번에 32강 못 가면 선수단이 더 우리 연마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0: 그건 선수단이 뭐 잘 가지면 되고.
2: 네. 네.
0: 이주원 씨가 볼 때도 분명히 32강은 이건 무조건 우리가 올라간다고 봐야 돼. 이건 그냥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2: 네. 그러니까 배철수의 축구 캠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축구에 대한 그 조회가 식견이 있다는 건데 저 배철수 DJ가 가서 감독을 해도 32강 갈 수 있지 않을까?
1: 어? 네. 저는 여긴 동참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0: 제가 감독으로 네. 가면 네. 예, 탈락할 수 있어요. 네. 아, 그 정도로 32강에 네. 자신만만하시군요.
2: 그렇습니다.
0: 그러면 32강에 못 가면 책임지셔야 되는
2: 제가
0: 거죠.
2: 제가 한 번 더 나와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박종윤 씨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 이 대회 구성 자체가 전 대회와 좀 달라졌죠.
0: 네네.
1: 원래는 이제 토너먼트로 가면 16강 조별리그에서는 두 개 팀이 올라갈 수 있는
0: 그러니까
1: 상황이었는데
0: 이번에 뭐 48개국으로 늘리면서
1: 그래서 우리가 3위 이상의 성적만 거두면 와일드카드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겼기 때문에 전력으로 놓고 봐도 충분히 좋은데 대회 구성도 우리가 32강을 안 가면 안 되는
0: 안 가면
1: 그런
0: 안
1: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저희가 좀 대표팀을 압박하는 그림이 되는 것 같지만
0: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바쁘셔가지고 조별 예선 못 보셔도 할 수 없고 32강 전부터 보시면 돼요. 네. 진짜 많이 바쁘신 분들은 네. 그 32강 전까지는 그 조마조마하게 보지 마시고 축구를 즐기는 마음으로 아, 저 선수 공 잘 차네. 야, 저 선수 그 상대방이지만 저 괜찮네. 좋아. 뭐 저 K리그에 데려오면 안 되나? 뭐 이런 네. 거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2: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32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강팀이냐? 아니죠. 훨씬 더 이제 월드컵에서 이루어야 될 그 뭐 어떤 트로피라든지 성적들이 네네.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이 월드컵을 연속적으로 나간 팀이고 32강까지 팀이 늘어났는데 못 간다? 아, 이거는 너무 약자 마인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네. 네. 32강은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네. 전력이다. 그러면 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주원 씨는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봅니까? 예상이.
2: 32강 더 가면은 또 저쪽 그 레그나 이런 걸 봤을 때니까 대진을 봤을 때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16강은
0: 16강까지 간다.
2: 네,
0: 16강.
2: 가야죠.
0: 16강.
2: 네,
0: 좋아. 16. 네. 이 야, 적어놓는 거야, 그냥. 이주원 씨 16강. 자, 박종윤 씨는
1: 저는 저만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0: 시나리오가 있어요?
1: 체코전을 승리하고 저는 2위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 제가 며칠 전에 예상한 사이비 전문가 제가 예상한 거 비슷한 게 아닌데
1: 이게 2위로 올라가면 만나는 상대가 오히려 뭐 저희가 1위로 올라갈 가능성 이런 거보다 2위로 갔을 때가 상대가 괜찮더라고요. 그럼 2위로 나갔을 때 만날 수 있는 상대 뭐 스위스라거나 튀니지라거나 이런 팀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도 16강까지 갈 수 있다.
0: 16강까지. 네.
1: 그 이상은 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 그 이상은 사실 좀
1: 쉽지는 않죠.
2: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진을 잘 봐야죠.
1: 맞아요.
2: 너무 압도적인 팀을 만나면 이게 아무리 운이 좋아도 그 넘을 수 없는 그런 산들이 있는 거니까.
0: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조 3위로 만약에 와일드카드로 올라간다면 32강전에서 질 수 있다. 그냥 각 조 1위 팀하고 붙을 확률이 높아지지
2: 그쵸?
0: 않습니까?
2: 네. 네. 그렇죠.
0: 그 위험하고 저는 사실 이번 사이비니까 저는 네. 사이비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번 우리 대표팀은 8강 봅니다. 8강.
2: 야, 이거 8강 가면 뭐 사실 그동안 대표팀에 대해서 아주 안 좋았던 생각을 가졌던 분들도 다시 한번 좋은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응원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1: 네. 얘기가 많이 달라지죠.
2: 그렇습니다.
1: 초과 달성인데.
2: 네. 네. 네. 이미지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0: 사이비니까.
2: 네.
0: 아니 저는 뭐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체코와의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
2: 나 무조건이죠.
1: 그 제일 중요합니다.
0: 그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한다.
1: 네. 잡아야죠.
0: 여기에는 우리가 이견이 없군요.
1: 네. 여기서 만약에 진다.
0: 아, 그러면 피곤하죠.
1: 한국 대회뿐만 한국 경기뿐만이 아니라 월드컵을 그냥 축구 축제로 기대하는 모든 분들이 대회 접자. 거의 뭐 그런 분위기도 갈 수 있다.
0: 진짜 피곤해져요.
2: 네.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 경기를 이기면 우와. 야, 됐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세다니까 한번 응원 한번 해보자.
1: 가자.
2: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네네. 첫 경기 지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0: 그럴 줄 알았어.
2: 에이, 그렇지. 야, 텄어, 텄어. 야, 가자.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
0: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폴란드와의 첫 경기에서 우리가 그쵸. 승리함으로써 확 올라간 거거든요.
2: 네.
0: 야, 어디 갔어 여기? 이한실 씨가 질문하셨네. 사실 우리 청취자들 질문이 거의 그 사이비 전문가들이 대답하면 될 만한 질문인데 전문가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
2: 네.
0: 2002년 월드컵이 잘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직도 2002년 월드컵에 머물러 있거든요. 가만 있어봐. 잠깐 잠깐. 2002년에는 두 분도 무슨 전문가는 아니었잖아요.
1: 저는 고등학생 네. 때였고요. 고 이때였어요. 네. 광화문에서 경기를 보는.
0: 고등학생.
1: 네.
0: 거리에서 보셨군요.
1: 거리에서 봤습니다.
2: 저는 당시 축구선수였습니다.
0: 아, 축구선수.
2: 축구선수 관둔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0: 아, 축구선수를 언제부터 했어요?
2: 저는 중학교 때부터.
0: 중학교
2: 엘리트
0: 때부터?
2: 축구선수여서 코레일 당시의 내셔널 리그. 지금 K3 리그에 있는 코레일의 선수였었죠.
0: 오, 네. 아, 그러면 그래도 꽤 한 건데?
2: 꽤 했죠. 네.
0: 포지션은 어디였습니까?
2: 저 포지션은 중앙 수비수 쓰다가 이제 오른쪽 풀백. 포지션으로 제가 이제 옮긴 거죠.
0: 야, 네. 그 풀백이라는 단어도 참 오랜만에 듣네요.
2: 그렇죠. 네, 풀백, 윙백, 측면 수비수.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으로 말하면 송종국 이영표 자리. 예,로 알고 계십니다.
0: 네. 지금은 풀백이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윙백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지만.
2: 워낙 공격적으로 풀백을 사용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많이 또 이렇게.
1: 역시. 캐리도 좋아해 주시고.
2: 그러니까요. 네. 네. 사이비 하실만 합니다. 사이비 정도까지 인정하겠습니다.
0: 제가 국민학교 때. 1년간 축구선수로 활동했다니까. 1년간.
2: 아, 근데 피지컬 좋으시니까 사실.
1: 맞아요.
2: 피지컬 진짜 좋으신 편이에요.
0: 3학년 때 네. 물, 주전자만 들고 다니다가 전학 가는 바람에 끝났어요.
2: 네.
0: 아무튼 뭐 2002년 월드컵에는 전문가들은 아니었습니다만 축구선수 출신이었으니까.
2: 네.
0: 2002년 월드컵이 잘 된 이유는 어쨌든 뭐 선수들이 좋았고.
2: 그렇죠.
0: 또 우리나라에서 했고.
2: 네.
0: 그다음에 감독에게 오랜 기간 전권을 주었기 때문에
2: 맞아요.
0: 쭉 훈련해 왔고
2: 맞습니다.
0: 야 그때 저는 대한민국 축구 사상 그 당시에 히딩크 감독 시절에 그 쓰리백 홍명보 최진철 김태영 야 그 전에 물론 김정남 김호 이런 분들 계셨거든요.
1: 네. 정말 전설들
2: 네네 네. 네. 레전드.
0: 아
2: 네.
0: 저는 뭐 제가 처음 본 월드컵이 런던 월드컵에.
2: 런던 월드컵이요?
0: 66년
1: 와 잉글랜드가 우승했던
2: 와 거, 예. 거기까지
0: 잉글랜드가 그 연장전 가서 우승했어요.
1: 네.
0: 그 막 골이다 아니다 갖고 막 시비 붙고 북한이 8강에 진출했던
2: 네.
0: 아니 그거를

0: 극장에서 봤어요. 극장.
1: 와, 와. 그렇구나. 저는 이제 자료 화면으로 좀 접했었는데
0: 극장에서.
2: 이게 왜냐면 저희가 이제 북한이 이제 승리한 그것 때문에
0: 그 경기는 다 빼고 저 틀어줬어요.
1: 아, 아 그랬구나.
0: 그래. 네.
2: 우리가 그 카드 세션도 어게인 1966 맞아요. 있었잖아요. 2002년 월드컵 네. 때. 네.
0: 그 아. 축구 본 아니 뭐 이런 얘기는 괜히 했다. 아이 배철수 아저씨 네. 평상시보다 더 업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0: 중계하셔도 되겠어요. 6832번.
2: 네. 네 지금 텐션은 중계 텐션입니다. 네.
0: 중계 텐션이에요? 네. 아유 텐션 좀 낮춰야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월드컵 공식 주제가 한 곡을 들으면서 아 뭘 들을까? 2002년 월드컵 오피셜 송을 들을까요?
1: 오 좋습니다. 그렇죠. 02 월드컵은 뭐 전례 없는 대회였으니까.
0: 근데 2002년 한일 월드컵 공식 오피셜 송이 어떤 곡인지는 알고 계세요?
3: 저는 모릅니다.
1: 저도 고등학생 때라 네. 그냥 저는 사실 경기 내용도 네. 전광판으로 본 것밖에 기억이 안 나서 네. 나중에 다 그 다시 보기로 보게 되더라고요.
0: 아, 네. 그 당시에 그 이 여가수가 아나스타샤라고 키 크고 노래 잘하는 여가수가 있었는데 제목도 부음인데 축구 부음은 확 일어났는데 음악이
2: 안 떴을 거예요.
0: 부음이 안 됐어요. 아,
2: 네. 오히려 98때 리키 마틴이 부르는 노래가 떴었고
1: 예. 최고죠. 네.
0: 리키 마틴 좀 이따 시간 남으면 듣죠.
2: 아 좋습니다. 네.
0: 아 근데 그 프랑스 월드컵에 대한 그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네. 하석주 선수를 불렀어야 되는. 아니 저는 그때 방송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98년 프랑스 월드컵.
2: 아 그렇죠. 네. 방송하실 때.
0: 방송하고 있을 때라 그때 두 경기 끝나고. 차범근 감독을 해임했잖아요.
1: 맞아요. 그렇죠. 네덜란드전 끝나고.
0: 제가 방송에서 진짜 그때 막 불타고 무지하게 내면서 이런 정말 미개한 짓을 하는
2: 이런 결정이 어딨냐.
0: 축구협회는 뭐냐. 그 당시에 이제 축구협회를 대놓고 비난했던 네.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이다 이건.
2: 네. 좀 심했죠 사실. 네.
0: 그러니까 모든 그 저 원망을 차범근 감독 한 사람에게 돌려버리고 그죠? 자기들은 뭐 아 우리는 열심히 했잖아. 네. 아우 벨기에전 막 붕대 감고 해가지고 우리가 비겼잖아. 벨기에 탈락시켰어. 그러고 귀국한 거 아니에요.
2: 네.
0: 그 엿도 안 맞고 뭐 잘 귀국했죠. 아 이거 노래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9번 아니야 듣습니다. 아나스타샤 2002년 월드컵 공식 주제가 아나스타샤의 붐 듣겠습니다.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 교육청.

0: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낮 더위는 주말부터 심해지겠고요. 내일도 선선한 가운데 소나기 소식이 곳곳에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에는 최대 40mm,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최대 30mm, 전북과 영남에는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돌풍이 불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맑은 하늘의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까요. 양산이나 우산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내일 중부지방은 낮 기온 25도 안팎, 또 남부지방은 30도 아래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워져서 주말에는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7: 배철수의 축구 캠프입니다. 자, 이주헌, 박종윤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 16강 내지 8강까지 가는 거는 뭐 거의 뭐 확정적이니까.
8: 32강은 확정적인데 16강, 8강은 네.
9: 16강까지 가면 그것도 사실 굉장히
8: 엄청난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7: 아니, 희망 상황이 우리 사입. 저는 괜찮아요. 저는 사입이니까. 네. 그렇다면 야,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팀은 어느 팀이라고 보십니까?
8: 사실 뭐 스페인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뭐 어쨌든 북중미니까 가까운 쪽 남미 쪽에 있는 국가들도 유리하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제 프랑스가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지만
9: 준우승했죠.
8: 네, 준우승을 했거든요. 그 경험을 좀 높이 사서 이번에는 좀 프랑스가 하지 않을까.
7: 프랑스가 우승할 것이다.
8: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7: 프랑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예요?
8: 사실 뭐 음바페가 가장 슈퍼스타이긴 한데 근데 뎀벨레 선수도 있고.
7: 그래요. 네. 음바페가 약간 폼이 떨어진 것 같은데.
9: 야, 이게 최근까지 업데이트가.
8: 네, 이 정도의 식견이면은 이거 사이비 아닌 것 같습니다.
7: 사이비 전문가입니다.
9: 골은 많이 넣었지만 평가가 조금 엇갈린 시즌이었는데 그것까지 다 역시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시네요. 네.
7: 자, 그럼 일단 뭐 프랑스 이주원 씨는 박종윤 씨는 어느 팀이 우승?
9: 이게 유럽 대륙이 아닌 곳에서 이 대회가 펼쳐지면 항상 남미 국가들이
7: 우승했었죠. 그랬네 진짜.
9: 저는 그래서 이번에 리오넬 메시가 또 월드컵을 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출전을 했기 때문에 펠레 이후에 월드컵 2연패가 나올 수도 있다.
7: 아르헨티나가
9: 안정적으로 이 전력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한번 그걸 미뤄보고 있습니다.
7: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독일 어느 팀이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8: 그렇죠.
9: 워낙 빵빵해서 다들.
8: 근데 이제 그 아르헨티나라고 얘기했을 때 좀 많은 분들이 아르헨티나 우승할 수 있다라는 거.

0: 것은 그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북중미라는 게 사실 미국, 뭐 멕시코, 캐나다,
1: 그렇죠.
0: 뭔가 좀 남미하고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쪽의 축구 분위기는 라틴, 히스패닉 이런
1: 워낙도 많아요.
0: 네, 많아요.
1: 미국에 맞아요. 많이 살아요. 네,
0: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남미 쪽에 있는 팀들 당연히 뭐 개최국 멕시코도 그렇겠지만 남미 쪽에 있는 팀들이 거의 홈 분위기를 맞아요. 느끼면서 뛸 맞아요. 수 있을 겁니다.
1: 홈구장이 많아요. 네. 그 얼마 전에 일본 축구 대표팀이 출정식하면서 우리 목표는 우승이다 뭐 이러는데 일본의 우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사실 이제 이번 월드컵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네네. 일본의 이런 그 생각이 좀 부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월드컵 나가지만 예. 이게 참 슬픈 이야기지만 계속 16강 뭐 잘해야 8강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뭐 90, 94, 98, 02, 06 계속 월드컵 나가지만 맨날 똑같은 목표거든요. 저는 원대하게 우리가 50년 안에 100년 안에
1: 우리도 우승한다?
0: 월드컵 우승한다 라고 해야 8강도 가고 4강도 한 번 더 가고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의 이런 그 모습은 좀 부러워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 일본은 예전부터 본인들의 네. 목표가 우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승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계속 진일보하는 모습이 네. 보이니까 한국에 있는 축구팬들도 배울 건 좀 보고 배우자. 이번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본 대표팀에 대한 기대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8강은 갈 것 같다.
1: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팀이 다 좋은데 피지컬이 약해. 그래서 막 거칠게 밀어붙이는 팀을 만나면 저번에 아시안 게임도 보니까 맥을 못 쓰더라고요.
2: 이번에 네덜란드랑 같은 조잖아요. 고생 좀 할 것 같습니다.
0: 저도 그래서 네덜란드 경기가 기대되긴 하거든요. 제가 보고 싶은 경기는 한데 일본이 어느 정도를 할까라는 건데 사실 아직까지도 피지컬 면에서 일본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전에 비하면 일본도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번 평가전을 봐도 뭐 브라질이 이겼고 막 잉글랜드 이기고 이게 아무리 평가전이라도
2: 쉽지 않죠.
0: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엄청나게 발전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뭐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은 힘들겠지만 정말로 한 20, 30년 안에 일본이 뭐 4강 결승 가는 거를 볼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은 있습니다.
1: 아니 우리 세대에겐 사실 일본 축구는 진짜
0: 네.
1: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서 나가도 네, 우리가 이기는 거였거든요.
0: 자다가 나가도 네.
1: 낮잠 자다가 어휴 경기 한번 해볼까? 그러고 나가면 그냥 뭐 2대 0으로 그렇죠. 이기고 막 이런 건데 네. 아이 왜 이렇게까지 됐지?
0: 네.
1: 근데 우리나라의 그 축구 팬들은 이상하게 일본 축구하고 중국 축구에 관심이 많아.
2: 중국 축구 진짜 관심 많으시죠?
1: 5637번 네. 10억 인구의 중국은 왜 축구를 잘 하지 못할까요? 인도는 더 많잖아요.
2: 더 네. 많죠.
1: 인도가 FIFA 랭킹 더 낮을 거래요. 네.
2: 보면 그건 것 같아요. 축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그 국가에 그렇죠. 많은가.
0: 네.
2: 오히려 육상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올라가는
1: 축구 관심 거예요. 많잖아요. 축구.
2: 축구에 관심이.
1: 중국도. 아이씨, 일단 시진핑 주석이 축구에고.
2: 축구 굴기.
1: 관심이 많으시던데.
2: 요즘에는 또 약간 관심이 떨어진 네. 것 같더라고요.
0: 이게 좀
1: 워낙 못하니까.
0: 네. 못하니까 그런 것
2: 계속
0: 같아요.
2: 계속 밀어줬는데 안 네. 되니까.
0: 그리고 이제 그 연맹이나 프로 연맹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부패했고. 네. 그런 것도 이제 얼마 전까지도 그런 부패한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2: 나왔죠?
0: 승부조정이나 이렇게 나왔기 네. 때문에 축구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1: 아유. 네. 그래도 만만히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 전에 뭐 16세, 17세 이런 유소년 축구팀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 중국이.
0: 맞먹으면 잘하죠 사실.
2: 거기가 지역 리그들이 또 굉장히 네. 잘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이 될 가능성도 있죠. 양중의 질이니까.
1: 그러면 저 제 생전에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건 좀 못 볼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근데 두 분 중에 박종윤 씨가 제일
0: 어리죠.
2: 제가
0: 저보다 어리죠.
2: 제일 어리긴 합니다. 네. 네.
1: 박종훈 씨 생전에는 월드컵 우승하는 거 볼 수 있을까요?
2: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혹시 모르죠. 뭐 모든 게 가능성이 0인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0: 전 선생님이 꼭 우리나라가 우승하는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제가요?
0: 네.
1: 그럼 4년 안에 우승해야 되는데.
2: 4년이면요.
0: 아니요. 저희 저
2: 그러니까 지금 평균 이 수명이
0: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 음악 캠프
2: 그럼요.
0: 그리고 저 축구 내년 캠프. 내후년 그다음에 뭐 다음 월드컵도 축구 캠프에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네. 그러지 마세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아, 괜히 얘기 끊었네.

0: 자, 어쨌든 두 분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무언가 굉장히 상황이 긍정적으로 돼가는 것 같은.
1: 어, 그럼요. 어.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0: 자, 그럼 네. 우리가 어쨌든 지금 배철수의 축구 캠프 아니에요. 예. 자, 한국 선수 뭐 스타팅 11도 중요하고 백업 선수들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다.
1: 네.
0: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선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의 키플레이어는 누가 될 것인가. 야, 이 선수가 부상당하거나 빠지면 우리는 진짜 안 된다. 네. 한 명만 꼽는다면.
1: 너무 익숙한 선수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워낙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감 속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수비가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김민재입니다.
0: 아, 김민재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체코전에서 어떻게 3백으로 계속 나갈 것 같습니까?
1: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갑자기 바꾸진 않을 것 같고요.
0: 그렇죠. 갑자기 바뀌는 거고. 네. 김민재 파트너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1: 네.
0: 누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1: 김민재가 이제 3백 썼을 때 지금 중앙에서 계속 평가제 나왔단 말이에요.
0: 근데
1: 중앙에 나왔을 때의 그 김민재의 역할을 뭐냐면 이전의 홍명보를 생각하면 됩니다. 진두지휘하고 앞쪽으로 우리가 공격이 안 됐을 때는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빌드업에도 관여를 하고 뭔가 과감하게 공격을 하는 모습.
2: 롱패스,
0: 롱패스도 한 번씩 빡
1: 그렇죠.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앞쪽에 있는 다른 선수들, 그러니까 다른 스토퍼들이 다른 중앙 수비수들이 앞으로 나갔을 때 커버가 커버를 해줘야 되잖아요. 역습 상황에서.
0: 네네.
1: 김민재 선수가 빠릅니다.
0: 빠르죠.
1: 네, 그런 커버 능력들을 잘 보여준다면 수비가 굉장히 단단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0: 김민재 선수는 됐는데 나머지 두 명을 누구로 세울 거냐니까요.
1: 사실 그 두 명이 이제 저는 이기혁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고.
0: 강원에 있는.
1: 네, 역시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기혁 선수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0: 뭘 놀래요?
2: 아, 네. 이기혁 선수 이게 또 K리그 팔로우가 되고 계시니까.
1: 그러니까요.
2: 네. 네. 네. 나머지 한 자리는 뭐 김태현 선수가 될 수도 있고.
1: 네. 그렇습니다.
0: 아직
2: 조유민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진 게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있는데. 네.
1: 그래서 아직 한 자리 정도는 어떤 선수가 될지는 잘.
0: 네.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가장 중요하다.
1: 네.
0: 박종인 씨는?
2: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재성 선수를 얘기합니다.
0: 이재성.
2: 이재성 선수가 없을 때 난자리가 정말 크게 좀 비춰지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2: 공격에 이강인이나 손흥민이 있을 때 굳은 일은 앞선에서 누가 해주는가? 이재성이 하고. 중원에서 수가 모자랄 때 굳은 일은 누가 해주지? 역시 이재성이 하고. 수비의 첫 번째는 누가 하지? 역시 이재성이 하고.
0: 이재성 선수가 진짜 부지런하잖아요.
2: 기가 막히게 정말 부지런히 뛰죠.
0: 화려하진 않지만 정말 많이 뛰어다니고.
2: 네. 전 이재성 선수가 만약에 정말 부상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대표팀의 위기죠.
0: 그렇게 맞아. 생각합니다. 이재성 선수. 네. 예전에 우리 대표팀에 이영무 선수라고 있었어요.
2: 이영무. 저는 이영무 감독님으로 처음 뵀었는데.
0: 저 고등학교 1년 후배거든요. 이영무 선수가.
2: 네.
0: 그 고등학교 때 게임을 하면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는지 우리 편 골 때부터 상대 편 골 때까지 계속하고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뛰었거든요.
2: 역시.
1: 네.
0: 선배들이 좀 지쳐가지고 안 뛰면 아이 주원이 형 좀 뛰어요 막 이러면서 와 근데 그런 선수가 한 명 있는 게 팀에는 엄청 도움이 됐죠.
1: 에너지가 되죠. 네.
0: 이재성 선수. 네. 저는 이강인 선수로 할게요.
2: 이강인. 아 중요하죠. 네,
1: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왜냐하면 수비만 하고 아무리 잘해도 골을 못 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우리 대표팀에서 결정적인 킬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이강인 아니면 황인범이잖아요.
1: 그래서 이제 미드필더라고 봤을 때 공을 잘 차는 선수. 물론 손흥민 선수도.
0: 손흥민 선수도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해줘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했긴 했지만 이강인 선수를 봤을 때 공 차는 능력, 순수하게 공을 다루는 능력은 저는 대한민국 대표팀 역사상 최고라고 봅니다. 최고의 선수라고 봅니다. 네, 그 정도로 공을 잘 다루는 선수다.
0: 그럼 뭐 슛돌이 때부터 잘 찼으니까.
1: 네. 네.
0: 자, 그럼 음악을 또 한 곡 들어야 되겠는데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 월드컵에 그래도 16강에 진출한 곡을 주로 듣고 있습니다. 네. 남아공 월드컵. 허정무 감독. 정혜성 코치.
1: 네.
0: 정혜성 코치가 우리 제가 연예인 축구팀 할 때 앵무새 축구팀이라고 최백호, 이문세, 뭐 황기순, 백호 형하고 저하고 투톱이었거든요.
2: 레전드 팀인데.
1: 네.
0: 정혜성 코치가 우리

0: 출신 코치였어요.
1: 오.
0: 국대 출신에.
2: 네. 그럼요. 네.
1: 그야말로 낭만 있는 축구팀이었네요.
0: 어, 그러네요.
1: 네.
2: 앵무새.
1: 네.
3: 끝나고 도라지 위스키를.
2: 아, 참 잠깐 잠깐. 이거 진짜예요? 이제 이때 남아가 공을 월드컵 때 우리가 우루과이를 격파하고 이때 최초로 8강을 갈 수도 있었잖아요, 사실.
1: 그렇죠.
2: 아,
1: 내용이 네. 너무 좋았으니까.
3: 너무너무 아쉬웠죠.
2: 그래서 마지막에 네. 그 박지성 선수의 그 킬패스와 이동국 선수의 그 물회오리슛.
1: 네.
2: 그거를 이동국 선수하고 함께 봤다는 얘기 맞아요? 이거
1: 맞습니다.
3: 얼마 전에
1: 네, 방송했습니다. 같이 네. 방송했습니다.
2: 아, 이동국 네. 선수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1: 어,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다.
2: 아.
1: 너무 아쉽다. 아.
2: 원래 이동국 선수가 슛 한 방은 있는 선수거든요.
3: 기가 막히죠. 네.
2: 기가 막히죠.
3: 네. 원래 리그에서 하던 대로 했으면 무조건 득점.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1: 무조건이었는데.
2: 그날 비만 안 왔어도 그것도 네. 들어가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3: 너무 아쉽죠.
1: 그런 것도 있었고.
2: 물의 저항으로 그게 물회오리 슛이 돼버렸죠. 네.
1: 어떻게 그때 그렇게 빗 맞았는지 자기도 너무너무 아쉽다. 이렇게
2: 아, 본인도 정말 아쉬워하죠.
1: 너무너무 아쉬워하죠.
2: 네. 축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쉬운 순간이었을 수 있어요.
1: 아시다시피 이동국 선수가 월드컵에 연이 없는 선수잖아요.
3: 맞아요.
2: 그 잘 나가다 부상당해가지고
1: 네. 2006년에 부상당해서 못 나갔고 2002년에는 발탁이 아예 안 됐고 아,
2: 그렇죠.
1: 겨우겨우 2010년 갔는데 슈팅 하나 때렸는데 그 슈팅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2: 정말 본인도 정말
1: 그렇죠.
2: 아, 정말 위대한 선수인데 K리그에선 최고였잖아요. 이동국 선수.
3: 와, 최고의 레전드죠.
1: 완전 레전드죠. 네. 왜, 뭐 득점왕에다가 도움왕에다가 리그 MVP에다가 다 휩쓸었었고 그랬는데
2: 저는 그 네. 예전에 독일하고 경기할 때 왜 거의 뭐 뒤돌았으면서
1: 터닝슛
2: 날렸던 거.
1: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2 월드컵에 상처를 입고 상주에 가서 군대에 가서
3: 상무.
1: 상무에 네. 가서 이제 그 골을 넣은 건데 그러면서 그 폼을 끌어올렸는데 바로 2002년 월드컵 직전에 십자인대 부상당하면서 못 간 거죠. 네. 그 골까지 넣으면서 멋있었는데.
2: 불운의 선수였어요.
1: 그렇죠. 네.
2: 자 그러면 남아공 월드컵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아, 이번 월드컵 대표팀의 8강 진출을 기원하며 샤키라의 와카와카 듣겠습니다.

0: 이 음악이 그 주토피아에 나온 건 아니죠. 근데 들으면서 우리끼리도 얘기했는데 진짜 비슷한데.
1: 네. 그런 느낌이 확 나네요.
2: 네, 네. 그런 느낌 있네요. 네.
0: 이게 찾아봐야 되겠네. 작곡가가 같을 수도 있어요.
1: 아.
0: 네. 샤키라의 와카와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공식 예, 오피셜 송이었습니다. 어휴,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이거.
2: 근데 제가 예, 오늘 그 이제 한 시간만 저희가 이제 초대됐다 그래서 네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줄.
1: 아, 네, 그래서, 축구 얘기하기 시작하면.
2: 네, 그래서 축구 행보를 하거나 이제 월드컵에 큰 무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를 한 2시간 정도는
1: 풀로
2: 네,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0: 2시간 내내. 신은영 씨가 축구 얘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재밌게 듣긴 또 처음이네.
2: 아, 네. 오, 감사합니다.
0: 성공적. 이유성 씨는 이 정도면 축구 채널 따로 파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야, 1129번으로 박종인 님이 요건 지인인 것 같아 보니까 음악적으로도 심도 깊게 아는 걸로 아는데 퇴근길 추천곡 궁금합니다. 고등학생 때 레코드점 자주 가셨다는 이게 뭐 지인이죠? 1129번
1: 지인 느낌이긴 한데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틈나면 학교 끝나고 저는 가는 게 레코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음악을 심도 깊게 알지 못하지만 백캠으로 다 배웠죠.
0: 아니야 네. 오늘 음악 한 곡씩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이주연 씨는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너무 뻔하잖아요 이거.
2: 근데 이게 너무 뻔한데요. 이 노래는 사실 경기 전에 들으면
1: 아, 근데 분위기 확 알죠.
2: 오른 노래라서
1: 끌어오르는 느낌.
2: 그래서 내일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네. 근데 내일 시간으로 따지면 내일 모레죠.
1: 모레 새벽이죠.
2: 네, 모레.
1: 아, 모레 아침이구나.
2: 아침이죠. 아침이죠. 네.
0: 박종인 씨는 러쉬. 러쉬 캐나다 밴드거든요.
1: 이게 북중미 캐나다도 개최국인데 캐나다 얘기를 아무도 안 해서 캐나다의 대표격인 밴드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밴드이기도 하고
2: 저는 러쉬 하면 비누밖에 생각이 안 나서
1: 향이 좋아요. 작품도 많이 나요.
2: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저 축구 얘기하러 왔으니까요.
0: 네. 네, 괜찮습니다. 아직 네. 광고를 안 들어가지고 광고 듣겠습니다.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8: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7: 아하.
9: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 배철수의 축구 캠프입니다. 오늘은 축구 전문가 두 분 이주헌, 박종윤 씨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0: 아, 시간 다 돼가지고요. 세 분 케미가 너무 좋으신데 축구 잘 모르는 저도 재미있게 듣게 되네요. 1, 2, 5, 5번으로. 예.
1: 아유,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뭐 2분 30초 남았습니다. 예. 1분씩 드릴 테니까 네.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예. 축구에 관련된 얘기도 좋고 아닌 것도 네. 좋고 아무 얘기나 하시죠.
1: 내일 모레 이제 11시에 네. 우리나라가 체코와 경기를 펼칩니다. 아마 잘할 겁니다. 우리나라 전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4년마다 오는 월드컵 이거 정말 드물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미지가 좀 안 좋아서 이번 월드컵 그냥 버릴래라고 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0: 아, 그럼요. 네,
1: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을 응원한다면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 여러분도 축구를 통해서 행복. 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0: 자, 이주원 씨 감사합니다. 네. 박종인 씨.
2: 네. 우리 대표팀을 비판하는 거는 저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다만 대회가 잘 치러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때만큼은 열심히 온 선수들 위해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나라 대표팀을 응원하면서 저는 4년에 한 번 있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워낙 뭐 글로벌한 스포츠니까 이 대회를 함께 잘 즐기시는 느낌으로 이번 월드컵을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앞으로도 한국 축구를 위해서 네. 열심히
1: 32와 16강 하면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2: 아, 아니면 2차 TV 나와주세요.
1: 네, 나와주세요.
2: 네. 네.
0: 아, 얘가 그래서 요즘 뭐 하려는 일이 많아가지고.
1: 아니, 저희가 일로 오겠습니다. 네, 카메라 네, 들고.
2: 네. 여기 와서 중계.
1: 네, 여기 와서 네. 중계하고 영상 찍겠습니다.
0: 그럼요. 예, 예. 아무튼 두 분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박종윤 씨가 가져오신 러쉬 음악은 내일 생방에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이주원 씨가 가져오신 뻔한 트랜스픽션은 좋아하는 후배들입니다.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이 음악들에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잡지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50/50 예원입니다. 50/50에 합류하기 전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치열한 경쟁에 참여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격상 많은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언젠가 나를 알아봐주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돌아보면 그 치열했던 과정들이 제 멘탈을 꽉 잡아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버려지는 경험은 없습니다. 내가 흘린 땀방울들이 지금의 빛나는 나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2: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2: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2: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계획아래 설계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자연스레 형성된 도시. 그래서 주거지와 도로가 고갯길을 따라 좁고 구불구불하게 얽혀있는 도시, 바로 부산인데요. 여기서 택시 운전을 하다 보면 피로도가 상당할 것 같죠. 그러니 식사만이라도 최대한 맛있는 걸로, 또 시간을 절약하도록 빨리 나오는 메뉴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기사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식당들을 모아놓은 부산 택슐렌 가이드가 관광객들한테 인기래요. 광고 없이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부산 택시 기사님들의 추천 맛집, 구미가 당기지 않나요? 여러 객관적 지표를 차치하고서라도 그 사람의 추천이라면 믿을만 하지 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것. 세월과 함께 쌓인 내공은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죠.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6월 10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이석훈의 We Go Anywhere이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센스 있는 아이디어인데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무료로 배포하나 봐요. 부산 택시기사님들의 진짜 동네 맛집, 부산 택슐랭 가이드. 저는 또 이런 상상을 했죠. 이런데도 또 어마어마한 광고료가 붙으며. 왜냐면 우리 그 왜... 그 뭐지? 그 왜 배달 어플도 처음에는 진짜 순수 추천 맛집이나 막 그 많이 시킨 거 뭐 이런 거였는데 상단에 언젠가부터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었잖아요. 광고로. 근데 이런 데일수록 정말 정말 이제 비싸게 책정을 누가 안 들어가고 싶겠어. 그죠? 그 기사 식당들은 실패가 없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맛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안 가시게 돼서 입소문이 생명인 데라서 그런 걸까? 아무튼 너무 부산에 가게 되면 무조건 여기로 가야겠네. 유희남님, 오프닝에 부산 얘기 나오니 귀가 쫑긋해진 부산 사람입니다. 대장부엉. 아, 그래요. 어때 진짜 실제로 여기 택슐랭 가이드 찾아보세요 한번. 거기 있는 거. 여기 진짜 찐 맛집이다. 물론 뭐 희남님이라고 부산의 모든 맛집을 알진 못하시겠지만 강민지님 얼마나 맛있을까 진짜? 부산 여행 계획 짜고 싶네요.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 이런 거를 이제 시 같은 데서 기획하는 게 이 그 국내 관광 활성화에 도움 될 것 같아요. 맛집 이런 거 막 우리 막 그 대전의 빵집 투어 그런 거 유행하는 것처럼 어느 도시에나 맛집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누가 어떻게 공신력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를 세우는 게 중요하겠지만요. 자, 오늘 3, 4부에서는 맛집이 아니라 노래를 추천하는 영업합니다 시즌 4 할 텐데요. 별밤이란 구면이죠. 아주 매력적인 외계 청년 플레이브의 예준 씨와 함께합니다. 예준 씨가 영업하는 노래들은 어떤 곡들일지 이따 9시에 모셔서 같이 들어볼 거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의 오늘은 어땠는지 별밤에 알려주세요. 실시간 얘기도 좋고 신청곡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3일제약, 포스코 E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슬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모튼 알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들으셨어요. 이세라님, 어머 이 곡 반가운 노래네요. 제 결혼식 퇴장곡이었어요. 옛날 생각나네요. 하, 이거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진짜 너무 마법 같은 노래예요, 이거. 그냥 이 벅차오름이라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했을 때 이만큼 잘 나올 수 있나 싶은 놀라운 곡입니다. 오늘 부엉이들에게 찾아온 기쁜 일, 속상한 일 등등 만나보겠습니다. 김유리님, 저 오늘 첫 상여금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상반기 내내 바빠서 꽃구경도 못했는데 조금이나마 보상받은 기분이에요. 아이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 좀 꽃구경은 못하겠지만 아주 푸른 빛으로 아주 짙어진 나뭇잎 구경이라도 가실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0390님은 오늘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손이 미끄러져 스마트폰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깨지는 일이 생겼네요. 새로 산 지 몇 달 안 됐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이건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맡겨야 되고, 그죠? 그러면은 대신에 당분간이라도 한동안이라도 디지털 디톡스를 하실 수 있겠군요. 그걸로 좀 위로를. 위로가 전혀 안 되나? 죄송합니다. 박은영님은 오늘은 하루 종일 집안 대청소. 날씨가 좋아서 창문 활짝 열고 버릴 거 버리고 가구도 옮겼어요. 가구까지 옮기셨어요? 대단합니다, 은영님. 진짜 집안에서 가구 옮기는 것만큼 번거로운 일이 없는데 그거 한번 하고 나면은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진 걸로 인해서 오는 그 기분 좋은 느낌이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오늘 날씨 정말 좋았어요.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문자랑 미니로 받고 있겠습니다. 딘 피처링 백예린의 넘어와.

딘 피처링 백예린의 넘어와 그리고 오늘 나온 손태진 리메이크 앨범입니다. 여름 향수 그 앨범의 타이틀곡이에요. 노래하는 곳에 함께 들었습니다. 8468님께서 별밤 저 그저께 석사 학위 심사 통과하고 오늘은 취포했어요. 그간 5번 넘는 탈락 방황하고 불안해하며 별밤과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아, 별밤의 기쁜 소식 전할 날을 상상하고 또 상상했는데 그게 오늘이에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곁에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니 8468님 이 진짜 인생의 하이라이트 순간을 별밤에 얘기하고 싶은 순간이라고 계속 떠올리셨었다니 저 그게 제일 감동입니다. 너무 너무 수고하셨어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그리고 진짜 또 이런 이 막 합격과 좋은 기운이 필요한 모든 부엉이들에게 8468님의 좋은 에너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나눠 가져가십시오. 이석윤님 안녕하세요. 방금 양치하고 면도하는데 피가 나네요. 너무 세게 했나? 속상해요. 아이고. 아 그래요. 남자분들 아직도 아무리 이렇게 평생을 한 면도여도 가끔 이렇게 다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뭐 전자면도기 있으면 되지 않나 하는데 그건 또 그 맛이 안 난다고 깨끗하게 안 된다나? 다치지 마시고요. 오늘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의 속상한 일, 기쁜 일, 작은 일, 큰 일 다 좋습니다. 별밤에 보내주시고 웨이브 투 얼스의 배드 듣고 2부로 올게요.

0: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전철을 탔다. 종일 서 있었더니 머리, 어깨, 팔다리까지 다 무겁고 축축 처진다. 손님 앞에서는 피곤해도 웃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하다 보니 퇴근길 전철에 앉는 순간 온몸이 풀려버렸다. 나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뜨니 사방이 조용했다. 몇 없는 승객들 너머로 낯선 역 이름이 보였다. 방향도 이상하다. 한참 만에 사태를 파악해본 바로는 내가 내려야 할 역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고 전철이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내가 탄 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였다. 다행히도 몇 정거장 더 가면 내가 내려야 할 역이 나온다. 이런 상황이 처음인데다 잠깐 졸았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나버려서 황당했다. 앉자마자 내 몸과 마음의 스위치를 아예 꺼버렸나 보다. 그래도 내릴 역을 또 지나치기 전에 깨어났다는 것과 전철이 종점에서 다시 돌아와 무사히 운행하고 있다는 게 고마웠다. 전철에서 잠드는 바람에 늦게 왔다는 말에 엄마는 잠든 게 아니라 실려 갔다 온 거네 라고 하셨다. 그랬다. 퇴근하고 전철에 잠깐 맡겨졌다가 돌아왔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달아있고 퇴근길마저 한참 걸렸지만 결국 집에 도착했다. 따스한 불빛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오늘의 내 안녕은 조금 늦게 나를 찾아왔다.

김유나의 고잉홈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들 한가요? 오늘 얘기 한정환님 사연이었고요. 오늘 저는 퇴근한 게 아니라 전철에 잠깐 맡겨졌다가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완전히 안녕하지 못한 하루였는데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치고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오늘의 제 안녕은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동시에 뭐 좀 참 안도감이 들기도 하는 뭔가 좀 운명적으로 이게 오죽 피곤하셨으면은 이렇게 정말 스위치 꺼지듯이 잠드셨겠어요. 꽤나 긴 시간이었을 텐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딱 내가 내려야 될 역에 다시 돌아서 오는 길이었다니. 뭔가 어떤 보이지 않는 기운이 정환님을 잠시 그동안 진짜 이렇게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잠드는 거 안 하실까봐 재워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되게 아름다운 사연 같았어요. 이게 그 전철에서 여러분 잠들어 본 경험들 많이들 있으시죠? 특히 막 완전 막 그 만원일 때 말고. 왜냐면 지하철이 참 잠이 잘 왔던 게 사람 많이 없을 때는 이게 타닥타닥 하면서 그 좀 일정한 리듬으로 나를 흔들어 주잖아요. 그게 이게 아기들 이렇게 자장자장 하는 것처럼 일정한 리듬이 반복되면은 사람이 좀 이렇게 이완되면서 잠이 잘 오기도 하는데, 아이고, 아무튼 정환님, 그때 좀 충분하게 좀 잠이라도 주무셨다니, 그것도 다행인 것 같고. 신지우님, 저도 퇴근하고 싶어요.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오늘은 언제쯤 집에 도착할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세요, 출퇴근이? 너무 힘들다. 지우님, 그래도 알람이라도 맞춰두던가 해서 내릴 때 지나치시면 안 돼요. 고생 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박선우님, 지하철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을 때면 다들 벅찬 인생 어떻게 사는 건가 싶어 놀랄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 지하철이 참 그래요. 버스와는 좀 달라요, 느낌이. 물론 완전 만원일 때 뭐 그런 걸 이렇게 지그시 바라볼 여유도 없지만은 어느 정도 드문드문 서 있을 때 좀 생각에 빠지게 하는 게 있어요. 지하철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 약간 그 열차 소리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한정원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오늘 하루가 무탈하고 편안했는지 안부를 묻고 그 대답 듣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릴게요. 부엉이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스텔라장 노래 듣겠습니다. 집에 가자.

스텔라장의 집에 가자 이어서 산들의 그렇게 있어줘 들으셨습니다. 최윤정님 별밤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본근무에 야근까지 깔끔히 마치고 개운하게 퇴근하고 있어요. 마침 오늘 머리 아프던 일이 딱 끝나서 너무 기뻐요 라고 기분 좋은 퇴근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동명이인께서 또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이름만 갖고 그 주소 확인하니까 다른 분이시래요. 최윤정님이에요 또. 교사 10년 차. 발전이 필요해 교육대학원 면접 보고 오는 길이에요. 좋은 결과 빌어주세요. 최성곤의 네가 좋아 신청합니다. 되게 진지한 직업과 사연과 달리. 아 물론 진지한 노래지만요. 이 노래가요. 어저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거든요. 예, 너무 짙은 매력에 이틀 연속으로 우리가 함께 감상하는 건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현님. 저희 딸이 고3인데 매일 별밤을 들으며 공부합니다. 어제는 신청곡과 사연이 소개됐다며 집에 와서 몇 번이나 들려줬답니다. 힘든 수험생활에 별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별밤 들으며 공부하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딸도 잘 해낼 거라고 엄마가 사랑하고 응원한다고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어떡해. 따님 지금 듣다가 울컥했으면 어떡해요. 어저께 고3 부엉이 신청곡 되게 어머 이 노래 너무 좋다. 너무 귀 좋은 부엉이다 했었던 게 선키스트 롤라의 파실리오. 그래서 일본 유아 준비하는 분이고 그래서 취향이 너무 근사하다 했었는데 가족 모두가 부엉이가 된 기념으로 선물 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뉴 호프 클럽 노래 들을게요. Let Me Down Slow.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Well.
5: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6: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7: 수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2부 마무리하면서 이따가 3부에 만날 분 목소리 노래로 먼저 들을까 하는데요. 박현연님께서 저도 별밤 들으면서 청소해요. 손은 바빠도 귀가 즐거우니 청소도 즐겁네요. 별밤 들으며 청소하면 더 깨끗해지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플레이백 그런 것 같아 신청해봅니다. 빌드업 좋았습니다. 이 노래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죽커피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플레이브 예준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 4 시작할 거고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워킷,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Walk it.

0: 안전화.
1: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밤에
1: 좋은 노래는 알리고
2: 자존심과 승리는 챙기고
1: 오늘도

0: 씨 어서 오세요. 와.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플레이브 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이고 진짜 너무 반가워요.
1: 반갑습니다.
0: 진짜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당연히 와야죠. 제가 꼭 말씀드렸잖아요.
0: 그러니까
1: 다시 온다고요.
0: 약속을 지키는 외계인. 인간을 믿지 못하게 된 나에게 찾아온 최고 외계인이야 정말. 아니 근데 난 진짜 우리 집 팬분들 진짜 당연한 거 지금 많이 와 계시는데 아니 우리 예준 씨 약간 라디오 이런 거 선수인데 왜 다들 자 예준아 할 수 있어 예준이 긴장하지 말고 플리드 여기 있어 김윤경님이 우리 두두 화이팅 플리드 여기 있어 주원아님 남예준 아자 아자 제가 볼 때 플리들이 그냥 더 긴장해 있고 아, 그런 것 같은데
1: 네 플리도 조금 긴장을 한 것 같고요
0: 왜 세상 네.
1: 아 이게 제가 또 갑자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라디오 이제 초대해 주셨잖아요 갑자기 급 긴장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0: 아,
1: 제가 우리 플리 여러분들한테 네.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응원해달라고 봐달라고 들어달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아까 했거든요.
0: 너무 감사해요.
1: 그래서 엄청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플리.
0: 아 진짜 우리 또 나이스한 플리분들이 한마디에 바로 다 소환돼가지고 뜨겁게 진짜 박수치면서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그 지난 4월에 완전체로 별밤 초대석에 와주셨었고 와 그날 진짜 신세계였거든요. 아... 또 오늘은 별밤 저희 정규 코너거든요.
1: 네.
0: 오늘 스페셜 코너지기로 오셨습니다.
1: 오.
0: 아 진짜 별밤에서 다시 보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만 해도 뭐 언젠가 다시 뵙기는 되겠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이루어져서 너무 행복하고요. 요 코너가요.
1: 네.
0: 이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각자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주제에 맞춰서 가지고 가서 그 노래를 막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코너예요.
1: 네, 네, 네.
0: 근데 여기가 아무튼 부모님들에게 투표를 받는 코너인데 저는 이렇게 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플리분들
1: 네.
0: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1: 네.
0: 듣기도 전에 이미 투표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1: 아, 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아니면은 뭐
0: 숫자로 네. 했나요? 우리 이름으로.
1: 예준이인가요?
0: 지금 네. 뭐 다들 지금 다 하셨겠죠.
1: 아, 저 플리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예, 예. 한 번만 플리분들.
1: 네.
0: 냉정하게. 아니 여기서 이기고 진다고 해서 뭐가 막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노래는 노래대로 잘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아무튼 그런 코너인데 우리 예준 씨 또 승부에 있어서 좀 이렇게 뜨거운 편이신가요?
1: 제가 또 그 별명이 하나 있어요.
0: 뭐예요?
1: 저희 멤버들한테 레드 아이즈라고
0: 네.
1: 이제 제가 뭔가 쟁취하려고 하는 게 있다던가 아니 뭔가 좀 이뤄야 되는 게 있으면은
0: 네.
1: 제가 또 파란 눈인데 빨간 눈으로 바뀝니다.
0: 아 큰일 났네요 오늘 또.
1: 굉장히 악해져요.
0: 오늘 그 때리진 않으시잖아요.
1: 아,
0: 그래요. 예, 약간 좀 멱살잡이까지 허용해 드릴 수 있는데 예 아무래도 제 노약자니까 좀 조심조심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코너가 무려 6년이 됐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의 코너예요. 그래서 간혹 자리가 이렇게 비워질 때마다 가요계 선후배 지인들이 채웠는데. 저의 지인, 저 우리 지인이잖아요.
1: 네, 그쵸, 그쵸, 그쵸. 그쵸?
0: 그리고 외계인으로서는 최초입니다.
1: 오!
0: 당연히 최초겠지만요. 뭐 이전에 있었을까? 외계인은 없었을 거야.
1: 외계인이 혹시 그냥 이 방송국 자체 오신 적이 있나요?
0: 아, 있어도.
1: 아, 진짜, 네.
0: 비공개 있겠죠.
1: 아~
0: 많이 다녀가셨을 거예요.
1: 공식적으로는 그래도 플레이브가 네. 최초잖아요. 그쵸?
0: 그러니까 약간 아마도 그 웨밍아웃을 한 최초.
1: 아 웨밍아웃
0: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대결도 좀 펼쳐봐야 할 텐데요. 우리 영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예준 씨가 코너 소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1: 네, 이 시간에는 대장부원과 제가 하나의 선곡 주제로. 각자 세 곡의 노래를 가져옵니다. 한 곡씩 번갈아 소개를 할 텐데요. 노래를 듣는 동안 부엉이들과 플리들은 문자로 더 좋은 노래를 가져온 사람의 이름, 뭐 예준 혹은 이나를 써서 투표를 해주셔야 합니다. 승리한 사람만 마지막 추천곡을 틀 수 있고요. 패배하면 아쉽게도 이제 끝인사도 할 수 없게 마이크가 꺼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추천곡도 이제 별밤 SNS에 손글씨

0: 1위로만 공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자,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거래를 좀 할게요. 우리 끄진사 제가 어떻게든 예준 씨 목소리 다시 들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준 씨가 패배해야지만 예준 씨 손글씨를 볼 수가 있어요.
2: 그렇네요. 그렇네요.
1: 너무 탐나겠다. 막 이유도 자기가 막 써야 되고 막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고 투표해주세요. 자, 투표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투표 샵 8000번으로만 받습니다.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문자 투표만 받는 거고요. 미니로는 응원 그리고 노래에 대한 감상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승리한 사람에게 투표한 분들 중 승리 사람에게라니요. 지금 외계인인데 이렇게.
2: 외계인도 있는데.
1: 사람이라고. 이거 벌써 우리도 지금 문제가 크네요. 네, 죄송하고요. 승리한 객체에게 네. 투표한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거고요. 아, 김한별님께서 예준이 손글씨예요?
0: 손글씨 귀합니다. 사실.
1: 솔깃. 표가연님. 키키키키키 하면서 저희 냉정합니다. 그리고 이시연님 문자 읽어주세요.
2: 나 법 없이도 사는 플리야.
1: 그래요? 한번 다들 근데 이 임시 코너지기도 오셨을 때마다 네. 팬들이 아유 말도 마세요 대장고 저희 완전 냉정하고 저희 네.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는데 거의 완전 압도적.
2: 아 굉장히 편파적인가요?
1: 하지만 저는 다 감안하겠습니다. 감수할 수 있어요 와주셨는데. 아무튼 오늘의 선곡 주제 알려주세요.
2: 네, 가장 사랑함을 뜻하는 단어 바로 최애입니다.
1: 그래요. 오. 언젠가부터 좀 되게 공용어처럼 쓰이기 시작했어요. 최애. 그렇죠. 이게 덕질에서 생겨났고 2015년도에요. 무려.
2: 우와.
1: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렸대요.
2: 오.
1: 이건 놀랍네. 아무튼 어떤 최애 곡들을 가져왔을지 예준 씨랑 하나씩 소개할 텐데요.
2: 네.
1: 코너가 처음이시니까 제가 먼저 할 텐데 저는 이렇게 먼저 일단 그 예준 씨가 소개 그 먼저 노래들을 골랐는데
2: 네?
1: 기준을 깔끔하게 잡아오셨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도 이제 뭐 최애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뮤지션으로
2: 네.
1: 시작을 합니다. 저는요 우리 부엉이들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제 최애 뮤지션은 우리 예준 씨가 아실지 모르겠는데 윤상이에요.
0: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1: 그
0: 라디오가 잠깐 꺼져 있을 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최애시라고.
1: 확실한 건 제가 진짜 최애라는 거는
2: 맞아요,
1: 방증이
2: 맞아요,
1: 됐네요.
2: 네.
1: 예. 그만큼 제 거의 10대 때부터 많은 걸 지배해온 제 정서와 모든 것을 지배해온 분이지 현재까지도 저를 음악으로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료가 되고 나서는 가끔 서로 이제 예민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말다툼이 있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가끔 종종 있었어요.
2: 네.
1: 있어요.
2: 네.
1: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럴 관계가 소원해지려 할 때마다 윤상의 노래를 들었어요. 그럼 마음이 풀어져. 인간으로서 와. 가끔 화가 나도 뮤지션 윤상으로 보면 또 다 풀리는 거예요.
2: 그냥 음악만 들으면
1: 다 용서가 돼.
2: 우와 굉장한.
1: 이게 진짜 네. 팬심 아니겠습니까?
2: 진짜 완전 팬심인데요. 네.
1: 그 중에서도 제가 가져온 노래는 소리라는 곡이고 또 프로듀서인 또 뮤지션인 예준 씨한테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곡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사 중에 나열식 가사가 있단 말이죠.
2: 네.
1: 근데 이제 소리 뭐뭐 하는 소리 뭐뭐 하는 소리 뭐뭐 하는 소리로만 가사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2: 대박. 네.
1: 근데 감정선이 나는 좋아하는 게 있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막 시작되는 소리. 이거 아마 플리분들도 공감할 거야. 그 전주 나올 때부터 막 벅차잖아요. 막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거기 딱 대치를 시켜서 근데 나는 싫어하는 것 몇 가지 있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막 끝나가는 소리. 네. 그런 거 이제 그 계속 그런 대치가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방문을 여는 소리,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떠나가면서 방문을 닫는 소리.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소리들이 나열되는데요.
2: 네.
1: 맨 마지막에 이 화자가 무엇을 그토록 그리워하는지 어떤 소리인지가 나옵니다. 함께 듣고 싶어지지 않으셨나요?
2: 제가 너무 궁금해요 지금.
1: 함께 듣겠습니다. 윤상의 소리.

0: 제 첫 번째 영업곡으로 윤상의 소리 들었어요.
1: 야,
0: 너무 멋있죠.
1: 그냥 멋있는 곡이에요. 뭔가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곡이고.
0: 그쵸. 네. 그리고 뭔가 이 아까 외계인에게도 어울리는 그런 좀 되게 특이한 사운드.
1: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0: 네, 되게 약간 좀 익숙한 느낌도 드실 것 같고.
1: 약간
0: 맞아요. 네,
1: 저희 외계 세계에서 좀 약간 좀 자주 들릴 법한 지금 저는 그런 사운드를.
0: 그죠. 의심하고 있어요, 저는. 설마. 윤상 선배님도.
1: 선배님께서.
0: 약간 사람의 터치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나중에 만나서 네. 살짝 그 사인을 보내보시면 네. 윤상 선배도 한쪽 눈 잠깐 빨갛게 만들었다가 아. 하실 수 있어요. 8858님 이나 절 투표하신 거예요.
1: 아.
0: 우리 예준이 손글씨 못 참지. 내 최애 내 마지막 사랑 예준아 미안 라고 보내주셨고요. 최혜성님 문자 읽어주시죠.
1: 네, 두두 뽑고 싶었는데 이나님 곡 추천이 너무 강한데요. 유유유라고.
0: 그래요, 여러분들. 예. 자기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그런데 예준 씨의 추천곡도 제가 빡 봤는데 진짜 귀 너무 좋아. 예. 소개해 주시죠, 예준 씨의 영업곡.
1: 제가 또 강력한 곡을 한 곡 가져왔는데요. 실리카겔 선배님의 쿄181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굉장히 그 가사도 그렇고 사운드 자체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사가 정말 특이해요. 진짜 아까 저 선배님 곡 들었을 때 소리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0: 네.
1: 저는 쿄야 땡땡 헨리로 다 끝납니다.
0: 아니죠. 그래서 우리 소리 들으면서 네. 예준 씨가 어머 선배님 제가 골라온 노래도 가사가 끝에 끝나는 말이 계속 반복이라고.
1: 네, 맞아요. 맞아요. 네.
0: 나 진짜 몰랐어요. 이 노래.

0: 노래를 처음 들어보거든요.
1: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쿄라는 어떠한 인물을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0: 누구지?
1: 해석을 했었을 때는 정해놓고 약간 그 한 사람의 인생? 인생을 좀 약간 좀 나열해 놓은 듯한 그런 가사인데 굉장히 좀 약간 인터뷰 같은 그런 가사의 곡이기도 하고요. 계속 뭐뭐 했니? 뭐 친구 너는 어딨니? 뭐 아니면 뭐 여권은 챙겼니? 사랑을 해봤니? 뭐뭐 해봤니? 라고 이제 자꾸 계속 되묻는 그런 가사의 곡인데 저는 이제 마지막 가사가 좀 굉장히 와닿았어요.
0: 이것도? 네.
1: 이것도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은 쿄야 날 만져보았니? 라는 곡인데
0: 그럼 유령인가봐.
1: 그럴 수도 있죠. 외계인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귀신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조금 다르게 좀 해석을 했어요.
0: 뭐예요?
1: 이런 인생을 다 거치고 나서 결국에 너는 너를 한번 보듬어 보았니?
0: 진짜 제 수준 낮은 해서 바로 잡아주셔서 아, 정말 수치스러운 제 예준 씨는
1: 아닙니다.
0: 눈이 빨개지고 저는 얼굴이 빨개지네요. 정말 저는 무조건 이럴 때 이거 도깨비 얘기다 귀신 얘기다 이러곤 하는데 네. 그렇게 들을 수 있겠네.
1: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지쳤던 하루의 끝에 좀 스스로를 좀 보듬어 봤으면 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저랑 같이 그 선배님이랑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해가지고 제가 이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아 그래요. 아무튼 우리 예준 씨의 최애 가수의 노래라고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들었는데 맞나요?
1: 요즘 최애 가수가 됐어요.
0: 아
1: 맨날 들어요 진짜.
0: 뭐야 실리카겔 들으면 너무 기뻐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 외계 진출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1: 저희가 뭐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면 저 언제든지
0: 세상에 최고의 우주 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준 씨의 첫 번째 영어곡 들을게요. 실리카겔의 Q181.

0: 예준 씨의 첫 번째 영어곡으로 실리카겔의 큐181 들었는데요. 아, 진짜 되게 우리가 선곡해온 노래가 정말로 사전에 맞춘 건 아니고 저는 이 노래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네. 둘 다 약간 그 외계의 소리 같다라는 공통점이
1: 그러니까요.
0: 한 소리님도 보내주셔서 진짜 두 곡 다 외계 사운드 와 신기하다 하셨는데 아 그래 너무 신기했고 저도 한빈님 선곡한 마음이 너무 따뜻해주셨고요. 7853님 문자 읽어주시죠.
1: 네 쿄야 너는 투표했니? 쿄는 누구한테 투표했을까요?
0: 아 진짜 누구할까? 이치로님이 바로 또 예준 쿄야 누구한테 투표했니? 그리고 5450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네. 일단
1: 아니 이나님 100표 드리려고 했는데 쿄는 못 이기겠어요. 쿄야 승리는 해봤니? 라고 하십니다.
0: 제 죄송하지만 플리분께는 아 그냥 플리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예준 씨한테 죄송합니다만 아, 네. 5450님의 이 말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1: 오?
0: 일단 100표를 드리려고 했는데 주실 수 없어요.
1: 아.
0: 1인 1표이기 때문이죠.
1: 네.
0: 그리고 쿄야 승리는 해봤 그러니까 아 쿄는 못 이기겠어요라고 네. 했는데 뭐 아직 뭐, 승리는 해봤니라고 했는데 아직 싸워본 적이 없는데.
1: 아 100표도 거짓말이고 승리도 모든, 말도 안 된다.
0: 모든 게 지금 아. 예, 이거는 굉장히 심술이 납니다. 예, 예 아무 말 대잔치 해봤고요. 그러면은 최애를 주제로 2라운드 선곡 대결 들어가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영어곡은요.
1: 네?
0: 이 코너 원조직이시죠. 데이브레이크의 왜 안 돼라는 곡인데요. 제가 데이브레이크에게 입덕하게 된 곡은 이 곡이 아니라 넌 언제나라는 리메이크 네. 곡이지만 완전 안 되겠다 도저히 나 공연을 보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곡이 왜 안 돼인데 이게 다른 K사 라디오의 시그널로 쓰였는데 어머 네. 이 노래 그리고 그게 해외로 나가는 방송이라 영어로 만들어진 로고송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팝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그 외국인들이 타는 특유의 리듬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가수지? 했는데 이게 원곡이 이거 뭐냐고 작가한테 물어보니까 데이브레이크 노래인데 로고송이라 영어로 바꾼 거라고. 데이브레이크라면 내가 최근에 관심 확 생겼던 그 팀? 와 리듬감이 이 정도였구나. 제가 그 사랑하는 질감의 리듬감이 있어요.
1: 궁금한데요.
0: 약간 말랑말랑한데 네. 그게 이렇게 칼 같은 리듬감을 자랑하는 유형의 그 가수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스틴 비버 같은 스타일이 있고요. 네. 근데 브루노 마스 유형은 조금 더 되게 둥글둥글하게 리듬을 타면서 코어가 굉장히 안쪽에 단단하게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저는 조금 그 후자 느낌을 좀 더 좋아하는데 데이브레이크가 제가 들은 느낌으로는 한국에서 이런 리듬을 소화하는 그러니까 뭐 그 유형들인데 네. 잘 없었어요. 그래서 왜 안 돼 가지고 왔어요. 저에게 10초밖에 안 남았고요. 아. 이 노래는 4부 첫 곡으로 준비해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투표해 주세요.
1: 투표해 주세요.
2: MBC
3: 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 원
3: 회계 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 원
3: 재고 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 원 생산 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자, 예, 두 번째 영업곡이죠. 데이브레이크의 왜 안 돼 들으면서 별밤 4부 시작했어요. 야. 최애를 주제로 가져온 제 영업곡인데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진짜 딱 한 명 꼽으라면은 저는 이제 윤상은 네. 약간 그런 유일신이라면
1: 신.
0: 네. 이제 그 다 저는 다시는 그 이후에 내가 모실

0: 나의 내 신전은 오직 한 명의 신 하나의 신만 있다 했는데 데이브레이크 이제 입성을 한 겁니다.
1: 그래서. 오, 약간 신계로 들어오신 그 정도인가?
0: 그렇죠. 그래서 소개해드렸고요. 전현식님, 오, 노래 좋아요. 둠칫 둠칫. 그리고 석윤주님 문자 소개해주세요.
2: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플리에 추가해야겠어요. 예준아, 이 노래를 이기긴 힘들 것 같다.
0: 그렇죠.
1: 과연 그럴까요?
0: 네, 예준 씨 노래랑 싸우지 마세요. 자꾸 이기려고 하고. 윤준님 맞는 말씀입니다. 4418님은요 아주 냉정해. 아주 나랑 말이 통하는 지금 플리가 왔는데 이나님 딜이 성사되었습니다. 약속하신 거 부탁드려요. 자,
1: 아 이렇게 딜하시면 안 되네요.
0: 왜 안 됩니까? 곡도 아니고요. 그 결과 일단 봐야 됩니다. 4418님. 네. 자, 기다려 보겠고요. 수요일 영업합니다. 시즌 4 오늘 제가 별밤지기로선 최초로 외계 청년과 선곡 대결을 펼치고 있고요. 플레이브 예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준 씨 두 번째 영업곡 소개해 주세요.
2: 네, 저의 두 번째 영업곡은 카펜터스의 Close to You입니다.
0: 나 이 노래 사랑 나 카펜터스 너무 좋아하는데 예준 씨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요?
2: 이 노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사실 뭐 명곡이라고 하죠.
0: 네.
2: 뭐 외계인이나 아니면 사람이라면은 무조건 꼭꼭꼭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곡이잖아요.
0: 외계인도 다 안다고 이 올드 팝을?
2: 이 곡은 대박이에요.
0: 하긴 시공간의 개념이 좀 우리랑 다를 테니까.
2: 이 곡은 전 우주적으로 난리가 난 그런 명곡이라고.
0: 거기도 차트 있었어요. 같은 거 있어요?
2: 차트 있죠 당연히요.
0: 이거 1등 하죠 있어요?
2: 차트 아마도 뭐 예전에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좀 오래된 명곡이다 보니까 지금은 차트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 차트에는 1등인 그런 노래입니다.
0: 옛날부터요 아니면 최근에?
2: 원래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제가 이 곡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그런 계절감도 없이 그냥 들으면 뭔가 행복해서 들어도 더 행복해지고
0: 정확해.
2: 슬플 때 들어도 그냥 마음이 사르르 풀어지고 뭔가 어떠한 기분이 들 때 들어도 그냥 좋은 기분으로 바꿔주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0: 정확해요.
2: 이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되게 본인을 닮았어요 노래가.
2: 아,
0: 되게
2: 진짜요?
0: 다정하고 좀 저는 카펜터스 노래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저한테 느껴진 개인적인 느낌이 엄마예요.
2: 저도 그렇게 느껴져서 약간 이걸 어떻게 표현해줘?
0: 그죠.
2: 쓰담쓰담해주는 노래라고 해야 되나?
0: 네.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약간 그 따뜻함이 엄마한테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랄까? 그리고 햇볕에 왜 바짝 말린 빨래에서만 나는 냄새가 있는데.
2: 맞아요.
0: 그런 느낌.
2: 네, 그런 느낌의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정확하시네요.
0: 하지만 투표는 저한테 해주셔야 예준 씨의 손글씨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 이렇게 또
0: 아니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저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긴 해요, 여러분들. 하원님이 외계까지 정복한 곡이라니, 저도 몰랐어요.
2: 굉장히 유명합니다 진짜.
0: 정보영님 문자 읽어주세요.
2: 예준아 점점 너 그냥 이기고 싶구나 점점점 간절하구나. 저 간절해요 진짜.
0: 왜 관절하니? 정말. 아무튼 근데 정말 너무 좋은 노래고요. 요 노래가 끝나면 투표가 마감돼요, 여러분. 자, 예준, 이나 중에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 이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일단 투표 동료 좀 부탁드려요. 뭐 저만 뽑아주세요 말고 좀 이렇게 그냥. 예.
2: 아, 뭔가 약간 지금 살짝 그 느낌상 편파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냥 우리 플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봉이분들 좀 공정하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0: 공정하게 해주시고요. 요 노래 그 혹시 지금 기억나는 파트 있어요?
2: 당연히 있죠.
0: 한 번만.
2: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every time you are near?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0: 뭐야, 여러분 이거 제가 시킨 거예요. 예준 씨 불렀고 제가 시켰다는 점 마지막으로 어필하면서 투표 기다리면서 예준 씨 추천곡 듣겠습니다.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0: 예준 씨의 두 번째 영어곡이었어요.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들으셨는데요. 1235님 문자 읽어주십시오.
1: 이나님 죄송해요 유유. 예준이 마지막 곡이 너무 강력합니다. 예준아 테라정복 가자!
0: 아이고 1235님 때문에 우리 예준 씨 송골 씨가 아 이렇게 제가 자꾸 프리분들 협박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준 씨 선곡을 듣는 와중에도요. 역시 1816님 보십시오. 예준 씨 선곡 들으면서 저를 네. 뽑으면 이나님 제 표 가져가세요. 덕분에 예준이 라이브 들었네요. 아~ 너무 현명한 한 표 던져주셨고요. 8485님 문자도 네. 읽어주세요.
1: 예준이 노래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승리길만 걸으시고 예준이 이것저것 많이 시켜주세요. 대장봉 최고!
0: 아유 여러분 이게
1: 아 또 이렇게 또
0: 얘가 좀 통하네요 우리 프리들이. 자 아무튼 스페셜 코너지기 프리뷰 예준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 4 오늘은 최애를 주제로 선곡 대결했어요. 와 예준 씨가 확실히 외계인이라 음악을 듣는 스펙트럼이 진짜 넓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결과 확인하면 승자 마이크만 켜져 있어요.
2: 네.
0: 만약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내가 이긴다.
2: 네.
0: 어떻게든 제가 예준 씨 목소리 어떻게든 내 보낼 거예요.
2: No.
0: 하지만 승자의 추천곡만 방송으로 나갈 거고 패자가 가져온 노래는 별밤 인별그램에 자필로 공개가 될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2: 네.
0: 끝인사 뭐
2: 아 제가 패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예.
2: 네 일단은 패자가 사실 뭐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이길 것 같지만 그래도 패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인사를 드리자면은 네, 오늘 이렇게 또 두 번째로 이제 선배님과 같이 라디오 하게 됐는데 또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저희 플레이브는 언제든지 외계 행성에서 이쪽 별밤으로 올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언제든지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사실 9월부터
0: 예.
2: 인천을 시작으로
0: 예.
2: 월드 투어를 또 이제 갑니다.
0: 사실은 우주 투어인데
2: 네.
0: 그 해외로는 공연을 갈 수 없는 그 인간 플리들을 위한 배려로 그냥 네. 이 지구에서만 한다고 얘기하신다고 들었어요.
2: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저희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네,
0: 그럼요. 또 이 배려심 어쩔 거예요. 그래요.
2: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네, 그 뭐 전에도 또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근데 준비하시느라 바쁠 테니까 편하게 혹시 시간 되면 또.
2: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입니다.
0: 좋습니다.
2: 네.
0: 자, 그럼 오늘의 승자 발표해 주시죠.
2: 네.
0: 이기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 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 빨리 빨리. 그리고 예준 쌤.
1: 야.
3: 아쉽게도 저의 승리가 됐습니다. 네, 제 마지막 추천곡이고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 곡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저 사실 그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 노래를 잘 안 듣거든요. 안 듣는데 뭔가 오늘 이 조금 힘들었다거나 뭔가 조금 좀 지쳤을 때 그냥 괜히 그냥 퇴근길에 이 노래를 찾게가 되더라고. 이 노래를 딱 들으면 마음이 좀 안정되고 뭔가 좀 치유받는 느낌 들어서 오늘 하루의 끝에 이렇게 또 부엉이 분들과 그리고 플리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분들 중 10분께 선물을 드릴까 하는데요. 패자 대장부엉의 추천곡은 별밤 인별그램의 손글씨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제 추천곡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마저 들으면서 오늘의 선곡 대결 마칩니다. 별밤에서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7: 우리 조금만 더 놀다 가요.
8: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10일 수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 프리분들 어디서 사기는 안 당하겠어요? 예, 제가 아무리 중간에 숙고드겨도 예, 냉정한 투표 잘 받고요. 오늘 끝곡이 도리의 투어클락인데 이 노래가 무슨 노래지?
9: 아,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요.
8: 아, 왜 오셨어요 또?
9: 가기가 싫더라고요. 가려다가 잠깐 돌아왔습니다. 노래 소개하려고 왔는데 이 노래 제가 옛날에 커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플리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익숙하신 노래일 텐데 노래가 되게 좀 사랑스러운 그런 러블리한 곡이거든요. 같이 부엉이 분들과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또 가고 왔습니다.
8: 진짜 여러분들 프리 분들 진짜 날 다 베껴 먹은 거야 오늘. 아낌없이 주는 부엉 아닙니까? 제 목소리도 또 들려드려. 자, 앞차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인사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9: 좋아요. 예, 지금.

0: 현재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네, 저는 별밤의 스페셜 코너지기 플레이브 예준이었습니다.
0: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50/50 예원입니다. 50/50에 합류하기 전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치열한 경쟁에 참여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격상 많은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언젠가 나를 알아봐주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돌아보면 그 치열했던 과정들이 제 멘탈을 꽉 잡아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버려지는 경험은 없습니다. 내가 흘린 땀방울들이 지금의 빛나는 나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2: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4: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5: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4: 에드블루 블루웨일.
6: 금성 ENC.
7: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인생에서 박수의 역사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1: 그리고 쏭디만큼 효능도 많죠. 열 손가락을 마주대고 양손을 힘차게 부딪히는 일명 합장박수는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고요.
0: 양손을 목 뒤로 돌려서 힘차게 박수를 치는 목뒤박수는 어깨 쪽 피로를 푸는데 효과적이래요. 팔뚝 군살도 빠지고요.
1: 그리고 제가 노래방에서 박수 효과 많이 눌러봐서 아는데요. 무엇보다 박수의 가장 큰 효능은 박수를 받는 사람도 박수를 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0: 그 기분 좋아지는 박수 오늘 밤은 나에게 먼저 선물해볼까요? 아 나야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1: 그니까 우리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 왜 짝짝꿍 안 해줘요?
0: 아 짝짝꿍
1: 열심히 살았다.
0: 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크래비티 형준
1: 저는 원진입니다.

0: 12일 10일 수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세븐틴의
1: 박수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진친의 고고고 완료한 함디 크래비티 원진이고요.
0: 네, 효능 많이 많이 많이 있는 송디 크래비티 형준입니다.
1: 네, 시작부터 김정선님께서는요, 함디 박수 크게 쳐야 해 라고 또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박수는 건강에 좋다는 말이 워낙 많잖아요. 혈액순환 개선이나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송디는 최근에 언제 박수 쳐봤나요?
0: 박수요? 그냥 습관적으로 치는 것 같아요. 저희 막 대답 인터뷰할 때 대답하면 뭐 했습니다.

0: 이런 거 있잖아요.
1: 약간 생활 연기에 약간 들어가는 듯한 그런 박수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아니면 네. 한기는 뭐 박수 받고 싶은 일 있어요?
1: 최근에 박수 받고 싶은 일이요. 제가 야구 게임을 하는데요. 네? 거기 야구 게임에 제가 육성하는 선수가 와 무려 MLB 단일 시즌 최다 타점 기록을 했습니다.
0: 와!
1: 무려 293 타점.
0: 오!
1: 역사를 써 나가고 있는 네, 선수입니다.
0: 네, 축하드려요.
1: 송지는 뭐 있어요?
0: 저는 오늘 동그래요.
1: 우! 동그란 성대.
0: 완전 왕만두.
1: 왕만두 같은 성대. 아, 좋습니다.
0: 네, 공호일사님께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옆 구르기 하면서도 봐도 동글 동글 동글 동글 땡그란 귀요미 퐁퐁즈 사랑해라고 아랑해라고.
1: 네, 공호일사님이 아니라 오공일사님께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이영래님께서는요 손과 발에 오장육부가 다 있다죠. 발바닥 손바닥 자주 치면 건강에 좋아요라고. 아, 발바닥까지. 우리 발바닥 박수 한번 쳐보고 갈까요?
0: 발바닥이요? 무리하시네요.
1: 네, 열심히 밑에서 쳤습니다.
0: 아, 예전에 선생님께서 네. 되게 건강해지라고 네. 손바닥 발바닥을 이렇게 탁 착착 해주셨나봐요.
1: 아, 맞죠 맞죠.
0: 네, 마이님께서는 제가 일하는 회사는 네. 누가 말하기 끝날 때마다 미팅 끝날 때마다 박수 칠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저도 박수를 받았는데 잘했다고 말을 받는 기분이 들어서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1: 오, 좋은데요? 약간 네, 누가 말하는 거 끝나면 오, 미팅 끝나면 오, 굉장히 약간 그 되게 그 게임 같고 좋네요.
0: 근데 사실 또 열심히 준비해온 발표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죠.
1: 맞아요, 맞아요. 에, 그 동물 게임이 되게 뭐 곤충 하나 잡아두고 아 옆에서 막 주민들이 이렇게 박수 쳐주잖아요.
0: 그쵸, 힐링이죠.
1: 네, 그거처럼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282님께서는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집중하라고 박수 짝짝 했었어요.
0: 아, 이런 거죠. 집중 박수 시작
1: 짝짝짝. 아,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그쵸?
0: 맞아요. 네,
1: 정말 옛날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0: 자, 오늘도 친친방 생방송 중이고요. 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알려주시면 어떻게든 박수 칠 일 찾아서 박수 쳐드리니 되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1: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1: 네, 그럼 저희는 광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신지방과 함께하는 박수 받아야 할 광고주 친구들 줄석 부를게요.
0: 삼일제야,
1: 해리즈 하부회,
0: 오뚜기 카레,
1: 네 미분당,
0: 환인제야.
1: 이상 줄석 체크 완료.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 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본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먼저 5273님입니다. 함성디, 저 방금 석촌호수에서 산책하고 있었는데 휴대폰 보면서 걷다가 고개를 드니 바로 눈앞에 방송 카메라가 있어서 소리 지를 뻔했어요. 무슨 촬영 중이었는지 제 바로 옆에 어떤 배우 같은 분이 나란히 걷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냅다 도망쳤어요. 방송에 나오면 어떡하죠? 너무 부끄러워요. 라고.
1: 와, 방송 카메라, 방송 출연할 수도 있겠네요. 와, 그러니까, 축하드려요.
0: 축하드려요. 대한민국이 이제서야 우리 숨은 진주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 맞아요. 데뷔네요.
0: 정말 전국을 강타할 새로운 배우분이 등장합니다. 긴장하세요, 여러분들.
1: 네, 또 3696님께서는 네. 오늘 큰맘 먹고 비싼 산딸기를 사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손등이 간질간질해서 보니까 글쎄 벌레가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거예요. 깜놀 엄마야! 하면서 손을 막 털고 더 이상 산딸기를 못 먹었어요. 라고.
0: 아, 이런. 그렇지만 우리 3696님 그래도 벌레를 이제 자연으로 살아서 방생해 드린 점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래도 비싼 산딸기를 한 개라도 먹었네요.
0: 그러니까요. 와,
1: 축하드려요.
0: 축하드립니다. 1114님께서는요, 금방 더워질 것 같더니 저녁엔 선선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초여름을 제대로 즐기는 중입니다. 퇴근길 버스에도 저 포함 승객 두 명밖에 없어서 창문 열어놓고 풍경 감상하며 여유롭게 가고 있어요. 히히히히. 매일 출근하는 거에 짜증내지 않고 그냥 날씨라도 즐기려고요. 함성지도 요즘 평범하지만 즐기는 거 있나요? 아, 노래는 션우 형원의 Do You Love Me 추천합니다. 아하. 또 우리 1114님. 아, 이렇게 또 퇴근길 막 정말 출근길 바쁜 이 하루하루에서도 어떻게든 또 여유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점
1: 너무 박수드립니다. 야하.
0: 평범하지만 즐기는 거 있나요, 송디?
1: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 날씨가 좋든 흐리든 이 초여름만에 그런 감성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0: 아, 있죠.
1: 그런 거를 좀 저는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평범하지만 우리 메이저리그에 있는 우리 제 송털이라는 친구 키우면서 열심히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아,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갈게요.
0: 네, 1114님의 신청곡이었죠. 션우 형원의 Do You Love Me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1114님이 신청하신 션우형원의 Do You Love Me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두유에서 완전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네,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1: 좋습니다. 푸미님께서는 핑퐁즈 오늘도 잘생긴 거 축하해요. 박수!
0: 박수!
1: 예.
0: 감사합니다. 예쁜 문자 남겨드린 것도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48님께서는요. 저는 학원 때문에 항상 친친방 20분씩 지각했는데 오늘은 학원 쉬는 날이라 드디어 세이프했습니다. 라고
1: 박수!
0: 박수! 아 오늘은 또 정시 출근 정시 좋습니다.
1: 네. 민서영님께서 저 세수했어요.
0: 박수! 드디어 와. 세수를 하셨어요. 와 정말.
1: 와 그 화장실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0: 네, 자 언제 하시나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셨어요. 자 5273님께서는 저 양치했어요라고. 와 진짜. 아 박수. 어 진짜 그 먹은 거 언제 양치하시나 또 제가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셨습니다.
1: 네 7640님께서 새싹으로 올해 중학생이 된 학생인데요. 오늘 입학한 지 100일 됐어요.
0: 박수.
1: 야하.
0: 또 새로운 네,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중학생이라고 하면은 그쵸? 올해 중학생이면 아 박수. 잘 적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607님께서는요 오늘은 그토록 기다리던 월급 날이었는데요. 너무 작고 귀여운 월급이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귀여운 걸 좋아하는 건 맞지만 월급까지 귀여울 필요는 없었는데 이번 달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꾹 참아야겠어요. 보너스 대신 귀여운 함성디가 이번 달 월급 아껴 쓰라고 응원 부탁해요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좀 귀여운 월급이 와도 좀 이렇게 우울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또 새로운 활력을 찾아서 이렇게 친친방까지 찾아오신 거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박수!
0: 꼭 나중에 월급 안 아껴 써도 될 만큼 네. 많이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노희라님께서는 저 오늘 오랜만에 운동 갔어요. 얼마나 오랜만이었냐면요. 제가 안 나오는 동안 쌤이 눈밑 지방 재배치를 받고 붓기까지 싹 가라앉히셨더라고요. 오랜만에 운동한 나. 박수.
0: 아 정말 네, 언제 나가시나 제가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박수. 네, 두 분 또 운동하시냐고 우리 작가님께서 여쭤보시는데 저는 오늘도 하고 왔습니다. 네, 오, 라디오 오늘. 전에 운동하고 왔습니다.
1: 오 대단하시네요.
0: 박수.
1: 네 저는 가끔 합니다.
0: 가끔 하는 거 박수.
1: 가끔 하는 게 어디야. 그쵸. 김서연님께서는 오늘 저는 겨우 제가 먹고 싶었던 음식인 누룽지 닭백숙을 먹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행복한 상황에서 함디랑 송디를 보니 더 행복합니다. 라고.
0: 아 드시고 싶으셨던 누룽지 닭백숙 드디어 드신 거 박수. 아이, 박수.
1: 아, 박수 칠만한 일이 너무 많네요.
0: 홍보신 제대로 하셨네요.
1: 좋습니다.
0: 아주. 네, 1601님께서는요. 오늘 PT에서 서킷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끝내고 40분 유산도도 더 타고 왔답니다. 박수. 와 이게 진짜 힘든 상황에서 네 유산소까지
1: 네 유단도라
0: 그랬나요? 네 약간 지금 귀엽고 싶어가지고 네. 아 아까 그 월급보다 더 귀엽고 싶어가지고 아 네, 유단도 예쁨이 타고 오셨다니까 박두
1: 아 와 귀엽다.
0: 박수.
1: 귀엽다.
0: 좋습니다.
1: 박수. 자 3946님께서 아 라디오 들으면서 같이 박수 치다가 박수 번앗 와요. 잠깐 쉬어요 우리라고.
0: 아 이게 그냥 듣고 있기만 해도 정말 감사한데 우리가 박수 하실 때마다 또 같이 치셨나 봐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은 이번엔 치지 말고 그냥 박수 받으세요. 우리 3946님 박수.
1: 박수.
0: 아 박수. 자 4613님은요 오늘 퇴근길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서 목적지까지 1시간 50분 걸린다고

0: 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못 맞출 뻔했는데 다행히 가면서 좀 풀려가지고 1시간 20분 만에 도착해서 성공했다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또 약속 시간 안 늦은 거 박수 박수
1: 박수 박수.
0: 네, 5910님 박수 받고 싶은 일. 저는 오늘 운동 제끼고 차돌박이 육회 먹었어요. 속세의 맛 이 맛이지. 네, 박수는 이 부분은 저희가 운동을 좀 가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 박수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이제 박수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운동을 가셨다라면은 저희가 좀 박수를 드렸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자, 수희님께서는요 오늘 큰일이 날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평소에 성실하게 일했던 덕분인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어요. 오늘은 저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 또 평소에 성실했던 우리 수희님에게 박수 박수
1: 박수 박수.
0: 네, 마이님께서 오늘 특히 기분이 좋아지던 방송 이다 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평소에도 계속 친친방 계속 와주셨나 봐요. 박수 네. 박수.
2: 네. 1192님께서 합리 광고 타임 이렇게 귀엽게 하기 있기 없기 어떤 광고든 찰떡이네요. 광고주님들 여기에요. 여기 함송디에게 오세요 라고 아, 하시는데
0: 정말 정말
2: 귀엽다고 하시는데 뭐 혹시 광고주 친구들 네. 보고 있으시니까 네, 혹시 네. 광고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0: 광고하고 싶은 거요? 그 아까 그 엉덩이에 차 하는 거 네. 정말 저에게 주시면
2: 아 그러니까 잘 추더라고요.
0: 네, 제가 아주 그냥 기깔나게 말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야. 광고도 저는 마다하지 않으니까요. 엉덩이에 차 네, 저도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왜 송재는 가만히 계셨나요 혹시?
2: 별로 싫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텐션 좋으시네요.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 8670님께서 함성 뒤 실시간으로 혈액순환 되는 건지 점점 혈색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네. 네.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혈색이 좋아지는 거.
0: 아, 우리 송디 멘트 박수 박수. 아, 네. 좋습니다. 아, 멘트가 아주 달달해요.
2: 저희의 퍼스널 컬러는 네. 친한 친구 방송반이잖아요.
0: 맞아요. 우리 송디가 숙소에서 근데 친신방은 뭐야 카메라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맨날 너무 잘 나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2: 맞아요. 아니 선크림만 발랐는데 이렇게 이쁘게 나온다고요?
0: 박수 박수.
2: 우리 피디님 박수 박수.
0: 카메라 박수 박수. 피디님 박수 박수. 네. 좋습니다. 9620님께서는요 함디 송디 저 이사해서 굿즈 정리하고 있어요. 크래비티 사진들 벽에 이리저리 붙여보면서 자리 찾고 있는데 이제 제 집이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아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내 집 마련 벌써 이루셨습니다. 박수 박수
2: 박수 박수.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집을 저희로 또 꾸며주신다니 또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2: 네 근데 2884님께서 근데 왜 박수 아니고 박수 박수인가요?
0: 아, 이게
2: 뭔가 박수 하면 재미없잖아요.
0: 그쵸 그쵸.
2: 박수 박수
0: 박수 박수
2: 예. 수박이 박수
0: 예, 이렇게 사소한 점까지 궁금해해주신 우리 2884님께 박수 박수
2: 박수 박수
0: 집중 많이 하고 계셔주십니다. 감사합니다.
2: 네.
0: 자 문자 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전학 왔습니다 코너로 돌아올게요.
2: 네 버블 타고 친친방까지 날라온 친친방까지 날라온 피프티피프티와 함께할게요. 환영 인사와 질문들 이쪽으로 미리 보내주시고요.
0: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뉴진스의 버블 껌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스노우 이 썸머.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거기 뒷문인데?
1: 아이고
2: 사람.
0: 평소 학교에 K-pop 푸키 아니 루키의 등장이라
3: 무기롭게 뒷문 열고 들어온 전학생 모셔볼게요.
0: 네, 팬들이 원하는 거라면 모든 걸 이루어주는 지니들 PPT 어서 오세요.
3: 박수.
0: 아 좋습니다.
4: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5: 안녕하세요, PPT입니다.
3: 각자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요. 소개는 반말로 해볼 건데요.
0: 네,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마디씩 붙여서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키나부터 한번 가볼까?
1: 오케이. 안녕. 나는 언제나 뒤에서 묵묵하게 기다려주는 친구 키나라고 해. 반가워.
0: 기다려주는 친구 키나.
4: 안녕. 난 언제든지 놀 준비될... 놀 준비...
6: 돼 있는 친구 문샤넬이라고 해.
0: 아 좋습니다. 널 준비돼 있는 샤넬.
4: 아 안녕. 나는 언제든지 학교 끝나고 같이 카페 가줄 수 있는 친구 예원이라고 해. 안녕.
0: 아 카페 친구 예원이.
7: 안녕. 나는 언제든 게임에서 캐리해줄 수 있는 테너라해.
0: 게임에서 캐리해줄 수 있는 테너.
3: 와 다들 반가워. 오늘을 박수 쳐주는 날로 정했거든. 아하. 혹시 너네도 박수 받고 싶은 일 있으면 한 명씩 말해줄래? 오 사소한 것도 괜찮아.
0: 맞아.
4: 아, 오늘 처음으로 스타스트라고
1: 맞아
4: 소개를 해가지고 박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3: 박수.
0: 예! 아, 너무 좋아. 또 있을까?
1: 나는 닭발을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 다 같이 닭발을 먹었어. 박수.
0: 박수. 아 좋아. 샤넬이 또 있어?
6: 아 나는 시간에 맞게 잘 일어났어 오늘.
3: 와 제일 중요하다.
6: 제일 중요하지.
0: 태나는
7: 물을 싫어하는 내가 오늘 물을 엄청 많이 마셨어.
0: 물 중요하지. 좋아. 자 그리고 반반 친구가 제보를 해줬는데 저희 멤버들 하남시 그리고 2016 하노이 한류 박람회 홍보대사 위촉되었는데 박수 주세요. 야! 박수. 아 저 홍보대사까지. 아 너무 좋습니다.
3: 네, 벌써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그럼 이제 반말은 여기까지 하고 친구들 환영 문자 만나볼게요.
0: 좋아요. 첫 번째 문자 우리 한번 키나 씨가 읽어드릴까요?
1: 2639님 예원아 빙수도 사줄 거야?
4: 빙수 말만 해요. Of course.
0: 사준다고 합니다.
3: 그럼 예원 씨의 최애 빙수 있어요?
4: 저는 또 요즘 두바이가 또 그렇게 핫하지 않은
6: 두바이 빙수.
4: 두바이 빙수 있어요?
0: 있어요.
4: 없을 리가 없겠지. 추천할게요.
0: 두바이 빙수 추천한다고 합니다. 우리 민경님이 또 보내준 문자는 우리 샤넬님이 한번 읽어드릴까요?
6: 네, 민경님은요 닭발 먹어서 텐션 올랐나?
3: 닭발 그러면 피프티는 평소에 텐션이 어때요?
4: 저희
1: 낮을 때 엄청 낮고 높을 때 엄청 높은 그 살짝 그래프형
0: 텐션이에요. 아 좋습니다. 오늘 닭발은 또 언제 드신 거예요?
1: 닭발은 이제 이 친친을 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끝나고 바로 먹었습니다.
0: 아 무뼈 닭발로 아니면은
1: 무뼈 닭발 뭐 국물 무뼈 닭발 껍데기 다 먹고
6: 지금 생긴 게 맞게 우리 키나 언니는 지금 그 닭발 전문가이거든요.
3: 전문가 같아요. 뭔가 오늘 친친의 아주 컨셉에 걸맞는 울상을 오늘 뭔가 수학 선생님
4: 그쵸

0: 뭔가
1: 저하고 되게 아, 되게 승진님 같다고. 아,
2: 약간 선생님 전문가 같은 오늘 느낌으로 와 주셨습니다.
3: 그럼 과목 얘기가 나서 그런데 혹시 학창 시절에 좋아하던 과목 있었나요?
4: 아, 오 각자 있어요?
1: 저는 바이올리지 뭐
5: 바이올리
1: 과학?
4: 바, 아, 과학의
1: 되고 싶어서 오. 생물 되게 좋아했어요.
2: 이야 대박인데요. 대박. 어 저희 둘이 영어에 약해가지고 DJ 하면서 처음으로 또 당황을 해봤는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언님. 아, 네. 아, 예언님은 또 어떤 거 좋아하셨어요?
4: 저는 수학을 좋아했어요.
2: 아 수학 좋아했어요.
4: 수학을 좋아했는데 네. 이제 아이돌을 위해.
2: 아 그쵸. 아,
4: 바이바이.
2: 수학이 놓친 영재.
4: 점점 네. 멀어갔죠 같습니다.
2: 좋습니다. 우리 태나님은 또 어떤 거 좋아하셨어요?
6: 저는 소셜 사이언스 좋아했어요.
2: 소셜 사이언스. 야, 야 정말 대단한 과목이잖아요. 네, 대단한 과목 대박. 좋아하셨고 우리 키나님은 네.
5: 전 그냥 체육.
2: 아 체육. 네.
4: 어, 체육.
2: 아 드디어 아는 과목 나왔습니다. 아, 네 어비스님 댓글 한번 우리 예원님이 읽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4: 어비스님께서 오늘 스타트럭 말고요 스타스트럭을 라이브로 하다니 대단해.
2: 아 좋습니다. 우리 또 댓글 고쳐준 예원님께 또 박수.
3: 박수 박수. 박수.
2: 네, 어비스님께서도 우리 노력해 주셔서 박수.
1: 박수.
2: 네,
1: 박수. 아, 스타트럭도 좋죠.
2: 스타스트럭 오늘 또 첫 공개하는데 또 어떠셨나요?
4: 어, 어땠어요?
6: 너무 좋았고요. 네. 일단 저희가 제 안무가 좀 힘들거든요.
2: 네네네.
6: 엄청 동작이 많아가지고 네. 이번에 진짜 이악물고 라이브를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라이브도 하고 퍼포먼스도 100%로 네. 한 것 같아서 너무 이제 기분이 후련합니다.
1: 어, 후련한.
6: 후련해요.
2: 아, 또 잘 마치고 우리 피프티피프티에게 박수.
4: 박수. 박수.
3: 또 샘류님께서 피프티피프티 분들 알고리즘에서 노래 잘하시는 걸 봤는데 오? 오늘 라디오에서도 라이브 하시나요? 기대라고
2: 해주셨는 어떻게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 부분은 아,
6: 기대 너무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 기대해주세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 소개해드리니까 피프티피프티에게 궁금한 질문 진신에 제보하고 싶은 멤버들 이야기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어디로 보내죠 예원씨?
4: 문자 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3: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전학생이 들고 온 소식도 소개해볼게요.
2: 네, 피프티피프티가 7개월 만에 무려 네 번째 미니 앨범 Imperfect, I'm Perfect를 발매했습니다.
3: 네, 따쥬님께서 바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이번 앨범은 지금까지 피프티피프티가 쌓아온 음악의 정수를 모은 띵바님이라고 칭찬을 해주시는데 과연 어떤 앨범인지 앨범 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타이틀곡은 Like a Bubble이라는 곡인데요. 네. 굉장히 자유롭고 톡톡 튀는 분위기가 이번에 또 여름 계절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고요. 또 Imperfect, Imperfect라는 제목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약간 완벽주의를 가지고 살지만 그래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라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앨범입니다.
2: 아, 야, 또 부탁드리지 않아도 타이틀곡까지 아주 야무지게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왔는데요. 닭발키나님께서 이번 타이틀곡에서 팬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던 포인트는 어떤 부분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는 한번 우리 태나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6: 저는 일단 저의 다양성.
2: 네.
6: 저희 endless 매력, 아, endless 뭐였지? 무한 매력.
2: 무한 매력.
6: 무한 매력을.
1: 영어를 많이 쓰죠.
6: 죄송해요.
5: 그런 게 하지 마세요.
3: 아니요, 많이 써주셔도 됩니다.
2: 네. 네. 그래도 듣는 청취자분들이나 네, 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 저희는 이해 못하지만. 네, 어떻게 또 어떤 거?
4: 아, 네네. 아, 네. 저는 이번에 수록곡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수록곡에서도 저희가 처음으로 해보지 않았던 곡들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서. 그걸 되게 기대하면서 준비한 앨범인 것 같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우리 샤넬님은 또 어떤 거 있으세요?
1: 아 저는 이번 곡은 되게 몽환적인 이제 매력도 있으면서 네. 살짝의 힙한 느낌도 있어서 아 몽환.
2: 맞아. 네, 몽환적인.
1: 몽환적인.
4: 맞아요.
1: 죄송해요. 조금
4: 괜찮아요.
1: 그 둘 다 이제 약간 되게 다양한 매력이 있어서 무대에서도 다양한 표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대에서 꼭 저희의 표정들 신경

0: 웃으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또 표정에 또 많이 집중을 해달라. 우리 키나님은 또 어떤 거 있을까요?
2: 저도 아까 이제 멤버들이 말했듯이 다양함이랑 이제 표정 이런 게 너무 더 좋은데 네. 이 모든 걸 다 라이브를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걸 꼭 이번엔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1: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네, 푸미님께서는요. 아니 근데 장난이 아니라 진짜 like a bubble 거기 노래할 때 진짜 귀가 간지러워요. 멤버들 뭐예요? 목소리에 꿀을 바른 건지 뭐란 건지 알려주세요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이런 이 버블 부분에 좀 특별한 디렉션이 있었나요? 어땠습니까?
2: 뒤에 부분 like a bubble like a bubble like 여기 이런 뒤에 이렇게 끄듬 처리나 뭔가 각자 음색을 조금 더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의 디렉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좀 어떤 느낌을 좀 살리려고 좀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도 좀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약간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몽환적이고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네. 약간 이 노래가 생각보다 힙하거든요.
1: 네네네.
3: 근데 그 힙함에서 약간 네. 힙함을 다 빼고 네. 완전 샤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 좋습니다.
4: 그럼 이번 앨범 녹음의 난이도는 네. 상, 중, 하 중에 뭐였을까요?
3: 한 동시에 해볼까요?
1: 네.
4: 오, 좋다.
1: 동시에 하나 둘, 셋
3: 중
1: 이러면은 약간 상이었던 노래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상이었던 노래도 있어요? 약간 생각나는 거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3: 저희가 이번에 좀 높은 음이 많은 곡을 네. 하게 됐는데 네. 지니 매직이라는 곡이에요. 네. 그 곡이 되게 네. 다른 멤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안 해봤던 음역대여가지고 좀 가장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뭐 고음이야 뭐 워낙 훌륭들 하시니까 그쵸? 좋습니다.
0: 열심히 했습니다.
1: 네, 까무키나님 또 문자 주셨는데 샤넬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0: 네, 이번 노래가 조금 엉망이어도 괜찮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럼 멤버들 중에 이 노래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이유도 알고 싶어요.
1: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 뭐 노래 의미에 어울리는 멤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분위기에 어울리는 멤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것도 동시에 한번 가볼까요?
0: 이거 좋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1: 쉬운 거
3: 쉬워요? 네. 쉬워요?
1: 좋습니다. 하나 둘 셋
2: 테나
0: 샤넬.
1: 자, 지금 예원님이 샤넬님 뽑아주셨고 테나님은 본인 뽑아주셨고 네. 테나 2표, 샤넬 2표 이렇게 뽑았는데
4: 근데 샤넬씨가 네.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샤넬!
1: 그러니까 나 너무 당황했잖아 딴 사람 뽑을 줄 알았는데 셀프 투표
4: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0: 저는 되게 털털해요. 약간 힘 조절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못 부시는 게 되게 많고 또 약간 네. 걸으면서도 제 발에 네. 넘어진 적도 있고 이제 항상 그래서 가장 좀 엉망인 멤버이지.
2: 엉망인 멤버 아니고 이 노래 잘 어울린다고.
0: 엉망이어서 잘 어울리는 거 아니었어? 엉망인 게 아니라
1: 샤넬님은 이 의미, 노래가 담긴 의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을 그래서 시작하셨군요.
2: 그래서 그랬군요.
3: 고양이 많아도
2: 저희 샤넬이 착합니다.
1: 이런 부분마저도 약간 엉뚱한 걸로 가죠. 우리 엉망 말고 엉뚱한 매력을 굉장히 귀여운 매력이니까 그렇죠?
0: 이유로도 저도 셀프 투표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번 노래 의미는
3: 맞아.
0: 안 괜찮아도 괜찮아.
1: 안 괜찮아도 괜찮아.
5: 괜찮지 않아도
0: 괜찮아. 그래서 저이지 않을까.
1: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셀프 투표한 또 우리 테나님은 어떤 이유로?
5: 저는 일단 가사 중에 네. 나는 즉흥이 특기, 계획은 boring인데 제가 급히거든요. 그래서
1: 특히.
5: 이제 좀 이 노래랑 되게 잘 가사적으로 봤을 때 되게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1: 저는 또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극피랑 좀 반대되는 성향을 또 갖고 계신 분 있을까요?
3: 저랑 저랑 샤넬 언니는 여기서 제이입니다.
1: 완전 제이.
3: 네, 완전 제이.
1: 약간 그렇게 해서 뭐 어떤 계획이나 그런 거 할 때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었어요?
0: 많았어요.
1: 저랑
0: 테나가 한번 이거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휴가 때 이제 같이 시간 보낸 적이 많거든요. 근데 항상 약간 제가 나가기 전에 미리 계획을 짜려고 이제 테나 여기 가는 거 어때?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어때? 테나는 괜찮아. 좋아. 그래서 아니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다 좋아. 아, 알겠어. 그럼 짜고 이제 짜고 나서 짰는데 네. 그래도 가는 길에 막 갑자기 여기 가고 싶다고 no. 아니면 다른 사람 no. 다른 데 간다고 아니면 아 여기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가보자 네. 근데 막 30분 네. 자리 아, 네. 그래서 아 좀 쉽지 않다 아. 생각이 들긴 했어.
1: 너무 공감합니다. 네. 물론 전 이쪽이라 가지고요. 아. 저 이쪽이라서
4: 샤넬 씨 괜찮아요. 전 이쪽입니다.
3: 아. 50-50
1: 좋습니다. 또 노지님 댓글 한번 우리 키나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노지님 Like a Bubble 안무가 손동작도 많고 동선 이동도 많은 것 같은데 안무 난이도는 어땠나요? 연습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있다면 하나만 알려주세요.
1: 어떤 에피소드가 또 있을까요?
3: 아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질판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그 밟아도 되는 풀이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약간 좀 되게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잘 해내긴 했지만 뮤직비디오는 돌 위에서 찍고 들판 위에서 찍었었다라니까 TMI가 있습니다.
4: 맞아요. 그럼 혹시 그때 그 계절이 어땠어요?
3: 계절이 봄? 봄이었던 것 같아요.
4: 네. 막 벌레 같은 걸 막 힘들지 않았어요?
3: 맞아요.
2: 벌레도 많고 양도 많고 말도 많고
1: 양이란 말이야. 네,
3: 농장에서
2: 농장이어가지고 뭐 하면 매 거리고 난리도 아니야.
0: 말하는 말
1: 멤버들 중에 제일 말 많은 사람 누구예요?
3: 샤넬이.
1: 또 셀프 투표를 하고 계셨어요. 안무 난이도는 좀 어때요?
5: 제가 봤을 때 동작이 막 엄청 힘들진 않은데 네. 엄청 뛰 약간 팡팡 튀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약간 체력적으로 힘든
1: 체력적으로
5: 것 같은데.
1: 힘든 아 그런 안무들이 네. 있죠. 자 그런 또 연습 끝에 완성한 퍼포먼스 또 포인트 안무를 저희가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앉아서 손동작 위주로 좀 가르쳐주시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어떤 분이 한번 알려주실까요?
2: 샤넬.
0: 아 샤넬.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1: 말 많은 우리 샤넬님께서
0: 네. 이제 버블로 약간 오케이도 아닌 오케이 살짝 이렇게 사이가 있어야 돼요.
1: 떨어져 있는 오케이.
0: 네, 그거 이제 입술에 붙고, 살짝 웨이브 타면서 버블 트러블 I don't mind. 이제 버블 나올 때마다 이렇게 웨이브 타시면 됩니다.
1: 약간 휘슬 불듯이.
0: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포인트 표정까지 하면 살짝 버블 부는 것처럼 뭐 이렇게 버블 맞아요.
4: 네, 이거는 쉬워가지고 또 챌린지도 하기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4: 네, 자 이렇게 노래부터 퍼포먼스까지 모든 게 완벽한 신곡 오늘 무려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또 아까 샘리 형님께서 아직까지도 기대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네. 또 멤버분들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라이브 자리로 네. 이동해 주시고요. 네. 네, 저희는 라이브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찐찐방 친구들은 라이브 들으면서 또 노래에 대한 감상 또 피프티피프티에게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1: 자, 어떻게 멤버들 라이브 준비되셨나요?
6: 네.
1: 뭐 혹시 라이브 하기 전에 외치는 화이팅 구호 같은 거 있으세요?
6: 있습니다.
1: 오케이, 렛츠고.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로우로 하자.
3: 로우로? 5, 6, 7, 8,
4: 네, 좋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피프티피프티의 라이브입니다. Like a Bubble.

0: 이 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네, 친한 친구 방송반 광고 듣고 왔습니다. 라이크 버블 라이브로 듣고 왔는데 아 개인적으로 너무 취저인 노래라가지고
4: 감사합니다.
3: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5: 네, 그리고 라이브 하시는 동안 여기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야, 이게 뭔가 이 색감이나 뮤직비디오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4: 맞아요. 감사합니다.
3: 약간 비눗방울이 갖고 있는 되게 몽환적인 느낌이 좋아가지고 너무 잘 봤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좋습니다. 또 0425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샤넬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6: 네, 0425님은 우리 핍디는 음원보다 라이브가 더 좋아. 오, 뭐야.
3: 또 너무 또 워낙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0685님 문자 우리 예언님께서 가보실까요?
7: 네. 작년에 크래비티 보러 토론토 갔다가 50/50에 반하고 왔는데 오늘 또 반하네요. 정말 비눗방울과 함께 하늘을 두둥실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3: 맞습니다. 또 저희가 캐나다에서 같이 또 무대 했었는데
4: 맞아요.
3: 너무 좋습니다. 귤님 문자 한번 우리 태나님께서.
8: 네, 귤님이 이번 앨범의 최애곡과 최애곡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애곡 한 소절 해주세요.
3: 최애곡 한번 우리 키나님부터 가볼까요 이번엔?
9: 저는 첫게 첫발이 최애곡인데요.
3: 네.
9: 이게 되게 뭔가 몽환적인데 저희 느낌이랑 또 다른 느낌이어서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 좋습니다.
9: 엄마는 퍼즐 조각 but it's fine took fix a little 엉망이라도.
3: 와, 아까 라이브 하실 때 랩 발성이 너무 매력적이셔가지고 근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노래 발성까지 굉장하십니다. 음색이. 자, 샤넬님은 또 어떤?
6: 저는
3: 어려우신 거 봐요.
6: 캐리언? 캐리언이에요. 저는 캐리언 네, 제일 곡입니다.
3: 잠깐 어떤 곡이랑 좀 고민하셨어요?
6: 이 곡이랑 특히 투파 솔직히 둘 다 제 최애곡이어서 약간 기분에 따라 이제 더 자주 듣는 분들이 있는데
3: 네.
6: 언니가 아까 특히 투파 해가지고 네. 캐리언으로 하겠습니다.
3: 약간 어떤 기분일 때는 어떤 거 듣고 어떤 기분일
6: 저는
3: 때는
6: 저는 퇴근 길에 캐리언 듣는 게 맞아요. 되게 좋아요. 약간 이 드라이브 하면서 이 나이트 뷰로 이렇게 감성하는 게 너무 좋아서 캐리언 그 퇴근 길에 좀 많이 듣는 것 같고 특히 투파는 약간 산책 아니면 좀 기분 좋아지고 싶을 땐 좀 자주 듣는 것 같아요.
3: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캐리언으로 한 소절 볼까요?

0: 귀가 간지러진다는 그 댓글에 너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아,
0: 너무
1: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또 리언님은 어떤 거 있을까요?
2: 저는 지니 매직이라는 곡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한 소절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가볼까요?
1: Let's go.
2: Love is more than I imagine, more than make it happen, baby. I've got the genie magic. 이런
0: 이게 동그란 곡이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테나님은요?
3: 저도 지니 매직이긴 한데 네. 일단 수록곡 다 말했으니까 저도 저희 다른 마지막 수록곡 퍼펙트를.
0: 오, 좋아요. 센스까지 좋습니다.
3: 네.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0: 네.
3: You're such a good boy. 너만 보면 웃음이 나 so shy. Oh my.
0: 매력적입니다.
4: 네, 장혜수님께서 오늘 제 귀가 호강하네요.
0: 아, 네, 이렇게 귀 호강시켜준 피프티피프티에게 박수.
1: 박수.
0: 네, 좋습니다.
4: 자, 오늘의 전학생 피프티피프티와 함께하고 있고요.
0: 네, 저희는 이쯤에서 피프티피프티의 스타스트럭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네, 저는 크래비티의 원진 함디,
0: 형준 송디고요. 오늘의 전학생 피프티피프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자, 3117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멤버들 다 음색이 다양해서 듣고 있는 사람에게 이 중에 하나는 네 취향이겠지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물론 저는 다 취향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음색들이 다들 너무 대단들 하십니다. 자, 니가 좋아 님께서 댓글 주셨는데 이건 한번 예원 님께서 읽어드릴까요?
2: 디제이님들도 제법 클망 진창하신데 사실 50도 한 핏만 진창하거든요. 그게 또 팬들 미치게 하는 매력 포인트인데 서로 자기 팀이 얼마나 핏망 진창인지 배틀 가보자요?
1: 서로 얼마나 또 엉망진창인지.
2: 아,
3: 와, 잠시만요.
1: 어떻게 선공 어떻게
2: 선공?
1: 이거 우리 그거 한 번만 틀어주실 수 있어요? 저희 그 로고? 클망 진창 로고? 저희가 멤버들이 준비가 되는 동안 한번 우리 PPT가 좀 선곡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네네.
4: 저희는 한번 이제 그 인터뷰할 때 음방 때 다 생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화음을 해야 되는데 좋아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다 화음을 하면서 좋아 이렇게 해버렸어요. 생방 때요. 네.
0: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2: 예를 들어서 50-50가 좋아 약간 이렇게 좀 음을 넣었는데 갑자기 좋아. 혼자 50-50가 좋아! 이래버린 거예요.
4: 그럼 50-50
1: 네, 좋아요 좋아요 가볼까요?
2: 좋아 좋아 오케이 50-50가 좋다 이래버려가지고 이제 네,
4: 이것도 있고 또
5: 오늘 네, 또
2: 약간의
5: 멤버들의 음색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멤버들의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1: 센데요?
5: 네,
2: 셉니다.
1: 우리 한번 로고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이제 공식으로 쓰이는 로고를 멤버들한테 녹음을 부탁했어요. 했었던 것처럼 뭐 친한 친구, 방송반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식인지 큐! 어딜 내놔도 부끄러운 멤버들입니다. 아, 그래도 정말 다들 사이가 다 좋아서 그런 거니까요. 그쵸?
2: 맞아요.
1: 네. 좋습니다. 우리 테나테세 문단세님 한번 댓글 테나님께서 읽어드릴까요?
6: 테나테세 문단세 님께서 이번 앨범에 멤버들이 잘하는 것과 새로운 도전 담았다고 했는데 앨범에 담긴 PPT가 잘하는 건 뭐고 또 새로 도전한 포인트가 뭔가요?
1: 어떤 게 있을까요, 태나님?
6: 미안해요. 일단 잘하는 거는 저희 음색을 좀 뽐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곡을 불러도 저희 음색이 되게 잘 보여지는 것 같아서 좋고요. 이제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스타스트럭이라는 컨셉이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살짝 더 힙하고 완전 비트가 빠르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원래는 샤넬 언니가 고음 담당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니 매직을 통해서 저희 다 약간 음역대 상관없이 다 이제 고음을 도전을 했습니다.
1: 이야, 좋습니다. 아까 키다님이 말씀하시려던 건 어떤 부분이에요?
5: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해나를 키나로 들어버려.
1: 계속 이기시려고 이기시려고 지금 노력 중이십니다. 자, 샤샤곰님 댓글 한번 우리 샤넬님께서
4: 네, 샤샤곰님께서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수록곡까지 반응 좋은 거에 대한 멤버들의 소감이 궁금해요. 특히 지니 매직이 너무 좋아서 보컬 챌린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디어 어때? 이 곡으로 활동할 예정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요새 또 댄스 챌린지뿐만 아니라 보컬 챌린지 되게 핫해지고 있는 추세인데 어떠세요? 맞아요. 약간 지니 매직으로.
5: 맞아요. 저희가 안 그래도 지니 매직의 이제 팬분

0: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네네. 이제 아, 보컬 챌린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활동 예정은 일단 최선을 다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또 많은 기대 부탁해 주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동글동글님께서는 우리 키나님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0: 언니랑 소다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번 노래 Like a Bubble 남돌 버전도 준비되어 있나요?
1: 어떤가요? 혹시 뭐 약간 가능할까요?
2: 처음으로 해봅니다. 가능하죠.
1: 가능. 한번 네. 살짝 예, 카메라 저쪽 본인 이런 예, 살짝 네.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카메라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3: 한번 노래 불러 주시면
1: 네.
4: 아, 우리가
3: 오케이. 아, 나왔나요?
4: 아, 우리가 불러 줄게요. 아, 예,
1: 주신다고
4: 준비돼
0: 아, 네, 네, 네.
1: 아, 준비돼 있대요.
4: 너무 잘하신다.
1: 뭔가 되게 실시간으로 저격당한 듯한 느낌. 기분이 아, 묘하네요. 아니, 보면서
5: 아니 뭔가 너무 능청스러워서
1: 너무 잘하네요. 굉장히 찔리네요. 뭔가 되게 네. 아무튼 너무 잘 진짜 너무 잘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5: 혹시나 이게 또 그 하게 된다면 저희도 해보겠습니다.
2: 아,
5: 남돌이니까.
2: 저는 너무 좋죠.
1: 아, 감사합니다. 아, 지금 틀어드리신다고요?
2: 아. 진짜 가능하신가요, 역시?

0: 진짜 선배님 이 이거.
1: 와, 저 너무 너무 지금 와, 와,
2: 제가 생각을 못했던
3: 제스처. 뭔가 남돌 제스처. 와. 와.
1: 저는 이거 너무.
0: 팔럭팔럭이요.
4: 오케이. 자, 배배우 아니고 뱁스 배우님께서는요, 우리 멤버들 슈퍼 아이돌이지만 배우이기도 합니다. 무려 하이틴 오컬트 코미디를 찍은 배우들 이제 곧 영화도 개봉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찾아보니 함디님도 배우 출신이더라고요. 연기 선배 함디한테 기억나는 대사 한마디씩 날려주세요라고. 오,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5: 아, 저희가 네. 그 키츠라는 플랫폼에서 쇼폼 드라마를 이제 찍었는데 그 네. 선배님도 찍으셨더라고요.
0: 맞아요.
5: 그 저희 걸 보면서 같이 이제 가지고
6: 아, 그랬군요. 네.
0: 이거 이렇게 있고
5: 맞습니다. 네. 네.
4: 아, 좋다 좋다.
5: 이게 좀 테마클럽이라는 되게 오컬트 코미디인데 네.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거 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아, 좋습니다. 약간 기억나는 대사들 있으세요?
5: 오, 한 명씩 들어가서 해볼까요? 아,
0: 저 샤넬님 명. 이렇게
5: 오케이. 네.
0: 저부터요.
4: 아, 너. 오케이, 테나부터.
7: 뭐였죠? 본인은. 아, Conan, no, Alexion comes better.
0: 영어가 한몫해.
4: 아, 좋아요. 정말 좋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은 예언님.
5: 네.
1: 아, 뭐였지? 제...
0: 멍청한 줄 알았는데.
5: 아, 그게
0: 내가. 아니 그냥 말만 해.
5: 아, 못 되겠다.
0: 말만 해도 돼.
4: Let's go.
1: 멍청한 줄 알았는데.
5: 눈치가 빠르네. 아, 열심히 연습해볼게요. 이거는
4: 아,
5: 네, 지금
4: 좋습니다.
5: 너무 항마력이 딸려가지고.
4: 아, 괜찮았습니다. 아, 좋아요. 자, 샤넬님 가볼까요? 아,
7: NG 것도 되나요?
4: 아, 몰라요, 몰라요.
1: NG 것 문 열려.
7: 문이 열려. 아, 문. 아, 예, 죄송합니다.
4: 아, NG컷까지
5: 진짜 웃겼습니다.
4: NG컷까지 또 재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키나님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1: 네. 귀신을 화나게 해서 그걸 잘해요?
0: 귀신을 절대 화나게 해선 안 돼.
7: 그것도 네.
0: 아, 마이크로 들어가고 싶다.
7: 우리 집에 왜
1: 이게 저희의 가장 큰 명대사거든요.
4: 에이,
1: 안 보셔서 것도. 아직 모르시겠지만 에이. 저희가 이제 손을 다 같이 잡고
0: 테마를
1: 해야 돼. 테마 곡 이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4: 에이, 좋아요.
7: 테마 곡이에요. 이제 진짜 이
0: 불러드려요.
7: 진짜 무서운 귀신.
0: 진지하고
7: 에이. 진지하고 테마를 아니, 해야 돼요.
0: 테마. 5, 6.

0: 이렇게 진지하게.
1: 너무 궁금해지네요. 네. 바로 봐야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또 이정현님께서는요, 클망진창 vs 핀망진창 어디가 더 혼란스러운가 지금 아직까지도 또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 정말 근데 상당하십니다.
2: 네 상당하신 것 같아요.
1: 네 진짜로요. 자 우리 예원아 마늘종 비빔밥 먹어봤어님 댓글 한번 예원님께서 네. 읽어드릴까요?
3: 네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벌써 6월인데 올해 첫 컴백이잖아요. 남은 한 해 활동 계획 알려주세요. 우리 또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1: 어떤 게 있을까요?
3: 아 일단 저희가 네. 그 투어 포스터가 나갔을 거예요. 네. 저희가 7월 달에 투어를 가는데 네. 그 투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다양한 트웨니 분들을 만나러 또 갈 거니까요. 저희가 네. 보고 싶으시다면 투어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한국도 옵니다.
3: 한국도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합니다.
1: 아 맞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하반기에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 태나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5: 저요?
1: 네.
5: 저는 언니들이랑 가능하면은 네? 시상식.
3: 시상식.
1: 좋습니다. 우리 예원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3: 저는 저희 네. 곡이 역주행했으면 좋겠어요.
1: 역주행.
3: 올해 안에 목표입니다.
1: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샤넬님은요?
6: 아 저는 멤버들이랑
2: 멤버들이랑
6: 여행.
1: 여행 너무 좋죠. 아 좋습니다. 또 키나님은요?
4: 저는 이 친한 친구에 한 세 번 이상 정도 더 오고 싶습니다.
1: 세 번 이상 정도 더 오고 싶어요. 혹시 자리가 그 자리인가요? 이 자리인가요?
4: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1: 노 코멘트. 아, 좋습니다. 자 오늘의 또 전학생 피프티피프티와 함께하고 있고요.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샤넬님은 어떤 노래 들을까요?
6: 네 오늘 피프티피프티의 Took It Too Far 듣고 오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세상신고 방송반 50/50의 To Kid To Far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3: 네,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가볼게요. 50/50의 반짱 선거. 네, 전학생들과 함께할 이 시간이 이제 반도 안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우리 팀에서 어떤 분야의 짱인지 정하는 반짱 선거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친구 설정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이제 반말 모드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 알겠지?
4: 오케이.
2: 오케이. 자, 내가 무슨 무슨 짱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어필해주면 돼. 키나부터 가볼까?
4: 나는 요리의 짱이 되어야만 해. 왜냐면 오. 내가 여기 오. 중에서 요리를 제일 잘하니까.
3: 요리짱.
2: 요리짱 키나. 다음 샤넬.
5: 나는 50/50에서 고음짱이라고 생각해.
2: 고음짱. 오. 오, 좋아 좋아. 우리 테나 가볼까?
6: 나는 50/50의 게임짱이라 생각해.
2: 아, 게임짱. 게임짱 좋아. 자, 예언이.
7: 나는 50/50에서 아재 개그짱이라고 생각해.
2: 아재 개그짱?
3: 아재 개그짱.
2: 아재 개그짱?
7: 뭐지?
2: 이거 한번 검증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재 개그짱은 어떤 아재 개그가 있을까?
7: 아, 지금 하면 돼?
2: 어, 뭐 약간
7: 오케이.
2: 제일 크게 히트 쳤던 아재 개그
7: 아,
2: 있어?
7: 아, 히트 쳤던 거?
8: 어. 오케이. 아, 나 좋아하는 거 있네.
4: 히트가 있어.
7: 그
2: 히트가 있냐고.
7: 침대를 밀고 돌리면?
2: 어, 침대를 어? 밀고 돌리면? 침대를 밀고 돌
4: 돌리면? 아,
2: 나도 이런 거 좋아해 가지고.
7: 진짜?
2: 어. 알아버렸어.
3: 뭐야?
2: 배드민턴.
7: 와! 와, 처음이야. 맞춘 사람. 와, 혹시 하나 내줄 수.
2: 내가 하나 내 볼까? 잠깐. 침대를 밀고 돌린 게 배드민턴이잖아. 잠깐만 잠깐만 뭐가 있을까?
3: 그럼 내가 하나 해볼게.
2: 어, 해봐 해봐.
3: 초밥을 먹다가 치아에 끼면?
2: 초밥을 먹다가 치아에 끼면?
4: 초이? 초밥을 먹다가
7: 스시?
2: 스시 초 스시
7: 초끼?
4: 초
3: 정답은 ESC
2: ESC 아 ESC
7: 와 멤버들이 나한테 왜 이런 반응인지 알 것 같아.
2: 어, 영원아 이제 아재 개그 슬슬 멈추도록 하자.
7: 와 ESC 와
4: 와 박수
2: 박수 박수.
3: 아 내가 아재 개그 짱의 타이틀 좀 뺏어버린 것 같은데.
2: 좋아. 한 명씩 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요리짱 키나라고 했는데 어떤 요리에 좀 자신 있어?
4: 나는 일단 한식을 되게 잘하고 사실 양식 한식을 요즘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내가 매니저님들이랑 우리 샵 선생님들 그리고 내 친한 지인 친구들한테 이제 요리를 해줬거든. 그래서 내가 최근에 김장을 해가지고
3: 김장을?
7: 눈이 엄청 커지셨어.
3: 그 진짜 배추 포기 해가지고
4: 배추를 엄청 많이 사서 나 왜 부끄럽지? 되게 잘한 일인데?
3: 대단했어.
7: 그래서
4: 열심히 김장해서 이제 친구들도 주고 샵 선생님도 주고 매니저도 주고 이제 멤버들이랑은 한번 그 여기서 최초 공개로 나중에 이제 그걸로 같이 먹방을 해보려고 해.
7: 진짜 몰랐던 일이야.
8: 언니 방금 이거 그 김장 얘기하는데 되게 박사 같았어. 되게 요리사 박사.
2: 어디 정말 배추 한 길만 걸어오신. 약간 대박이다.
7: 김장
2: 김장을 직접 와 정말 너무 요리짱 인정할게. 대박이다. 자 우리 고음짱 샤넬. 어 너네가 이번에 아무리 아까 어떤 곡이었죠? 김 아 뭐냐 이거. 지니 매직. 너네가 아무리 이번에 지니 매직으로 고음에 도전했다 한들 나 고음짱 샤넬은 이길 수 없다.
7: 오케이.
4: 맞아.
2: 노래할 때 말고 좀 평소에 어떨 때 좀 이렇게 가장 소리 지를 때가 있어?
4: 싸울 때?
7: 싸울 때 그게
4: 아니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이렇게 게임 보드 게임

0: 같은 거.
1: 아~ 이렇게 아~ 이게 대립이 돼.
2: 아, 어.
3: 일단 소리 울리나 오글할 땐 어. 약간 데시벨 좀 올라가긴 해.
2: 아, 원래부터 약간 목소리가 좀 큰 편이야?
3: 목소리 크지 않고 커야 될 때는 크게 할 수 있어요. 대가족에 자라가지고
0: 맞아 맞아 엄청 대가족
3: 내 말이 이제 누가 들을 수 있으면 약간 감사할 일이었어.
2: 아~ 그래서
4: 너무 안 들려
3: 너무 안 들려서 그래서 크게 낼 수 있는데 어 평소에는 잘 막 오글할 때 조금 올라가는 거.
2: 아 좋아 좋아. 자 우리 테나는 게임장이라고 했는데.
5: 맞아 맞아.
2: 어 어떤 게임을 좀 좋아해?
5: 나 발로란트라는 게임.
2: 발로란트를 좀 하루에 얼마나 하는 편?
5: 어 최근에는 시간이 없어서 거의 못 하는데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한 한두 시간?
0: 아 뭐래?
1: 아니야 나 진짜로
5: 한두 시간밖에 안 해. 만약에 시간이 많으면은 세네 시간 하지.
6: 어 그건 또 중요한 게 있잖아 혹시. 티어가 이런 게 있어?
5: 티어가 제가 그 티어 다 아세요?
2: 어 알죠.
6: 아,
5: 그러면 어 발로란트
1: 땡로란트
5: 티어. 어 저 제가 불멸이 제 최고
2: 높다. 높은데?
1: 하세요?
2: 아 하진 않는데
0: 그래도 이제 아시니까
2: 알긴 하고 나도 게임 우리도 게임 되게 좋아해가지고
1: 진짜요?
2: 한 세네 시간이어도 되게 게이머로서는 짧은
3: 맞아요 짧은 시간
5: 네, 맞아요
2: 아 되게 대단한데요 불멸이면 진짜 장난 아닌데요 자 이렇게 한번 어떤 짱인지들 다들 알아봤는데 어 아재기가 짱 좀 타이틀을 송대한테 뺏겼는데 예원이가 좀 새로운 거 좀 어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
1: 아 이거 되게 강력하다고 생각한 건데 아 다 뺏겼다면
2: 배드민턴, 아 배드민턴 좀 아쉬웠어 아주
1: 그럼 하나만 더 내도 될까요
2: 어 하나 더 내볼까 어 대봐
1: 아 이것도 맞출 것 같아 너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총을 대충 쏘면?
2: 총을 대충 쓰면?
1: 아, 들었던 것 같은데
2: 빵 들어갈 수 있고 뭐 탕 아!
0: 아이, 나도 알아버렸다
2: 설렁탕
1: 아!
0: 뺏겼습니다
2: 아, 성대 하나 내서 아, 성대 거 못 맞추겠어.
6: 그러면
1: 왜 이렇게 잘하시는
6: 다들? 아픈 사람이 가는 나라는?
2: 아픈 사람이 가는 나라? 아픈 사람이 가는 나라. 통.
5: 그렇대.
2: 자, 아픈 사람 환자.
5: 플라식.
3: 아프리카?
6: 아니야. 정답은 베트남.
0: 아, 왜 베트남이지?
6: 다낭.
2: 아.
0: 다낭?
2: 다낭이 있어 아 그다음에 다낭이 있으니까
1: 다낭
5: 다낭이라는 도시가 있는
1: 잠시만 나 이제 바꿀게 타이틀 이제 바꿔버릴게 그냥
2: 그래 무슨 짱 할래
1: 나는 그러면 애교짱 갈게
2: 애교짱
0: 애교 한번 보여주자
5: 나랑 한번 이겨볼래?
1: 오케이
2: 애교 하나 보여줘가 테나가 한번 대결 신청했고 오케이 와 박수 자 테나 도전
5: 언니 나 귀신 꿈꾼
6: 잠깐 귀신 테마에 귀신 테마에
7: 테마 나왔다
2: 물러가라
1: 드라마 한복까지
2: 좋아
1: 감사합니다
6: 자 테마도 완료했고 너네도 모두 짱 인정할게 다들 축하해 자 우리는 여기서 반말 모드 끝이고
2: 자 좋습니다 그러면 트웬이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좀 더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우리 테나님이 읽어볼까요?
5: 금쪽이 아테나님이 멤버들의 하루 루틴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하루 중에 이건 꼭 해야 한다 하는 게 있나요?
2: 어떻게 되나요?
5: 저는 네. 무조건 땡로란트 샵에 들어가서 스킨을 봅니다
2: 아 근데 그 PC 게임 아니에요?
5: 맞아요
2: 근데 어떻게 봐요?
1: 그러게
0: 유튜브로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다른
5: 아니요
0: 거...
5: PC에 들어가
1: 아 샵에 들어가서 PC 그 샵
2: 아 샵
5: 네, 샵
0: PC 아 죄송합니다 아니고요
2: 나
0: 저 이 샵인 줄 알았어요.
1: 메이크업 하면서
2: 샵.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예원님은요?
1: 저도 그 테나를 따라서 땡룰한테 빠졌는데요. 이제 네. 퇴근하고 와서 땡룰한트 한두 시간 정도 해주고 네. 이제 반신욕 한번 해주고 하는 편입니다.
2: 어 우리 예원님은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오케이. 자 선혜님 한번 가볼까요?
3: 나는 아 저는요 그 하루 끝나면 방 들어가서 LP 들고 책 읽는 게
1: 되게 다르다.
0: 진짜게 보인다.
3: 최근에 약간 최대한 한 다섯 장이라도 좀 읽으려고 매일매일.
2: 아 책을요?
3: 네 책. 많으면 이제 많이 읽을 수 있는데 네. 시간이 없거나 좀 피곤하면 그렇죠. 그래도 다섯 장.
2: 그래도 다섯 장은 꼭 읽고.
3: 이 루틴이랑 목표 있습니다.
2: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키나님은요?
0: 저는요 요즘 청소기를 매일 돌리고요.
2: 청소기를.
0: 네, 그 목에 요즘 좀 예민해서 네. 청소기 되게 많이 돌리고. 네. 이 재채기를 네. 요즘 매일 해야 되는데 목 푸는 새로운 네. 방법인데.
1: 아니 근데 내가 재채기를 해야 된다라니까.
0: 아니 휴지를 완전 얇게 한 다음에 네. 코 여기까지 넣어서. 네. 이렇게 움직여요 막. 네. 그러면 재채기를 하면 목이 네. 풀립니다. 그게 급하게 쓸 수 있는 네. 급하게 써야 되는 꿀팁이에요.
2: 그러면 코로나 때 검사하는 거 되게 좋았겠다.
0: 안 힘들었어요.
2: 진짜요?
0: 네.
2: 아니 근데 정말 오늘 이 하고 오신 약간 차림새 덕분인지 네. 정말 신용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맞는 말 같죠.
4: 오늘 네. 닭발 박사의 청소 박사의
2: 맞아요.
4: 김장 박사까지. 와.
2: 야, 좀 재채기 박사까지.
0: 네, 박사까지.
2: 자, 이렇게 핀망진창 친구들의 루틴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벌써 전학생 친구들 학교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4: 아쉽지만 끝인사를 나눠야 해서 밤늦게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팬분들께 키나님께서 대표로 네. 간단하게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네 이렇게 등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학교도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된 것 같아서 더더욱 행복했고 저희 이번 4집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매끄럽게 또 진행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정말 바쁜 와중에도 또 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요. 끝곡 피프티피프티의 고음 대잔치 진이 매직 들려드리면서 친구들 보내드릴게요. 안녕.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내 미래보다 뚜렷한
1: 원진이 이목구비.
0: 어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1: 네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0: 광주 광역시에 위치한 금호고등학교.
1: 그러면 오늘은 어떤 급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급식력 퀴즈 냠냠냠냠냠.
0: 자 6월 11일 목요일 내일 금호고의 점심 메뉴입니다. 현미밥, 고등어 무조림, 달걀찜, 족발, 초장, 배추김치, 음료, 그리고 이것 찌개.
1: 자 오늘의 문제 이것에 들어갈 음식을 맞춰주세요. 이것은 볶아 먹어도 맛있고 전 부쳐 먹어도 맛있는 채소인데요. 금호고가 위치한 광주에 이것 찌개 맛집이 많다고 합니다.
0: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어른호박, 2번 애호박.
1: 자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네 정답자 중에 행운을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카페 상품권도 보내드릴게요.
1: 네 정답 보내실 때는요 간식 선물 받으면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0: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을게요.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 베이비몬스터의 슈가오니 아이스티

0: 내일급식 머더라에 이어서 후식 같은 노래였죠. 베이비몬스터의 슈가허니 아이스티 듣고 왔습니다. 춤에 이어 한 달 만에 초고속 컴백한 베이비몬스터의 신곡이었는데요. 이번엔 쿨한 에너지의 썸머 아이콘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목부터 느껴지는 달콤하고 청량한 분위기에 이번 여름 더위를 싹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죠?
1: 네.
0: 자, 그러면은 내일급식 머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볼게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2번 애호빵.
1: 네, 내일 금오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0: 갈게요. 현미밥, 고등어 무조림, 달걀찜, 족발, 초장, 배추김치, 음료, 애호박찌개였습니다.
1: 잠시만요. 저 여기서 약간 건의 드릴 게 있습니다.
0: 뭐죠?
1: 족발 초장 이거 조합 뭐죠?
0: 아 족발의 초장인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족발 보통 쌈장 아닌가요?
0: 쌈장, 뭐 새우젓,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저도 초장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1: 오호, 신기합니다.
0: 아, 근데 이 여기가 네. 그 광주라고 했으니까 전라도 쪽인가요?
1: 그런 것 같은데요, 광주광역시.
0: 네, 네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 족발의 초장이 아닐까요? 원래 지역마다
1: 신기하다.
0: 순대가 쌈장이 있고 초장이 소금 있듯이 네. 그런 걸 것 같아요.
1: 족발 초장? 아 근데 저 초장을 또 좋아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원래 저는 약간 돈가스나 뭐나 네. 고기 맛 말고 소스 맛으로 먹는 사람으로서
0: 네. 네.
1: 족발 초장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느낌이네요.
0: 네.
1: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겠죠? 단체 네.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6555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0: 네. 네,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신 새싹인데 당첨까지 되셨네요.
1: 아, 축하합니다.
0: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정답 2번 애호박.
1: 애호박.
0: 팀장으로 승진하고 프로젝트 준비 중인데 정말 잘해내고 싶어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친친방 들으며 내일 심사 PPT 준비하고 있어요. 박수 받을만 하죠? 함께 고생하는 동료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간식 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아, 또 PPT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축하한 이게 당첨된 것도 그렇고 박수. 좋습니다. 당첨 축하드리고요.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내일 PPT도 잘 하십시오.
0: 아 PPT가 다녀가지고 그러니까요. 헷갈리시네요. 에,
1: 입에 지금 PPT가 붙어 있어가지고
0: 네. 에,
1: 잘 하십시오.
0: 네 그럼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쪼프님께서 광주는 초장이랑 먹어요 라고.
1: 맞구나. 오 신기하다. 나중에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가서 집에 가서 우빈이 형한테 네.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1: 그러니까요. 아 그렇네.
0: 네.
1: 네. 219님께서는요 오늘 야식 메뉴 너무 고민됩니다. 족발 vs 닭발 헐 발의 싸움이네요 라고.
0: 아 오늘 또 피프티피프티에 또 닭 네. 닭발 박사 키나님께서 다녀가셨기 때문에
1: 그쵸.
0: 닭발 어떠실지.
1: 네 닭발 네. 1282님께서는요 낮에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어떤 가게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리뷰도 안 보고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까치떡 먹었습니다. 기분 좋았어요. 두 분도 이렇게 아무데나 식당 들어가고 그러나요? 성공률은 어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식당 들어가진 않고 저는 좀 뭐 어느 지역 근처에서 이런
1: 네.
0: 음식점을 좀 검색하고 갑니다.
1: 검색하고
0: 네.
1: 좋습니다. 저도 보통 여행 가면은 이제 검색은 하고 가는데 만약에 가는 길에 어? 여기 좀 맛있겠다 하면 그냥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0: 네. 네. 또 9714님께서 오늘 힘들게 일하고 일 끝내고 보상하듯이 차돌에 고기를 싸먹고 왔어요. 고기에 고기를 싸먹어 라고. 아하
1: 고기쌈. 오
0: 고기쌈. 아 근데 저는 쌈 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1: 네?
0: 요즘 그 양파쌈이라고 아시나요?
1: 양파쌈?
0: 양파쌈이라고
1: 네.
0: 양파가 원래 좀 맵잖아요.
1: 네.
0: 그거를 물에 좀 담가놔요.
1: 매운맛을 빼고
0: 매운맛이 빠지거든요.
1: 네.
0: 그럼 그냥 그 통으로
1: 네.
0: 이제 하나씩 하면 또 분리가 되잖아요.
1: 네 껍질이 까지죠.
0: 그거를 쌈으로 먹는 거예요.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때 쌈이라 함은 이제 재료를
0: 아, 네, 알겠어요.
1: 감싸야 되는데
0: 네 알겠어요. 다음 읽을까요?
1: 신기하네요.
0: 네.
1: 민서영님께서는요 초장은 전구지전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대구가 부추전에 초장 찍어 먹는다더라고요. 대구 사람은 아닌데 따라 먹어봤는데 반해서 초장만 찍어 먹는답니다 라고. 아 그쵸 이게 약간 초장이 주는 매력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0: 네. 네,
1: 저처럼 소스파 분들은 어떤 걸 먹어도 소스만 맛있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초장이 좀 기름진 음식이 좀 은근 잘 어울리나요?
1: 네, 네, 네, 네,
0: 사실 회도 초장에 찍어 먹는데 회가 네. 좀 그 기름진 부위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또 9974님께서 얼은 호박하니까 늙은 호박 좀 먹고 싶네요.
1: 네.
0: 근데 이게 경상도에만 있는 거라면서요. 그 달짝한 전 그 아 달짝한 전 맛을 모르는

0: 아니, 송디암제 늙은 호박전 알아요? 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압니다.
1: 어, 늙은 호박전.
0: 네, 오. 이제 그 호박 늙은 거를 네. 저희 어머니께서는, 엄마는 이걸 이제 갈아요.
1: 오.
0: 이렇게 이 판 이 가는 거 알죠?
1: 네.
0: 갈면 이 그 간 거를 에? 이제 가루 넣고 해가지고
1: 오.
0: 하면 이제 늙은 호박전이 나오는데, 늙은 호박전은 저는 꼭 설탕.
1: 네.
0: 근데 그거예요. 그 황색깔 설탕.
1: 아.
0: 예, 꼭 찍어서 먹습니다. 뿌려요. 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위에 뿌려요.
1: 아, 제가 생각한 뭔가 늙은 호박전이라 그래서 보통 뭐 호박전 하면 그냥 호박 모양이 그냥 그렇게 있잖아요.
0: 동그랗게. 아, 그 애호박전이요?
1: 예. 저 그런 걸 생각했는데 아예 갈아서 저렇게 노랗게 만드는구나.
0: 맞아요. 저게 정말 늙은 호박전만의 달달함이 있습니다.
1: 아, 신기하네요. 꽃길키나님께서는요, 네. 양파 쌈 맞아요. 그거 분리해서 상추 대신 위아래로 싸서 먹는 거죠. 양파를 햄버거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아래 덮듯이. 오, 신기하네요.
0: 네, 근데 이해는 못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1: 아, 이거는
0: 이해하시나요?
1: 매운맛이 사라지면은
0: 네.
1: 그래도 괜찮겠다 싶은 어...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0: 다행이네요. 네. 아니, 그래도 이제 우리 원진 씨는 아무래도 버터, 떡, 떡볶 이런 거를 좀 그래도 이해 못하시는 파이시다 보니까
1: 그쵸, 그쵸.
0: 혹시나 양파쌈도 불호이실까봐
1: 어...
0: 다음에 한번 먹어볼래요?
1: 한번 혹시? 트라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트라이를 하고
1: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문자 네.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희는 노래 크래비티의 Give Me Your Love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돌아올게요.

0: 그에게 올 봄은 아주 잔인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학교에서 동아리를 직접 개설하게 됐고 홍보용 포스터를 만들어 1학년, 2학년 각 반에 나눠주다가 1학년 교실에서 그 남자애와 처음 마주쳤다. 무슨 동아리인지 설명을 해주면서 몇 마디를 나누게 됐고 그 뒤로 복도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았다. 그러다 SNS 아이디를 교환하게 되고 DM도 주고받았다. 말 그대로 이건 썸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다. 원래 나는 귀엽고 장난스러운 성격을 좋아하는데 그 친구 말투가 딱 그랬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플러팅을 했다.
1: 누나, 왜 이렇게 예뻐요? 저희 반 애들이 다 누나 예쁘대요.
0: 솔직히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너무 직진이라 부담스러웠다. 그러던 중 며칠 전 그 친구가 다른 여자애들과도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담요나 안경 같은 걸로 서로 장난치는 걸 보게 됐다. 그때 알았다. 어쩌면 이 다정함으로 포장된 부담스러운 플러팅을 나에게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하, 그렇게 또 짧은 썸이 끝나고 말았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웬디의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를 남겨준 분은 제이님이었습니다.
1: 네, 사연도 덧붙여 주셨는데요. 전 썸남과의 이야기예요. 그날 이후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은 북두에서 마주쳐도 서로 모르는 척 지냈는데 그 친구는 벌써 또 새로운 썸녀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전에 DM 시작할 때 대화 주제도 썸 타던 여자랑 깨졌다는 얘기였는데 아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냥 저랑은 스타일이 안 맞았던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0: 에이, 오늘 사연도 정말 에이, 정말 정말 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냥 저희가 네. 이 제이님의 친오빠라고 생각하고 네. 저 구썸남에게 한마디씩 해볼까요?
0: 아 좋은데요?
1: 저는 네. 사실 사람은 입으로 시작해서 입으로 에이. 날아갑니다. 에이. 근데 사실 그 입으로 이 쉽게 뱉은 말을 이제 네. 다른 사람에게 또 하고 또 하고 다니면 본인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 야 너 입 조심해 라고 할 것 같아요. 친동생이 그렇게 당했다고 하면 너무 화날 것 같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제가 만약에 우리 제이님의 오빠라고 생각하고 한마디를 한다면 야 그냥 끄려 어? 그냥 오케이.
1: 네, 가라고 합니다.
0: 네, 가 저리 가라고 하고 네, 싶습니다.
1: 김정선님께서 뭐야 이거 어장이네. 맞아요, 이거 어장이에요.
0: 그러니까요. 저렇게 정말 만약에 진짜 예, 이게 뭐 좋은 관계로 발전했다 하더라도 우리 제이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1: 네, 또 비모원님께서는 하 진짜 다이어리에 일기 쓴 내용 듣는 것 같아서 너무 귀엽네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네. 이거 아마 근데 듣고 계시는 우리 많은 선배님들.
0: 그렇죠.
1: 또 인생 선배님들께서 막 굉장히 화났을 거예요. 네,
0: 굉장히 화나고 또 우리 제이님을 굉장히 귀여워해 주실 겁니다. 네. 6845님께서는요. 헷갈리게 하는 사람은 만나는 게 아니랬어요. 비겐디 하늘이 더 예쁘고 청명하듯 여름, 가을, 겨울엔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또 위로의 문자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헷갈리게 하지 마.
0: 좋습니다.
1: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우리 제이 소녀에게 네.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이렇게 여러분도 어딘가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친친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 네, 오늘도 굉장히 박수를 많이 친 하루였는데 0410님께서 오늘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 박수 쳐준 함송디를 위해 박수 쳐주고 싶다고 해주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네. 여러분들의 힐링이 됐다고 하면 또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0: 네, 오늘 내일도 전학생과 또 함께합니다.
1: 네, 내일 전학생 원희에게 궁금한 점 친친방 SNS에 남겨주시고요. 내일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0: 네, 그럼 오늘 끝곡 지속쿠리의 마음섬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양, 명혜승, 영상의 김혜영,
0: 네,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크래비티 형준,
0: 저는 원진이었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2001년 영화 AI 사운드트랙에서 라라 파비안과 조시 그로반이 함께 부른 For Always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음악 전에 들려드린 장면은요. 영화 속에서 모니카, 그러니까 엄마죠. 모니카가 데이빗, 이제 휴머노이드로 집에 데려온 데이빗을 자신의 아들로 만드는 순간이었어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냥 인간과 휴머노이드로 집에 함께 살고 있다가 이제 모니카가 마음을 굳힌 거죠.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 그 빈자리를 대신해줄 존재가 절실해서 영화에는 각인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휴머노이드에게 나를 부모로 각인시키는 그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몇 개의 단어를 쭉 읽어요. 덩굴, 소크라테스, 미립자, 데시벨, 허리케인, 돌고래, 튤립, 그리고 엄마와 이제 아들이 될 휴머노이드의 이름, 모니카, 데이빗, 모니카. 그렇게 다 읽고 났더니 데이빗이 엄마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나의 엄마예요 라고 품에 안기는 데이빗.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인간이 아니니까 휴머노이드니까 좀 벽도 있고 거리감도 있었는데 그 순간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아, 내 아이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얼마 뒤에 병상에 있던 자신의 진짜 아이가 깨어나면서 이 관계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게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AI의 시작이었죠. 이 영화는 데이빗의 시점이잖아요. 데이빗의 여정이죠. 휴머노이드였던 데이빗의 여정. 그런데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고레라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상자 속의 양에서는 그 아이의 시점도 물론 있지만 그 아이를 받아들인 부모의 시점이 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화를 딱 보면 AI하고 좀 닮아있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야기의 시작이 비슷하거든요. 상자 속의 양에서의 부부도 자신들의 아이의 빈자리를 좀 채워줄 존재를 찾다가 휴머노이드를 데려오거든요. 그 시작은 비슷한데 마지막이 다릅니다. 마지막이 달라요. 그 아이와의 관계의 그 끝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AI를 떠올리게 하지만 AI하고는 다른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가 고레다 히로카즈의 상자 속의 양입니다.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 바로 오늘 개봉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저는 봤어요. 고레다 히로카즈가 SF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정확하게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가 되더라고요. 소재가 달라져도 어디 안 가더라고요. 상자 속의 양. 그럼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어실 원스.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의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1: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2: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상자 속의 양이라는 영화에서 이 영화를 떠올리는 사람이 저만은 아니겠죠? 영화 애프터양. 콜린 페럴이 주연을 하고 코고나다 감독이 연출한 애프터양이라는 영화와 제목도 비슷하고 소재도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돼요. 그 중에 사카모토 류이치의 메모리 뱅크라는 스코어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자 속의 양에서의 양은 진짜 양이에요. 양. 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상자와 양의 이야기에서 제목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실제 양이고 이 애프터 양에서의 양은 이름이죠. 영화 속에 나오는 안드로이드의 이름이 양. 제가 아까 계속 휴머노이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상자 속의 양 보도 자료에 그 아이, 영화 속에서 이름은 카케로인데 카케로라는 그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보도 자료에서 놓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휴머노이드, 스필버그의 AI에서도 휴머노이드 그렇게 읽었어요. 음악 나가는 동안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서 제가 찾아봤단 말이에요. 안드로이드란 말하고 그럼 휴머노이드는 무슨 차이지? 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AI의 그 데이빗도 휴머노이드보다는 안드로이드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네요. 안드로이드는 자칫 사람으로 착각하기 쉬울 정도로 사람과 똑같이 만든 인조인간. 네, 이게 안드로이드고요. 휴머노이드는 머리, 몸통, 팔, 다리처럼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로봇. 뭐 그게 그거 아니야? 하실 텐데 예를 들면 윌 스미스의 아이 로봇 있죠. 아이 로봇. 거기 나오는 로봇은 휴머노이드이긴 하나, 네, 인간처럼 움직이긴 하나 인간과 생김새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윌 스미스 아이 로봇의 로봇은 안드로이드는 아닌 겁니다. 하지만 애프터양의 그 양이나 상자 속의 양의 카케로나 AI의 데이빗은 외모까지도 완벽하게 인간처럼 보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보다는 안드로이드라고 부르는 게 맞대요. 예, 그게 정확한 표현이래요. 그래서 수정합니다. 예, 앞에서 계속 말했던 휴머노이드는 안드로이드로 바꿔서 이해해 주세요. 바로 그런 안드로이드의 대표가 늘상 언급되는 게 바로 이 둘 아닐까요? 이 두 편의 영화. 지금까지 우리 기억 속에 아직까지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영화 속 안드로이드의 대표 주자. 오랜만에 그 핑계로 우리 음악 좀 들어볼까요?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 반길리스의 Tears in Rain.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드로이드예요. 루커 하워, 빗속에서 혼자 독백을 하며 서서히 멎어가던 그 장면. 네, 그때 흐르던 Tears in Rain 준비했고요. 그 한 곡만 듣기 아쉽잖아요. 블레이드 러너의 그 엔드 타이틀스, 제일 유명한 음악까지 듣고 거기에 한 곡 더. 영화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의 메인 타이틀까지 세 곡입니다.

영화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에서 메인 타이틀 터미네이터 2 테마 브래드 피델의 스코어, 그 전에는 블레이드 러너의 두 곡이었습니다. 모두 반겔리스의 곡이었고 티어스 인 레인 그 트랙에는 루커 하우어의 영화 속 대사가 함께 들어가 있었고요. 이어서 블레이드 러너 엔드 타이틀스였습니다. 안드로이드 영화 떠올린 김에 딱 두 편만 더 떠올려 볼게요. 오늘이 매직아워 스페셜은 아니니까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재밌는 영화 두 편 있어서 그래요. 로맨스가 있어요. 재밌는 로맨스 영화 두 편이 있습니다. 먼저 I'm Your Man으로 국내에 소개가 됐어요. 원래 제목도 영문 제목도 같고요. I'm Your Man 2021년 영화고 그의 베를린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받아서 은곰상 받은 영화입니다. 마리아 슈라더가 연출을 했고 댄 스티븐스가 이제 안드로이드로 나오는데 오직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안드로이드, 나를 위한 맞춤형 로맨스 안드로이드 톰이에요. 톰, 댄 스티븐스가 연기하는 안드로이드의 이름이 잘생겼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최적화된 나의 모든 거를 다 맞춰줄 수 있는 남성으로 프로그래밍된 안드로이드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뒤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I'm Your Man이라는 2021년 독일 영화였고요. 이거 재밌어요.

평도 되게 좋았어요. 그런가 하면 2018년에 드레이크 도리머스 감독, 제가 이 감독 좀 좋아하거든요. 드레이크 도리머스 감독, 로맨스 영화 외길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 라이크 크레이지, 뉴니스, 또 이퀄스, 엔딩스, 비기닝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만들어오는 드레이크 도리머스 감독의 2018년 영화 가운데 조가 있습니다. 조, Z-O-E, 조. 레아 세이드하고 이언 맥그리거가 주연을 맡았어요. 이 영화에서는 레아 세이드가 안드로이드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게 된 안드로이드의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두 편은 안드로이드라는 소재로 사랑 이야기를 풀어낸 로맨스 그리고 멜로 장르, 또 로맨틱 코미디이기도 하고요. 이게 좀 재밌죠? 예, 이 두 편 못 보신 분 추천합니다. 음악들도 다 좋습니다. 그 중에 I'm Your Man에서 이게 Open Book, 그래서 Open Book이라는 뜻의 덴마크어더라고요. 브레머 맥코이의 음악 준비했고요. 이어서 조에서는 Teach Me to Forget, The Radio Department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드레이크 도리머스 감독, 이안 맥그리거, 레아 세이드가 주연한 영화 조에서 Teach Me To Forget, 또 라디오 디파트먼트 음악이었고요. 그전에는 마리아 슈라더 감독의 2021년 영화 I'm Your Man에서 오벤벅, 오픈북이라는 뜻의 덴마크어 브레머 맥코이의 음악이었습니다. 8336번 작가님, 혹시 BL 드라마 OST도 틀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네. 안 될 게 있나요? 되죠. 비밀 사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웹툰이 원작이에요. 제가 이 웹툰을 너무 재밌게 봐서 드라마로 만든다고 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배우들도 열연하셨고요. 혹시 된다면 드라마 비밀 사이 사운드 트랙에서 스타트 오버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스타트 오버가 우리말 제목은 새로운 시작 맞죠? 권소영의 스코어 비밀 사이 사운드 트랙에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BL이라는 게 이제 보이즈 러브라고 그래서 이게 퀴어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거는 잘생긴 남자 배우들의 사랑을 보는 주로 여성 관객을 겨냥한 그런 작품을 보통 BL물이라고 우리가 이제 통칭을 합니다. 퀴어인데 소재로 보면 퀴어일 텐데 그 소재를 다루는 방식, 접근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BL과 또 퀴어를 좀 구분하긴 합니다. 근데 국내에 소개되는 뭐 국내만이 아니죠. 대부분 우리가 퀴어 영화라고 부르는 작품들의 배우들이 워낙 잘생기다 보니 퀴어인데도 BL물처럼 또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그 경계가 이렇게 분명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저도 BL 영화 보고요. 저 심지어 GV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영화인데 궁지에 몰린 쥐는 치즈 꿈을 꾼다. 이게 정말 정확히 그 BL물이라고 부르는 작품이었거든요. 유키사다 이사오 감독 연출하고 내한했을 때 GV도 했어요. GV 하기 위해서 영화도 봤고요. 원작 만화도 다 읽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제가 정말 재밌게 본 영화, 원작도 재밌게 봤고요. 메타모르포즈의 텐마루, 이거 역시 BL물로 하나 되는, BL물로 세대가 통합하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였잖아요. 고등학생, 여고생과 할머니가 어쩌다 보니 같은 취미를 공유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BL 만화를 좋아하게 되는 설정. 메타모르포즈의 텐마루 이거 보셨나요? 8336번 쓰시는 분? 이거 특히 재밌게 보실 것 같은데 메타모르포즈의 텐마루 이 작품 8336번 쓰시는 분께 제가 강추해봅니다. 자, 신청하신 사운드 트랙 드라마 비밀 사이 사운드 트랙에서 권소영의 곡입니다. 새로운 시작

영화 세 편의 곡을 이어들었습니다. 드라마 비밀 사이에서 권소영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영화 뒷자리에 태워줘, 지금 상영 중인 영화죠. 알렉산더 스카스가드 나오는 영화요. 그 영화에서 알레시 브라더스의 시버디였고요. 지금 끝난 노래는 Call Me By Your Name에서 Mystery of Love, 스페안 스티븐스의 노래였습니다. 비밀 사이가 BL이라면 뒷자리에 태워줘는 퀴어. 이고요. 그 BL과 퀴어 사이 어디쯤에 Call Me By Your Name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5724번 쓰시는 분께서 제가 지난번에 다른 청취자분 사연 소개하면서 연애로 이어지지 않아도 사랑 아닌가요? 연애로 이어지지 않는 사랑, 실패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건 아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말씀하시는 걸 보니 작가님도 나이가 드셨네요. 히읗. 그런 말은 어느 정도 세월을 보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 같아서요. 라고 하셨는데. 네, 나이 먹었습니다. 네, 맛도 없는데 계속 먹고 있어요. 나이는. 세은 작가님보다 몇 살 어린 주제에 방송 듣다 잘난 척하며 문자 보내봅니다. 지금 저보다 몇 살 어리다고 자랑하시는 거죠, 지금. 아, 부럽네요. 나이요? 제가 먹어보니까 아 맛도 없고요. 영양가도. 영양가는 있나? 영양가 있으면 뭐해. 맛이 없는데. 천천히 드세요. 그럴 수만 있다면. 신청곡 남기셨죠? 영화 친구에서 일곱 빛깔 무지개 레인보우가 부르던 연극이 끝난 후. 원래 샤프의 노래로 사운드 트랙에도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 노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0: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벽에 러닝을 하면서 새아침을 듣는 빵그리 분들 많으시죠? 흔히 러닝은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빠지면 빠질수록 은근히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부상 방지용 보험이다, 기록 단축을 위해서다 그런 이유는 많겠지만 그중엔 이런 이유를 듣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구비해두면 이 비싼 걸 사놓고 안 뛰면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몸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오늘 아침 우리 빵그리 분들도 혹시 비싼 장비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죄책감을 원동력 삼아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지 않으신가요? 6월 11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6월 11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윤하의 오르트 구름이었어요. 아, 취미가 다 그렇죠. 좋아서 시작했는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고 샀더니 샀으니까 해야 되고 무한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끝까지 좋아하면은 뭐 너무나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장비빨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장비빨 세운다고 이것저것 막 샀다가 이제는 그냥 운동할 때도 대충 몇 년 된 거 막 입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새아침의 게스트분들 중에서도 일요일에 함께하는 기용 작가님이 러닝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 러닝 돈 정말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든지 아무리 그 어떤 단순한 취미 생활이라도 깊게 빠지게 되면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갈경우님께서요. 저는 출근길에 라디오를 듣는데요. 걸어가면서 듣는 영디 목소리가 이 아침의 배경과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해주셨네요. 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 아침과 어울리는 목소리인가? 저는 한때 살짝 고민을 하곤 했었거든요.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저까지 기분 좋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혜정님도 처음 미니에 들어와 봅니다. 그동안 복잡한 문제로 힘들어서 여유가 없었네요. 아직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미리 걱정하지 않으려고요. 우리 자주 봐요 해주셨는데요. 아유, 어떤 문제일까요? 맞아요. 근데 걱정은 인간이라면 할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걱정을 안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그쵸. 닥친 문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그 갖고 있는 문제들도 말끔히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 오늘은 조금만 해주시고요. 오늘 행복하게 또 보내시길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새 아침 모닝 루틴도 실천하고 갈게요.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하죠. 김신지 작가님과 어떻게 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지 소소한 행복으로 채워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전화.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압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5329번님, 종로에서 연천까지 출근해요. 길도 덜 막히고 라디오에서 흐르는 노래도 좋고 출발이 아주 괜찮습니다.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는데요. 저는 연천이 어딘가 하고 찾아봤더니 오, 굉장히 먼데요. 강원도 철원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지금 시간도 시간이고 어쨌든 도심과는 반대로 가니까 차는 막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전운전 꼭 해주시고요. 하루를 좋게 시작할 수 있게 제가 도울 수 있어서 저도 참 기쁘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5328번님, 굿모닝. 영디는 떡 좋아하세요? 저희 집 애기가 100일이라서 떡 찾아서 출근하는 중입니다. 서둘러 나오느라 조금 피곤하긴 한데 차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기분은 좋네요. 100일 축하 부탁드려요. 채채 건강만 하자. 아이고 채채 100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아, 100일 떡 요즘 사무실이나 이런 거 잘 돌리진 않잖아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백설기 받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백설기 진짜 좋죠. 채채 앞으로 건강만 하길 저도 응원할게요. 출근도 잘하세요. 저는 지금 1261번이네요. 저는 지금 산속에 있는 운동기구를 찾아서 산스장, 산의 헬스장으로 출발합니다. 60대 중반이 되니 아침에 나오기가 정말 싫어지네요. 저 잘 나왔다고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유 그럼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한 번씩 정말 나오기가 싫거든요. 근데 지금 아침 공기 맡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새소리도 들을 수 있고 나 혼자 고요하게 운동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인데요. 부지런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9680번님, 반가워요 영디. 이 아침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브라운 에드소울 영준이 부른 꽃보다 그대가 들려주세요. 이 아침을 들으면 정말 좋겠네요. 왠지 이런 리드미컬한 느낌의 노래는 지금의 계절과 딱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저도 듣고 싶었던 노래인데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노래 바로 같이 들어볼게요. 영준의 꽃보다 그대가 함께 하시죠.

영준의 꽃보다 그대가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2191번님이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 YB의 나는 나비였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5329번님, 5328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0806번님은요. 영디, 며칠 전 아팠던 우리 버찌가 오늘은 밥그릇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밥을 기다리고 있네요. 그 모습 하나로 온 가족이 웃는 아침입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이 다 건강하면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버찌는 강아지 이름이겠죠? 고양이는 왠지 아닐 것 같고. 그럼 고양이면 어떡하지? 아무튼 맞아요. 특히 반려견, 반려묘들은 말을 못하니까 아프면 더더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잘 나았... 것 같으니 다행입니다. 4922번님, 전 깜빡깜빡하는 허당끼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러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작한 게 바로 메모하는 습관인데요.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놀라운 변화가 생기네요. 예전엔 늘 또 까먹었어? 라는 말을 듣고 살았는데 요즘은 친구들이 저보고 야무지다고 칭찬해주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니 메모는 기억력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 같네요. 새 아침에서 나오는 좋은 노래들도 메모해둘게요. 저는 이 노래 신청합니다. 에릭남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들려주세요.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메모는 기억력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준다. 오, 그렇군요. 왠지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급할수록 더 깜빡깜빡하기가 쉽고 더 그러면 또 정신이 없어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여유 있게 살아야지. 여유가 중요하다라는 말 우리 입에 달고 사는데 기억력에 관해서는 메모도 하나의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겠네요. 다행입니다. 야무진 4922번님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신청곡 같이 듣도록 할게요. 에릭남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 하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아침 운동 일단 일어나서 나오기만 하면 잘 나왔다는 생각이 배로 드는 요즘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대체로 16도 안팎에서 시작하면서 선선하고요. 대기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면서 낮에도 심한 더위는 없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도 서울과 광주, 부산 27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 중부와 경북에는 구름이 많고 그 밖에는 대체로 맑겠는데 중부 내륙과 경상 내륙에 낮부터 밤 사이 5에서 30mm 사이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강수량 편차가 크고 돌풍 벼락과 함께 우박이 내릴 수 있는 점 등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민주였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볼게요. 평일의 발견. 평일의 발견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한 주도 어떻게 보내셨나요?
1: 아, 제가 좋아하는 초여름 날씨예요. 약간 덥긴 해도 저는 이 무렵

0: 너무 좋아하거든요.
1: 오, 그래요? 예,
0: 싱그럽고 네. 그리고 저녁 바람이 너무 좋지 않나요?
1: 아, 진짜 딱이에요.
0: 그렇죠.
1: 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요즘 저녁에 피크닉 하면 그렇게 좋아요. 요즘 피크닉에 너무 빠졌어요, 저.
0: 맞아. 아니, 월요일은 근데 뭘 해도 바깥에서 해야 되는.
1: 아,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이 무렵에는 약속을 잡아도 실내에서 드시지 마시고 오, 바깥 맞아, 테이블. 맞아요. 이 바깥 테이블이 이제 곧 장마가 오고 모기가 생기고 또 너무 더워져서 에어컨 틀기 시작하면은 못 쓰는 자리가 그쵸.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약속이나 뭐 일로 미팅하시거나 할 때 유인하는 거죠. 바깥으로 사람들을. 그래서 밖에 앉으시고 또 영디처럼 소풍도 많이 가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1: 아, 진짜. 이 계절이 너무 짧아서 이렇게 아쉬웠나 싶을 정도로 저는
0: 맞아요.
1: 그래요.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저도 그제인가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늘 이런 기분일까 봐 이러면서 우리도 딱 이렇게 온화하고 약간 싱그럽고 적당히 더운 날씨가 유지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하게 되죠.
1: 맞아요. 벌써 약간 습한 바람이 불면은 좀 슬퍼져요.
0: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또 올여름은 얼마나 더우려고 이러나 그쵸. 이 얘기를 또 봄부터 해서 그것도 걱정되긴 하는데요.
1: 네.
0: 뭐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영지처럼 피크닉 아직 6월에 갈 기회가 많이 남았습니다.
1: 네.
0: 저녁 피크닉 추천드립니다.
1: 추천합니다. 자, 지금부터 김신희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풀들의 가을 망종절기 들여다보기.
1: 망종이요?
0: 망종이요. 이게 어감 때문에 망한 건가요?
1: 네.
0: 뭐, 망할 놈의 종자인가요? 뭐 이렇게 오해들 하시는데 이 아홉 번째 절기인 망종은 까끄라기 망자에 씨앗 종자를 써요. 근데 이 까끄라기가 벼나 밀, 보리 같은 곡식의 수염 부분을 이루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렵이 까끄라기 곡식인 보리는 수확하고 또 벼를 새로 내다 심는 그런 때다라는 뜻에서 망종이라는 계절 이름이 붙은 거죠.
1: 그렇군요.
0: 이 5월에 또 청보리밭 구경 다녀오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그 보리가 누렇게 익은 풍경을 떠올려 보시면 아 그래서 이 무렵이 망종이라는 절기구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현대인은 이 보리와 쌀을 도정된 상태의 제품으로 만나니까 까끄라기 존재를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 중에 벼나 보리의 그 실제 모양을
1: 그렇죠.
0: 먹는 부분 말고 도정을 해서 먹는 부분 말고 실제 밭, 논밭에 있는 모습을 아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1: 멀리서 보기만 하고 가까이 들여다보질 않으니까요.
0: 그렇죠. 근데 한번 떠올려보시면 혹은 지금 사진 검색해보시면 벼나 보리의 그 끝부분에 수염이 달려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 까끄라기가 산책하면서 우리가 주변 풀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 풀씨가 맺히는 망종을 두고 작은 풀들의 가을이다 라고
1: 귀여워요.
0: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벽과 식물의 대표주자 강아지풀.
1: 아~
0: 강아지풀 수염이 바로 까끄라기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하니까 더 이해가 쉽네요.
0: 네. 그리고 도심 화단이나 이 보도블럭 틈새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발행이. 라는 바랭이. 풀도 이것도 바랭이도 바랭이 모르는데요 하셨다면 검색해 보시면 아 아는데요 바로 바뀌실 거예요.
1: 네.
0: 약간 이 닭발처럼 이렇게 사방으로 갈라진 모양새인데 이 동물의 발을 닮았다고 해서 발랭이라고 부르던 것이 지금의 바랭이가 되었다고 해요.
1: 아.
0: 네, 특히 농부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은데 아마 도시 텃밭 하시는 꾸미신 분들도 바랭이 아실 거예요. 이 줄기가 옆으로 기어가면서 퍼지게 되는데 땅에 닿는 모든 마디에서 뿌리가 생기는
1: 어머나.
0: 아주 지독한 녀석이라
1: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느낌이군요.
0: 그렇죠. 듣기만 해도 아, 옆으로 기어가면서 닿는 부분마다 다 뿌리가 생긴다고 이러면 얼마나 이 텃밭에서 이 발행이 제거하기가 힘든지
1: 그러네요.
0: 상상이 되실 거예요.
1: 네.
0: 저도 시골에서 자랄 때는 엄마가 풀 뽑으라고 하면은 발행이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랭이도 한번 찾아보시면 아 바랭이의 요 부분도 까끄라기구나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이 대표 주자가 강아지풀이라고 해주셨는데 강아지풀이란 이름도 이삭 그 꽃의 모양이 강아지의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0: 오, 귀여워요. 오,
1: 진짜 귀여워요. 꼬리처럼 생기긴 했네요, 정말.
0: 그렇죠.
1: 장면 센스 좋아요.
0: 네, 이 근데 까끄라기 역할도 이 자연에 다 뜻이 있습니다.
1: 오.
0: 그래서 종자가 기 전에 새나 쥐가 이 나다를 쪼아 먹는 것을 막는 거죠. 왜냐면 까끄러우니까.
1: 아 까끄러워.
0: 네. 그러니까
1: 아, 단순한 이유네요.
0: 네, 먹으려고 해도 아, 이 까끌까끌한 거 뭐야 이러면서 좀 뱉게 되겠죠. 그리고 이

0: 끈 후에는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거나 혹은 사람 옷이나 동물 털에 달라붙어서 씨를 멀리 퍼뜨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비가 내리면은 이 물길에 떠내려가기에도 유리한 게 요 까끄라기의 역할입니다. 이것만 봐도 아 까끄라기가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자연에는 다 계획 있구나 하는 것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1: 네, 어떤 식물의 까끄라기는 습도 변화에 따라서 틀어지거나 움직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건조할 때랑 습할 때 수축 이완 이걸 반복하면서 씨앗을 땅 속으로 밀어넣는 드릴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대단하네요.
0: 너무 신기한데요. 네. 이건 좀 다큐멘터리를 찾아봐야겠어요. 영상 짧은 영상이 왠지 있을 것 같네요.
1: 그러니까 어떻게 수축 이완을 할까요? 네, 망종이라는 절기 배워봤습니다. 눈여겨볼 식물들까지 알아봤는데요. 좀 강아지풀 근데 사실 보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서울에서는요.
0: 그렇죠. 네. 어렸을 때는 강아지풀로 진짜 놀이도 많이 하고
1: 맞아요.
0: 그냥 하나 까딱까딱
1: 칼싸움 이런 거 있잖아요.
0: 근데 등하굣길에 까딱까딱 흔들면서 하고 괜히 친구 코 간지럽히고 네.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근데 어른이 돼서 못 찾은 걸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화단을 둘러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1: 네, 노래 듣고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영은의 플립사랑 듣고 오시죠.

0: 방금 들으신 곡은 서영은의 플립사랑이었습니다. 평일의 발견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 소개해 주세요.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초여름 날씨가 선물해 준 영롱한 열매들 챙겨 먹기.
0: 좋네요.
1: 이게 피크닉에도 딱이에요. 네. 요즘 산책로 바닥이나 인도가 검보라색으로 얼룩덜룩한 거 보셨을까요?
2: 저 봤어요.
1: 그렇죠. 네. 이게 벗지와 오디가 바닥에 떨어져서 터진 흔적들인데요. 이게 딱 6월 무렵에 발견할 수 있는 또 제철 풍경, 제철 흔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섬세하게 바닥을 살펴보시면 진짜 얼룩덜룩하네.
2: 맞아요.
1: 하고 고개를 올려다보시면 벗지나 오디가 있을 텐데요. 이 봄에 보았던 벚나무는 지금 들여다보시면 벗지가 영롱한 구슬처럼 익어가고 있을 때고요. 또 매화가 폈던 자리에 매실이 단단하게 익어갈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6월이 매실로 청이나 장아찌 담그는 게 연례 행사인 분들은 아주 손길이 바빠질 그런 무렵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철 매실 장아찌 하나 먹으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지 않나요?
2: 그렇죠. 매실 그 에이드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죠.
1: 그런 것도 많이 카페에 또 나오는 게 제철 음료기 때문이겠죠. 네, 지금 시장이나 마트 가시면 과일 바구니 색감이 화려해지기 시작할 때예요. 보드라운 살구도 나오고 빛깔 영롱한 앵두도 나오고 산딸기도 나오고 할 때인데요. 보기만 해도 괜히 기분 좋아지는 색감이라 약간 장 보는 즐거움, 눈이 즐거워지는 그쵸. 그런 경험도 하실 것 같고요. 사실 어렸을 때는 저는 이 무렵에 학교 오가면서 막 남의 집 앵주도 따먹고 산딸기도 막 먹고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점점 앵두나무가 사라져서 그게 되게 유년의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앵두의 추억이 있으면은 조금 또 저와 비슷한 연배거나 네. 그 밑 연배거나 하실 것 같습니다.
2: 저는 앵두 막 따먹어 본 적이 없거든요.
1: 그렇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이게 약간 주택이 점점 없어지고 아파트로 주거 문화 바뀌면서 마당에 심었던 앵두나무가 많이 사라지기도 했다고
2: 그렇군요.
1: 해요.
2: 네. 요즘 또 간혹 산딸기를 직접 따서 드시려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산딸기 줄기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주변 풀숲에는 앞서 말씀드린 까끄락이나 진드기 또 많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렇게나 막 또 네. 따드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1: 네. 그냥 과일 가게에 있는 네. 거 사드시는 걸로. 그리고 이 비타민 등 영양으로 똘똘 뭉친 초여름 열매들은 이 더위에 지치기 쉬운 때 활력을 찾게 해주는 천연 보양식이기도 해요.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이 앵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세종대왕이 평소에 앵두를 무척 좋아했는데 당시 세자였던 문종이 경복궁 후원에 앵두나무를 심고 직접 정성껏 키워서 이 무렵에 딱 진상을 하면 세종이 외부 그 어느 고을에서 올린 앵두보다 가장 맛이 좋구나 하며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2: 네.
1: 약간 효심의 상징 같은 거죠.
2: 또 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으니까
1: 그러니까요.
2: 얼마나 또 예뻤겠어요.
1: 진짜 직접 키웠겠죠?
2: 그건 알 수 없으나 마음으로 키웠을 수 있죠.
1: 맞아요. 그 얘기를 또 듣고 나면 앵두에 얽힌 세종과 또 문종의 그런 사연이 있구나. 이것도 생각하시면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좋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앵두는 알은 작은데 씨는 커서 그냥 먹으면 감질나기 때문에 궁중에선 다양한 요리로 발전시켜서 먹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앵두를 살짝 쪄서 씨를 걸러낸 뒤에요. 꿀이랑 녹말을 넣고 졸여서 굳힌 앵두편이라는 걸 궁중 연회나 제사상에 자주 올렸고요. 또 오미자 우린 물이나 설탕물에 씨를 뺀 앵두를 띄우고 실백, 잣을 올려서 시원하게 마시기도 했다고 하네요. 맛있겠어요.
1: 생각만 해도 되게 예쁜 네. 느낌일 것 같아요.
3: 빨갛게.
1: 근데 맞아요. 앵두는 알이 작고 씨가 커서 어렸을 때 항상 감질맛이 나요.
2: 진짜 맛이 나나? 하면 사라져있잖아요.
1: 여러 개를 입안에 넣고 씨를 막 굴려서 빼먹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사실 지금 나오는 초여름 열매들의 특징은 저장 기간이 길지 않다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유통성과 저장성이 떨어져서 사실 많이 수확량 줄기도 한 거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 철을 놓치면 만나기 힘든 과일인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앵두도 그렇고 뭐 산딸기 이런 거 살고 떠올려 보시면 약간 물은
2: 맞아요.
1: 과육이잖아요.
2: 금세 물르죠.
1: 네, 그래서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딱 제철이구나 하는 생각하셨다면은 챙겨 드셔야 되는데 제가 이 시간에 항상 이 자꾸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한정판을 지금 겟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딱 초여름 과일이 그.

0: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렸을 때 추억 생각하시면서 앵두, 살구, 산딸기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1: 맞아요. 저도 어릴 때 그 베리류 이런 거 정말 조금 들어있는데 비싸잖아요. 또
0: 맞아요.
1: 우리 엄마가 잘 안 사주셨어요.
0: 네.
1: 그래서 야금야금 정말 아껴서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이 시기군요.
0: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초여름 과일을 마음껏 사줄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니 한번 동네 과일 가게 다들 자주 가시는 데가 있으실 거예요. 거기 네. 이제 퇴근길이나 주말에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소희의 앵두 함께 하시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0: 어실 원샷
1: 무조맨
0: 티 어실 원샷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수 외용액 뿌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네요. 7077번님.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은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거라고 하던데 저는 최고의 인연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인연은 바로 우리 남편인데요. 남편의 환갑을 기념해서 6월 11일 가족여행을 갑니다. 살다 보면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비 내리는 날도 있지만 늘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남편이 있어서 그래도 견딜만 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항상 고맙고 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며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예약해봅니다 하셨습니다. 남편분 환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족여행도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아 맞아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는 정말 다양한 이 요소들이 필요하잖아요. 뭐 사랑도 필요할 수도 있고 뭐 베푸는 거, 배려해주는 거, 책임감도 있어야 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서로를 존중하고 믿어주는 게 가장도 최우선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7077번님의 가족분들은 그 가족 환경이 어떨지 이 사연을 통해서 저는 잠시나마 느낀 것 같아서 저도 행복해지네요. 행복한 시간 꼭 보내고 오시고요. 앞으로도 쭉쭉 행복만 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는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인연들과 함께할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1: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1: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1: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1: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아빠!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SNS에서 유행하는 독특한 사랑 표현 밈이 하나 있는데 소개해드릴게요. 너랑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이 스윗한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네요. 나 널 동결 건조시키고 싶어. 이거 사랑 표현이 맞는 거겠죠? 동결 건조는 식품을 얼린 뒤에 수분을 쏙 빼내서 오래 보관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동결 건조하고 싶다라는 건 지금 모습 그대로 오래 곁에 두고 싶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건데 사랑하는 연인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반려동물까지 소중한 존재들에게 쓰는 조금 과격한데 진심 어린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소 살벌한 것 같은 이 사랑 표현법 뭐 요새 유행한다니까 저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가족들! 정말 제가 동결 건조하고 싶을 만큼 애끼고 사랑합니다.

0: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너무 잘 어울려. 헤이즈의 버전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굿모닝 FM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해요. 목모닝. 아 동결건조. 이한화님이 바싹 말려버리고 싶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라도 보존하고 싶대요. 윤정민님이 저도 우리 고양이 보리 영원히 동결건조하고 싶다옹. 박미령님이 나 널 동결건조 하고 싶다라 신랑한테 써봐야지. 오 그래요? 신랑한테 그런 마음이에요? 오 김인혜님이 좋아하면 좋아한다 왜 말을 못해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영원히 사랑해 외치세요. 아니에요 인혜님 그거 이미 외쳤고 더 과격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그걸 못 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돌려 말한 것보다 세잖아. 죄송합니다. 티 발언 죄송해요. 이하나 이하나 번님이 안녕하세요. 동결건조 회사에서 근무하는 뭐야? 동결건조 회사에서 근무하는 최승일 상무라고 합니다. 아침에 동결건조 얘기가 나오니 신기하네요. 금주 화요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식품전을 하는데 시간 나실 때 놀러 오세요라고. 예, 아 하죠. 지금 하고 있죠. 아. 제가 이 킨텍스에서 하는 식품전 제가 진짜 한동안 요식업 했으니까 자주 갔어요. 예, 거기 가면 정말 재밌고 정말 열심히 예, 또 연구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아, 동결건조 성무님이 최성무님께서 또 이렇게 직접 주셨네요. 그렇죠? 사람이랑 마음은 동결건조가 안 되죠 일단. 예. 과격한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아이 볼 때도 막 깨물어 주고 싶고 막 볼 막 세게 꼬집고 싶고 막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격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만 쓰는 격한 표현 또 있을까요? 그런 것들도 나눠주시면 우리가 한번 밈 만들어 보죠 뭐. 그럼 되잖아. 동결건조보다 좋은 거 있을 것 같아. 자 이쯤에서 2시간 여러분들 정말 완전 애정합니다. 예 깨물고 싶어요. 2시간 동안 깨물면서 갑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10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재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수현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목요일 4부 굿모닝 베이스볼 MBC 대표 스포츠캐스터 김나진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SK케미칼,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KB국민은행, 3일제약, 이카운트, 슬림웨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 베스트 슬립과 함께합니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지긋지긋 무조맨
14: 티어실 원스야
13: 딱 한 번만
14: 티어실 원스야
13: 싹 한 번에
14: 티어실 원스야

0: 4만원 생산권리
1: 쌉쌈도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7시 10분 43초 4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3: 네, 테디 목모닝.
2: 목모닝.
3: 네, 저는요 요즘 날씨를 동결 건조시키고 싶습니다.
2: 너무 좋죠.
3: 네, 아침 저녁 공기가 너무 선선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 날씨가 길진 않으니까요. 부지런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17도 부근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대기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고 있어서 낮더위도 아주 심하진 않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광주, 부산 모두 27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내륙에는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낮부터 밤사이 중부와 경상 내륙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내륙에 한때 시간당 20mm 이상으로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소나기 내리지 않는 곳은 한낮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기 때문에 눈과 피부 보호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0: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목요일에 함께할 퀴즈.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입니다.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 소리로 들려드릴 거예요. 소리 딱 들으시고 이 작품 뭐다? 예, 그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 신의 영역 스피드 1등부터 뽑아볼게요.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월요일 유행본부 시간대도 소개해드렸듯이 요즘 드라마 멋진 신세계가 화제인데 특히 남자 주인공 허남준 씨의 매력에 다들 푹 빠져 계시죠? 재벌인데 어딘가 유치하고 허술한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앞뒤 안 가리고 직진하면서 오글거리는 대사를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하는 모습. 이 드라마가 또 연상된다고 하는 분들 많은데 오늘 힌트를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문제. 예, 민혁 PD 준비됐죠? 들려주세요.
1: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2: 길라임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이뻤나? 작년부터?
1: 길라임씨한테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방금도 막 밀치고 그러시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텐 이 사람이 김태희고 전도연입니다. 제가 길라임씨 열렬한 팬이거든요.
0: 이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정으로 받을 사람이 있을까? 자, 신의 영역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 번호 8503번님 축하드려요.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아, 진짜 빨리들 보내주셨는데 힌트만 듣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 자, 굿모닝 FM 선착순 1등만 선물 드린 거 아니에요. 선착순 아닌 다섯 분을 더 뽑는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 동안 지금 들으신 장면 어떤 예, 작품의 제목인지 제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선정되면요 카페 라떼 바로 쏘겠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이 드라마의 예, OST 듣도록 할게요. 김범수 나타나.

0: 시크릿 가든 OST 김범수 나타나 듣고 왔습니다. 어휴, 정답 발표해버렸네. 로테이션 퀴즈, 명장면 듣고 작품 제목 맞히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예, 정답 발표해버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2010년 방영했던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2: 길라임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이뻤나? 작년부터?
1: 길라임 씨한테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방금도 막 밀치고 그러시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텐 이 사람이 김태희고 전도연입니다. 제가 길라임 씨 열렬한 팬이거든요.
0: 야, 이게 최선입니까? 하는데도 약간 그 청춘과 귀여움이 묻어있어. 그 말투에 진지하게 하는데도. 근데 와, 현빈 씨가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는 완전히 무거웠는데. 와, 이렇게 묵직한 배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빈 씨가 주연이었던 시크릿 가든 많이들 맞춰주셨는데요. 9177번님이 정답 시크릿 가든. 그때 거품 키스 씬 많이 따라했었죠. 예, 키스까지는 안 가고 그 거품 묻힌 걸 많이 이제 밈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잘 안 나오죠 그게. 내 생각하고 달라 내 모습이. 유현주님이 정답 시크릿 가든. 굿모닝 FM 장인이 한땀 한땀 만든 로테이션 퀴즈. 아, 장인이 한땀 한땀 만든 그 현빈 씨가 입고 있던 약간 스팽글이 있는 그 트레이닝복. 엄청 또 유행했었죠. 이탈리아 장인이 만들어가지고. 예,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로 엄청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엄청 오래됐어 벌써. 10년 넘었어요. 그죠? 시간 빨리 흐릅니다.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guy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guy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되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7922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자이언트 판다죠. 푸바오한테 또 동생 생긴 거 봄? 푸바오의 엄마 아빠인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넷째를 낳았대요. 쌍둥이인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부부 사이가 정말 좋은가 봐요. 이번에도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아, 판다들은 자연 번식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꾼들이야. 대단해. 아기 판다는 암컷이라고 하고요. 아직 이름이 안 정해졌대요. 또 이름 어떻게 공모하려나? 네. 어떤 이름 갖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아, 얼마나 예쁠까. 7992번님 디저트 세트 드립니다.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0230번님 코미디언 이수지씨가 간호사 패러디한 거 봄? 이수지씨의 너튜브 채널인 핫 이슈지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3년차 간호사의 고된 일상을 그렸더라고요. 일부 환자들의 무례한 언행과 폭언을 풍자를 했는데요. 간호사로서 실제 현장과 너무 비슷해서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진짜 고정이 잘 됐구나. 이수지 씨가 지난번에 유치원 교사를 변신해서 전국에 계신 유치원 교사분들을 울렸는데 이번에는 간호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줬습니다. 간호사 유치원 교사분들 고생 진짜 많으셔요. 진상들이 정말 이거 어떻게 몰라가지? 난리도 아니야. 어떻게 이거? 알고 싶다. 이거 빨리 봐야지. 0230번님 피자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방탄소년단 피땀 눈물. 내 피땀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방탄소년단 피땀 눈물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9778님이 가수 아이비가 브로드웨이 무대에 선다는 기사 봄? 뮤지컬 시카고의 주연인 럭시 하트 역으로 출연한다고 해요. 한국인이 브로드웨이 뮤지컬 주연으로 발탁되는 것은 진짜 이례적인 일인데요. 우리 과자 언니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하셨는데 와 진짜 너무 멋지다. 너무 멋져. 이렇게 종종 또 브로드웨이로 도전하는 뮤지컬 한국 뮤지컬 배우분들이 계신데 와 그 열정 진짜 존경합니다. 너무 멋져요. 그리고 해내잖아. 아이비씨가 또 예, 새로운 역사를 쓰는군요. 9778번님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다음 사연은 김성희님. 인공지능 글라스 AI 안경 쓰고 토익 시험 보다가 적발된 사람 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된 거라고 하는데요.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4년간 토익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고 해요. 다들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휴 그러니까 그 왜 그걸 쓰고 갔어요. 그렇게 받아서 뭐 하려고. 영어도 잘 못할 텐데. 근데 이 AI 안경 테스트를 보는 시험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쓰고 영어 시험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얼마나 활용하는지 나중에 그런 세상이 또 오기도 할 건데 부정행위는 안 됩니다. 김성희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6938번님 이정우 선수 18경기 연속 안타 친 거 봄? 어제 어그봄에서 16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세웠다고 소개를 했는데 어제도 안타를 쳤고요. 방금 또 안타를 치면서 두 경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현재 MLB 타율 2위인데 1위를 향해 가자! 아, 이 정도면은 진짜 큰 역사 쓸 것 같은데요. 이정우 선수 아주 거대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너무 멋져요. 6938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이정우 선수가 이제 부상을 회복한 이후의 경기 지금 결과거든요. 진짜 힘들다고 무너질 필요 없는 것 같아. 잘 이겨내면 더 나은 오늘이 쫙 쌓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멋져요.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2: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4: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리 와.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9: 네. 오늘은 출근길 대체로 평소 걸리는 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무리 없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수일치고 조금 더 밀렸는데 오늘은 많이 밀리지 않는 편인데요. 강변북로 구리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인데 40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47분 정도 예상이 됩니다. 노들길과 제2자위로도 평소보다는 조금 수월한 흐름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의정부 쪽 서안한분기점 1차로에 사고가 있어서 일대가 혼잡하고요. 일산 쪽은 안현에서 시흥까지 3km 구간이 작업 여파로 밀려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북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정체되고 있고 북부간선도로는 원릉에서 신내 사이로 양방에 밀려 있고요.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만 정릉과 연희동 일대에 속도 내려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서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서영 리포터는 너무 좋아가지고 동결건조 시키고 싶어 뭐 이런 표현
1: 네.
0: 한다는데 이런 표현 한 적이 있어요?
1: 아, 저 깜짝 놀랐어요.
0: 그죠?
1: 네, 아기 간식이 동결건조 딸기거든요.
0: 아, 그렇네. 네.
1: 아, 동결건조.
0: 동결건조가 너무 좋은가 봐, 이 사람은.
1: 아, 그러니까요.
0: 처음 밈을 만든 사람은. 과격한 표현 뭐 있어요?
1: 네?
0: 과격한 표현? 너무 좋아서.
1: 과격한 표현? 어. 뭐 저희 때는 너무 좋아 미치겠어 막 깨물어주고 싶어
0: 그래,
1: 뭐
0: 그
1: 이런 거 있잖아요. 네.
0: 노래에는 있었어. 그 키스해주세요. 앞니빨이 쏙 빠지도록. 그 삼촌들이 할 때 이랬는데 아 지금 동결건조까지 나왔어.
1: 그러니까요.
0: 근데 많이 사랑하는 건 좋은 거죠.
1: 아 예. 많이 사랑합시다.
0: 표현 많이 하시고 사랑 많이 합시다.
1: 네.
0: 자,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고수익을 믿기로 투자자들이 노리는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0: 아, 또 속상한 이야기네요. 어떤 방식으로 또 사기가 이루어져요?
1: 네, 사기범들은 너튜브나 SNS를 통해서 급등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며 접근하는데요. 처음에는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뒤에 추천 종목으로 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주고 소액 출금도 가능하게 하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큰 돈을 투자하면 사이트를 폐쇄한 채 잠적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어요.
0: 와, 처음에는 뭐 실제로 돈을 벌게 해주니까 이거 속을 수밖에 없겠네.
1: 그렇죠. 특히 중장 연층을 노린 불법 리딩방과 유사 투자 자문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포모 심리, 즉 나만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어디에도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 예, 무조건 오르는 주식은 없죠. 고수익이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항상 신중하게 투자하시고 또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것들도 예,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 휴가 계획 세우면서 호텔 예약 알아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0: 네.
1: 그런데 이 호텔 미리 예약할수록 저렴하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뭐예요, 뭐예요? 미리 예약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었어요?
1: 네, 최근에 발표된 2026 호텔 가격 지수에 따르면요. 숙박의 기준 일주일 이내에 예약한 여행객이 4개월 이상 미리 예약한 여행객보다 평균 44%나 저렴한 가격에 숙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에이?
1: 특히 4성급 호텔의 경우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졌는데요. 가능하면 무료 취소가 가능한 상품으로 예약을 한 뒤에 더 저렴한 상품이 나오면 다시 예약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0: 이게 충격적이네. 예약부터 일단 해두고 현재 또 가격도 체크하는 거 좋겠네요.
1: 네, 그리고 또 숙박 요일도 가격에 영향을 미쳤어요. 목요일 체크인이 가장 저렴했고요. 토요일 체크인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절별로는 3월 둘째 주가 1년 중 가장 저렴한 시기로 분석이 됐는데요. 반면에 여행 수요와 연휴가 몰리는 10월 초에는 호텔 가격이 가장 비싼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목요일 체크인, 막바지 예약 같은 조건을 잘 활용하면 같은 호텔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0: 예, 여행 경비에서 이제 숙박비 진짜 큰 비중 차지하잖아요.
1: 네.
0: 예약 시기, 날짜 요거 잘 조정해서 큰 금액 아껴 보자고요.
1: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웨딩홀 예식 대신에 전통홀례를 선택하는 예비부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테디도 전통홀례 가보신 적 있어요?
0: 아, 전통홀례. 제가 축가를 진짜 많이 다니는데
1: 네.
0: 전통홀례 축가는 없었네요. 아, 이거 약간 성는 하이브리드는 가본 적 있는데 완전 전통은 가본 적 없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구나.
0: 예.
1: 이 실제로 서울의 한 민속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통홀례 프로그램이요. 매주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웨딩 드레스 대신 전통 예복을 입고 축가 대신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0: 예.
1: 또 하객들은 꽃잎 대신 쌀을 뿌리면서 부부의 앞날을 축복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브라이덜 샤워도 전통 방식으로 재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흰 드레스 대신 전통 예복을 입고 떡이나 전통 다과를 함께 즐기는 시기라고 해요.
0: 아, 너무 사랑스럽다. 전통 홀례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겠죠?
1: 그럼 그렇죠. 비용 부담은 줄이면서도 한국적인 정체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이 전통 올레는 식재를 제외하면 평균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라서 일반 예식의 4분의 1 정도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해요. 결혼 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형식보다 의미를 중시하는 예비 부부들의 선택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0: 와, 어우, 식장비가 진짜 저렴하네요.
1: 그렇죠.
0: 야, 결혼식도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또 바뀌고 있는데 어떤 방식이든 일단 결혼한다는 건 너무 축복이니까 예, 축복해요.
1: 네, 백현주님이요. 투자해서 잘 되는 점 보면 자기들이 독식까지 왜 알려주겠어요. 절대 속지 맙시다.
0: 예, 속으면 안 돼요. 5331번님이 주식 사기치는 사람들 동결 건조 말고 그냥 건조시키고 싶네요. 너무 화나요. 그러니까 주식은 저도 뭐 동결을 했다가 지금 네. 마음이 많이 지금 불편한데 알 수 없어요. 전문가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장담하고 알려줘요.
1: 당장 한 시간 후도 몰라요.
0: 믿지 마세요.
1: 네. 예. 구은아님은 아, 저 다음 달에 제주도 가는데 무료 취소 가능한 방 미리 잡아두고 매일 가격 체크하면서 갈아타기 하고 있어요.
0: 야, 이게 또 온라인 발품이잖아요.
1: 그렇죠.
0: 발품 팔면 예.
1: 부지런하다.
0: 득템합니다.
1: 네.
0: 권영애님이 경주에 사는 전통 홀레 본 적이 있는데 신랑이 말을 타고 오더라고요. 와, 유니크에서 기억이 남아요. 전통 홀레 멋있겠다, 근데.
1: 진짜 멋있어요.
0: 전 비용이 더 들 줄 알았어.
1: 오.
0: 근데 이 400에서 500이면 너무 멋질 것 같은데. 자, 깨알 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정현의 You Mean Everything To Me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내일 또 보자요.
1: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이제 슬슬 만점자가 나올까 싶기도 한데 자, 이 시간 기대해보겠습니다.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릴 거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인데 성공 선물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요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시면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선물 챙겨 드릴 거예요. 오늘 비타민 음료 준비했습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난도가 좀 높죠? 예.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그래도 출제하고 있으니까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마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말한 퀴즈! 자, 신청 사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목포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출근하는데요. 매일 데려다주는 아버지를 위해 이벤트를 주고자 반발한 퀴즈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이분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넘고 치킨도 먹자. 바라바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대인님.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아, 저는 전남 목포에 살고 있는 김세희입니다.
0: 아, 세희님 반가워요.
1: 네.
0: 아, 부모님 너무 또 감사한 부모님인데 카풀비 좀 드리나요? 어떠세요?
1: 용돈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운전을 못해가지고 배워야 되는데.
0: 네. 당연히 그냥 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대가를 지불하시는군요.
1: 네, 아직은.
0: 아버지한테 그 해드린 이벤트 중에 좀 생각나는 거 있어요?
1: 이거 퀴즈 이벤트?
0: 아,
1: 맨날
0: 퀴즈.
1: 듣고 가가지고.
0: 솔직히 이게 제일 크지, 맞아?
1: 네.
0: 아, 아버지 그럼 지금 듣고 계실까요?
1: 네, 옆에 계세요.
0: 아, 옆에 계세요.
1: 되는지 몰랐다고, 막 거짓말 치지 말라고.
0: 아, 네. 따님이 용기 냈어요, 지금. 마음 크게 먹고. 오늘 퀴즈 성공해가지고 두 분 치킨도 듣고 하셔야 되는데. 평소에 네. 그러면 좀 들으시면서 몇 개 정도 맞히셨어요?
1: 5개는 넘었는데 지금 너무 떨려요.
0: 어떻게? 아, 지금 김기령님께서 목포 반가워요. 저도 목포입니다 하시면서 지금 지역 분들 난리 났습니다. 응원 주시고. 아, 8533번님도 오, 목포분 반가워요. 퀴즈 성공 가자. 딸님이 화이팅 하시면서 지금 응원 엄청 주시는데 긴장돼서 어떡하지? 긴장 어떻게 풀까요? 뭐 노래라도 한 소절 하실래요?
1: 화이팅!
0: 좋아요. 화이팅 그러면 저도 같이 외쳐드릴게요. 한번 다시.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화이팅!

0: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좋아요. 정답 말하기에는 한 번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곱하기를 하자. 곱하기를 하자. 50 곱하기 60은?
1: 3000?
0: 정답. 이름은 헛되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명불
1: 허전?
0: 어우 정답. 영어를 영어로 하면
1: English.
0: 정답. 부딪혀 나의 범파, 부딪혀 나의 범파. 이 노래의 원곡을 부른 가수는 하나 둘 오, 셋, 셋.
1: 모르겠습니다.
0: 아 비비였어요. 비비.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목마른 사람이 하나 둘 목마른 사람이
1: 생물을 먹는다?
0: 아 비슷했는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였어요. 깡깡충깡충과 깡총깡총 중에 옳은 표현은
1: 깡충깡충?
0: 오 정답! 최근 1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메이저리그에서 한국인 타자 최장 연속 안타 신기록을 세운 선수는?
1: 이정우!
0: 정답! 안녕하세요. 홍장미입니다. 올해 20살입니다. 이 대사가 나온 박신혜 주연의 드라마 제목 언더커버? 홍씨 홍씨 하나 둘.
1: 와 모르겠습니다.
0: 아 언더커버 미스 홍이었어요.
1: 와.
0: 60 민주항쟁은 1987년 이 사람의 독재 정권에 맞서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독재 정권을 했던 하나 둘 셋 땡. 아 전두환입니다.
1: 아, 네.
0: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는 나라는 하나 둘 이 투우도 하는데 아유 아까워. 스페인이었어요.
1: 아
0: 후반에 조금 힘들었는데 잠깐만 이 제발 성공해야 되는데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열 문제 중에 하나 둘 셋 나이스 다섯 문제 맞히셔서 성공하셨습니다. 이번 선발 치킨에 골라서 100개 가셨습니다. 아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죠.
1: 네, 근데 진짜 퀴즈를 직접 푸니까 진짜 떨리네요.
0: 완전히 머리가 하얘지죠. 아, 그래도 잘했어, 네. 잘했어. 0123님이 저도 목포인입니다. 왔다, 화이팅 하시란께요. 하셨고요. 이경희님이 아버님과 치매 탄장 고고씽 하셨는데, 치킨 타서 너무 다행이네. 이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세희님.
1: 네, 태희님.
0: 잘했어요, 잘했어. 아,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네, 아빠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0: 아, 좋아요.
1: 아빠 맨날 출근길 데려다줘서 고맙고 내가 운전 배우면은 내 차 사서 운전할게. 고마워.
0: 그리고 해줘요, 또.
1: 태희님도 화이팅.
0: 아이고. 사랑한다고 하면 해줘요 아빠한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 선물인데.
1: 아빠 사랑해.
0: 아 좋다. 저희님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1: 네.
0: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안녕.
1: 안녕.
0: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이종우 선수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려요. 메이저리거

이정우 선수는요 유명한 야구 집안 출신입니다. 여동생의 남편인 매제는요 메이저리그 진출 경력이 있는 고우석 선수이고요. 아버지가 바로 이 사람이죠. 기아 타이거즈 영구 결번 7번의 주인공이자 바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 누구일까요? 요즘 힌트 객관식으로 들고 있습니다. 1번 이종범, 2번 이임재범. 정답 보내주세요. 제발.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민경 PD가 오답 좋아하거든요. 재밌는 오답, 또 오답 보내실 거면 센스 있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5345번님이 버스 탄데 라디오에서 테디 목소리 나오네요. 반갑네요. 101번 버스 기사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아 승객께서 또 보내주셨는데 101번 버스 기사님 감사해요. 안전운행 하시고요. 186263번님이 오늘 중2 아들 생일입니다. 등교시키고 집가서 출근 준비해야 하네요. 바쁘다 바빠 유유. 아 생일인데 생일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제 바쁜 일정을 보내주셨습니다. 늘 똑같지 뭐. 아들 생일 축하한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 이분이 들어가면 오답이었는데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아 아침이 이렇게 딱 좋죠.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하버드대 스티븐 핑커 교수는 스타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죠. 그의 인터뷰 집에 인상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산 것 중에 제일 유익했던 건 무엇이었나? 스티븐 핑커는 문서와 이메일을 순식간에 검색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꼽았는데 핵심은 가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요즘 산 것 중에 참 유용하고 행복했던 건 뭔가? 현대인은 뭔가를 계속 살 수밖에 없지만 진짜 후회 없이 행복한 소비는 흔치 않다. 나는 뭘 샀을 때 참 좋은가? 요걸 알 필요가 있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의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9: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우적우적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메이저리그 이정우 선수의 아버지 정답은 바로 1번 이종범이었습니다. 0662번님 정답 1번 이종범. 야구하는 아들 매일 아침 데려다주면서 라디오 함께 듣고 있어요. 미래 메이저리거 최재림 화이팅. 최재림? 저도 아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뮤지컬 배우예요. 네, 미래 메이저리거 최재림 나오면 저 기억할게요. 이게 바로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 김라정님께서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요. 바람의 손자 이정후. 이정후 선수가 자녀를 낳으면 바람의 증손자일까요? 크크크. 예, 그렇게 되죠 뭐.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께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오답 체크해야죠. 몇 개 소개해드립니다. 2758번님이 정답 이대호. 1974번님이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3번 이휘준. 예, 휘준 아나운서 야구 할 줄 아나? 뭐 공 못 들 것 같은데 공을. 일단은 예 여기까지입니다. 원어유희 곧 시작합니다.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보를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오늘도 깡충깡충 뛰어온 날샌들이 이휘돌이.
2: 네.
1: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1: 야구 할 줄 알아요?
2: 전혀 모릅니다.
1: 해본 적 있어요?
2: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1: 야, 이럴 줄 알았어.
2: 다쳐. 야구하면 다칠 것 같아.
1: 야구하면 왜 다쳐요?
2: 무서워요. 공. 이렇게
1: 왜?
2: 빠르게 오잖아요. 그 외에 남자들끼리 배트 치러 많이 가거든요.
1: 예.
2: 저는 안 한다 그랬어.
1: 아 정말?
2: 무서워가지고.
1: 아 그냥 그 야구 배트 쳐놓는 거 치는 무서워. 것도 안 해요?
2: 무서워.
1: 테토남이네요.
2: 테토남이죠.
1: 예.
2: 테토남. 벌레 무서워하고.
1: 달리기 빨라요?
2: 달리기는 그래도 좀 빠른 편인데 내일 이제 축구 개막하니까 좀 비유를 하면 막 엄청 빠르기보다는 좀 얄밉게 앞에 서 있다가 이렇게 톡 해서 늦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과였어요. 얄미워요.
1: 축구할 때는.
2: 축구도 얄밉게 했었어요.
1: 그래도 인기 많았나 보네요. 골대 앞에 세워주는 거 보니까.
2: 그래도 뒤에 있으면 뚫리니까 자꾸.
1: 아 그렇지. 원래 수비가 잘하는 사람이 해요.
2: 근데 몸이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골대 앞에 이렇게 골대에
1: 섀도우 스트라이커네요.
2: 골대 뒤에 서 있으면은 아무도 몰라.
1: 그 옵사이드인데.
2: 근데 이제 어쨌든 어깨가 좁아가지고 그때는 되게 좁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능했어요.
1: 알겠습니다.
2: 네, 심판이 못 봤어.
1: 말을 하면 할수록 너무 테토남이라서
2: 진짜
1: 깜짝깜짝 놀라요.
2: 네. 너무 테토남이야.
1: 알겠습니다. 휴전 아나운서 와 함께 네. 예 섬세하게 갑니다. 언어유의 네, 네. 시작해볼까요?
2: 자 복습하는 날입니다. 뭔가 이미지가 망가진 것 같은 느낌이지? 자, 검사 한번 해볼게요. 퀴즈 네. 내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세요.
1: 예, 여러분들 마치시면 특급 칭찬 드립니다.
2: 네.
1: 문제 샵 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첫 번째 문제 갈까요?
2: 네, 휘준은 태순이 좋아하는 사람이 본인인 줄 착각하고 냅다 고백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고 온 1번 굉장히 멋쩍어졌다. 2번 굉장히 멋쩍어졌다. 네, 보내주세요.
1: 이게 사실 발음은 같아요.
2: 네.
1: 멋쩍어졌다인데 표기할 때 멋쩍어졌다가 옳은지 멋쩍어졌다 쌍지읒을 쓰는 게 옳은지
2: 네,
1: 보내주세요. 됩니다. 아, 이것도 쉽지는 않았어. 솔직히 좀 놀랐어요.
2: 표기할 때?
1: 표기할 때입니다.
2: 아,
1: 표기할
2: 어려워요. 때. 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1: 일단은 문자는 100% 정답 보고 있어요.
2: 아, 좋아요.
1: 아, 좋아요. 1025번님부터 시작으로
2: 네.
1: 정답 칭찬해. 네, 볼 꼬집었습니다.
2: 아니
1: 휘준 씨 말고.
2: 진짜.
1: 미니도 야 우리 우등생들.
2: 네.
1: 좋다. 다 정답이에요.
2: 야,
1: 너무 뿌듯해 이럴 때.
2: 이거는 빨리 가겠습니다. 그러면.
1: 이럴 때 뿌듯해. 정답 발표해 주셔도 될 것
2: 같아요. 자, 정답은 2번 멋쩍 어졌다가 맞습니다.
1: 아, 여러분들 미니 일로 와요. 다 모여. 야야야야야. 완전 나왔다. 야야야.
2: 자, 멋쩍다. 예상치 못한 칭찬을 들었거나 실수를 해서 민망한 상황에서 이제 주로 우리가 쓰는 말인데 쩍다의 어원은 사실은 이제 적을 소자를 뜻하는 적다에서 왔어요. 하지만 그 적다의 뜻이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음을 살려서 멋 멋쩍다로 써야 합니다.
1: 예. 아 지금 보니까 문자를 처음 보내시거나 이제 간혹 보내시는 분들은 다 정답이거든요.
2: 네.
1: 문자를 많이 보내시면 레벨이 높아요 여기가.
2: 아 그게 있군요.
1: 높으신 분들은 많이 들으시고 오답을 보내시네.
2: 아 일부러?
1: 그러면 뭐 사랑 받겠어요?
2: 이거는 웃긴 답에 아, 선물을 아니야. 드리지 않아요.
1: 아 일부러 아니야. 보니까 일부러 아니야.
2: 아니에요?
1: 잘 안 들으시네.
2: 해이해졌네.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었네.
1: 예. 많이 듣는 사람이고 많이 보낼수록 더 정으로 하셔야지. 저는 대충 진짜. 듣고 있다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무시해야지.
2: 아, 태토남 서운해.
1: 이렇게 핀잔 줍니다.
2: 네.
1: 정답 보내주세요.
2: 자, 하루 종일 굶은 태이는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1번 뚝 배기 불고기 다섯 그릇을 뚝딱 해치웠다. 2번 뚝 빼기 불고기 다섯 그릇을 뚝딱 해치웠다.
1: 아 이것도 뭐 발음은 똑같아요. 근데 표기할 때
2: 뺀지 뺀지
1: 예, 뚝 빼기인지 뚝 빼기인지 이것도
2: 네.
1: 어렵습니다. 1번 문제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어.
2: 아, 맞아요.
1: 헷갈리니까.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어 문자 좋아요.
2: 한번 쭉 봐주세요.
1: 예. 8234 5282
2: 네.
1: 1025 0996
2: 네.
1: 아 다 정답 다 정답. 아우,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 많이 아. 들으시는 분들 이제 정답 보내주고 계시네. 그래요 이렇게 해요.
2: 그래 긁히지 말고.
1: 그래. 어? 일부러 왜 오답
2: 열심히 해야지.
1: 아 좋습니다. 미니도
2: 네
1: 만점 만점이에요. 야 오늘 야하. 왜 이래? 여러분 오늘 왜 이래요?
2: 야하.
1: 우리 새로운 또 PD 왔다고 또
2: 아, 잘 보이는
1: 좋은
2: 거야?
1: 모습 보이려고 또 정답 발표해 주시죠.
2: 자, 정답은 1번 뚝 배기가 맞습니다. 우리말에는 기억이나 비읍받침 뒤에 된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 뚝배기가 그런데 이 뚝 발음할 때는 그냥 뚝배기라고 편하게 할게요. 뚝배기는 뚝과 배기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단어예요.
1: 그렇지.
2: 그러니까 나누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뚝이 뭔데.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말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이럴 때는 발음이 된소리가 나더라도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은 뚝 빼기로 해도 표기할 때는 뚝 배기인 거예요.
1: 네 맞아요. 여러분들 어우, 어려운 문제 두 개 다 맞추셨어요.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2: 네. 자 호경의 반려토끼 휘토끼는 이게 뭐야? 호경이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면 항상 1번 깡총깡총 뛰어온다. 2번 깡충깡충 뛰어온다.
1: 이야 아, 심지어 이제 문제를 내지도 않았는데
2: 네.
1: 이제 문자 많이 보내시는 분이
2: 아,
1: 약간 받았나 봐. 받아가지고 두 문제 듣더니 바로 정답부터 보냈어. 다음은 이거죠 하면서 보냈어.
2: 아, 미리 보냈어요? 아,
1: 고마워요. 미안해요. 네. 긁어서 미안합니다.
2: 미리 보냈어?
1: 그러게 같이 해요. 자 정답 여러분들 보내주고 계시고 오, 이번 주는 모범생이 진짜 많네요.
2: 아
1: 진짜
2: 좋네요.
1: 많아.
2: 와. 좋아요 좋아요.
1: 예. 서보람님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고 했는데
2: 네. 아니,
1: 들으신 분들 오늘 다 만점이에요. 이번 주 다 만점입니다. 자 정답 발표해 주시죠.
2: 정답은 2번 깡충깡충이 맞습니다.
1: 어허.
2: 테디가 많이 화난 날이었어요.
1: 많이 화냈어요.
2: 네. 네. 정말 이거 잘 안 쓴다 이렇게 하셨는데 표준어는 이겁니다. 자 짧은 다리를 모으고 자꾸 힘있게 솟구쳐서 뛰는 모양을 뜻하는 의태어입니다.
1: 네.
2: 이게 좀 정할 때 이제 깡총깡총이 노래라 나오긴 하는데 깡충깡충을 더 많이 쓴다고 하면서 표준어가 된
1: 그러니까 6월 전 납득을 못해서 화를 많이 냈는데 화내면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화낼 필요까지는 없는데
2: 네. 배고프셨나 봐요 그날.
1: 아, 그쵸? 배는 늘 고파요. 자 6331번님이
2: 네.
1: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 한 뚝 배기 하러 아. 깡충깡충 뛰어갈 겁니다.
2: 아 좋다. 좋다.
1: 아 언어 유의해서 써주셨어요. 아,
2: 김치찌개 예. 좋다.
1: 좋다.
2: 네 김치찌개.
1: 또 읽어주시죠.
2: 자 8545번님의 휘토끼 언어 유의 끝나고 깡충깡충 뛰어서 어디로 갔나요?
1: 어.
2: 이따가 9시 정각에 95.95 트시면은 제가 뉴스 하고 있을 거예요.
1: 그렇지. 다른 톤이에요. 지금하고 다른 톤.
2: 네 다른 톤이에요.
1: 퓨전 아나운서도 진짜 대단해.
2: 네.
1: 와 캐릭터 진짜 여러 가지 있어요.
2: 네, 먹고 살려면 해야 돼요.
1: 어, 네. 조만간 이수지 씨처럼
2: 네.
1: 개인 그 너튜브 하나 열어가지고
2: 아
1: 여태껏 한 캐릭터 벌써 몇 개예요?
2: 이수지 씨로
1: 어, 할 수 있지, 할 수
2: 말도 아니야 이거.
1: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2: 말도 아니야.
1: 비전 나눠서 보내드리면서
2: 네.
1: 예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이클립스의 런 런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2: 안녕.

0: 목소리 진짜 좋다. 이클립스 런 런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수현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4부 굿모닝 베이스볼 MBC 김나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생생한 프로야구 이야기 쭉 전해드릴 거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하임솔루텍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IS 동서, KB국민은행, 포스코 ENC,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0: 8시 16분 35초 6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1: 네, 정답이 넘쳐나는 언어유희 시간에 이어서 초여름의 정답 같은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한동안은 계속 계절을 앞서가던 날씨였는데 이번 주는 평년 이맘때 기온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대체로 17도 안팎에서 선선하게 시작해서 한낮에도 서울과 광주, 부산 모두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 끼겠지만 중부 내륙과 경상 내륙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유용하겠는데요. 낮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어서입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에 시간당 20mm 이상으로 요란하게 퍼부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 밖에는 한낮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으니까 강한 햇볕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표정이 너무 좋으신데요.
1: 표정이 주말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0: 숨길 수 없구나.
1: 숨길 수 없어.
0: 숨길 수 없어.
1: 너무 아,
0: 이번 주말 좀 쉬어요 그러면?
1: 네 이번 주말은 별일이 없어야.
0: 얼마 만에 쉬는 겁니까? 아 기자님들 고생 많으시고. 자 그렇다면 목요일 또 이번 한 주에 또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키워드들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은 첫 번째 키워드 사라진 비핵화, 두 번째 키워드 사라진 투표용지 상자, 마지막 키워드는 방첩사 해체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사라진 비핵화입니다.
0: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지난 월요일에 북한을 방문했는데 네. 관련 소식이죠?
1: 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건 지난 월요일입니다. 7년 만에 방문이었고요. 7년 전과 마찬가지로 1박 2일 짧은 일정이었는데요. 7년 전과 다르게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0: 중요한 차이 알려주세요.
1: 네, 시진핑 주석, 그러니까 중국이 한반도 문제, 특히 비핵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단 겁니다. 시 주석 북한을 방문한 지난 월요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진행했고요. 회담 끝난 뒤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북한과 중국이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0: 예, 거기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 특히 비핵화 언급이 사라진 거군요.
1: 그렇습니다.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 볼게요. 북한은 회담에서 중국과 전략적 협조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략적 협조 관계 이런 말이 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북한과 중국이 이해관계를 맞춰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또 그런 관계를 더 강화, 발전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0: 북한과 중국의 양자관계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군요.
1: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그러니까 시 주석의 반응도 공개됐는데요. 시 주석은 북한의 사회주의 위협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핵 무력 강화 행보를 사회주의 위협이라고 선전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이게 그동안 중국의 행보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시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 힘쓸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예. 또 7년 전 2019년에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여러 차례 한반도와 비핵화를 언급했습니다.
0: 그렇다면 이번에 중국이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1: 네, 그게 궁금하죠.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는데 북한을 활용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중국이 한반도 문제,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있어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 견제에 있어 북한을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거죠.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을 계기로 러시아와 한층 밀착한 북한을 중국이 관리하려는 차원도 있는 걸로 보이고요.
0: 네, 향후 우리의 대중 외교가 더 치밀해져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정부는 향후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방침인데요. 각급 외교 채널 활용해서 중국 의도를 명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연초에 한중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이후 한국에서 한중 외교 당국 간 고위급 교류가 열릴 걸로 기대됐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중국 외교 당국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0: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셈법을 좀 헤아리고 대응하는 게 네. 외교인 것 같은데 네. 북한과 중국의 계산 어떤 건지 우리도 잘 헤아려 봐야 되겠습니다.
1: 네.
0: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사라진 투표용지 상자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법원이 어제 현장 검증에 나섰죠?
1: 네, 지난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에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와 관련해 어제 서울 동부지법이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인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였던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섰는데요.
0: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 확보하기 위함이죠?
1: 네, 법원이 확보하려고 한 증거물은 우선 투표용지 1,900장을 보관했던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4건입니다. 여기에서 투표용지 1,900장을 보관했던 상자 왜 중요하냐면요. 해당 투표소, 그러니까 이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선거인 수가 3,800 356명이기 때문이에요.
0: 선거인 수가 3,856명인 것과 네. 투표용지가 1,900장인 것 어떤 관련이 있어요?
1: 네, 전국 각 투표소 본투표율 투표용지수는 사전투표 비율 또 최근 선거 투표율 등을 고려해서 정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투표율 투표용지 인쇄하한선이 50%였다고 밝힌 바 있어요. 그러니까 본투표율 투표용지를 뽑을 때 사전투표 비율 등을 고려해 좀 적게 뽑더라도 선거인수의 50%까지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였죠.
0: 37동 제2투표소의 선거인수가 3,856명이라고 했어요.
1: 네, 그렇다면 투표용지가 최소한 1,928장은 돼야 했던 거죠. 만약 투표용지가 1,900장이 전부였다면 투표지가 선거인수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으로 선관위의 최소 50% 인쇄 지침도 지켜지지 않은 셈입니다. 그런데요. 법원은 어제 투표용지 1,900장을 보관했던 그 상자 찾지 못했습니다.
0: 상자를 찾지 못했어요?
1: 네. 어제 저녁 늦게 나온 보도들에 따르면요. 예. 그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증거보존 명령이 전달되기 전 이미 폐기물 업체에서 해당 상자를 수거했던 건데요. 보존 명령이 내려진 증거들 향후 선거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청에서 선관위의 판단 근거로 사용될 전망이었어서 상자가 정말 이미 폐기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0: 서울 잠실 지역 개표소 봉쇄 시위 계속되죠?
1: 네, 지난 5일부터 서울 잠실 지역 개표소인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구 봉쇄한 시위 이어졌는데 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의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 대한펜싱협회는 다음 주 인도 아시아 선수권 대회 참가를 준비하는데 또 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 오는 22일부터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을 준비하는데 지장을 겪고 있는데요.
0: 선수들이 또 둘러싸이는 상황도 있었다고요?
1: 네, 여자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장에 공 찾으러 갔다가 시위대에 둘러싸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체육단체들 결국 어제 일터를 돌려달라 이런 호소문 냈고요. 잠시 뒤인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이곳에 진입을 시도할 계획인데 시위대와 물리적 충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0: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 해결하는 그러게요. 중에도 또 문제가 나와서 또 걱정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 방첩사 해체입니다.
0: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가 되네요.
1: 네, 1977년 국군 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군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온 방첩사인데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걸로 드러난 바 있잖아요.
0: 예, 안규백 국방부 장관 어제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네.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그동안 방첩사가 지녔던 방첩 방산 또 사이버 보안 업무 등은 국방 방첩본부로 또 안보 수사 기능과 계엄 상황에서 합동 수사권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분산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향 조사, 인사 첩보, 세평 수집을 비롯해 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와 기능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방첩사는 49년 만에

0: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오늘 핵심 한 줄 대신 이른 아침 속보 전합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협상 진행되던 이란 전쟁 상황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고요.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우리 국적 배 하나가 추가로 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로써 해협에 남은 우리 국적 배는 24척이 됐습니다.
1: 와, 국내외로 네. 너무너무 아직 평화와는 예,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0: 그렇습니다.
1: 다 같이 좀 긴장도 하고 집중도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지켜봐야겠어요.
1: 양정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네, 주말 잘 보내세요.
1: 네, 잘 보내고 다음
0: 네.
1: 주에 봐요.
0: 네.
1: 레이니의 I Pray 띄워드릴 거고요. 이 노래 들으시고 MBC 김나진 캐스트와 굿모닝 베이스볼로 돌아옵니다.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7: 네, 테디. 진짜 날도 좋고 창문 열고 운전하기도 좋은 날씨인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제1순환 도로는 사고가 있어서 좀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퇴계원 방향으로 서하남 부근 1, 2차로에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송파에서 서하남 쪽으로 9km 구간 정체가 상당히 심하고요. 반대 판교 쪽도 광암터널에서 송파까지 8km 구간 정체입니다. 부천권은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반대 방향 장수에서 서운까지 밀려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또 노량진 일대 지체고요. 영동대교 부근도 고장차가 있어서 밀립니다. 공항 쪽은 차들이 좀 늘었는데요. 올림픽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도 45분 이상 소요되고요. 일산 방향 천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0: 어제 일로 아직도 화가 안 풀리셨나요? 오늘은 오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우리가 새로이 써내려갈 이야기에 집중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MBC 김나진 캐스터입니다.
1: 네, 2026 굿모닝 베이스볼 김나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 네, 반갑습니다.
1: 어제 화난 분들이 많을까요?
0: 요즘에 많아요. 또 이제 불쾌지수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예. 슬슬 시작됐습니다.
1: 아침에 또 일어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제 그 불쾌함이 날씨 때문이라도 한풀 꺾여요.
0: 아, 좋아.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선선해, 아직 시원하고 선선하니까 예. 테디 노래 듣는 것 같아요.
1: 아, 제 노래요?
0: 아침 저녁에는
1: 감사합니다.
0: 기분 좋아져요.
1: 진짜 리얼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0208번님이 저는 N년차 응원 지정석 시즌권자인데요. 응원하느라 목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목 관리 어떻게 할지 좀 알려주세요. 아, 응원하시는 분들은 목 관리하면서 응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0: 거의 훈장처럼 그러니까. 나 목 쉬었잖아 하고 그 목소리로 그냥 그렇지. 2차도 가시고 끝나고 한잔하러 가시기도 야. 하고 뭐 이렇습니다. 예.
1: 목 관리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왜냐면 김나진 캐스터도 예. 제법 감정적인 발성 많이 쓰시잖아요.
0: 아, 많이 쓰죠.
1: 예.
0: 근데 이제 테디 앞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1: 저는 감정의 발성 잘 없어요. 그렇지. 생각보다.
0: 저는 아침에 하는 일이 한 아침 일어나서 3시간 동안 하는 일이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1: 배탈 아니에요, 방금. 그건 배탈인 것 같은데
0: 거의 한 두세 시간을 예. 계속 화장실만 갑니다. 물을 계속 마셔요.
1: 그만큼 물을 많이 마신다.
0: 네, 물을 마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 그건 저랑 같네요.
0: 그렇죠. 물을 많이 마시면
1: 저도 물을 많이 마십니다. 예.
0: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신력. 목도 정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1: 아, 그렇지.
0: 맞죠, 맞죠.
1: 맞아요.
0: 예. 네.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사실 월드컵 뭐 이제 시작하지만 월드컵 출장 같은 거 가면 한 달 동안은 매일 한 경기씩 넘게 중계를 하는데 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1: 야.
0: 정신력. 그리고 끝나고 집에 오면 거짓말처럼 일주일을 알아두어요.
1: 아이고. 아, 진짜 정신력 대단하시네요. 어마어마하시네요.
0: 그러니까 목을 정신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저는 예. 이 중계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맞죠? 이거 테디가 좀 증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1: 아니, 저보다는 정신력이 훨씬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0: 아닌가요?
1: 근데 아닌가요? 아무래도 집중하고 네. 예, 있으면 이 목의 성대가 근육이잖아요. 근육.
0: 아, 그렇구나.
1: 예, 근육 중에 가장 섬세한 근육인데
0: 맞네.
1: 요걸 또 긴장하고 운동하는 거랑 예. 그냥 무거운 거 들어서 근육이 다치는 거랑 엄청 큰 차이가 있으니까 늘 소리 지를 걸 긴장하면서 지르는 거랑 나도 모르게 질러지는 소리랑은 완전히 또 다를 수 있죠.
0: 아,
1: 충격이.
0: 아, 역시 레전드다. 야, 레전드. 제가 그냥 막 던진 말을 이렇게 근거를 딱 해주시니까.
1: 아, 근데 응원할 때는 그게 안 되니까.
0: 응원은 안 되죠.
1: 응원할 때는 으아! 뭐 이렇게 되니까.
0: 아니, 적당히 하면 안 돼요. 또. 아, 그냥 그래. 끝까지 목 쉬고 나오셔야 됩니다.
1: 좋아.
0: 네.
1: 그 응원가 부를 때만 이래도 예, 좋은 발성으로 부르려고 좀 더 하시면 그나마 목을 좀 아끼. 그 소리 지르는 건 어쩔 수 없잖아.
0: 그렇죠, 그렇죠.
1: 좋아서 뭐 화나서 소리 지르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0: 아니, 응원 어쩔 수 없죠.
1: 가 부를 때만큼은 좀 좋은 발성으로 하도록 노력하시면 목 좀 아낄 것 같아요.
0: 아, 그러네요, 진짜.
1: 예, 예. 자, 굿모닝 베이스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속 주간 MVP 뽑아 볼 거예요. 지난 한 주에 활약했던 선수의 이름. 이유와 함께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이고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야구 볼 때 먹으면 더 맛있죠. 홈런 과자 바로 쏘겠습니다. 자, 한 주간 KBO 프로야구 이슈 하나씩 짚어주시죠.
0: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야구 팬들은 왜 늘 화가 나 있나 입니다.
1: 그래서 저 너무 무서워요. 우리 작가 두 작가가 네. 화가 나 있어.
0: 그런 거.
1: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야구 때문인가 주식 때문인가. 눈치.
0: 아, 둘 다일 가능성이.
1: 둘 다일 때는 저는 그냥 눈 바로 피해요.
0: 와, 이건 네.
1: 사이루하고 바로 지나가요. 왜 화나 있는 거예요? 왜?
0: 아, 이건 화날 수밖에 없네요.
1: 예. 네. 네. 왜 화나 있는 거야?
0: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테디랑 종종 했잖아요.
1: 예.
0: 근데 분석해 보질 못했어.
1: 아.
0: 근데 이제 제가 야구 SNS를 조금 보다 보니까 다시 그 예전에 그 문상훈님께서 LG 트윈스 채널에서 야구 팬들의 화를 잘 분석해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게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1: 맞아.
0: 그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어요.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0: 네, 상황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가지.
0: 크게 질 때, 아깝게 질 때, 겨우 이겼을 때.
1: 아, 이겼을 때도 화나.
0: 크게 이겼을 때. 네 가지가 다 화나는 거예요.
1: 대신 했는데도 화가 난다고요?
0: 그러니까 진짜 하나씩 볼까요? 그러면 예. 먼저 크게 졌을 때.
1: 크게 졌을 때.
0: 이건 뭐 설명 필요 없죠.
1: 그렇지. 네,
0: 10대 0, 15대 0으로 치면 그러니까 극대노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극대노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는데 그냥 화가 솟구치는 거죠. 아. 10대 0으로 졌으니까.
1: 그렇지.
0: 뭐 이거는 뭐
1: 이건 뭐 예. 이해해.
0: 두 말하면 잔소리고.
1: 예, 이해해.
0: 두 번째. 이제 아깝게 질 때.
1: 아깝게 질 때.
0: 예. 화가 나는 포인트는 시간만 버렸다. 질 거면 그냥 지지. 왜 따라잡았다가 지냐.
1: 어머.
0: 그러니까 이제 그 3대 0, 5대 0으로 치면 시간이라도 좀 아낄 수 있었는데 굳이 따라잡아서 3, 40분 더 봤다. 그래서 시간만 낭비했다. 이래서 열받으시는 거.
1: 아하.
0: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 세 번째.
0: 가까스로 이겼을 때.
1: 아, 여기서부터 궁금해.
0: 그러니까 이제 3대 2, 뭐 5대 4 한 점 차로 이겼을 때 이겨도 화가 나신다는 거죠.
1: 왜?
0: 이걸 석점이나 줘야 돼. 아.
1: 그냥 화 나네. 그냥
0: 그냥 5대 0으로 이기면 안 돼? 이렇게 해서 화가 난다는 거죠.
1: 야.
0: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더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대승을 거뒀을 때.
1: 아, 이 진짜 말도 안 돼.
0: 이게 10대 0으로 이겨도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 이게 야구가 확률의 스포츠라 화가 나실 법도 하다.
1: 예?
0: 좀 나눠서 치지. 좀 나눠서 점수를 내지. 오늘 10점이나 내면 내일은 어떡할래?
1: 아.
0: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시는 거예요.
1: 아, 절대량이 있구나 이게.
0: 그러니까 어제 10점 냈으면 확률적으로 다음 날은 10점보다는 덜 낼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야구 팬들은 이제 다음 날이 걱정되는 거죠. 적당히 좀 나눠서 해라. 오늘 10점 내고 다음 날 한두 점밖에 내서 지지 않냐. 그래서 결론은 야구를 보지 않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1: 야, 이게 예. 너무 화가 이제 늘 있으니까 본인도 본인 핑자 하려고
0: 그러니까
1: 핑자 하려고 이렇게 또 만드는 예. 예.
0: 그러니까 근데 농담이 아닌
1: 것 같은데
0: 예, 농담이 아니에요.
1: 아 진짜요?
0: 진짜 심각하게 이렇게 사시는
1: 분들 진지하게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다고
0: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1: 정말로
0: 야구 안 본 날 보면 행복해요 이분들은 우천 취소된 날 행복해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더위도 오니까. 우리 살살 예. 깁니다 아직
1: 예. 이게 화가 이렇게 나는데도 끊을 수 없는 게 또 야구인가 봐.
0: 그 도파민이 또 워낙
1: 그러니까. 화 중독이네. 화 중독
0: 그러니까 예.
1: 전 보현님이 11회 연장까지 가고도 무승부로 끝날 때 이것도 정말 화가 납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지던 팀도 겨우 무승부에서 살아나셔도 화가 나죠.
1: 화가 나고
0: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은
1: 이어도 화가 나고 저도 화가 나고 무승부에도 화가 나고
0: 아 살살 예. 적당히 예.
1: 나는
0: 관리 잘 하셔야 돼요.
1: 야구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곁에 안 둘래요. 너무 무서워. 아, 왜 이렇게 많이 내.
0: 그러니까
1: 나 팀을 사랑해서 그런 거지. 아, 너무 사랑해서. 좋아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지. 그건
0: 그러니까
1: 이해해.
0: 그건 이해해. 내 맘대로 안 돼서.
1: 맞아 맞아.
0: 이게 예.
1: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슈퍼스타의 일탈입니다.
1: 일탈하는 슈퍼스타가 있나 보죠.
0: 그러니까 이제 그 김도영 선수 이야기예요.
1: 김도영 선수.
0: 네, 홈런 공동 1위 질주하고 있어요.
1: 홈런왕. 예.
0: 예. LG 오스틴 선수와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홈런 1위 계속 가고 있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뭐 계실 수 있으니 우리나라 리그를 이제 대표하는 타자 중에 한 명이고 5년 차에 23살의 젊은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부상이 최근 많이 따라다녔어요.
1: 예.
0: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중계했던 그 2023년 국제대회와 작년 개막전 그때 다 제가 이제 다치는 걸 중계를 아이고, 또 아이고,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늘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바라보는데
1: 예.
0: 다행스럽게도 이제 김도영 선수가 제대로 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최고의 슈퍼스타.

0: 해요. 예, MVP 출신이기도 하고. 근데 뭐 이런 실력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근데 이제 제가 꽂힌 게 김동현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잘하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있는 일본인 거포 무라카미의 타격 폼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는 거죠. 제가 그 테디한테 노래 어떻게 하면 잘해요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계속 연구를 하신다고 하길래 지금도 잘하는데
1: 해야죠 해야죠.
0: 어, 그럼 그 얘기에 깜짝 놀랐거든요.
1: 어제도 연습하고 왔어요 저는.
0: 아, 진짜예요?
1: 예.
0: 역시
1: 해야 돼. 아니 안 하면 불안해요.
0: 안 하면 불안해요?
1: 네, 늘 저도 이제 늘 경기니까.
0: 아, 네. 다들이 1등 최고의 자리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김도영 선수도 그런 거예요. 테디처럼 변화를 준 거예요. 메이저리그의 거포를 한번 따라해 볼까 했는데 4경기 연속 무안타. 그리고 어떡하지 하다가 다시 본인의 타격폼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편하고 좋더라. 그러면서 다시 펄펄 날았습니다 지금.
1: 아, 그러니까 이게 제 주변 이제 골프 치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얘긴데, 예, 너튜브를 끊어야 돼요.
0: 아,
1: 잘하는 것만 모아 있는 거 보면,
0: 예,
1: 그게 뭔가 있을 것 같거든.
0: 그러니까 테디 말이 딱 맞아요. 그 무슨 영상에 꽂혔다고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1: 그래, 그거
0: 그러면서 그거를 한 거예요.
1: 그럼 그걸 내가 해보고 싶거든.
0: 그렇죠.
1: 잘하던 것도.
0: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1: 안 돼, 안 돼.
0: 아, 그거 안 되는 거구나.
1: 그래.
0: 그래서 저는 이제 김도영 선수의 뭐 일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최고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 책에서 본 글귀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꿈꾸지만 내가 될 수 있을 때 꿈에 가장 가까워진다.
1: 와.
0: 이런 말이 있거든요.
1: 와, 멋지다.
0: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탁월한 능력이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아닌 근데 내 거를 봐야 되는데 내가 아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보는 거죠. 더 잘하는 거. 혹은 잘하는 것 같은 거. 이런 거를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김도영 선수 1등도 이렇게 노력하고 연구하고 변화 주는구나. 깨달으면서 동시에 좀 내가 잘하는 거 한번 믿어보자.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슈퍼스타 김도영, 슈퍼스타 테디에게 참 정말 리스펙트를 보내고 싶습니다.
1: 예. 이 글귀 뭐 어디서 나온 책이에요?
0: 아, 글귀는 제가 참고로 제가 썼던 책 중에 글귀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 작가님. 글 제법 쓰시네요.
0: 이제 6년 전에 쓰고
1: 글 잘 쓰시는구나.
0: 절필을 선언했던.
1: 아, 정말요?
0: 예.
1: 근데 저는 이거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꿈꾸지만 내가 될 수 있을 때 꿈에 가장 가까워진다. 야.
0: 맞죠? 이거 테디 이 말.
1: 주옥 같아요. 진짜.
0: 네, 저도 늘 이제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1: 다른 사람 안 드세요?
0: 네, 저 너무 하이톤이어가지고 저 중저음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1: 김대진 캐스터도 그러는구나.
0: 네.
1: 아니, 너무 최고인데 목소리.
0: 근데 뭐 하여튼 저를 사랑합니다 요즘에는. 제 목소리 사랑합니다.
1: 새기겠습니다. 김대진 작가의 책 제목이 뭐라고요?
0: 이제 절필을 선언했었지만 6년 전에 썼던 포기할까 망설이는 너에게라는 책이었는데
1: 제목도 좋네. 포기할까 망설이는 너에게. 저희 한 구절 꼭 외우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꿈꾸지만 나 자신일 때 꿈에 가장 가까워진다.
0: 그 나름 맞는 말이어가지고
1: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져요.
0: 그렇습니다.
1: 자,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태극마크의 영광은 누가?입니다. 네. 이제 올해 국제대회가 하나 또 있어요. 월드컵도 지금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 아시안게임도 시작이 됩니다. 9월 19일부터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요. 류지영 감독님이 이제 이끄는데 팀을 뭐 조계영 전력강화 위원장과 함께 오늘 이제 기자회견 열립니다. 기자회견 때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그러니까 이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다는 국가대표의 이름이 명단이 발표가 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그 배경도 오늘 설명할 예정인데요.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이제 아시안게임 5연패에 도전을 합니다. 사실 그 아시안게임이 지난 3월에 있었던 WBC와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나이 그리고 팀당 발탁 인원의 제한이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참 많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일단 지난 대회처럼 젊은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는 대표팀을 구성을 합니다. 만 25세 이하 혹은 이제 입단 4년 차 이하 선수,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로 이제 대표팀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 25세 이상부터 29세 이하 중에서 와일드카드 3명 이내로 뽑아요.
1: 네.
0: 그래서 뭐 축구도 이제 비슷하거든요. 젊은 선수들의 와일드카드 플러스가 되거든요. 예, 또 팀당 이제 너무 한 팀에서 많이 뽑으면 안 돼서 이제 팀당 이제 제한된 인원만 또 선발을 하게 되고, 또 아시안게임 기간은 9월에

0: 리그 일정이 중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팀에서 너무 많은 선수가 뽑히면 그 팀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이 2018년 있었는데 네. 이때 이후에 여러 가지 비판점을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선발 방식,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을 많이 투입을 시키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한 선택을 지금 계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또 결과까지 같이 가져가야 되는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정말 고민을 거듭해서 오늘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이런 방식 때문에 팬들이 좀 마냥 그 우리 팀 선수들이 아시안 게임에 많이 뽑혔으면 좋겠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이제 9월에 순위 경쟁이 막바지에 이르면 또 애매해. 우리 선수들 우리 팀이 좀 힘들고 또 안 뽑히면 또 이제 혜택과 뭐 여러 가지를 못 누리니까 여러 가지 망설이고 좀 고민되는 좀 딜레마에 빠지는데
1: 예.
0: 어찌됐든 누가 태극마크를 달지 우리 야구팬 여러분들은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보시면서 한번 재미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예. 일단 뭐 한국 야구가 아시안게임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자체만으로 일단 어깨가 올라가는데
0: 이것도 한번
1: 어떤 선수들이 또 어떻게 역사를 쓸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프로야구 소식 정리를 해봤고요. 아일리스의 It's Me 띄워드리고 여러분들이 뽑은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 만나볼게요.

0: 아일리스의 소주 과일 석류 과일 듣고 오셨습니다. It's me.
1: 아, 아침부터 아, 예, 예. 예 땡기네요. 예.
0: 굿모닝 FM타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하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뽑은 주간 MVP 소개해볼까요?
1: 네. 아, 0804번님 무조건 LG 트윈스의 오스틴이요. 네, 어제 직관 가서 말로 홈런 보고 진짜 울 뻔했어요. 올 시즌은 주축 선수 부상과 부진으로 힘든 상황인데도 잇몸 트윈스가 1위하고 있는 건 오스틴이 8할 아니 9할이에요. LG에서 은퇴하자. 사랑한다. 야, 라고.
0: 야. 말로 홈런 쳤구나.
1: 아 진짜 지난주에 제가 인터뷰했는데 그 아이 또 태어나고 이제 둘째까지 생기고 이러니까 더 이제 우리 야구에 더 몰입하더라고요.
0: 그래.
1: 아, 그러니까 이제 LG 팬들이 이렇게 사랑할 만하고 사실 예. 부상 선수가 굉장히 많아서
0: 이제 빨리 다 빠졌는데 지금.
1: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 이렇게 잘하니까
0: 아. 그러니까
1: 역대 뭐 최고의 외국인 타자다의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0: 잇몸 트윈스라고 하지만 예. 어, 잇몸도 튼튼해 보니까
1: 다들 튼튼해
0: 다들 튼튼해 너무 잘하세요 다들.
1: 예.
0: 송정헌님께서 이번 주 주간 MVP는 롯데자이언츠 김태형 감독이요. 어제 승리로 5연패 탈출하고 KBO 역대 7번째 감독 통산 800승을 달성했어요. 비록 롯데가 9위에 있고 팀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어제 승리를 계기로 잘 추스려서 롯데를 상승세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김태형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0: 네, 예. 축하드립니다.
1: 아, 왜냐하면 그 제가 앞에 오프닝 이제 첫 번째 키워드에 화 얘기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 최근에 좀 화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0: 아.
1: 예, 경기하다가 그러니까, 롯데 그러니까. 쪽에서 그래서 이제 주변에 옆에 있는 친한 팬들이 정말 예. 너무 화가 나서
0: 예.
1: 예, 막 그 좀 많이 분노를 하셨었는데
0: 맞아요. 수민 작가가 또 롯데
1: 아,
0: 팬이에요.
1: 그러네요. 예. 아 그러네요. 또 여기도
0: 그렇죠.
1: 계시네요. 멀리 안 계시네요. 예,
0: 예 그래서 이번 주는 화장한 걸 못 봤어요.
1: 아. 그렇구나.
0: 모자 눌러주시고.
1: 네. 그렇습니다. 아니, 상승세 갈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갈 거예요.
0: 예.
1: 네.
0: 믿습니다. 믿어요.
1: 네, 네 믿습니다. 3404 키움히어로즈 최주환 선수요. 화요일 NC전에서 끝내기 안타를 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어요. 요즘 최주환, 서건창 선수 같은 베테랑 형님들 덕분에 든든합니다. 아, 야.
0: 또 형들이 이끌어주는 또 그 멋이 있거든.
1: 그러니까요.
0: 네.
1: 예. 또 그 다른 팀에서 정말 최고의 커리어 쌓고 여기 와서도 잘해준 선수들이거든요. 지금.
0: 네.
1: 서건창 선수들은 다시 돌아온 거지만 이런 형님들이 있으면 너무 좋지.
0: 좋지. 든든하지.
1: 따라가는 거죠. 따라갑니다. 예.
0: 가야지 가야지 4054번님 이번 주 프로야구 MVP는 젠슨 황 CEO가 아닐까요? 왜 야구 이야기인데 왜
1: 예.
0: 지난 일요일에 두산 베어스 시구제로 참석을 했는데 경기를 관람하면서 응원곡에 맞춰서 춤도 추더니 치킨 113마리를 주문해서 2층 단체석에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1: 아.
0: 젠슨 황 치킨 저도 받아먹고 싶네요 유유. 아 순황이 아. 형 진짜 진짜 크다.
1: 아, 저도 잠실 경기 자주 걸리는데 왜 이날은 잠실 경기가 안 걸렸는지.
0: 아~
1: 저도 좀 이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0: 나 엔땡비야 주준데.
1: 그러세요?
0: 예.
1: 아 그렇구나.
0: 나한테도 좀 잘해주지.
1: 예.
0: 아 근데 너무 예. 좋네요. 이렇게 문화를 즐기러.
1: 그러니까요.
0: 와서 잘 즐기고 예. 또 크게 베풀고.
1: 아 저는 그 정말 힘들게 더위에 일하는 그 아르바이트 청년한테 이렇게 팁을 딱 주는 모습이 야 이게 클라스다.
0: 그렇지.
1: 이게 느껴졌어요.
0: 우리나라에 팀 문화 또 없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0: 그런 게 또 크게 네. 보여.
1: 그거 얼마나 더운데 그 아르바이트 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야구장에도. 근데 거기 딱 해주시더라고.
0: 아
1: 이런 게 돈을 제대로 쓰는 거고.
0: 그 받은 티 그 어떻게 쓰겠어? 그 어디 액자 해놔야지.
1: 저도 딱 그 생각이.
0: 그러니까 액자 해놔야지. 기운이 좋은데.
1: 예.
0: 자, 모두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에 선정이 되신 겁니다. 소개되신 모든 분들 홈런 과자 선물로 쏩니다.
1: 아,
0: 예. 이쯤에서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 볼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변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이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5: 굿모닝 펜테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했습니다. 아, 오늘도 시간 금방 갔네요. 어떠셨나요?
6: 아, 뭐 잔뜩 이제 야구 얘기.

0: 하다가 젠스랑 형님으로 마무리가 되니까
1: 아 그랬네.
0: 아 이제 9시에 주식창 열리는 거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1: 저 한동안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0: 어떻게 되려나.
1: 아, 그보다 0453번님이 나진 아나운서 예. 책 평점이 9.7이네요.
0: 아 그래요?
1: 지금 10% 할인 중이니까 아. 구매해봐야겠어요 하셨는데 야 예. 책 이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0: 아 포기할까 망설이는 너에게. 저도 이거 책 그 어떻게 되나 포기할까 지금 계속 망설이고 있었는데 예. 오늘을 기점으로 예. 다시 한번 달려봐야 되겠네요.
1: 글 쓰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절필 왜 선언했어요?
0: 절필 아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1: 아니야.
0: 포기할까 망설이는
1: 나진 작가에게 저희가 응원을 드립니다. 자 응원을 드리면서
0: 감사합니다.
1: 오늘
0: 감사합니다.
1: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0: 넵.
1: 인사드릴까요?
0: 네.
1: 여러분 해버 굿책.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우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4: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일본의 유명 작가죠. 마스다 미리. 이분은 일상의 소소한 얘기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최근 출간된 책에서는 한 여성이 티셔츠가 안 어울린다 이런 말을 하니까 앞에 앉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옷들이 중년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야. 분명히 어울렸는데 나한테. 언젠가부터 얼굴과 따로 노는 것 같은 옷,